0: News coverage with the New York Times.
1: It's time to review one of our news coverage stories. 월요일에 방송됐던 news coverage입니다. 치마 바지, 일명 culottes pants에 대한 내용 다시 듣겠습니다.
2: Culottes are cool again.
1: 네, 큐롯 팬츠가 다시 힙해졌다라는 제목입니다. 보통 이제 culottes라고 하면은 치마 바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기사 속에서도 보겠지만 이게 길이도 다양하고 폭도 다양하고 그래서 뭐 다 똑같은 culottes는 아니에요.
2: You know, the pronunciation, I've heard culottes, but I've also heard culottes. I tend to go with the latter, culottes. But 네. it comes from the French, right?
1: Yeah.
2: It's a French word.
1: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 시기 하층민과 노동자층을 가리키는 표현이 sans culotte이라는 표현이 있었대요.
2: Without culotte.
1: 거기서 온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제 나눠진 치마다 뭐 이런 사전적인 정의가 있고 치마 바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목에서는 이제 뒤에 a cool again 다시 힙해졌다 다시 쿨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culottes라고 발음하는 게 또 재밌기도 하죠. 그게 거기에 어떤 리듬 아니면 그 음률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보게 될 뉴욕타임스 기사는 품이 넓은 치마바지 일명 culottes가 다시 뜨고 있다는 내용인데 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실용성에 따른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어릴 때는 굉장히 많이 입었었거든요. 요즘은 잘 안 입지만 또 다시 유행이라고 하니까 좀 입어볼까 고민하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2: It was only 2 years ago when trends dictated that 5-inch inseam shorts were 4 inches too long. Brands like Miu Miu and celebrities like Hailey Bieber and Olivia Rodrigo embraced micro shorts, a garment that barely covered the behind, and hot pants, which skipped past the thigh entirely. Now, shorts have grown long again. In fact, the trend cycle pendulum has swung all the way back to an 1800s invention, the culotte.
1: 불과 2년 전만 해도 유행 트렌드에 따르면은 안쪽 다리 길이가 5인치인 반바지는 4인치나 너무 길다고 여겨졌습니다. 뮤뮤 같은 브랜드와 헤일리 비버, 올리비아 로드리고 같은 유명 인사들은 엉덩이를 간신히 가릴 정도의 마이크로 반바지와 허벅지를 아예 드러내는 핫팬츠를 즐겨 입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반바지가 다시 길어졌습니다. 사실 유행 사이클의 추는 1800년대에 탄생한 이 culotte 바지로 완전히 되돌아갔습니다. So 5 inches was 4 inches too long.
2: Yeah, it's a funny way or a fun way to describe that. You can't just say, oh, they were only 1 inch long. But, you know, it dictated. The trends dictated that.
1: 그래요. 4 inches too long 그러면 4인치나 너무 길었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1인치 정도였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좀 많이 돌려서 5인치 바지는 4인치나 너무 길다고 여겨질 정도로 사람들이 바지를 짧게 입던 그런 트렌드가 최근에 있었다.
2: And it's not literally one inch, no. right? They're just saying that it was really short.
1: 그래요. Yeah. 근데 insea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안쪽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바지를 옆에서 재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부터 1인치니까 아마 뭐 맞을 수도 있어요. 한 1인치 정도면은 핫팬츠나 뭐 마이크로 팬츠 정도의 길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유명 연예인들이 짧은 반바지를 많이 입다가 요즘에는 다시 좀 길어졌다. 이런 얘기인데요. The micro shorts, or the micro, is it pants? No, micro shorts. Yeah. They barely covered the behind.
2: The behind, talking about your buttocks. Yeah. Right?
1: 엉덩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엉덩이를 그나마 좀 더 정중하게 표현한 거라고나 할까요? Behind.
2: Yeah, it's a euphemism.
1: Buttocks 있고, butt, bum, 뭐 다 rear도 괜찮아요. Rear area.
2: Your hiney.
1: Yeah. 그래요. 이런 뭐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굳이 그 느낌으로 말하자면은 behind가 그나마 좀 덜 직접적인 표현이죠. 뒤쪽이라고 하는 거니까.
2: The gluteus maximus.
1: 네, 그렇게 표현하면은 또 이제
2: The muscle.
1: 웃긴 표현이 될수 있어. 왜냐면 근육이니까.
2: Yeah.
1: 엉덩이 근육. 그래요. 자, 그래서 트렌드의 시계 추가. 1800년대에서 지금 2026년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 시계 추 영어로는 뭐라고 했나요?
2: It's the pendulum, right? Pendulum.
1: 펜듈럼. 자, 이 큘러츠는 1960년대, 70년대에 큰 인기를 끌었고 올 상반기에 각 패션 브랜드들이 작년 대비 30% 늘어난 큘러츠 물량을 판매 중이라고 발표했는데 이어지는 단락입니다.
2: Charlotte Van Hisehem, 29, is among many in her generation who are encountering culottes for the first time. She is drawn to the garment's practicality, its function as a transition item between seasons and formal and casual events. Van Hisehem, who came to embrace the style last September, now owns six pairs. As a teacher, it's not always easy to find, like work-appropriate clothing, Van Hisehem, who teaches at a high school in Dendermonde, Belgium, said. I cycle to school, and skirts are always a hassle on a bike, but culottes make them so much easier.
1: 정말 1800년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29살의 샬로트 판 히세햄은 자기 세대의 많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이 큐로 팬츠를 처음 접해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옷이 지닌 실용성,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간절기 옷으로 입을 수 있는 측면, 또 격식 있는 자리와 캐주얼한 자리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고요. 지난 9월부터 이 스타일을 즐겨 입기 시작한 이후 현재 클러츠를 6벌이나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벨기에 덴데르몬데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히세햄은

0: 이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사로서 직장에 적합한 옷을 찾는 게 항상 쉽지 않았는데요. 학교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치마는 자전거를 탈때 항상 번거로웠지만 이 큘러츠를 입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훨씬 덜어졌습니다. Alright, so she was drawn to the culottes.
1: Yeah, drawn, the root being to draw something, when you attract something, right? So, for example, street performers, they drew a crowd, you could
0: Yeah,
1: say, right?
0: exactly. Something draws 누구누구라고 하면은 이만큼의 많은 인파를 이제 오게 하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라는 뜻인데 지금 여기서는 주어가 사람이고요. Charlotte, he's a him, was drawn to the practicality of culottes. 그것에 마음이 끌렸어요. 치마 바지가 정말 실용적이라는 것에 이끌리게 됐다. 마음이 끌렸고, 그래서 많이 입고 다니고, 바지도 많이 샀고요.
1: Yeah, and you can be drawn to people as well, right?
0: Sure.
1: So I was, the man was drawn to the woman for her beauty, right?
0: Is that your story?
1: Yeah, I tried
0: No.
1: to keep it general, but I don't want you. How did
0: 그래요.
1: you know?
0: 자, 근데 이제 자전거를 타고 마침 출근을 하는 교사네요. 평소에는 교사의 그런 이제 복장을 생각하면서 어떤 땐 치마를 입고 출근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자전거 탈 때가 좀 hassle였대요.
1: Yeah, hassle, meaning it was very inconvenient, right? It was sort of unnecessarily difficult.
0: 네.
1: Yeah.
0: 굉장히 번거롭고 약간 뭐 귀찮을 수도 있고.
1: Annoying.
0: 네. 성가시고
1: Yeah.
0: 이런 것들이 다 hassle입니다. hassle.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 큘러츠가 만들어진 이유가 그
1: Yeah.
0: 옛날 옛적에 여성들이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좀더 편하게 타기 위해서 만들어지기도 했잖아요.
1: Yeah,
0: 실제로.
1: yeah. And you know, this teacher, she says she was drawn to the practicality
0: Yeah,
1: of it. Yeah.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치마 바지라는 거를 입고 다니기 시작하니까 치마의 모양새는 있지만 또 자전거 타기 너무 편하고 여러 가지로 매력이 있어서 여섯 벌이나 치마 바지를 사게 됐답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1: Sara Maggioni, the head of women's wear at the trend forecasting firm WGSN, said the resurgence of culottes boils down to three factors: the evolution of comfort-driven dressing, meeting post-pandemic return-to-office mandates, rising temperatures as a result of climate change, and financial pressures that have consumers looking for versatile clothes. Shoppers are concerned with what Maggioni calls cost per wear, the calculation customers make to justify a purchase by how often they will use it. The consumer is buying less. They're scrutinizing the purchases more, she said.
0: 트렌드 예측 전문 기업인 WGSN의 여성복 부문 책임자 마지오니는 큘러 팬츠의 부활이 크게 다음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편안함을 중시하는 패션 트렌드의 진화가 팬데믹 이후의 사무실 복귀 의무화와 맞물린 점. 두 번째, 기후 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그리고 세 번째, 경제적 압박 때문에 소비자들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옷을 찾게 됐다는 점이죠. 자, 소비자들은 마지오니가 착용당 비용이라고 부르는 개념, 즉 구매한 옷을 얼마나 자주 입을지를 기준으로 구매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비용에 주목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는 이처럼 소비자들이 구매 횟수를 줄이고 구매를 전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all boils down to three factors.
1: Yeah, so imagine you have some sort of liquid and you boil it down. After all the liquid and the water has left, then whatever you're left with. So if you have a situation where there's a lot of details, but you can summarize something or essentially be reduced to the most important things. And in this case, it was three different things, right? So it boils down to, the conclusion is.
0: 결국 핵심은 이거다. 라고 할 때, it boils down to something. In this case, the resurgence of culottes. Resurgence는 부활인데요. 이렇게 치마 바지가 다시 인기를 얻게 된 것은 결국은 핵심이 세 가지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0: So the first one was the evolution of comfort-driven dressing, meeting post-pandemic return-to-office mandates.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 이후 다시 사무실로 가긴 가는데 보다 더 이제 편안한 옷을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것, 뭐 그런 거고요. And the second one was rising temperatures,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And the third one was financial pressures that have consumers looking for versatile clothes.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소비자들이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옷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1: Right. So versatile, or you could say versatile, meaning that you can use it in many different ways, or if someone's able to do a lot of things, if they wear many hats, they're very versatile.
0: Yeah, definitely. Versatile, versatile. 발음 둘다 되고요.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So people are scrutinizing what they buy.
1: When you scrutinize something, you're examining it very carefully to try and get more information.
0: 면밀히 살펴본다. 마치 현미경 아래다 놓는 것처럼. 그래서 요즘에는 구매자들이 많은 걸 사기보다는 수량은 적은데 정말 많이 생각해서 이 바지, 이 치마 바지를 사면은 내가 요런 옷에 매칭을 할수 있고 또 이렇게 다양하게 입을 수 있다 이러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1: They're thinking of the CPW on it, right?
0: Yeah,
1: The cost per wear.
0: the cost per wear. 맞아요. 여기 나와 있었죠. cost per wear라는 것은 한번 입었을 때의 비용이라고 이제 계산을 대략적으로 하는 거죠. 이 옷이 얼만데 내가 이걸 얼마나 자주 입을 것인가? 그랬을 때 이제 cost per wear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과거 6, 70년대의 전성기를 노렸던 패션 아이템인 culottes가 올 상반기에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을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내용 들어볼까요?
1: Culottes also presented like skirts, which was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mores of the time. Women were rarely, if ever, able to wear trousers in public. In fact, Lily de Alvarez, the Spanish tennis player, caused an uproar in the staid tennis world when she wore a pair of white culottes by Elsa Schiaparelli to compete in Wimbledon in 1931. In Western fashion, the gender binary in clothing has been very much along the lines of men have legs and get to wear trousers, and women wear skirts, said Hillary Davidson, a fashion historian and professor at the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Culottes emerged at a time when women were gaining more independence, she added.
0: 이 큐롯 팬츠는 치마와 비슷한 것으로 선보였는데, 이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 바지를 입는 일이 거의 혹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스페인 테니스 선수인 릴리 데 알바레스는 1931년 윔블던 대회에 엘사 스키아피렐리가 디자인한 흰색 큐롯 팬츠를 입고 출전해서 보수적인 테니스계에 큰 파문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패션 역사학자이자 패션 공과대학 교수인 데이비드슨은 서양 패션에서 의복에 대한 성별 이분법은 남자는 다리가 있으니 바지를 입는다, 여자는 치마를 입는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고수해 왔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큐롯 팬츠가 등장한 시기는 여성들이 점점 더 많은 독립성을 획득해 가던 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Alright, so culottes are sometimes presented like skirts, which is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mores of the time.
1: Mores, pronounced mores. We're talking about the customs, sort of the moral standards of a society or a culture.
0: Yeah, okay, so this is an interesting word. Spelling은 M-O-R-E-S지만 발음은 mores가 아니고요. Mores라고 해서 풍습이나 관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장 자체의 시제가 과거거든요. Culottes presented like skirts.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치마 바지가 나왔을 때 바지지만 거의 이제 치마처럼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보여졌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1930년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보다 더 앞서서 1800년대부터 이 치마 바지가 나왔는데 여성은 치마를 입어야 한다라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지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그냥 치마

0: 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1: Yeah, they're trying to trick people.
0: 그래요.
1: Yeah.
0: In accordance with something, 그러면 무엇에 부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습에 부합하게 키로빠지를 치마처럼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테니스를 쳤던 그 릴리드 알바레스가 이걸 입고 왔을 때, 아니 왜 치마를 안 입고 저 뭐야? 바지? 여자가?
1: Yeah.
0: 이런 분위기가 있었나 봐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분위기인데.
1: Well, Wimbledon, even now, to this day, is very strict on their dress code. You have to wear white. And so
0: That's why
1: people,
0: everyone wears white.
1: yes, that is the rule. And so a lot of
0: Okay.
1: people try to push the boundary and it's very hard to get creative with just white. And you have to be white pretty much head to toe. And
0: Interesting.
1: people, there have been controversies in past years about
0: Yeah.
1: that. People don't agree with it, but Wimbledon is very strict on their sort of their traditions. So, yeah, I guess
0: Interesting.
1: even back in 1931, it
0: Wow.
1: caused an uproar.
0: Yeah.
1: Wow. How could she? How dare she wear not wear a skirt?
0: 소란을 일으켰다. It
1: Yeah.
0: caused an uproar. 어떻게? How could a female tennis player
1: Yeah.
0: not wear a skirt?
1: Yeah.
0: 이런 분위기.
1: Even this year, I don't know if you know the tennis player Naomi Osaka.
0: Yeah.
1: You should
0: What
1: search
0: did
1: it on
0: she
1: the internet.
0: wear?
1: You should see what she wore to Wimbledon. And she's known for these elaborate sort of costumes,
0: Okay.
1: but she was in white, but it definitely got some heads to turn.
0: Interesting.
1: 예.
0: Okay. 그 다음에는 또 stayed라는
1: Yeah.
0: 표현이 있는데요. 재미없다는 뜻이죠?
1: Yeah.
0: Boring.
1: STAID, sort of old-fashioned, yeah.
0: Yep, exactly. So how is it used in the stayed tennis world?
1: Yeah.
0: 좀 지루한 테니스의 세상에서.
1: Yeah. In this case, probably more traditional,
0: 그렇죠.
1: right?
0: 맞아요.
1: Serious.
0: 전통적인이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쓰였다고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gender binary라고 하면, binary는 이제 두 가지 이분법적인 것이 있다는 뜻이어서, 남성이거나 여성이거나
1: Yeah.
0: 하는 이 패션의 어떤 특징이 특히 테니스계에서는 더 두드러지게
1: Yeah.
0: 나타났었다.
1: It was either or.
0: Exactly. You couldn't be both. 자, 마지막 단락 가보겠습니다.
1: The word culottes, however, may also be a way for retailers to hawk what may essentially be shorts that are a little longer than the ones their customers purchased last summer. According to Davidson, culottes have an abundance of fabric, and just being long doesn't make it a culotte. It's just become whatever the buzzword is, Davidson said. Brands sell to the buzzword.
0: 이 큘러치라는 단어가 소매 업체들이 지난 여름 고객들이 구매했던 반바지보다 살짝 더긴 본질적으로는 그냥 일반 반바지와 다를 바 없는 제품을 그저 팔아치우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데이비슨 교수에 따르면 큘러 팬츠는 원단이 넉넉하게 사용된 것이 특징으로 단순히 길이가 길다고 해서 다 큘럿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저 유행어라면은 모든 그게 되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고, 브랜드들은 이런 유행어에 맞춰서 제품을 판매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So there are some real culottes out there, and then maybe some are just long shorts.
1: It depends on just how you market and package them, right?
0: Okay. All right. What is hawking?
1: Yeah, so just like the bird, hawk, but in this case it means you're selling something, but sort of in a casual way, you're just selling a lot of it. Or imagine just somebody on the street selling fake merchandise, for example.
0: 그죠. 거리에서 이제 물건을 파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꼭 거리가 아니더라도 물건을 파는 거. 그런 걸
1: Yeah,
0: 호킹이라고 해요.
1: just for the sake of selling, right?
0: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팔아치우는 느낌입니다.
1: Yes.
0: 그래서 지난 시즌 때 남은 반바지를 이번에 좀잘 패키징해서 팔기 위해서 어떤 매장들은 아 이거 큘롯이에요 라고 이름만 바꾼 거 아니냐
1: Right.
0: 이런 지적들도 나온대요. 왜냐면 딱 봤을 때 이거 맞아? 치마 바지? 그냥 반바지처럼 생겼는데 이럴 수 있거든요. 몇 가지는. 그래서 한 교수가 그랬죠. Just because it's a buzzword, doesn't mean everything that's short is a culotte.
1: Yeah.
0: Brands, they sell to the buzzword.
1: Yeah, because they know what sells and what's popular, what's in fashion. A buzz word, right? If you

0: say the buzz of something, that means it's word of mouth, what's popular. So the buzzword right now is culotte. That's what's popular, that's what sells.
1: Buzzword는 유행어예요. 그래서 그 유행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또 시장이기는 한데, 또 어떤 이제 디자인과 의상을 전공하는 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다 치마 바지는 아닙니다.
0: No.
1: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0: Yeah.
1: Well, it's time for a song break. This is Will to Power. I'm not in love.

0: Start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 Ibonen Hayoire Bangsong Den News Coverage입니다. 최근 서구에서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에 대한 내용 다시 듣겠습니다.
1: Here's what Greeks think of Nolan's The Odyssey. It's their story after all.
0: 그리스인들은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쨌든 그건 그들의 이야기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기서

0: 놀란은 이제 디렉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What's his full name? Christopher
1: Christopher
0: 놀란?
1: Nolan.
0: Christopher Nolan. 네. 우리말로는 이제 놀란이라고 해서 네, 조금 들을 때는 헷갈릴 수 있는데요.
1: 혹시 파란 뱀에 노란이
0: 그러니까
1: 있었어요?
0: 놀란 노란 감독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디세이라고 우리는 하는데 영어로는
1: Odyssey.
0: 네, 오더시라고 해요. 그래서 요 발음 차이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대작 영화이자 그리스 고전 문학의 정수 중 하나인 이 오디세이아를 스크린 화면에 옮긴 영화 오디세이가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개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8월 5일부터 정식 상영될 예정이고요.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트로이 전쟁을 끝낸 후 영웅인 오디세우스가 고향인 그리스 이타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모험이다 보니 영화는 비록 미국 헐리우드에서 만들었지만 소재와 내용은 거의 다 그리스 혹은 그리스적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면 정작 그리스 사람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걸 취재한 게 이번 뉴욕타임스 기사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1: Christopher Nolan's The Odyssey drew criticism in Greece in the weeks leading up to the film's release, particularly over the casting of black actor Lupita Nyong'o as Helen of Troy, amid a broader debate about how one of the world's most enduring myths should be retold. But after moviegoers saw the film over its opening weekend in Greece, where Homer's epic remains deeply embedded in cultural identity, the response appeared to be largely enthusiastic.
0: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는 개봉을 앞둔 몇주 동안 그리스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도록 전해져온 신화 중 하나인 이 이야기를 어떻게 재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 중에서도 특히 흑인 배우인 루피타 뇽가가 트로이의 헬렌 역을 맡은 캐스팅이 주된 논란의 대상이었는데요. 하지만 호메로스의 서사시가 여전히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그리스에서 개봉 첫 주말 동안 관객들은 영화를 관람한 후 대체로 좋은 반응, 열광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eading up to something, Paul.
1: Yes, leading up to something or in the lead up to something, we're talking about the time before something happens when we
0: Yeah.
1: talk about something leading up to something else. So it's the previous hours, days, weeks, months, whatever it is, until immediately that thing happens.
0: The film's release가 영화의 개봉인데요. Leading up to the film's release니까 영화 개봉을 앞두고 그 앞에 또 the weeks leading up to the film's releas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 개봉을 앞둔 몇주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처음에는 비판이 있었대요.
1: Of
0: 아니,
1: course.
0: 우리의 이야기를 헐리우드에서 대체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아, 그리고 그 배우는 왜저 캐스팅을 했을까?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지만, 정작 릴리스하고 나서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most of the response was actually enthusiastic. So it was very
1: Yeah.
0: good.
1: All the
0: Yeah.
1: reviews I've read have been excellent.
0: 그래요. 아주 좋군요. This is one of the most enduring myths ever told or retold.
1: Yes, we started off the show today talking about another enduring story, Hungbunolbu. Hungbujan is an enduring Korean folk tale. It's been around for hundreds of years. If something is enduring, it's lasting a long time. If we endure, we survive, we make it through. So yes, if it's enduring, it's been around a while.
0: Enduring, 견뎌낸다는 뜻에서 어원이 있는데 여기서는 오래도록 전해져 온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Greek myths and legends 정말 오래도록 지금까지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읽고 보고 하고 있는 이야기고 흥부전, 놀부전도 마찬가지로 오래도록 전해져 오는 우리의 스토리죠. Right. 자, 다음 부분 가보겠습니다.
1: As crowds left cinemas in Athens after 3 hours of the IMAX-filmed epic on Friday night, many said they were excited that a work written nearly 3 millennia ago had inspired a major global production, bringing to the screen scenes they first encountered in the classroom. I was captivated, said Kostas Anastasiadis. Anastas, excuse me, Anastas.

0: Tasiadis.
1: 그리스
0: Sorry,
1: 이름이 좀
0: sorry.
1: 어렵습니다.
0: Yes, 55. It took me back 45 years when we were reading the story at school. Despite the film's scale and technological ambition, he said the effects had served rather than overshadowed the story. This hero doesn't need graphics or CGI, he said. The text transcends everything.
1: 자, 금요일 밤 IMAX로 촬영된 이 대작 영화를 3시간 동안 관람한 후 아테네의 영화관을 나서는 관객들 중 다수는 거의 3000년 전에 쓰인 이 작품이 전 세계적인 대작 영화의 영감이 되어 자신들이 과거 교실에서 처음 접했던 장면들이 이렇게 큰 스크린에 재현된 데 대해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55살인 코스타스 아나스타시아디스는 자신이 완전히 매료됐다라고 하면서 45년 전 학교에서 오디세이 이야기를 읽던 그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화의 방대한 규모와 기술면에서 보인 야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특수효과가 이야기를 가리기보다 이야기를 잘 돋보이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 영웅, 오디세우스에게는 그래픽이나 CGI가 필요하지 않다. 원작의 문장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0: Anastasiadis. Anastasiadis.
1: Anastasiadis. Greek names sometimes very long and hard to pronounce.
0: Yes.
1: You did a good job, Paul.
0: And so you can see that even native speakers, when confronted with a non-native name, can have their tongue tripped up.
1: 그렇죠. And you know, people who don't speak Korean, when they first have Korean names written out in front of them, they have a very hard time reading it.
0: Yes, but they should learn they're told. Some of them don't.
1: All right, if you're captivated, are you?
0: If you're captivated by something, you are enthralled by it. You're drawn to it. You can't take your eyes off it.
1: Yeah.
0: So we talk about a TV show, a movie, a concert, a performance, anything that makes us want to keep watching is captivating us.
1: Ah, I was captivated. 제가 매료됐어요. That is captivating.
0: Yes.
1: 아주 정말 매력적인 그런 매혹적인 것이에요. 라고 할 때 That is captivating. Now, what about overshadowing the story?
0: Yes, if something overshadows something else, it casts a shadow so that everything else is not so important, that we focus on that one thing more than the other things. And this is usually a very negative thing.
1: Yes.
0: If something is overshadowing everything else, then we're focusing on the wrong thing.
1: Overshadowing이라는 것은 빛을 잃게 하다. 그림자를 드리워서 원래의 빛을 발해야 하는 게 못하게 한다는 의미인데요. CGI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CGI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래픽스도 활용을 한 영화지만 그게 결코 원래 스토리의 빛을 잃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0: Evgenia Makriani, an associate professor of ancient Greek literature at the University of Athens, said the Odyssey remained closely linked to modern Greek identity through the Homeric idea of nostos. The longing for home and return that drives Odysseus's journey. It connects with Greece's own historical experiences, war, exile, economic hardship, and migration, she said. Odysseus symbolizes resilience, determination, and the strength to persevere through adversity. Classical works remain alive because each generation finds new meanings in them, Makriani added, with contemporary creators reinterpreting Odysseus as a traveler, an immigrant, someone seeking to belong. Homer himself does not change, his readers do, she said.
1: 네, 아테네 대학교 고대 그리스 문학 부교수인 마크리안니에 따르면은 서사시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 여정의 원동력이 되는 호메로스의 노스토스, 즉 고향과 귀향에 대한 열망을 뜻하는 개념을 통해 현대 그리스의 정체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마크리안니 교수의 말인데요. 이 작품은 전쟁, 망명, 경제적 어려움, 이주 등 그리스가 겪어온 역사적 경험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역경 속에서 꿋꿋이 버티는 회복력, 투지 그리고 인내의 힘을 상징합니다. 라고 말했고요. 이어 마크리안니 교수는 이런 고전 작품들이 지금도 살아 숨쉬는 이유는 각 세대가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이라며 현대의 창작자들은 오디세우스를 여행자이자 이민자 그리고 자신이 속할 곳을 찾는 사람으로 재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0: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자인 호메로스 자신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거는 그의 작품을 읽는 독자들입니다. Alright, let's have a look at the first expression here, which is determination.
1: Oh yes, if you have determination, you are determined to do whatever it is. And that means to continue to try to do this thing no matter what, to keep going. Yeah. Determination is a bit like willpower.
0: 그래요, 투지, 결심 이런 것들을 determination이라고 하죠. What about to persevere?
1: Oh, it's a very similar word. When we persevere, we're trying to do something through hardship, through all sorts of obstacles or problems. So if we're persevering, it's not easy. You don't persevere through the washing up usually, but you might persevere through a difficult year at school or through a family tragedy or whatever it may be. You're trying hard to achieve what you want in difficult circumstances.
0: 네, 굴하지 않고 계속하는 행위, 이런 마음, 그거를 perseverance라고 하는데요. 이게 또 인내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잘 참고 이겨내는 것을 persevering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국내에서는 8월 5일 개봉 예정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에 대한 원작 오디세이아를 탄생시킨 나라 그리스 관객들의 반응을 뉴욕타임스 기사로 읽어보고 있습니다. 오디세이아는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걸작 고대 문학이죠. 그리스 입장에서는 거의 국보와도 같은 존재감의 작품이니만큼 그리스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이 작품에 대해 아주 잘 배울 텐데 그런 경험을 가진 그리스 학생의 이야기도 다음 단락에서 들어보겠습니다.
1: Some were impressed by Nolan's portrayal of Odysseus, not simply as a cunning hero, but as a man transformed by war and forced to confront its consequences. Vangelis Dravopoulos, 17, said the film gave him a new perspective on the poem he had studied 3 years earlier. It was amazing to see all the scenes. The Cyclops, the giants, he said. At school, the focus was on the hubris of Odysseus and his perseverance. In the film, he realized what he'd done wrong.
0: 일부는 놀란 감독이 오디세우스를 단순히 머리 좋은 영웅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변모하고 그로 인한 여파를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된 한 인간으로 그려낸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17세의 방겔리스 드라보폴로스는 이 영화 덕분에 자신이 3년 전에 공부했던 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키클롭스나 거인들 같은 장면들을 전부 직접 보는 게 놀라웠어요. 학교에서는 오디세우스의 오만과 끈기에 초점을 맞춰 배웠는데 영화에서는 그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게 되는 인물로 그려지는 게 흥미로웠어요. Alright, so first of all, what does cunning mean?
1: Yes, well, when I came to Korea, I was quite shocked to hear the word cunning being used.
0: In the classroom.
1: Exactly. The cunning paper, whatever it may be. But it does come from that similar meaning, because if you're cunning, you're very clever, but you're using tricks to get your way or to succeed. You're using some kind of sneaky thing. Doesn't mean you're bad, but you're using out of the ordinary methods.
0: And it's an adjective.
1: Yes, to be
0: cunning. It's not a noun.
1: No, we don't use it in that. You don't say a cunning. I'm not doing a cunning.
0: It's not a verb or a noun as it's used in Konglish. 우리가 이제 cunning하다, cunning paper 이런 말을 콩글리시에서 쓰는데 이거는 영어에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1: Yeah, we don't use it like that.
0: 네, 그 단어 cunning, cunning은 영어로는요 형용사고 교활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esop's Fables에서 여우를 묘사할 때 cunning fox라고 많이 얘기해요.
1: Or as cunning as a fox.
0: 맞아요. 그래서 여우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영리하기도 하지만 또 교활한 동물로 많이 묘사가 되죠. 그래서 as cunning as a fox, the cunning fox 이런 식으로 cunning을 많이 쓰는데 지금 여기서는 Odysseus가 cunning hero였다라고 해서 좀 뭐 교활한 영웅 아니면 머리 좋은 영웅?
1: Yeah, if you know the story, for example, with the Cyclops, it's not about defeating him in battle, it's about tricking him with the wordplay.
0: Aha.

0: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잔머리도 잘 굴리고 이런 꾀가 많은 영리한 영웅이라는 뜻으로 Odysseus is portrayed as a cunning hero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콩글리쉬에서 말하는 그 cunning paper, cunning하다. 영어로는 보통 뭐라고 하죠?
1: Well, it's a
0: cheating.
1: cheating,
0: cheating.
1: yes.
0: 그렇죠. 네. 그래서 a child or student got caught for cheating. 이라고 하는 게
1: Yeah.
0: 그게 이제 한국식의 커닝이 영어로는 원래 치팅이라고 하는
1: Yeah, they didn't have a cunning paper, they had a
0: 거예요.
1: cheat sheet.
0: cheat sheet 맞아요. 커닝 페이퍼도 콩글리쉬인데 영어식으로는 cheat sheet라고 합니다. CHEAT SHEET cheat sheet. Going back to the story, 학교에서 이 17살의 Vangelis Dravopoulos가 예전에 오디세우스에 대해서 배웠을 때는 they focused on the hubris of
1: Yes.
0: Odysseus라고 했어요.
1: Well, hubris is a very good word to know. Hubris. It's sometimes okay to be proud, but we shouldn't be too proud.
0: Yeah,
1: And
0: this
1: that's
0: is too
1: what
0: proud, right?
1: hubris. Yes. Hubris, we have the expression, pride comes before a fall. And that makes me think of the word hubris. We often use it when someone is too proud and therefore they fail. Something goes wrong because of their pride.
0: Pride가 물론 어떤 때는 Pride and Prejudice처럼 오만으로 해석이 될 때도 있지만 Pride 자체는요 어떤 이제 뿌듯해하는 그런 이제 자신감이 될 수도 있고
1: 네.
0: 뭐 굉장히 내 자신에 대해서 기특하다 하는 이런 느낌이 될수 있어서 긍정적인 의미로도 쓸수 있는 반면에
1: Sure.
0: Hubris는요 좀 지나친 거예요. 아주 지나친 자만심과 오만함 이런 것들이 휴브리스입니다. 어떻게
1: Yeah.
0: 써요?
1: It's Hubris.
0: 네, 휴브리스.
1: Yes, I love that word. It's one of my favorites.
0: Oh, even though the meaning is, you know, too much pride.
1: Yeah, but it's a reminder not to be too proud. Hey, Sue.
0: What? Okay. 자, 그래서
1: Sorry, I was too
0: 학교에서는
1: proud about my joke there.
0: 학교에서는 the focus was on the hubris of Odysseus and his perseverance.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그 오만함과 그다음에 또 인내심에 대한 게 학교에서 배운 거라면 영화 속에서는 he realizes what he did wrong.
1: Yes.
0: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모습도 나와서 좀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봐서 좋았다. 이렇게 17살의 한 관객이 평가를 했고요.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1: Macriani, the classics professor, said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film was proof of Homer's enduring relevance. When a work continues to provoke discussion about who has the right to tell its story and how its hero should be portrayed, she said, it still carries profound symbolic power. For Dravopoulos, the student, the film was an emotional reminder of the continuing significance of one of Greece's defining works. I feel proud that all this happened in our country, he said, and that people are still talking about the Odyssey thousands of years later.
0: 고전학 교수인 마크리안니는 이 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호메로스의 작품이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떤 한 작품이 그 이야기를 전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영웅들이 어떻게 묘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끊임없이 불러일으킨다면 그 작품은 여전히 심오한 상징적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고요. 또 아까 소감을 말했던 그 학생에게 이 영화는 그리스를 대표하는 걸작 중 하나가 여전히 지닌 중요성을 감동적으로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는 사실과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여전히 오디세이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자랑스럽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리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 사람들의 얘기니까. 자, relevance 가보겠습니다.
1: Yes, if we talk about something's relevance or how relevant it is, that is how well connected it is to now or to the people who are reading it, watching it, consuming it in some way. Is it useful? Does it connect with us? Does it speak to us in some way? We talk about some songs feel relevant. They were written and sung in the 70s, but we hear it in 2026 and think, yes, that's me now. Other songs we hear and we go, oh no, I don't connect with that at all. Doesn't feel relevant to me.
0: Relevance라는 거는요, 지금 좀

0: 와닿는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게 타당하다, 관련이 있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느낌상은 뭐냐면은 지금도, 시의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좀 유효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옛날에 쓰인 이야기여도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할수 있고, 오늘날 우리가 공감을 할수 있고, 그렇다면 이건 relevant한 story예요. 근데 완전히 동떨어진, 지금은 아무도 공감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완전히 뭐 지금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럼 irrelevant 하겠죠. relevant 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Homer's Enduring Relevance라는 것은 이 호메로스의 작품이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어떤 이제 타당성,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nd what about a defining work?
1: Yes, if we talk about a writer or filmmaker or artist of some kind, one of their defining works is going to be something that really represents them, that shows them off as the kind of artist or whatever they do, they are.
0: 아주 중대하고 결정적인 작품이다. A defining work. Well, that was a look at Tuesday's news coverage. And with that, we come to the end of the show today. Our final song is by Wouter Hamel. It's As Long as We're in Love. Have a great Saturday and the first day of the month. See you in 22 hours.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미국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윌리엄 볼컴은 클래식 음악에 재즈나 레그타임 같은 대중음악의 요소를 자유롭게 녹여낸 인물입니다. 그 독창성을 인정받아 퓰리처상과 4개의 그래미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런 볼컴이 젊은 시절부터 오랫동안 깊은 애정을 쏟았던 음악은 바로 레그타임입니다. 반주가 일정한 박자를 유지하는 동안 선율이 당김음으로 그 박자를 비껴가며 엇박을 만들어내는 음악이 레그타임인데요. 오늘은 볼컴의 대표작 3개의 유령 레그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첫 번째 곡을 준비했습니다. 윌리엄 볼컴의 우아한 유령을 레온 플라이셔와 캐서린 제이콥슨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EBS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윌리엄 볼컴의 세계 유령 레그 중 우아한 유령을 레온 플라이셔와 캐서린 제이프 코슨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입니다. 당시 베를리오즈는 한 여배우를 짝사랑했지만 그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연의 아픔을 음악으로 풀어냈는데요. 교향곡이지만 한편의 소설을 읽듯 이야기를 따라가게 됩니다. 사랑에 괴로워하는 한 예술가가 기괴한 환상 속을 떠돌며 겪는 운명을 다사다장에 담아냈는데요. 오늘은 화려한 무도회 장면을 그린 이 악장과 주인공이 비극적인 운명을 향해 치닫는 사악장을 함께 감상해 보시죠.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작품으로 14 중에서 이 악장 무도회와 사악장 단두대로의 행진을 사이먼 레트리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베를리우즈 환상 교향곡 작품으로 14종 2악장과 4악장을 사이먼 리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라나도스의 피아노 모음곡 고에스카스입니다. 고에스카스는 고야의 풍으로 또는 고야 스타일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고야는 스페인의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를 가리킵니다. 그의 그림에 깊이 매료된 그라나도스는 화폭 속 인물과 분위기를 피아노 음악으로 옮겼는데요. 특히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젊은 남녀, 마호와 마하의 사랑 이야기를 우아하고 서정적인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그라나도스의 피아노 모음곡 고에스카스 중에서 1번 사랑의 속삭임, 4번 비탄 또는 처녀, 그리고 나이팅게일을 알리샤 데 라로차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라나도스의 피아노 모음곡 고에스카스 중에서 1번 사랑의 속삭임, 4번 비탄 또는 처녀 그리고 나이팅게일을 알리샤 데 라로첸지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바그너 오페라 타노이저 서곡입니다.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오페라 타노의 저서곡을 마리스 얀 선수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후 11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에서도 클래식 라이브러리 이어갑니다. 1부 끝곡은 레오네 시니갈리아의 슈베르트 들장미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 크리스티앙 슈미트의 오보에와 알렉산드라 젠틸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선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더 많이, 더 편하게 아이를 키우도록 돕겠다는 건데요. 근무지나 부서 크기에 따라 최대 1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물론 빈자리에 대체 인력이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회사가 나서서 동료를 챙기니까 육아휴직을 떠나는 사람도 남아서 일하는 사람도 조금은 마음이 놓이겠네요. 더 많은 직원이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지지하는 기업.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8월 1일 토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4개의 가곡 작품으로 27중 제4곡 모르겐 내일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커의 노래와 제랄드 무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4개의 가곡 작품으로 27의 악보에는 사랑하는 나의 파울리네에게 라는 헌사가 적혀 있었는데요. 그가 결혼을 앞두고 아내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중 오늘 들으신 네 번째 곡, 내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미래를 노래한 곡이죠. 내일도 태양은 다시 빛나고 우리는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해변으로 조용히 천천히 내려가리라.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볼 때 우리 위로 행복의 고요한 침묵이 내려오리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온한 내일을 그린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모차르트의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쾌외번호 364중 1악장 알레그로 마이스토소 아이오나 브라운의 바이올린과 노부코 이마이의 비올라 아이오나 브라운이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쾌 번호 364종 희락장을 아이오나 브라운의 바이올린과 노부코 이마이의 비올라, 아이오나 브라운이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드뷔시의 첼로 소나타 D단주입니다. 드뷔시가 세상을 떠나기 3년 전인 1915년 원숙한 음악 세계를 담아 완성한 작품인데요. 인상주의 음악의 대표 작곡가답게 빛과 그림자가 번지듯 순간의 분위기와 느낌을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현을 손가락으로 뜯거나 활을 가볍게 튕기고 음을 미끄러지듯이 이어가는 등 첼로의 다양한 연주 기법과 매력적인 음색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짧지만 개성 넘치는 새 악장 속에서 드뷔시만의 섬세한 색채를 느껴보실까요? 드뷔시 첼로 소나타 D단조 전악장을 다니엘 밀러 쇼트의 첼로와 로버트 콜렉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드뷔시 첼로 소나타 D단조 전악장을 다니엘 밀러 쇼트의 첼로와 로버트 쿨렉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음은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입니다. 슈만이 남긴 유일한 피아노 협주곡이죠. 처음에는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단악장의 환상곡으로 시작된 작품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출판되지 못했고 나중에 두 악장을 더해 지금의 협주곡으로 완성했습니다. 이 곡은 훗날 또 다른 걸작의 탄생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라이프치히에서 유학하던 젊은 그리그는 우연히 클라라 슈만이 연주하는 이 곡을 듣게 됩니다. 그 연주에 깊은 감명을 받은 그리그는 10년 뒤 같은 A단조로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합니다. 그리그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준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함께 감상해 볼까요?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으로 54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아페투오소, 2악장 인터메소, 안단티노 그라시오소, 예브게니 키신의 피아노와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헤이단조 작품으로 54종 1악장과 2악장을 예브게니 키신의 피아노와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명곡을 들려드리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함께합니다. 클래식 명곡 감상 내일 일요일에도 이어집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끝곡은 빌라로부스의 브라질풍의 바흐 5번 중 아리아 트리비아 산토스의 기타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스는 박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의 첫 번째 역할은 좋은 시, 좋은 글을 쓰는 건데요.

0: 보듬어야 할지 판단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어쩌면 글 쓰는 사람으로서 제 두 번째 할 일은 책의 이러한 역할을 알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하루가 느린 학습자가 된 이후 치료 선생님이 장애 등록을 권하고 약 이야기를 했을 때의 일입니다. 마침 그쯤 자조 모임 오프라인 모임이 있어 저는 이 이야기를 꺼냈죠. 사실 선생님 말씀이 좀 심했구먼 하는 대답이 돌아올 줄 알고 여쭤본 것이었는데요. 장애 등록을 안 했을 때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장애 등록을 안 했을 때의 장점은 솔직히 우리 아이가 장애인이 아니다 라는 마음의 위로 정도인 것 같아요.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게 다예요. 연달아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저도 어디 가서 내로라 하는 대문자 T인데 장애 등록의 장단점을 분석하다니 그 관점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겪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거든요. 대화가 끝나갈 즈음 제가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그 계획들을 바로 실행하고 싶어 몸이 들썩거릴 정도였죠. 맥락을 공유한다는 것의 힘은 이렇게 셉니다. 석예희 작가의 책 엄마도 아이도 꼼꼼하게 성장 중입니다. 예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스윗박스의 We Can Work It Out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포르체에서 펴낸 석예희 작가의 책 엄마도 아이도 꼼꼼하게 성장 중입니다. 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석예희 작가 역시 이 아이의 사례를 통해서 느린 학습자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되셨대요. 이 아이가 또래보다 2년 정도 발달이 느리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인데, 장애 등록을 빨리 하세요라는 그 조언을 듣고도 처음엔 너무 심정이 복잡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오늘 읽어드린 지점, 그 자조모임이라고 부르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서로를 돕기 위해서 만든 모임,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상황을 다 아니까 조금 더 경험에서 우러나는 맥락을 공유하는 이들이 해줄 수 있는 찐 조언과 그 공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했더니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 답변들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힘을 얻게 됐다는 거죠. 이 작가 소개에 따르면 이 돈은 숨기고 병은 소문내라 라는 말에 따라서 이 느린 학습자 아이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연재하셨던 거예요. 이 석예희 작가가 누적 조회수가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으로도 묶어내게 됐는데

책을 쓰면서, 이 글을 쓰면서 이 서계희 작가가 정말 제목처럼 아이도 그렇겠지만 엄마도 성장함을 느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책을 읽었는데 뭔가 웃게 되는 지점도 있고요. 그리고 뭉클한 지점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곰곰이 되새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독자 역시 이 책을 읽으면서 성장한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책이 또꼭 필요한 얘기가 자리가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8745 쓰시는 카페인님, 북카페에 번쩍하고 등장하셨습니다. 오늘은 늦은 순번, 산책 중에 북카페와 함께합니다. 곧 들어가 출근 준비할 거예요. 많이 더워요. 한달 금방 갑니다. 모두들 힘내서 무더위 이겨냅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잘 주말을 나셨나요? 우리 카페인님들? 진짜 덥습니다. 너무너무 뜨겁고요. 진짜 밖에 한 10분만 걸어도 막 땀이 줄줄줄 나는 그런 제찐 여름의 한복판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몇 개의 복날을 우리가 이제 중복도 통과를 했고 이런 상황인데 여름의 정점, 덥지만 너무 지치진 말자라는 생각하면서 이번 주도 열어봅니다. 2032 쓰시는 카페인님. 이제 정말 무더위가 시작되나 봐요. 아침부터 열기가 너무 심해요. 오늘 귀여운 두 딸들과 북카페 들으러 모여 있어요. 방학 맞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재온, 재현아. 방학 고은 언니 북카페 들으면서 여름 무더위 물리쳐보자. 책 읽기에 푹 빠져서 여름을 즐기자. 사랑해. 라고 하셨습니다. 여름 진짜 너무 지칠 법한 그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삶과 가장 닮은 계절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진짜 지독하지만 또 지나가고 나면 그래.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고 서로의 안부를 더 많이 묻게 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니까요. 이 여름 진하게 잘 보내고 그리고 재훈이, 재현이 북카페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카페 예쁜 엽서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지난주부터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북카페 홈페이지와 그리고 EBS 언더바 북카페 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안내문이 올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쁜 엽서 공모전에 공모하실 수 있는지 세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8월 14일 마감 전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북카페에서 준비한 예쁜 굿즈도 우수 엽서 보내주신 분들께 많이 선물로 드릴 예정이고요. 권수현님이 1등으로 엽서를 보내신 걸까요? 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 예쁜 엽서 한장 발송 완료입니다. 일곱 번째 생일 축하 축하 하셨습니다. 우리 와 오늘 7월 27일이니까 한달 후면 네 8월 26일이면 진짜 7주년인데요. 생일 축하 엽서를 벌써 발송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주가 시작됐어요. 무더움이 예상되는 주간이어도 어제와 같이 씩씩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선 9시 땡 맞춰 도서관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두둥. 북카페 일곱 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과 북카페 함께하는 일상을 담은 엽서 한 장을 우체국에 가서 발송 완료도 했어요. 오늘 지금 보내주신 사연인데 엄청 부지런하게 오늘 오전을 또 보내셨네요. 지금 꼭 엽서가 아니어도 늘 전하는 마음 담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이렇게 인사도 주셨습니다. 수현님이 지금 북카페를 향해서 엽서를 붙이셨다고 하는데 이게 북카페에 도착하는 첫 번째 예쁜 엽서일까? 궁금합니다. 또 소리소문 없이 벌써 보내신 분들이 계실까? 궁금해요. 아직 저는 받진 못했는데 첫 엽서 오면 살짝 첫 엽서 받았다라고 방송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김고은의 어두운 마음은 오늘 밤 지나갈 거야. 그리고 곽진원의 함께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주영님이 우리 7주년 기념 예쁜 엽서 공모전 이 엽서 두께는 상관없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두께는 상관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규격을 가로 세로 그 길이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북카페 홈페이지와 그리고 EBS 언더바 북카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안내문이 나와 있고 그건 꼭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우체국 그 규격 엽서, 관제 엽서 기준입니다. 그런데 두께는 열어두겠습니다. 두께까지는 네. 그래서 우리 오면 여기 북카페 벽에다가 쫙 붙여볼까 하거든요. 만약에 주영님이 두꺼운 그런 엽서를 보내주시면 약간 그건 좀 암벽등반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홀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기다리겠습니다. 2801 쓰시는 카페인님, 지난주 국제우편 이야기를 하셔서 국제엽서 찾다가 국제엽서는 못 찾고 88년 소인이 시킨 친구의 편지를 찾았어요. 이분 거리에 살면서 편지를 보내던 시절이 떠올라 추억 여행을 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늘 듣는 라디오에서 던져주는 어떤 생각이 나의 하루를 또 일주일을 바꿀 때가 있죠. 그런 순간을 또 기다리게 되기도 하고요. 정경희님은 지금 벌써 첫 번째로 짐작되는 엽서 발송 소식을 듣고 정말 발 빠르신 카페이님들이십니다. 저는 이제 그림을 선택하고 연필로 스케치한 모양을 인쇄해서 다시 한번 확인 작업까지 했어요. 뭐 그리 대단한 그림은 아니지만 정성을 다해보고 싶어서요. 작년에 너무 성의 없었던 것 같아 죄송했거든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이, 성의 있고 없고, 이거 죄송한 여부랑 상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예쁜 엽서 공모전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는 것은 또 이렇게 또 두고 두고 또 상을 또 드리고 하는 그 재미, 아기자기한 재미도 있고요. 지난해까지는 엽서 보내주신 분들께 전부 다 우리 그 굿즈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해마다 해를 거듭할수록 북카페 이벤트에 참여하는 카페인님들의 수가 저희가 지금 예측이 안 돼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서 다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 또 예쁜 엽서 공모전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께 그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부담 없이 참여의 의의를 두고 즐겨주시죠. 네, 그리고 경희님, 이 얘기만 들어도 너무 대단한 지금 엽서가 올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네, 부담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서우님, 오늘부터 일하는 틈틈이 엽서 꾸미기 아이디어

생각해야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는 거, 이게 또 재미였으면 좋겠습니다. 부담 말고 재미.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보낸다라고 하는 거, 그 감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세상이잖아요. 우리 손을 거치지 않고, 그냥 터치 한 번으로, 클릭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감정 교류도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이번 예쁜 엽서, 전을 통해서라도 손의 감각, 손글씨, 손 그림 감각 다시 좀 살려보셨으면 해서요. 그리고 5431 쓰시는 카페인님. 윤고은의 북카페 안녕하세요. 월요일이 휴무일이시대요. 그래서 이 시간을 집중하기 위해서 시원하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대하면서 이야기 솔깃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소설 북클럽도 시작되는 날이니까요. 이야기 들으실 준비하시고 기다려 주시죠. 배나리님은 지난주 긴 여름 휴가 마치고 오늘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오늘부터 방학이라 저희 사랑하는 두 딸 사랑 소희와 듣고 있어요. 제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에 온걸 환영해 했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카페라고 하면서 호기심을 갖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방학이 되어서 지금 나리님과 사랑이 소희도 함께 듣고 있고, 그쵸? 아까 재현이 재훈이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더 지금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또 사연에는 지금 없지만 우리 카페인님들 또 수많은 아이들과 함께, 방학 맞은 아이들과 함께 북카페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여름 너무 덥지만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북카페에서.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회빙환이란 말 들어보셨죠? 회귀, 빙의, 그리고 환생 줄여서 회빙환. 회빙환 물이 요즘 아주 트렌디하다,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회빙환의 시대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왜 회빙환 물에 이렇게 열광하는 것일까? 나의 두 번째 삶이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 이 질문만으로도 우리 판타지가 막 솟잖아요. 자극되는 게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만나보시죠.

누구나 삶의 어느 길목에서 불현듯 걸음을 멈추고 지나온 궤적을 뒤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길을 선택했더라면 어땠을까? 그 사람에게 조금 더 다정한 말을 건넸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와 미련들이 불쑥 발목을 잡곤 하죠. 최근 웹소설과 드라마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이른바 회귀물은 바로 이 지점을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주인공은 치명적인 실패나 뼈아픈 좌절을 맞이한 순간 기적처럼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그것도 자신이 겪었던 치열한 오답과 미래의 정보들을 고스란히 기억한 채로 말이죠. 두 번째 삶을 얻은 그들은 결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얽히고 설킨 악연을 통쾌하게 끊어냅니다.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삶이라는 판타지에 그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단 한 번의 실패조차 쉽게 용납하지 않는 우리의 팍팍하고 고단한 현실을 투명하게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정답을 강요받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일상 속에서 매번 완벽한 선택을 내리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설픈 판단으로 넘어지고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며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견뎌내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짊어진 삶의 진짜 무게니까요.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그 무거운 책임과 피로감을 잠시나마 훌훌 벗어던지고 싶은 절박한 욕망이 회귀라는 짜릿한 상상력으로 발현된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는 뼈아픈 불행을 단숨에 리셋해주는 기적 같은 버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뿐인 타임라인 위에서 서툴게 써내려간 오답들마저 묵묵히 껴안고 내일을 향해 걸어가야만 하죠. 그러나 어쩌면 그 진한하고 고통스러운 후회의 시간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가장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실수를 직시하고 그것을 걸음 삼아 오늘 조금 더 나은 방향을 향해 걸음을 내디디려는 치열한 태도. 그것이야말로 판타지 세계의 완벽한 리셋보다 훨씬 더 위대한 우리들의 진짜 삶일 테니까요. 눈앞에 펼쳐진 후회스러운 어제보다 아직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단단한 내일의 백지를 향해 다정한 시선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마일리 사이러스의 클라임 띄워드렸습니다. 일간 카페인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회빙환의 시대.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 소설의 설정 보면, 와, 나에게도 저런 돌이킴의 버튼이 있다면, 저런 순간이 있다면, 어디로 내 삶을 되돌릴 것인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승현님은 제 미래의 계획을 붙잡는 것 같아

나서 과거를 돌리는 상상을 개인적으로 안 하게 됐어요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과거를 돌리는 상상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마음이 너무 커져버리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현재,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미래들을 다 놓쳐버리는 결과를 또 불러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또 이미 승현님은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수미님은 삶은 선택, 모든 게 선택인데 너무 어려워요. 달라질까요?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아, 진짜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인생극장이라는 거 있었어요. 이휘재님이 이렇게 그 예능에서 A와 B, 그래 선택했어, 결정했어인가? 아무튼 이런 말을 하면서 흘러가는 얘기, 그게 예능에도 있었는데 우리 삶에 진짜 그렇게 이분할돼서 흘러가는 순간이 있다라고 치면 사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의 진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진짜 모든 게다 선택의 연속인 거니까, 그것은 뭐꼭 중대한 선택의 기로를 딱 하나만 고르기도 사실 쉽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정용재님은, 저는 중간 순번이랑, 네, 또 이제 버스 기사님이시죠? 회사에서 점심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여기 버스 승무원님 많으셔서 반갑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버스 기사님들 우리 북카페 많이 들으시고요. 그리고 그 지하철 기관사님도 제가 아는 기관사님도 계시고요. 북카페 카페인이신 분. 그리고 그 멀찌감치도 전해드린 바로 또 비행기 기장님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한두 분이 아니시겠죠. 이 선장님은 안 계실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우리 배 운전하시는 분, 선장님은 안 계시나요? 우리 카페인님들 정말 곳곳에서 또 이렇게 승객들을 또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는 일을, 너무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북카페에 이렇게 자주 또 사연 남겨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순의 안부를 묻진 않아도, 그리고 최유리의 살아간다 두곡 듣고 소설 북클럽 시작할게요.

0: 천국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시작합니다. 오늘은 최동민 작가님 개인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셔서 염승숙 작가님과 둘이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카페인님들과 얘기를 쭉 하면서 건너왔는데 신기한 것이 제가 우리 버스기사님도 계시고 열차 운행하시는 기관사님도 계시고 우와. 그리고 비행기 기장님도 제가 한 다리 건너서 듣게 됐지만 네. 계시고 그래서 제가 선장님 안 계실까요? 했더니 네 그랬더니 여기 지금 7856 쓰시는
2: 손을
0: 카페인님이.
2: 번쩍 드셨습니다.
0: 네 읽어주세요. 네,
2: 여기 있어요 선장님. 어제까지 출항하다가 오늘은 쉬어가는 날이라 항구 앞 사무실에 앉아 잔잔하지만 뜨거운 여름바다 바라보며 여유 있게 점심 먹으며 듣고 있어요. 출석 이벤트 놓쳐서 너무 아쉬워요.
0: 와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선장님도 이렇게 등판하셨습니다.
2: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저 여기서 듣고 있어요라는 말씀이신데 잔잔하지만 뜨거운 여름 바다를 보면서 여유 있게 아, 그렇죠.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 수사들이 와. 왜 이렇게 부럽죠?
0: 아 부럽다고요?
2: 네. 저는
0: 지금 너무 따스하다 다정하다고 했는데
2: 아,
0: 부럽다라고 하셨습니다.
2: 근데 좋으니까 진짜 부럽다.
0: 맞아요. 네. 너무 이 그림 같은 풍경처럼 느껴져서 출석 이벤트 아유 뭐 놓치면 또 다음 출석 이벤트 있을 거니까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정은숙님이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버스기사님, 택배기사님, 선박 선장님, 비행기장님. 와, 북카페 지구촌 최강 인기쟁이 라디오 프로...
2: 조.
0: 종. 네, 가려졌어요. 프로종이라고.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경선님은 우리 이제 회빙환의 시대라는 주제로 일간카페인을 다뤘었는데 네. 들으시면서 이렇게 사연을 주셨네요. 네. 좀 읽어주세요.
2: 지금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미래의 과거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소중히 살아야겠어요.
0: 진짜.
2: 이 느낌표 살아야겠어요.
0: 맞아요. 정말 우리가 한 10년 후에 지금을 돌아보면서 네. 뭐 또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2: 그렇죠.
0: 그런 거 미리 생각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너무 최선을 다한 걸 후회하진 않겠지 설마. 그렇지 않아요?
2: 그럼요. 조금 피로하겠지만
0: 그때 대충 네. 살 걸 그랬어 이런 후회 할 수도 있어요.
2: 네, 그럴 수 있죠.
0: 네, 그럴 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네. 지금으로서는 후회 없이 네. 모든 그쵸. 것을 다 어떠세요, 승숙 작가님은 후회되는 게 있나요? 과거의 나를 돌아봤을 때 이거 좀 이렇게 할 걸.
2: 저 알게 모르게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네. 소설 쓸 때 많이 문장으로 좀 들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
0: 나의 감정이?
2: 네네. 그래서 내가 의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퇴고하거나 아니면 교정 볼 때 교정지로 활자화된 네. 그 당시의 나의 상념이 깃든 문장들을 보면 아 내가 정말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너무 자연스럽고 그냥 몸에 밴 듯이 과거를 반추하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그 당시의 나를 계속해서 현재에서 소환하면서
0: 그렇죠.
2: 자꾸만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는 유형의 인간이구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좀 깨달을 때가 많아서 자주 돌아보죠.
0: 맞아요.
2: 인간 본성인 것 같아요.
0: 돌아봄이라고 하는 것 네. 자체를 우리 삶에서 떼어놓을 수는 사실 없는 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책을 읽는 사람들, 책을 쓰는 사람들은 그것을
2: 인과관계를 계속 생각해야 되잖아요.
0: 맞아요. 계속 앞을 보자라고 하고 네. 자꾸 고개 뒤로 돌아가 그쵸. 있고 그렇습니다.
2: 개연성이 맞는지.
0: 네. 네. 그러나 가끔은 우리 이제 앞서 사연 주셨던 카페님들 말씀처럼 가끔은 그러나 좀 뭐랄까 굉장히 호전적인 태도로
2: 그쵸,
0: 앞을
2: 떨치고.
0: 향해서 네. 네, 떨치고 나아갈 필요도 있습니다.
2: 맞아요.
0: 박현진님은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라디오를 켜고 집안일을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윤고은님 날씨가 덥죠? 힘내요. 저희 집 31도 후끈후끈 땀이 주르륵 해도 힘이 나요. 우리 딸이 엄마 탕국 해주라라네요. 이 더위도 내 정성을 담아 음식에 힘을 더해보려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탕국의 맛을 이열치열을 아는 아이예요?
2: 네.
0: 31도인데
2: 그렇죠. 근데 또 탕국 한 그릇이면 또 밥 후루룩 하게 되니까
0: 맞아요.
2: 아이가 뭔가 아네요 맛을.
0: 너무 신기합니다. 네? 현지님 힘내시고요. 아 그리고 이거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려 했는데 또 우리 보라로 북카페 보고 계신 분들이.

0: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히라니. 네, 지금,
1: 네.
0: 얼굴을 부여잡고
1: 보지
0: 지금
1: 마세요.
0: 흐느끼고 있는
1: 네.
0: 염승숙 작가님 보이실 겁니다.
1: 네.
0: 유영주님이, 우리 북클럽 두분 여배우 헤어스타일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여배우 헤어스타일 하고 오셨습니다,
1: 아니,
0: 승숙
1: 머리가
0: 작가님이.
1: 망했어요.
0: 왜요? 왜
1: 너무
0: 망했어요?
1: 빠글거렸어. 파마했는데요. 아니, 이런 얘기까지.
0: 아, 근데, 그런데 머리를 지금 너무 집중해서 보도록 머리를 이리저리
1: 아,
0: 막
1: 보지
0: 계속 지금 막
1: 마세요.
0: 긁지 마세요. 머리를 자꾸 긁어요.
1: 어우,
0: 자꾸,
1: 떼버리고 싶어 가지고요.
0: 네.
1: 누가 보면은
0: 떨어지나요?
1: 아예 누가 보면은
0: 가발이에요? 떨어져요?
1: 그러니까 이게 왜?
0: 네, 그래서 지금 머리
1: 네.
0: 계속 볼륨을 넣고 계십니다. 지금 승국 작가님이. 왜
1: 파마가
0: 망했어요?
1: 망했어요. 네.
0: 네.
1: 모르겠습니다. 뭔가
0: 세련돼 보여요, 근데.
1: 정말요? 말도
0: 네.
1: 안 되는 소리
0: 아니,
1: 하지 마세요.
0: 진짜로 그
1: 네.
0: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 마리온 꼬티아리가 했던 역할, 그거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
1: 거의
0: 시대, 제가 꿈꾸는 시대거든요?
1: 파마를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0: 네.
1: 오랜만에 했는데 미용사분과 저와의
0: 소통이 잘,
1: 합이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0: 예뻐요. 예쁩니다.
1: 됐어요?
0: 자,
1: 네.
0: 오늘 예쁜 머리 하고 오신 염승숙 작가님과
1: 네.
0: 함께 이 책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도 책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0: 플래너리 오코너의 소설, 오르는 것은 모두 한데 모인다가 수록된 작품입니다.
1: 네.
0: 좋은 사람은 드물다라는 소설집이고요. 현대문학에서 나온
1: 네,
0: 책입니다. 네, 이 책.
1: 맞습니다.
0: 우리 뭐라고 할까요? 말머리를 뭐라고 할까요? 그냥 플래너리 오코너 할까요? 좀 길지만.
1: 아니면 짧게 오코너?
0: 오코너.
1: 네.
0: 좋습니다. 오코너. 네.
1: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
0: 뭐라고 좀
1: 거예요?
0: 살려보고 싶었는데,
1: 네.
0: 안 되는 것
1: 그냥
0: 같아요.
1: 사람
0: 아, 네,
1: 이름이에요. 네.
0: 알아요. 네, 자, 오늘은
1: 네.
0: 오코너라고 이 말머리 달고, 샵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주소 포함해서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이책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플래너리 오코너의 이 소설을 너무 좋아해요. 사실 특히
1: 정말요?
0: 이 오르는 것은 모두 한데
1: 아,
0: 모인다.
1: 너무 좋죠.
0: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걸 골라주셔가지고 신났었어요.
1: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제뭐 각자 일이 너무 바쁠 때 계속 읽고 싶은 신간이 등장하거나 하면 빨리 읽고 싶은데 막 미뤄둬야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0: 그렇죠.
1: 제가 최근에 그랬었거든요. 너무 바쁜 일이 있었는데 그 아룬다티노 로이의
0: 네.
1: 그 에세이죠. 어머니 내게 오시네. 그걸 빨리 읽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빨리 읽고 싶은데
0: 네.
1: 이제 이 바쁜 일만 끝나면 처음으로 읽으리라. 막 계속 벼르고
0: 와.
1: 있었다가 그 바쁜 일이 끝나고 나서 그 책부터 딱 집어 들고 읽기
0: 네.
1: 시작했는데 아, 결국에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아, 나에게서 이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애증의 대상인가를 한평생 인간으로서, 딸로서, 작가로서 지켜본
0: 네.
1: 관찰의 기록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간 됨됨이까지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0: 네.
1: 이것은 정말 플래너리 오코너에 오르는 것은 한데 모인다에 나왔던 한 구절. 그는 어머니에게 지배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 문장이
0: 네.
1: 바로 연결이 됐던 거예요. 어머니에게 지배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이 줄리언이라고 하는 남성 인물은
0: 네.
1: 사실상 지배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아주 오만과 교만의 경계 사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0: 네.
1: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어머니에게 지배받지 않는 인간은 단한 명도 없죠, 사실은. 네.
0: 그쵸.
1: 그래서 연결고리로 생각해 봤던 작품이고, 그래서 아, 인간에게 어머니라고 하는 대상이 주어짐으로써
0: 네.
1: 얼마나 많은 이 경계 안에서 흔들리고 귀속되고 무너질 수 있는지, 붕괴될 수 있는지
0: 네.
1: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했습니다.
0: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라오신 아주 짧은 단편
1: 네.
0: 소설이에요. 오르는 것은 모두 한데 모인다입니다.
1: 네.
0: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눈길을 끌잖아요.
1: 맞아요. 너무 한눈에 이해하기에 좀
0: 네.
1: 어려운 제목이기도 해요. 네. 이 소설의 각주가 달려 있긴 합니다.
0: 네.
1: 제목 밑에 프랑스 철학자가 고안해낸 뭐 오메가 포인트의 개념이다라고
0: 오메가 포인트.
1: 하는 뭐 내용 설명이
0: 네.
1: 있는데요. 저로서는 이 각주를 읽어도 잘 이해는 안 됐었어요. 근데 소설을 다 읽으면
0: 네.
1: 이 제목이 이런 맥락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 소설의 서사를 좀 따라가면서 한번쯤
0: 잡힌다는 거죠. 그러면
1: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플래너리 오코너의 그 소설들이 갖고 있는 매력이 있죠. 일단 재밌어요. 너무
1: 그럼요.
0: 풍자적이고.
1: 그럼요. 아마 북클럽 오래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그 기드 모파상과 안톤 체홉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계시겠지만
0: 네.
1: 그 계열에 있습니다.
0: 그 계열이다.
1: 네, 정말 인간 세계와 사회 집단 내부를 향한
0: 네.
1: 통렬한 풍자와 아이러니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그 어느 쪽도 미추나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은 세계 속에서 누군가 아주 교만함과
0: 네.
1: 우월함을 가지고 타인을 평가하려 들때그 모든 것이 또한 전복되어서 우스꽝스러워지고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0: 방심할 수가 없네요.
1: 그럼요. 단한줄
0: 누구도.
1: 한 줄도 굉장히 의미망에 포섭이 되어 있고
0: 네.
1: 정말 방심할 수 없는 그런 한편의 동물 우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0: 좋습니다. 오늘 플래너리 오코너의 단편 소설 오르는 것은 모두 한데 모인다로 이야기하고요. 이 말머리 오코너 달고 주소 포함해서 샵 104로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책 선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밥 말리의 곡 하이 타이드 올로 타이드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소설 북클럽에서는 플래너리 오코너의 단편 소설 오르는 것은 모두 한데 모인다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벤트 신청 말머리는 오코너고요. 주소 포함해서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이 책 선물로 드릴게요. 고영경님은 8월에 소설 북클럽에서 어떤 책 읽을지, 8월에 북클럽 하시는 거에서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했는데 이 책 읽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좋죠.
1: 네,
0: 플래너리 오코너의 책으로 얘기 나누면 재밌을 것 같아요. 소설에 대한 재미를 많이 흥미를 느끼시지 않을까.
1: 맞아요. 그리고 정말 그 어떤 작가의 작품보다도 한 줄 한 줄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0: 맞아요.
1: 이 대사 한마디, 이 묘사 한마디, 이 한 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계속 곱씹게 만드는 정말 특유의 해학과 그 특유의 좀
0: 맞아요.
1: 서늘한 풍자가 있어요.
0: 저는 이 플래너리 오코너가 만약에 지금 시대의 한국의 드라마 작가라면 너무 찰진 대사로 톡톡 튀는 드라마를 만들지 않을까? 특히 갈등 서사 같은 거.
1: 그러네요. 이 소설이 특히나 그 아들 줄리언과
0: 네.
1: 그 아들의 어머니 두 모자 간에 겪는 이 심리적 불화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을 못 숨기고 툭툭 내뱉는 이 아들의 빈정거림, 조롱,
0: 재밌죠.
1: 딴지, 딴죽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어머니를 향한 것이니까 최대한 억누르고 예의를 갖추고 어머니를 존중하고자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 내면의 분열감 같은 것들이 계속 이 대화의 말맛에 녹아나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0: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그 엄마가 이 줄리언 아들에게 너는 무슨 건달 같아 라고 하니까 아들이 건달인가 보죠. 뭘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이런
1: 맞아요.
0: 이런 대화 네. 이런 것만 보셔도 관계가 좀 짐작이 되시죠.
1: 맞아요. 이 소설에서 줄리언은 지금 대학을 막 졸업했거든요.
0: 네.
1: 이 배경은 미국 남부 소도시이고 이 작품의 발표 시기가 참 1961년이에요.
0: 네.
1: 1960년대 초반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절에 이 남부에서 대학을 졸업한다는 것은 대학을 졸업시킨 부모의 자부와 직결되는 것이기도 했대요.
0: 그랬을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특히나 이 줄리언의 어머니는 사실상 아주 몰락한 귀족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네. 어디

0: 한번 이동하려고 해도 버스 타고 걷고 하는 좀 경제력이 미미한 수준인데도 소위 한국 어머니식으로 말하면 먹을 거안 먹고 입을 거안 입어 가면서 이 아들의 대학 졸업을 위해서 소위 뒷바라지를 어마어마하게 한 어머니인 거죠.
1: 아들이 어머니에게 엄청 고마워 할 만한 부분인 거죠. 그렇게
0: 그렇죠.
1: 악착같이 지금 아들 뒷바라지 하신 건데.
0: 맞아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해줄 만큼 해줬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좀 도와줄 일이 있을 땐 제발 군소리 말고 좀 도와라. 뭐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줄리언의 어머니는 이제 막 아들을 다 졸업시켰기 때문에 그런 아주 경건한 자부가 있지만 몸은 아주 많이 망가졌어요.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어머니는 지금 충치 치료도 하지 않은 채로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아들의 교육비를 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잘 자라났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어머니가 그렇겠지만, 내 아들 참 잘생기고 똑똑하고 뭐 로마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내 아들도 이제 막 졸업했으니까 언젠가는 아주 떳떳한 직장을 잡고 취직하고 돈잘 벌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를 잘 봉양해주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건강은 자신의 건강은 많이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혈압이 높은 데다가 체중까지 좀 부쩍 늘어가지고 최근에 병원 검진에서 의사가 한 10kg 정도는 빼면 좋겠습니다. 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권유를 한 상황에서 이제 시내 YMCA 건물에서 감량 교실, 체중 감량 교실을 수요일 밤마다 운영을 했대요. 이제 어머니가 거길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매일 수요일 밤마다 가려고 하는데 이 1960년대 초반이라는 시기가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시기인 것 같아요. 흑인 노예제가 폐지된 게 1865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노예제가 폐지되어서 흑인과 백인 간의 인종 평등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면 그건 아니란 말이죠.
1: 그렇죠.
0: 100여 년에 걸친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이 인종차별 정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었고, 짐크로법이라고 해서 이 100여 년 사이에 노예제가 폐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도서관, 뭐, 버스, 기차, 뭐, 화장실, 이런 모든 공공기관에서 흑인과 백인을 분리조치하는 그런 차별법이 계속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아마도 감정적 골, 그러니까 인종 간의 감정적인 골은 더 깊어지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시민운동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인종 평등에 관한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환기되어 가고 있던 시기였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남부 사회에서는 너무나 뿌리 깊은 백인 우월주의, 흑인을 경시하고 경멸하는 이런 뿌리 깊은 심리적 차별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던 시기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줄리언의 어머니는 과거에 영광이 있어. 너무,
1: 또잘
0: 그쵸? 너무 잘
1: 살았던 그런
0: 살았고,
1: 부잣집의 사람으로서.
0: 줄리언한테 매일같이 밥 먹듯이 얘기한 소리가 그거예요. 너희 증조할아버지는 흑인 노예 200명을 거느리던 제 대지주였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금 가난해졌지만 우리의 위치는 변함이 없단 말이야. 라고 계속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럼 줄리언 입장에서는 좀 뜨악하죠. 과거의 영광이 어찌되었든 사회는 변화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흑인을 멸시하는 인종차별주의를 방심한 채로 겉으로 드러내봤자 공격받는 것은 나의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미 나이 들어서 늙었고 혼자 버스 타고 YMCA 건물 가서 체중 감량 교실을 혼자 가시기에도 지금 너무 사회적으로 위해적인 요소가 많은 거예요. 버스에도 어머니의 말을 빌리면 깜둥이, 온통 깜둥이 천지인데 내가 한평생 너를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길러냈으면 네가 이런 작은 일 정도는 YMCA 건물로 나를 데려다 주는 것 정도는 네가
1: 와,
0: 맞아요.
1: 갈등의 씨앗이 곳곳에 있다 싶어서.
0: 그래서 줄리엔도 지금 조마조마해요. 왜냐하면 뭐 어머니 체중 감량 교실

0: 뭐 모셔다 드리는 거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차한 대라도 붕붕 끌고
1: 네.
0: 흉 데려다 드리면 끝이지만 그렇지
1: 그쵸.
0: 않잖아요. 차도 없고 어머니 모시고 버스 타야 되고 그 버스 안에서 그 좁은 버스 공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흑인들을 마주치게 될지 같은 공간 안에서 흑인들과 나란히 좌석에 앉아갈 때 엄마가 시한폭탄처럼 어머니가 무슨 말을 내뱉으실지
1: 네.
0: 조마조마 신경이 계속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쾌하지 않은 이 감정이 계속해서 어머니를 막 취조하듯이 형사처럼 관찰하게 되고 위아래로 막 눈을 번뜩이게 되고 아, 어머니 그런 행동은 하지 마세요. 그런
1: 네.
0: 말은 하지 마세요라고 자꾸 만류하게 되고 그럼 어머니는 얘가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자꾸 이제 뿌리치게 되고 그러니까
1: 그렇죠.
0: 서로 신경전이 대단하게 오가고 있는 거죠.
1: 그리고 뭐, 이게 소설 활자니까, 왜, 목소리를 들었던 건 아니지만,
0: 네.
1: 어머니 목소리 되게 그런 스타일일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막 군중 속에서 뚫고 나오는, 쏙쏙 들리는 말소리를 가진,
0: 아, 듣지
1: 그런,
0: 않으려고
1: 네.
0: 해도.
1: 자꾸 들릴 것만 같은 그런, 목소리일 것 같고, 뭐, 이런 대사도 재밌잖아요.
0: 네.
1: 자기는 절반만 백인인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다고. 비극이라고, 뭐, 우리가
0: 그렇죠.
1: 절반만 백인이라고 생각해보아 얼마나 복잡했겠니? 이러면 이제 줄리안 아들이, 저는 지금 마음이 복잡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0: 어머니.
1: 제발 좀,
0: 네.
1: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
0: 맞아요.
1: 시대가 변했어요라고 말을 하지만,
0: 맞아요.
1: 어머니는 멈출 수가 없죠.
0: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위치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1: 네.
0: 자기 위치를 사람은 알아야 된다. 나의 위치가 지금 어떠하든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렇고 바뀌지 않아. 그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한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뿌리 깊이 자라났던 이
1: 네.
0: 인종적 우월감이잖아요. 나는
1: 그쵸.
0: 백인이야. 나는 흑인과 달라. 나는 결코 흑인과 동등한 인간이 아니야라고
1: 네.
0: 하는 이 엄격한 우월감 속에서 타 인종을 즉각적으로 경시하고 차별화하는 그런 잠재적 인식이라서 그것이 위치라고 하는 단어로 어머니 입에서 내뱉어질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아들은.
1: 그럴 것
0: 네,
1: 같아요.
0: 그리고 지금 흑인들도 이 정말 엄정한 이 시민운동에 의해서 투표권을 받으려고 하고
1: 네.
0: 있고 계속해서 노예제 폐지가 된 지가 100여 년이 흘렀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백인들이 정말 표피적으로 내뱉는 이런 우월적인 인식에 가만히 이제 수긍하지만은 않거든요.
1: 그렇죠.
0: 계속해서 반발하고
1: 네.
0: 이 저항감을 계속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라도 그 덩치 크고 힘센 흑인들이 언제 어느 때에 이 자신의 이 쇠약한 어머니를 제압할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1: 그렇죠.
0: 많은 두려움과 불안감이 혼재되어 있는 거죠. 네.
1: 자, 지금 7607 시신 카페님 복학 앞둔 반백수 아들과 지내고 있는 답답한 마음이 요즘이라 귀가 솔깃해요. 재밌는 이야기가 시급합니다.
0: 네.
1: 재밌습니다. 정말.
0: 그러네요.
1: 5431 시신 카페이님, 작가님들 멘트 들으니 우리 집 상황과도 흡사하네요. 잘 자라서 건강하고 멋지게 자기 생활 잘하고 있으니 뭘더 바라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아들 자신이 알아서 할 일을 잘 찾아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두분 얘기 있지만 이 소설 속의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네, 여기를 지금 빗댈 수는 없지만 너무 흥미롭게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0: 네.
1: 니나 시몬의 Ain't Got No I Got Life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염승숙 소설가와 함께 오늘 플래너리 오코너의 소설 오르는 것은 모두 한데 모인다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9749쓰신 카페님, 저는 너무 고분고분한 26세 아들을 두고 있는데요. 부자간 주고받는 티키타카 왜 부럽삼? 네, 가끔은 그런 뻗탱기는 대화가 그립습니다요 라고 하셨습니다.
1: 에이.
0: 네, 에이?
1: 너무, 너무 지금 마음이 평온하셔가지고.
0: 그쵸. 이거
1: 뭔가
0: 읽으시면,
1: 장난스러운 마음이 드시나 봐요.
0: 맞아요. 읽으시면, 이거 버거우실 텐데요. 이런 관계는. 여기에
1: 맞아요.
0: 나오는 지금 이 모자 간의 대화, 이거 참, 아, 쉽지가 않습니다. 모자 간의 대화라고 하고 나니까 또 모자가
1: 네,
0: 등장하잖아요,
1: 맞아요.
0: 여기에. 그 얘기 너무
1: 네,
0: 재밌어요.
1: 줄리언, 지금 아들 줄리언이 시작부터 괴로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왜냐면, 뭐, 내가, 7시부터 감체중감량 교실에 가야 되는데 데려다 줄래? 라고 하면 딱 아들의 업무가 부탁받은 일이 7시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0: 네.
1: 그 전에 어머니가 외출 준비하실 때부터
0: 그쵸.
1: 이제 좀 지켜보고 있어야 되고, 어머니 이제 나가셔야 돼요. 어머니 버스 옵니다. 가야 돼요. 뭐 이렇게
0: 네.
1: 계속 체근해야 되고, 잠깐만 기다려봐. 뭐 하면서 이
0: 어.
1: 외출 준비를 같이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모자를 쓰고 나오셨는데,
0: 네.
1: 이 과정에서 줄리언이 제대로 좀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의 과한 모자였어요.
0: 저 그런 모자 너무
1: 네,
0: 좋아요.
1: 그쵸. 이게,
0: 승숙 작가님도
1: 윤건 작가님 취향이시죠?
0: 저랑
1: 네.
0: 같이 북토크할 때 제가 그 모자
1: 네.
0: 쓰고 가서, 그런 모자 쓰고 가서 깜짝 놀라신
1: 제가
0: 적
1: 너무
0: 있잖아요.
1: 놀라가지고, 잠깐만요. 미리 좀 얘기를 해줬어야죠. 마음의 준비를 아직 못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0: 네. 네.
1: 얘기했을 정도로.
0: 그러니까요.
1: 과한 모자 이제 취향이신데,
0: 네.
1: 약간 이 줄리언 어머니도 좀 그랬었나 봐요. 근데 일단, 모자가 한눈에 봐도 새 거였고, 어머니 말로는 7.5달러 주고 그걸 샀대요.
0: 네.
1: 근데 처음에 어머니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매만지면서 거울 보면서 써보잖아요. 사실 이게 처음부터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한번 써보세요라고 권유하는 점원이
0: 네.
1: 딱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모자를 쓰면 이 모자와 똑같은 걸쓴 사람하고는 절대 마주칠 일이 없다. 그 마치 뭔가 이 모자는 세상에 하나뿐이며 이 하나뿐인 모자가 당신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0: 네.
1: 적절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투시를
0: 그렇죠.
1: 했다는 거죠. 근데 누가 봐도 아들 입장에서는 모자는 못생겼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자는 못생겼다. 자주색 벨벳 귀덮개가 한쪽은 내려오고 한쪽은 올라가 있었고,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모자가 녹색이었는데 솜이 삐져나온 쿠션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저걸 누가 사 싶을 정도의 모자를 7.5달러를 주고 엄마가 사오셨다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엄마가 계속 머쓱한 거죠. 당신 눈에도 이게 모자가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0: 아니, 그런 모자, 똑같은 모자 만날 수 없다는 게그
1: 네.
0: 망한 모자처럼 느껴져서 그런
1: 그러니까요.
0: 건가 싶을 정도인
1: 이 모자를
0: 거잖아요.
1: 쓰면 길에서 똑같은 모자와 마주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라는 그 점원의 말은 어머니의 내부에 뭔가를 건드렸겠죠.
0: 맞아요.
1: 이제 백인과 흑인이 평등해진 시대가 왔는데 그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나는 너와 같지 않아라고
0: 네.
1: 하는 차별주의자의 인식으로 그 자기 만족적인 우월감으로 한 평생을 살아왔던 백인 어머니에게 이 모자만큼은 다른 누구도 쓸수 없는 모자다라고 하는 것이
0: 그쵸.
1: 얼마나 심리적인 만족감을 줬겠어요.
0: 난 달라,
1: 네, 난
0: 이거잖아요.
1: 너와 달라. 아무리 평등한 시대가 와봐.
0: 네.
1: 너와 나는 같아질 수 없어. 동등해질 수 없어.
0: 네.
1: 라는 인식이었는데 막상
0: 너무 못생긴
1: 사갖고
0: 모자인
1: 와보니까
0: 거죠?
1: 못생긴 건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놔봐라. 이거 반품해야겠다. 환불해야겠다. 이거 안 샀으면 내가 그냥 가스비라도 낼수 있었는데, 이 모자를 내가 왜 샀지? 가만히 있어봐. 이걸 환불하려면 하면서 또 부산스럽게 또 왔다 갔다 하시니까
0: 네.
1: 줄리언은 또 답답해진 거예요. 그냥 써요. 샀잖아요. 그냥 써요. 라고 하면서 일단 빨리 나갑시다 하면서 이 남자들 특유의 그 문간에 기대어, 현관 문간에 기대어가지고 빨리 갑시다. 빨리 가요. 이렇게 퇴근하는 거
0: 네,
1: 있잖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좀 주눅이 드셔가지고 괜찮을까? 그냥 써도 괜찮을까? 라고 하면서 이제 가방을 챙기고 이제
0: 네.
1: 집을 나선 거죠. 집을 나서서 이제 버스 정장에서
0: 지금 느낌으로는 이 가방을 챙겨서
1: 네.
0: 집을 나섰다고
1: 네.
0: 끝나도 여기 충분한 갈등과
1: 네.
0: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1: 네.
0: 재밌는데,
1: 네.
0: 그 다음은 더 어마어마한 상황이
1: 아,
0: 벌어지더라고요.
1: 맞아요. 버스 정장 가서 버스 기다리는데도
0: 네.
1: 줄리어는 계속 사방을 살피죠.
0: 아.
1: 설마 어떤 흑인을 보면서 엄마가 이상한 말을 내뱉어서 그 흑인 귀에 들어가가지고 싸움이 붙지 않을까? 뭐
0: 네.
1: 이런 조바심에 안달 나고 있는데요. 버스 정류장에 가는 동안,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버스에 올라타는 동안 계속해서 어머니가 앞서 얘기했던 인간은 자기 위치를 알아야 하며 자기 위치는 변함이 없고 아주 공고화된 계급주의를 설파하는 내내 이제 줄리어는 노래하듯이 네네 그만해요. 그만합시다. 알겠어요. 그만해요. 뭘 계속 이렇게 딴지를 걸고 딴죽을 걸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 어머니가 나는 네가 네 위치를 모른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0: 어머니도 나를
1: 네.
0: 부끄러워하다니.
1: 아니 도대체 대학까지 나와서 이제 탄탄대로 걸을 일만 남았는데 넌왜 이렇게 건달같이 그냥 껄렁껄렁구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줄리언이 아, 젠장. 뭐 이러면서 또 계속 걸어요. 젠장, 젠장 하면서 네 증조 할아버지가 노예가 200명인
0: 아, 제발.
1: 대지주였고
0: 우리도 이제 그만 좀.
1: 네, 맞아요. 비극적이지 않니? 우리가 절반만 백인이었다고 생각해봐. 우리는 정말
0: 어머니.
1: 순도 100% 백인이라고. 뭐 이런 말씀. 그러니까, 아, 어머니, 제가 마음이 복잡해요. 어머니, 제발 그만해요. 이렇게 계속 싸우면서 얘기를 가니까, 그래. 우리 즐거운 이야기를 하자. 아유, 일로 와. 하면서
0: 그래요, 날씨
1: 어머니가 또,
0: 얘기해요, 차라리.
1: 어머니가 또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어렸을 때 말이야, 우리는 막 거대한 대저택이었고, 요리는 1층에서 했고, 2층은 진짜 2층 같았어. 하면서 또 이제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빛과, 막 이런 것들을 반짝반짝 했던 얘기들을 또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나의 유모가 흑인이었는데, 근데 이제 표현은 내 그때 그 유모가 깜둥이였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0: 그쵸.
1: 하더니 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너무 놀라운 문장인데요. 이 어머니가 그 집의 낡은 우아함을 그 무엇보다 더 좋아했대요. 그랬는데 사실 그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 낡은 집의 우아함을 좋아했던 건 줄리언이었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줄리언 모자가 지금까지 거쳐온 모든 동네들이 고통이 되었다는 거죠. 과거에 안주했던 그 빛나고 화려했던 이 기억과 추억들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거기서 헤어나올 길 없이 이 낡은 아파트

0: 그의 살아온 삶의 이력 모두가 기쁨이 아니라 고통 그 자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이야기 좀 그만하실 수 없어요? 라고 막 애원하듯이 줄리언이 어머니에게 얘기하게 되고, 어머니는
1: 네.
0: 너 어디 아프니? 오늘 좀 예민하다? 이러면서 자기의 말을 받아주지 않는 그런 일화가 계속 반복돼요. 뭐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어머니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너 아니면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하니? 네가 내 얘기를 못 들어주면 나는 어디 가서 얘기해? 서운하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1: 그러니까 지금 이 어머니는 이렇게 지금 자식을 그 시기에 그렇게 어려움을 감수하고 대학 졸업까지 시켰는데 이거 하나
0: 맞아요.
1: 못 들어줘? 이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1: 네.
0: 아주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어요. 줄리어는 너무 지속적으로 자기 어머니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면서 때때로는 멸시하고, 때때로는 짜증내고, 그리고
1: 네.
0: 때때로는 어머니를 가르치려고도 해요. 이런 문장들이 있거든요. 어머니, 진정한 교양은 정신에 있어요, 정신에. 제발 그런 이야기 좀 그만두세요. 시대가 바뀌었고, 이게 어떤 사회인데, 이제. 그런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1: 네.
0: 라고 막, 소위 엄마를 막 단도리 하고 잡도리 하려고 하는데,
1: 네.
0: 그런데 가만 보면, 이 줄리언이 이 소설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심 화자이기 때문에, 줄리언의 마음속 얘기를 독자들이 들을 수 있단 말이죠.
1: 그쵸.
0: 버스에 올라타서 그 YMCA 건물로 가는 와중에 이 줄리언은 어머니의 맞은편 자리에 앉아요. 어머니를 온전히 관찰할 수 있는 곳.
1: 네.
0: 그런데 어머니와 어깨와 옆구리를 대고 엉덩이를 마주 대고 앉을 수 있는 옆자리에는 앉지 않죠. 계속 맞은편에 앉아서 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1: 네.
0: 어머니는 지금 다행스럽게도 흑인이 이 버스의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데 옆자리에 앉은 백인 여성에게 아, 날씨 너무 덥죠? 아, 오늘은 좀 버스가 한산하고 평화롭네요. 뭐 이런 교양 있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줄리언 속으로 아, 그래. 흑인이 없으니까 안 보이 눈에 안 보이니까 평화롭다는 얘기겠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어머니를 관찰하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저 어머니의 공고한 차별주의와 계급 의식을 깨뜨려 줄수 있을까? 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머니가 좀 크게 아프셨을 때 어머니, 제가 제 친구 의사를 데려왔어요라고 하면서
1: 네.
0: 문을 현관문을 쾅 열고 의사를 내보였을 때 그가 흑인이라면 어떨까?
1: 어머니 깜짝 놀란 일인데, 세상이
0: 어머니가
1: 바뀌었음을.
0: 뒤로 나자빠지겠지?
1: 네.
0: 그러면 어머니가 정말 정말 야, 이 나쁜 놈아 나가라. 뭐 나한테 소리를 지르실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흑인 여성을 집에 데리고 가서 결혼하겠다고 말한다면 나의 어머니는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이런 상상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0: 이런 지점들은 사실 플래너리 오코너가 작품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너무나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결국 이 1961년 발표된 작품인 오르는 것은 모두 한
1: 네.
0: 대목인다.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인종차별적인 이 인식에 사로잡힌 백인 노년 여성에게만 비판의 잣대를 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자신의 윗세대, 기성세대를 보면서
1: 네.
0: 지극한 교만과 지적 우월감으로써 기성세대를 재단하려고 하는 이 신세대 진보주의자 역시도 그렇게 대단할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1: 그러네요. 이
0: 네.
1: 굉장히 흥미로운 지금 상황과 또그 둘의 현재 버스에 앉은 위치조차도 좀 재밌긴 한데, 이 줄리언이 너무 싫어하는 위치라는 말을 쓰긴 했습니다만, 이 얘기가 어떻게 더 진행이 될지 음악 한곡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카페인들이 지금 부모와 이미 성인이 된 자녀 간의 그 어떤 대화 스타일, 관계에 대한 사연을 정말 많이 보내주고
0: 맞아요.
1: 계십니다. 집집마다 너무 달라서 재밌는데요. 음악 듣고 와서 좀 나눠볼게요. 톰 웨이츠의 Way Down in the Hole 들려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플래너리 오코너의 소설 옳은 것은 모두 한데 모인다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이수양님은 정치적 성향이 다른 부모님과 대화할 때 아슬아슬한 분위기가 떠오르신다고 사연 주셨습니다.
1: 네.
0: 가짜뉴스를 믿으면서 논리적인 설득도 안 통하는 부모님을 바라볼 때그 답답함이랑 같은 느낌일 것 같네요.
1: 맞아요.
0: 그래서 지금 이 줄리언의 어떤 심정에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박진희님은 저는 홀로 되신 친정엄마와 10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 저희 엄마와 너무 다른 상황이네요. 저희 엄마는 너무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없으시고 스스로를 참못 배우고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낮추셔서 줄리언과 다른 듯 비슷한 듯 내적인 화와 갈등이 있습니다.
1: 이건 또이 방향대로 마음이 아프네요.
0: 그러네요, 지금. 여러 상황들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데, 9749 아까 그 소개해드렸던 고분고분한 아들과의 사연 소개해드렸는데, 뜬금없는데요. 그 고분고분한 아들의 생일입니다. 너무나 뜬금없는 부탁, 반말 축하 부탁하면 욕먹겠죠? 하시면서 지금 상민아, 엄마인에게 덜 공손하고 우리도 서로 버팅이는 재미난 대화 나누자!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1: 아니,
0: 또
1: 덜
0: 엄마의 마음.
1: 공손한 것이 부탁이라뇨.
0: 뭔가 이렇게 좀
1: 네.
0: 친구 같은, 막 티격태격 티키타카 있는 그런 것들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거겠죠. 상민인가 봐요. 상민이 생일인 거예요. 오늘, 그쵸?
1: 네.
0: 반말 축하 원하셨으니까. 상민아, 들었어? 엄마가 그런 걸 원하신대, 서로 뻗팅기는 대화를 원하신대, 오늘
1: 네.
0: 소설, 상민이도 한번 찾아보고 엄마랑 같이 이 얘기 해봐도 좋을 것 같아.
1: 네.
0: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
1: 근데 결국 아드님이 듣고 계셔야
0: 이렇게
1: 하는데,
0: 이제 소개해드리면 어떻게든 들으실 수 있겠죠.
1: 볼륨을
0: 상민.
1: 막 엄청
0: 뭐,
1: 키우시면?
0: 우리 제 방도
1: 아,
0: 있고, 또
1: 네.
0: 이제 주말에도

0: 제 방이 있고 또 다시 듣기도 있고 하니까 아마 이 구체사고 쓰신 카페님이 어떻게든 전달하시지 않을까 믿습니다. 네. 자, 이야기 계속 이어갈까요?
1: 네. 그래서 지금 이 소설은 이 대학을 막 졸업한 아들 줄리언이 있고,
0: 네.
1: 그 줄리언을 대학, 가난한 삶에도 대학까지 졸업시킨 줄리언의 어머니가 있는데, 주된 갈등의 요인은 줄리언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 미국 남부의 몰락한 가문의
0: 네.
1: 명문가 출신이라는 그 자부심과 좀 흑인과 백인을 엄격히 구분하던 시절에
0: 네.
1: 옛날 남부의 그런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시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고루한 낡은 인습을 버리지 못한 어머니 때문에
0: 네.
1: 벌어지는 이런 갈등이 주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낡은 인습, 그리고 줄리언이 이제 막 교육을, 진보적인 교육관을 갖춘 젊은 세대인 줄리언이 이 좁은 버스 내부에서 지금 충돌하고 있다라고 하는
0: 그쵸.
1: 것이 서사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요인이란 말이죠. 이 결국에는 이 좁은 버스 차체 내부 안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두 세대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0: 네.
1: 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지 계속해서 독자의 호기심을 좀 자극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너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 우리는 절반만 백인이 아니니까 얼마나 좋으니 너의 앞날은 이제 대학 졸업했으니까 앞으로 탄탄대로야. 라고 계속해서 좀 자부를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0: 네.
1: 줄리언의 입장에서는 너무 낡고 고루하고 시대가 바뀌었다니까요, 어머니.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지극한 환멸 속에서
0: 네.
1: 회의주의자처럼 반응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계속,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맞은편, 버스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줄리언이 어머니를 계속 이렇게 생각해요. 아, 어머니는 사실은 똑똑한 사람인데, 똑똑한 여잔데, 출발점만 제대로 되었고, 좀 진보적인 교육만 받았으면, 아, 훨씬 괜찮은 사람이 되었을 텐데. 아, 왜 이렇게 되었을까?
0: 네.
1: 굉장히 한심해 여기기도 하고, 그것을 안타까움으로 포장하면서 계속, 어머니를 관찰하고 있단 말이죠.
0: 아, 이 매주는 같이 못 가겠네요. 이 과정을 어떻게 반복해요?
1: 그리고 10시까지 기다렸다가 또 다시 돌아와야 돼요.
0: 지금 편도도 아니에요. 네.
1: 네, 맞아요. 근데 어머니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고투인지 너는 모를 거야. 너는 아직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0: 네.
1: 애송이라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서 너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하는지 너는 모른다. 서운하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0: 네.
1: 있거든요. 그리고 네가 성공하면 너에게 좋은 것이지 나에게 좋은 것은 없다. 계속 너는 성공하면 어려운 시절을 돌아볼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과거에 이 빛나는 상황을 계속해서 환기하고 너에게 그 모든 선대의 영광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도
0: 네.
1: 어떤 의미인지 네가 알아야 돼라고 하면서 계속 옛날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줄리언은 내 앞날이 정말 밝을까? 그거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어요. 내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마땅한 직장도 얻지 못하고
0: 네.
1: 지금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타자기 판매하는 이 영업사원 일을 하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앞날이 전혀 밝아 보이지 않는데 어머니는 너는 이제 앞날이 창창해. 로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 더 노력해. 라고 하는 발언들이
0: 네.
1: 너무 신경질만 나는 거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고, 직장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데, 아, 현실 경험이 너무 부족해. 근데 이 현실 경험이 부족하다는 건 엄마가 줄리엔에게서도 갖고 있는
0: 서로
1: 부분이에요. 네.
0: 그렇겠죠.
1: 엄마도 현실 경험이 너무 부족해. 너무 그 체스티니가라고 하는 너무 오래된 과거의 영광에만 매여 있어라고
0: 네.
1: 줄리언도 한탄하고 어머니도 얘가 아직 현실 감각이 부족해서 인생을 아직 덜 살아서 아 이렇게까지 아직 뭣도 모르는 건달처럼 구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버스 안에서도 막 티격태격하고 이 버스 안에서 어머니가 같은 백인 여성한테

0: 이야기를 할 때도 제발 저런 얘기, 저런 우월감 젖은 말들은 하지 말지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백인들만 모여서 이동하던 버스 내부에 어느 정류장에 섰을 때 흑인 여성이 5살짜리 어린 남자아이를 데리고 탑승하면서부터 이 기류라고 할까요? 이게 스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1: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원래 버스 타는 걸 싫어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게 흑인이 버스 타는 걸 허용하게 된 분위기 때문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데 지금 누군가 탔습니다.
0: 어린 아이를 데리고 아주 건장한 체구의 녹색 원피스를 입은 흑인 여성이 탔고, 또 연달아서 신문을 들고 정장을 입고 이 회사원 가방이라고 하나요? 그런 슈트케이스를 들고 한 흑인 남성도 탔어요. 근데 막 계속해서 깜둥이 깜둥이 수군거리는 것 같고, 이 줄리언의 마음이 초조해지기
1: 빨리
0: 시작하는
1: 내립시다,
0: 거예요.
1: 그냥 우리는
0: 빨리 내리고
1: 어머니가.
0: 싶은. 맞아요. 근데 이제 이 흑인 남성이 슈트케이스를 들고 정장을 입었으니까 굉장히 높은 교육 수준을 받고,
1: 멋져 보이잖아요.
0: 아주 뭐랄까요,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 같은데, 엄마와 얘기를 나누던 백인 여성이 흑인 남성이 신문을 들고 올라타자마자 휙 일어나가지고 다른 자리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주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그 백인 여성과 눈짓을 주고받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뭐 이런 눈빛 있잖아요. 그게 줄리아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1: 그쵸.
0: 그 흑인 남성은 그 모든 상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는데 모른 척하는 건지 알수 없이 신문만 펴들고 자리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1: 동요하지 않고.
0: 그래서 줄리아는 괜히 그 흑인 남성 옆에 가가지고 혹시 성냥 있으세요? 말 걸고, 담배도 없었는데 성냥만 빌렸다가 아 미안합니다 하면서 돌려주고, 엄마 눈에는 한심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흑인하고 말 붙이고 말 섞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괜히 얼뜩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서 너뭐 하니? 막 눈을 뭐 불아리는 듯이 엄마가 쳐다보고 있고, 이 줄리어는 엄마를 자극하려는 듯이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흑인 여성 이 데리고 탔던 5살짜리 남자아이도 계속 왔다 갔다 부산스럽게 막이 사람한테 굴러갔다가 저 사람한테 굴러갔다가 깨르륵 깨르륵 거리고 장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줄리언의 어머니는 아주 뭐랄까요, 친절한 할머니의 눈빛을 아이한테 보내고 있는 거죠. 너 정말 귀엽구나 막 이렇게 말도 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그 아이의 어머니인 흑인 여성의 눈빛이 너무 무서운 거죠. 저 백인 여자가 내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할까 경계하는 눈빛이 너무 확연해 보였고, 그런데 어머니는 너무나 인자한 그냥 노년 여성의 눈빛을 하고 아이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흑인 여성한테 말도 걸어요. 아유, 아이가 정말 귀엽네요. 막 하는데, 이 5살짜리 아이가 줄리언의 엄마한테 와가지고 또막 버스가 덜컹거리니까 으악, 으악 하면서 또막 무릎에 안기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흑인 여성은 어머니로서 이 아이를 잘 챙기려고 이리 와! 가만히 있어! 하면서 막 엉덩이도 한대 때리고 계속 이제 잡아두려고 하는데, 이 줄리언의 어머니가 아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좋은가 보죠, 내가 좋은가 봐요,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런 광경에서 이 아들이 줄리언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좋은가 봐요. 줄리언의 어머니가 여자에게 미소를 보냈다. 그것은 어머니가 열등한 자에게 특별히 친절을 베풀 때의 미소였다.
1: 줄리언의 그 설명 때문에 독자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상황을 더 이중으로 몰입해서 읽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0: 맞아요.
1: 네, 지금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음악을 한곡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PB 브리저스의 I Know the End 들려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오늘의 책은 플래너리 오코너의 오르는 것은 모두 한데 모인다입니다. 오현주님 라디오 드라마 듣는 듯이 이야기에 푹 빠지게 되네요. 에도 밤방이 제 방까지 두번더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셨고요. 지금 이 상황이 더 그러니까 흑인 그 모자의 등장으로
1: 맞아요.
0: 그리고 그 흑인 여성과 그 5살짜리 그 아이와 그리고 그 둘이 등장했을 때뭐 흑인 남성도
1: 네.
0: 그렇지만 흑인 여성의 모자도
1: 엄마의 모자랑 똑같았어요.
0: 그게 참
1: 네.
0: 어떻게 이런 일이
1: 그러니까요. 엄마가 그 모자를, 그 볼품없고 사실은 못생긴 모자를 산 이유는
0: 네.
1: 그 어떤 사람도 이 똑같은 모자를 갖고 있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샀던 거였는데,
0: 그렇죠.
1: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녹색 원피스를 입은 흑인 여성이 엄마와 똑같은 모자를 쓰고 버스에 올라타니까 줄리언은 망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 작품에서는 아주 우아하게 모든 것이 어그러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0: 네.
1: 망했다라고
0: 아,
1: 느낀 거죠. 네,
0: 그렇죠.
1: 맞아요. 그러면서 엄마가 전혀 티내지 않고 아주 인자한 할머니의 미소를 아이에게 보일 때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겠어요. 우리 엄마가 뭘 무슨 짓을 하려고 저러나. 그래서 너무 초조하게 바라보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가방 속에 지갑을 뒤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0: 아, 지갑을 왜?
1: 저 아이한테 5센트짜리 동전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막 뒤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5센트짜리는 없었고 1센트짜리 정말 반질반질한 새것 같은 동전이
0: 네.
1: 있었거든요. 그걸 주고 싶다고 하는데 줄리언으로서는 속으로 어머니 제발 그 강을 건너지 마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하지
0: 선을 넘는
1: 마세요.
0: 행동이다. 이건 지금 진짜 아니다.
1: 맞아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만류를 하거든요.
0: 네.
1: 그러지 말아요라고 하면서 줄리언이 이를 악문 채 거칠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기어이 1센트짜리 그새 동전을 아이한테 주려고 했고,
0: 기어이.
1: 네, 기어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의 어머니, 흑인 여성이 거칠게 돌아보면서, 우리 아이는 그런 1센트짜리 동전 따위 필요 없어요! 하고 소리를 지르고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머니가 보인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인종적 우월감을 전제로 한 시혜적 태도라는 것을
0: 네.
1: 줄리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0: 그렇죠.
1: 줄리언이 알고 있는 상황을 흑인 여성도 느꼈겠죠. 이런 시혜적인 태도로서 동전 한 잎을 건네주는 그런 것을 받고 싶지 않았겠죠.
0: 그쵸.
1: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에서 특히나 줄리언의 감정이 폭발하게 되고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면서 막 저항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무언가 이 눈앞에 핑 도는 듯한
0: 네.
1: 이 한쪽 눈이 뭔가 흐려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게 되고 어머니가 고통 속에서 막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라고 막 말을 내뱉는 장면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줄리언이 갑작스럽게 뒤늦게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엄마를 부축하고
0: 네.
1: 집으로 갑시다라고 하면서 막 허둥대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은 사실상 이 인종차별과 계급 의식을 뿌리 깊이 간직하고 있는 기성세대인 어머니도 분명한 문제가
0: 네.
1: 있지만 기성세대인 어머니를 무조건적으로 힐난하고 경멸하면서 어찌 보면 타인에 대한 연민을 갖지 못하는,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 중 일부는 어찌해서 이러한 뿌리 깊은 계급 차별을 벗어날 수 없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아니라
0: 네.
1: 무조건적인 경시와 환멸만으로 이 어머니를 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사실은 이 마지막에 어머니를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대한 공포심으로
0: 그쵸.
1: 전환되면서 이 양자 모두를 이제 비판하고 있는 플래너리 오코너의

0: 국가적 시선이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1: 너무 재밌죠. 이 좋은 사람은 드물다. 이 표제작인 이 좋은 사람은 드물다에도 그 할머니가
0: 맞아요.
1: 등장하고 제라늄이라고 하는 소설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0: 맞아요.
1: 이 플래너리 오코너의 세계를 한번 열어보면 오늘도 북클럽 통해서 지금 너무 여기에 빠진 분들이 많으신데 한번
0: 맞아요.
1: 열어보면 아마 쭉 따라 읽게 되실
0: 맞아요. 그래서
1: 겁니다.
0: 결국엔 제목에 있는 이 오르는 것은 한데 모인다라고 할
1: 네.
0: 때 오르는 것이 뭐냐. 이 오르는 것은 결국에는 시민권이 확대되고 이 흑인과 백인 사이의 노예법이 폐지되면서
1: 네.
0: 이 어떤 인종적인 평등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
1: 그쵸.
0: 수준이 향상되고 시민 의식도 높아지고 시대가 진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1: 네.
0: 이 오르는 것은 결국에는 한 데에 모여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충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식인 거죠.
1: 오늘 이 플래너리 오코너의 책 선물 받으실 분, 7700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1258 쓰시는 카페인님 두 분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어떤 책으로 얘기할지 예고할까요?
0: 네, 다음 주에는 앤드류 포터의 장편 소설 상상 속의 삶입니다.
1: 다음 주는 장편 소설입니다.
0: 네.
1: 상상 속의 삶으로 이야기 나눌게요. 오늘도 흥미로운 얘기 해주셔서 승숙 작가님
0: 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다음 주엔 머리 조금 더
0: 네.
1: 괜찮으실 겁니다. 도겸의 Stay with me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입니다.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을 간단한 곡 소개와 함께 들려드리는 주말 세계음악갱 1부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오늘과 내일은 휴가 극성수기를 맞아서 아무 생각 없이 즐길 수 있는 서머 히트송 퍼레이드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최근 월드차트에서 볼 수 있는 요즘 히트곡으로 꾸몄는데요. 플레이리스트의 타이틀은 바캉스 2026으로 정했고요. 먼저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를 통해 다시 글로벌 차트 상위권에 오른 두 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샤키라와 브루나보이가 함께한 다이다이,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두 곡 들려드립니다.

8월 1일 토요일의 세계 맛깽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오피셜송 콜롬비아의 샤키라와 나이지리아의 브루나보이가 함께한 다이다이 그리고 폐막식 공연으로 역주행 중인 BTS의 2020년 노래 다이너마이트 두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바캉스 2026 이번에는 국적을 초월한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콜롬비아의 세바스티안 야트라와 미국의 존 레전드가 함께한 따코네스 로호스, 빨간 하이힐. 콜롬비아의 말루마와 캐나다의 더 위켄드의 조합으로 하와이, 리믹스 버전.

앨범이고요. 나이지리아의 리마와 미국의 셀레나 고메스가 함께 부른 Calm Down까지 세 곡 전해드립니다. It's when I was

0: 요즘 글로벌 뮤직 씬에서 가장 돋보이는 나라들이죠. 라틴 아메리카의 콜롬비아,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노래 세곡 이어드렸습니다. 순서대로 세바스티안 야트라와 존 레전드의 따코네스 로호스, 빨간 하이힐, 말루마와 더 위켄드의 하와이 리믹스 버전이었고요. 레마와 셀리나 고메스의 캄 다운이었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바캉스 2016. 이번에도 월드스타들의 콜라보 히트곡입니다. 순서대로 콜롬비아의 까롤지와 스페인계 프랑스 가수 마누차오가 함께한 비아한도 보렐문도 세계여행. 이탈리아 록밴드 모네스킨의 프론트맨이죠. 다미아노 다비드의 솔로 히트곡입니다. Talk to Me. 남아공의 타일라와 미국의 기타리스트 나일 로저스가 피처링한 곡입니다. 세 번째 노래는 푸에르토리코계 미국 가수죠. 제니퍼 로페스. 여기에 쿠바계 미국 래퍼, 프로듀서 핏불이 함께한 On the Floor입니다. 이 노래까지 세곡 이어드립니다.
1: 살ida del vuelo con destino a

아주 오래전에 히트했던 댄스 뮤직 람바다가 샘플링된 곡이었죠. 제니퍼 로페즈의 On the Flower, 피처링 핏불이었고요. 중간에 들으신 곡은 다미아노 다비드, 타일라, 나일로 조스가 함께한 Talk to Me. 가장 먼저 들으셨던 곡은 까롤지와 마누차오의 Via Hando por el Mundo, 세계 여행이었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바캉스 2026. 이번에는 유로댄스 뮤직의 강국 이탈리아로 갑니다. 이탈리아는 디스코의 대표 뮤지션 조르지오 모로도를 중심으로 이탈로 디스코라는 용어까지 만들어낸 나라죠. 요즘 이탈리아와 유럽의 클럽 댄스 플로어를 달구고 있는 노래들, 디스코 밴드, The Colors의 이탈로 디스코, 그리고 DJ 가브리 폰테의 엑소티카 두곡 보내드립니다.

이탈리아의 댄스 뮤직 두 곡이었습니다. The Colors의 이탈로 디스코, 이어진 곡 가브리 폰테의 엑소티카였습니다. 썸머 히트송 들려드리고 있는 3명 플레이리스트, 바캉스 2026. 이번에는 네곡 준비했습니다. 스페인 가수 아브라함 마테오와 아나 메나의 듀엣곡 Quiero decirte, 너에게 말하고 싶어. 캐나다 가수 샬롯 가르댕의 The Way We Touch.

요즘 프랑스 신세대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말리 출신의 프랑스 가수죠. 요즘 프랑스 차트를 도배하고 있는 아야 나카무라의 노래 자자. 그리고 벨기에의 월드스타 스트로마이 히트곡 알록 옹당스 우리는 춤춘다. 이 곡을 미국의 카니에 웨스트와 함께한 버전으로 들려드립니다.

네곡 함께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아브라함 마테오와 아나메나의 Quiero decirte, 너에게 말하고 싶어. 샬롯 가르댕의 The Way We Touch. 아야 나카무라의 자자. 그리고 스트로마이와 카니에 웨스트가 함께한 알록 옹당스, 우리는 춤춘다 였습니다. 세계음악갱 토요일 1부, 세음행 플레이리스트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세계 대중음악의 거장을 소개하는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스페셜을 이승열 DJ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오늘 준비한 마지막 바캉스 송은 한국 출신의 DJ, 프로듀서 패기구의 빅히트곡입니다. It Goes Like Na-Na-Na, 에디트 버전이고요.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 후기 문신이자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로 꼽히는 다산 정약용. 백성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그는 거중기를 발명해 수원 화성을 쌓고 직접 농사기술을 연구해 보급하면서 조선의 개혁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여러 사건에 휘말리면서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되자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당부합니다. 책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거라. 그리고는 책을 읽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죠. 그 중에 강조한 게 바로 초서. 책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장을 직접 옮겨 적는 겁니다. 책에서 나한테 필요한 내용을 뽑아내는 일이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먼저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 내용인지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곧 나의 학문에 뚜렷한 주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란다. 다산 정약용의 독서법이었습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0: EBS FM 세계 음악 기행.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새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1: Be really free, do you? No, it's like Vysotsky. You whisper his songs. I won't whisper what I feel. I want to scream like he does. I can't lie anymore. Look at me. Look at me.
2: Вдоль обрыва, понад пропастью.
0: 당신의 자유는 지금 이 비소츠키 같아. 당신은 비소츠키를 숨죽여 노래하게 만들고 있잖아. 난 내 감정을 숨죽인 채 말하기 싫어. 소리 지르고 싶어. 비소츠키처럼. 1986년 영화 백야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소련의 발레리노 니콜라이가 숨어서 금지곡을 듣는 옛 애인에게 외칩니다. 그 배경에서는 절규하듯 블라드미르 비소츠키가 노래합니다. 구소련에서 블라드미르 비소츠키의 음악은 오래도록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백야의 주인공 니콜라이를 연기했고 영화와 마찬가지로 소련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세계적인 발레리노 미하일 바리시니코프가 이 비소츠키의 반체제적 송가 꼬니 브리비리 들리비에 야생마에 맞춰 춤추는 장면은 전 세계에 비소츠키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비소츠키의 사후 5년 만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에서는 여전히 금지곡으로 묶여 있었죠. 하지만 소련 국민은 오래 전부터 그의 노래를 일상적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 블라드미르 비소츠키가 처음 무대에 설 때부터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음악은 소련 당국의 눈에 가시였죠. 소련에서 음반을 검열하고 정식 발매를 결정하는 국영 음반사 멜로디아는 비소츠키의 음반 발매를 철저히 제한했습니다. 1968년에는 언론까지 나서서 비소츠키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선전운동을 벌일 정도였답니다. 저속한 가사로 범죄 문화를 미화하고 청년들의 도덕성을 타락시킨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소련 청중들은 비소츠키의 공연장을 찾았고 몰래 녹음해 집에서 몰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와 지인들에게 복사해 나눠주었습니다. 수십, 수백, 수천 번 복사된 비소츠키의 테이프는 소련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2: Если друг оказался вдруг, и не друг, и не враг, а так.
0: 1938년 소련에서 태어나 10대 때 모스크바 예술극장을 다니던 시절 블라드미르 비소츠키의 꿈은 배우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20살을 앞둔 1950년대 후반 소련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는 음악인들 압도르스카야 베스냐를 발견하고 인생의 궤도를 바꾸게 됩니다. 압돌스카야 베스냐는 러시아어로 작가의 노래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는 싱어송라이터의 음악을 가리키지만

0: 당시 소련에선 공산당 정부에 예속된 선전 음악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과 자유를 노래하는 언더그라운드 대중문화와 괴를 같이 했습니다. 블라드미르 비솔스키는 단출한 악기 편성, 문학적인 내러티브를 통해서 민중의 정서를 대변하는 노래의 힘에 크게 고무되어 기타를 들고 노래 부르며 직접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읊조릴 때조차 이 상처받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웅변하는 창법, 전쟁의 허무, 소련 관료들의 위선, 민중의 고통을, 나아가 이 본인을 갉아먹는 알코올과 약물 중독까지 구체적이면서도 고도의 은유를 거친 가사, 러시아의 전통 7연 기타의 독특한 튜닝이 빚어내는 비장한 사운드, 이 모든 게 블라드미르 비솔스키를 소련 역사상 가장 독보적인 음유 시인으로 만들었습니다. 42살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후에도 영화 백야의 세계적 성공으로 재조명받은 후에도 소련에서 블라드미르 비솔스키 음악을 편히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선 후에야 소련 정부는 그의 시와 노래 그리고 가사의 출판을 허용했습니다. 한편 소련 민중의 불법 복제 문화는 비솔스키의 여일한 음악 인생과 함께 했습니다. 러시아어로 비공식 릴테이프 복제 및 유통 방식을 뜻하는 마그니티즈타트, 이것은 비솔스키를 거쳐 풀뿌리 대중음악 운동으로 승화했습니다. 비솔스키는 공식적인 음반이 없었음에도 마그니티즈타트를 통해서 소련의 대중이 가장 많이 듣는 음악이 되었죠. 비솔스키 본인 또한 저작권이나 불법 복제를 문제 삼지 않았고요. 오히려 크게 반겼습니다. 러시아 대중문화 전문가 버깃 모이머스는 블라드미르 비솔스키를 국가의 철저한 검열 속에서도 구전과 불법 복제라는 대안적 경로를 통해 일궈낸 이 지하 저항음악의 가장 성공적인 전형으로 꼽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영혼, 소련의 양심, 블라드미르 비솔스키의 음악은 소련의 검열기관이 아니라 청중이 출판한 작품이다.
1: Обложили меня, обложили, гонят весело на номера. И заели, хлопочут двустволки.

0: черпоты, кровь на снегу и пятна красные пошло.
1: 글로벌 팝 역사의 빛난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억압 속에서 자유를 노래한 음유시인, 검열과 판금의 정치적 한계 속에서 불법 복제라는 대안적 시장을 창출, 지하 저항 음악의 귀감을 보여준 싱어송라이터, 시인, 배우 블라드미르 비소츠키였습니다. 아호타 나볼코브, 늑대사냥, 1968년에 만들어진 곡인데, 세상에 나온 방식은 극 무대 위에서 블라드미르 비소츠키가 직접 불렀다죠. 당신들의 얼굴을 지키라. 뭐 거칠게 번역된 한국어 제목. 이 뉘앙스가 잘 전달되지는 않지만 일종의 자유 선언 같은 그런 저항의 극이었다는데요. 좀 시인의 시가 또 바탕이 된 그 무대에서 늑대사냥이란 은유로 당국을 화나게 했죠. 고간에 등장하는 모리사냥이라는 은유가 특히 기분이 나빴었다 하네요. 당국에서는 뭐 당국자들도 이런 은유를 파악할 정도로 집중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냥 넘기지 않고 예술가와 권력의 관계에 있어서 예술가는 당국에 의해서 모리사냥 당하는 존재로 그렇게 표현이 된 그 부분으로 인해서 검열의 대상으로 이제 금지가 됐고요. 아까 그 국영 레이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지난주에 헝가리 다녀오신 우리 예, 김광현 편집자가 또 헝가리의 당시 그 소비에트 위성 국가 시절에 헝가로톤이라는 국영 레이블에서 발표된 음반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런 음악들은 뭐 관제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거엔 표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관심이 전혀 없었고 마그니티즈 다트라는 이런 릴 테이프를 자체 유통하면서 그 언더그라운드 산업은 모르겠고 이거 그냥 팔지 않고 그냥 서로 그냥 나눠주는 형태였을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됐다라니까 참 놀랍다는 생각도 드네요. 블라드미르 비소츠키의 음악을 들으면서 아까 영화의 한 장면에서 또 몰래 듣던 그 주인공의 여자친구의 모습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이 자기 검열에 익숙했고 용기를 내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비소츠키의 음악으로 놀라고 또 힘을 얻기도 했고 그런 모양이었던 모양입니다.

1987년 포르투갈 리스본 수녀원을 개조한 건물에 다섯 명의 젊은이가 모였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 밴드를 결성한 후 데뷔 앨범을 녹음하기 위해서 모인 터였습니다. 클래식 기타를 든 베드루 아이리쉬 말갈량이쉬, 키보드 신터사이저를 든 호드리고 레옹, 첼로를 든 프란시스코 히베이루, 아코디언을 든 가브리엘 고문시, 그리고 리스본의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부르던 테레사 살게이루. 이렇게 모여 수녀원 건물로 들어간 지 5분 만에 그들은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건물 바로 위에서 5분 간격으로 전차가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이로 인해 귀따가운 소음과 함께 진동이 발생했죠. 리스본이 자랑하는 명물 노란 기차가 그들에겐 초장부터 쉼 없이 내리치는 날벼락처럼 다가왔습니다. 애초에 그 건물을 택한 건 석조 벽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연스러운 울림과 잔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다소 놀라운 결정을 내렸답니다. 전차가 지나가지 않는 틈을 타서 녹음하기로요. 5분마다 멈추고 숨을 고르는 녹음 과정은 고도의 집중력과 완벽함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결과물은 신비롭고 영적인 차원의 공간 음악이었습니다. 드럼이나 일렉트릭 기타처럼 소리가 도드라지는 악기는 배제하고 클래식 기타, 아코디언, 첼로 조합에 우아하고 유장한 음악을 빚어내는 가운데 테레사 살게이루의 노래가 그 위를 부유하듯 청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포르투갈의 중세음악, 농촌의 민속음악, 그리고 파두는 그들이 머물며 만든 사운드스케이프를 거쳐 성스러우면서도 현대적인 차원으로 올라섰습니다. 그 음악의 산실이 된 수녀원, 정확히는 그 수녀원이 자리 잡은 지역의 이름, 신의 어머니라는 뜻의 포르투갈어 마드레 데 데우시는 앨범 제목의 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밴드 이름의 초안도 됐습니다. 그 이름은 마드레 데우시입니다.

베드루 아이리시 말갈리아이시. 그와 호드리고 레앙은 마드레데우스를 결성하기 전까지 팝, 락, 뉴웨이브를 추구하는 밴드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어의 아름다움, 포르투갈 고유의 정체성을 담되 현 시대, 새 세대의 포르투갈 음악을 만들자 라고 의기투합하여 밴드를 떠납니다. 이후 그들은 1987년 리스본의 한 선술집에서 취미로 노래를 즐기던 10대 소녀 데레사 살게이루를 발굴합니다. 소녀원에서 녹음한 데뷔 앨범 마드레데우시와 두 번째 앨범 평단과 시장에서 모두 성공을 거둔 후 1990년대에 들어서 발표한 세 번째 앨범으로 유럽에서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밴드로 인지도를 넓힙니다. 그리고 1995년

1939년 독일의 거장 빔 벤더스 감독의 영화 리즈본 스토리 사운드 트랙으로 발표한 앨범 아인다는 마드레 데우시를 월드스타 밴드로 확고히 자리 잡게 해줍니다. 아코디언, 첼로, 기타 중심의 초창기 어쿠스틱 사운드는 이 시기 센서사이저를 도입하며 그들 특유의 공간감에 영화적인 서사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2007년 보컬리스트 테레사 살게이루가 솔로 활동을 위해 탈퇴한 후 남은 멤버들은 마드레 데우시 앤드 아반다 코스미카라고 밴드명을 바꿨습니다. 이 새로운 밴드명이 시사하듯 전자 사운드의 몽환적인 공간감과 아프리카 전통 타악 리듬을 접목한 음악을 선보입니다. 현재는 새로운 보컬 비아트리즈 뉴니스와 함께 예전에 정제되고 우아한 신뢰악 포크 음악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새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글로벌 음악 시장에 진출한 포르투갈 음악인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자국의 정체성을 알린 사례로 손꼽히는 밴드 마드레데우시를 만나봤습니다. 보컬리스트 테레사 살게이루가 몸담았던 밴드 시기의 주요곡이었습니다. 아자 우키우베라, 무슨 일이 있어도 라는 제목인데요. 포르투갈어 관용구가 있다고 하네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일까요? 영어로는 come what may 라는 좀 고전적인 표현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기다린다, 바람결에 돌아와다오 내 사랑, 이런 부분을 보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무조건 기다리겠다라는 서약이네요. 97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코디언 소리도 없었죠. 이 노래는 오히려 후반부에 독특한 Jew's Harp 소리가 후주에 등장을 하는데, 그렇게 좀 약간 월드 뮤직, 글로벌 뮤직 범주로 확장해 나간 그런 예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음악적인 예. 뭐 단순히 주스 하프 소리 하나 들렸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이전에는 벌어지지 않았을 그런 편곡적인 장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들의 이 마들데우스 이전의 음악을 좀 들어봤는데요. 신스팝 뉴웨이브예요. 그런데 호드리고 레앙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 신스팝의 음악에다가 이 포르투갈적인 것들을 조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얹으려고 했던 시도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가장 성공했던 예군요. 포르투갈의, 그러니까 아말리아 호드리게스 이후로 대표적인 대표성, 그런 의미겠죠. 지난 3월 2일이었네요. 그날 세아라가 선정한 음악인 가이타노 벨루주를 만나기 위해 1968년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음악 페스티벌 현장에 나갔었죠. 지금 다시 한번 그곳을 찾았습니다. 가이타노 벨루주를 다시 만나려는 건 아닙니다. 그날 가이타노 벨루주를 비롯해서 유베우뚜지우, 가오코스다, 동세 등등 절친한 동료 음악인들의 세션 연주를 맡았던 록밴드 오즈무탄치스를 만나러 왔습니다. 브라질의 모 TV 방송사가 주최한 페스티벌 무대였죠. 처음부터 주최 측과 관객을 도발할 작정으로 무대에 오른 가이타노 벨루주는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라는 슬로건을 노래로 만들어 불렀습니다. 관객들은 벨루주의 노래의 탈을 쓴 낭독 또는 선언에 부하가 치밀기 시작했습니다. 벨루주의 뒤에서 괴상한 비닐옷을 걸친 오즈무탄치스가 관객들의 신경을 거스를 생각밖에 없는 것 같은

연주를 이어가자 그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누군가 무대를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불길이 번지듯 관객석에 많은 사람들이 뒤돌아섰습니다. 이 명백한 거부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오스무 딴치스는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더니 그대로 연주하기 시작했죠. 가이토노 벨로주는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언제나 내일을 죽이고 있다. 너희는 어제 죽은 옛날의 적이 될 것이다. 너희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오스무 딴치스는 시종일관 성가시고 괴상한 음악으로 그들을 놀려대고 있었습니다. 화내는 인간보다 깐죽대는 인간이 더 미운 법. 모사노바가 브라질 대중음악계를 부드럽게 달래주던 1960년대 후반 이 실험정신으로 무장한 트로피칼리아 진영에서 유독 오스무 딴치스가 국민 밉상이 된 이유 짐작할 만하죠.

오스무잔지스의 역사는 앞서 이야기한 상파울루 무대에 오르기 2년 전인 1966년 비틀즈를 듣고 음악을 시작한 아르나우두와 세르지우 바치스타 형제, 그리고 미국계 브라질 혈통으로 일찍부터 영미권 팝 문화를 접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히다 리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트로피칼리아 사운드의 급진주의를 표방했습니다. 비틀즈 스타일의 예쁜 멜로디 라인을 쫙 깔고 삼바, 모사노바, 서양 클래식을 콜라주 하는 가운데 가짜 사이렌, 가짜 빗소리, 플라스틱 분무기, PD 대신 쓴 고무 호수, 노래 대신 침을 뱉거나 턴테이블에서 돌아가는 LP를 손으로 눌러 음을 지연시키거나 레코드 테이프를 거꾸로 재생하는 등 이 간의 수공업으로 제작한 효과 음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내내 일렉트릭 기타에 사이키델리아를 펼쳤죠. 여기에 몽환적이고 천진한 동시에 연극적이고 변화무쌍한 히달리의 목소리, 그리고 비치보이스처럼 부드럽게 화음을 맞추다가 묘한 광기를 드러내는 바치스타 형제의 목소리가 어울려 오스무탄티스만의 그로테스크한 아름다움? 그런 게 완성되었습니다.

오즈 무탄치스는 브라질 대중음악 역사에서 파격 그리고 전위로 가장 충만했던 음악사조 트로피칼디아의 실험 정신을 가장 투철하게 실현한 음악인들이었습니다. 브라질 전통 타악 리듬과 정교한 오케스트레이션, 사이키델릭 록, 현대음악의 불협화음, 일상의 소음, 청아한 노래, 귀기와 광기에 젖은 넋두리를 한 곡 안에 비선형적으로 뒤섞는 시도는 당시 전통을 고집하던 문화 순혈주의자들에 대한 전면적 테러였습니다. 이 같은 진영의 음악인들에게는 와, 이 실험주의는 끝이 과연 어디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몸살이는 법 없이 내달린 음악의 최전선이었습니다. 아, 한 가지 더 있네요. 오즈 무탄치스는 브라질 말로 돌연변이를 뜻한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어뱅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60년대 후반 영미 록 음악이 유입되면서 전통 보존과 혁신의 가치 차이로 양분된 브라질 대중음악계에서 이 양쪽 모두를 흡수하는 동시에 파괴 그리고 전위를 거쳐 새로운 음악 모델을 제시한 사조 트로피칼리아를 대표하는 돌연변이를 만나봤죠. 오즈무단치스였습니다. 68년도 발표 곡이었는데요. 바니스 에트 치르첸시스 빵과 서커스였습니다. 대중을 현혹하는 먹을 거 주고 오락거리를 주면서 통제하고 마비시킨다. 누가? 정부가. 이런 비꼬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혹적인 비틀즈 중에서도 사전 페퍼 음반, 바로크 사이키델릭 팝의 정점이었다. 뭐 이런. 그리고 트로피칼리아 미학의 상징적인 곡이다라고 알려진

1977년 6월 미국의 소울 거장 도나 서머의 댄스 넘버 I Feel Love 이 곡이 세상의 첫 선을 보였습니다. 그해 11월 12일 빌보드 핫100 차트 6위까지 올랐죠. 당시 미국 대중음악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I Feel Love는 관현악 오케스트라와 일렉트릭 기타에 의존했던 기존 미국 디스코와 달리 신서사이저를 비롯한 전자악기만 사용했거든요. 이 곡의 프로듀서가 오늘날 디스코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탈리아 거장 조르지오 모로도라죠. 조르지오 모로도는 디스코의 흥미를 잃은 미국 대중에게 전자 사운드로 무장한 디스코의 도래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달로 디스코라 불리게 될 스타일의 기술적, 미학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탈로 디스코의 역사는 1970년대 후반 이탈리아 클럽 문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의 클럽 DJ와 프로듀서들은 미국과 영국에서 최신 디스코 음반을 수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입 LP는 가격도 너무 비싼데다 물량도 부족했답니다. 결국 프로듀서들은 궁여지책, 아니 DIY 정신을 발휘하기에 이르죠. 이거 우리가 직접 값싸게 댄스곡을 만듭시다. 마침 신테사이저, 드럼 머신이 저렴한 가격으로 널리 보급되면서 소규모 독립 스튜디오에서도 오케스트라나 세션 연주자 없이 음악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시기였습니다. 음악 제작 기술의 대중화, 그리고 이탈리아 현지 DJ들의 수요가 맞물리면서 전자 사운드로 구현한 이탈리아 고유의 댄스 음악이 탄생했습니다.

이탈리아산 디스코 음악에게 이달로 디스코라는 이름을 지어준 건 자국이 아닌 독일 음반 레이블 ZYX의 사장 베른하르트 미쿨스키였습니다. 미쿨스키는 그간 사모은 이탈리아 디스코 음반들에서 엄선한 곡들을 담아 모음집 컴필레이션 앨범으로 발표하면서 베스트 오브 이탈로 디스코라는 타이틀을 직접 지었다죠. 그 후 이탈로 디스코는 전문 레이블을 쏟아내며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가제보 사바지, 게리 로우 플러츠, 마이크 프란시스, 발티모라, 라이언 페리스, 발레리 도라, 문 레이, 켄 라즐로, 미코 미션, 프레드 벤츄라, 기타 등등 이 수많은 이탈로 디스코 스타들이 등장, 당시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답니다. 디스코의 산실, 미국 정복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1970년대 말 미국 디스코 시장은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탈로 디스코는 미국산 오리지널 디스코와는 다른 사운드와 정서로 다가갔습니다. 100% 순전자 사운드로 인공적이고 미래주의적인 사운드를 제시하는 동시에 어딘가 멜랑콜리한 서정도 내세웠고 영어로 쓴 가사로 미국 대중의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미국 대중이요? 열광했습니다. 죽어가던 댄스 음악의 시장이 회생했을 뿐만 아니라 테크놀로지의 전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디스코의 죽음을 지켜보던 미국에서 1980년대 초중반 하우스와 테크노 음악이 태동한 데에는 이탈로 디스코의 DNA가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유럽은 이탈로 디스코를 기반으로 유로 디스코의 전성기를 이끌었고 영국은 신트팝과 뉴 로맨틱스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전자음악으로 팝의 기틀을 가장 먼저 마련한 크래프트베르크의 나라 그리고 이탈리아에게 글로벌 유통망을 제공하며 이탈로 디스코의 세계화를 이끈 바로 그 나라 독일

독일은 이후 미국, 이탈리아와 함께 이탈로 디스코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 초석이 바로 EDM이라 불리는 장르라죠.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이탈리아산 디스코, 이탈로 디스코가 미국을 정복했을 때라는 주제로 관련 이야기, 음악가들 살펴봤고요. 조지오 모로도 실제로 자료에 디스코의 아버지라는 칭호가 명시되어 있죠.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존의 그 전통적인 디스코를 이야기하면은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R&B나 펑크 씬이 그라운드 제로다 뭐 이렇게 인식은 하고 있죠. 근데 상업적으로 어쿠스틱 연주, 실제 뮤지션들의 연주와 휴먼 그루브가 중요했던 뭐 오케스트라까지 동원된 그런 화려한 기존의 디스코

디스코 사운드만 듣다가 이런 대안이 제시됐을 때, 와, 모던하다. 이런 반응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루브 자체가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디스코 하면 예전 정통 디스코 사운드 하면 저는 그 드러머가 하이해트를 열 때, 그 오픈 하이햇에 그 느낌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탈로 디스코, 이런 전자 디스코의 상황은 그런 요소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네요. 첫 곡, 가제보의 I Like Chopin이었죠. 이 곡은 명실공히 이탈로 디스코의 그 대표. 두 번째 곡, 1985년, 멀티모라라는 팀의 데뷔 싱글이었죠. 타르잔 보이. 미국 빌보드를 뚫었습니다. 핫100 차트 13위까지 올라갔고요. 영국에선 더 반응이 좋았네요. 3위. 프랑스에서는 1위. 인터내셔널 석세스 스토리라고 할수 있겠죠. 2시간의 음악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문화유산. 그 중에 창덕궁이 있습니다.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지금 잠시 저랑 창덕궁을 걸어보시죠. 창덕궁의 정문인 도나문에서 왕이 머무는 대전인 인정전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또 한 번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일직선으로 엄격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는 경복궁과 달리 창덕궁의 건물들은 지그재그로 삐딱하게 배치되어 있죠. 심지어 인정문 앞마당은 찌그러진 네모,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곳을 어느 놈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결국 공사 책임자 박자청이 옥에 갇히는데요.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덕과 골짜기가 많은 곳에 지은 창덕궁. 박자청은 이런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궁궐을 지었습니다. 언덕을 깎지 않으려다 보니 직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마당이 된 거였죠. 자연 그대로에 인간의 솜씨를 살짝만 더해서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낸 창덕궁.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아, 캡틴 씨, 요즘 제 귀가 너무너무 바쁜 것 같아요.
1: 무슨 일이에요, 마카야 씨? 노래 듣는다고 이어폰을 너무 오래 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름이라 그런지 아침에는 매미가 밈밈 하고, 낮에는 선풍기가 윙, 저녁에는 모기가 앵 해서 제 귀가 24시간 동안 쉬는 시간이 없어요.
1: 맞아요. 여름은 참 다양한 소리를 가진 계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저는 시원한 파도 소리와 얼음이 컵 안에서 달그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여름 한가운데 있는 느낌이 들어요. 마카 씨는 어떤 소리를 제일 좋아하세요?
0: 아, 저는 수영장 물속에 들어가는 첨벙 소리요. 이 소리만 들으면 멤버들이랑 수영했던 게 생각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1: 와, 저도 추억이 몽글몽글 떠오르는데요. 오! 마카 씨, 생각해보면 오! 소리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매미 소리를 들으면 여름방학 추억이 떠오르고 파도 소리를 들으면 여름 휴가의 설렘이 떠오르잖아요.
0: 그래서 저는 지금 결심했습니다. 항공인들의 기억 속에 여름처럼 청량한 저의 목소리를 저장시키기로요.
1: 우와, 또 청량 보이스 하면 저 캠든도 빠질 순 없죠. 같이 해요. Hello, I'm DJ Camden, here to fill your summer with exciting sounds.
2: Hello, I'm DJ Makaya, greeting you with a voice as refreshing as summer.

0: 둘, 셋, we go on and on!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 한국의 DJ 나킴든.
1: And I'm DJ 미카야.
0: 네, 오늘 아이돌 한국의 문을 연 곡은 아시투아츠의 레몬탱이었습니다.
1: 지금부터 캠든 탱탱탱탱탱 내 캠든 씨 저희가 오프닝에서 여름의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2: 방금 좀 괜찮죠?
0: 잘했다.
2: 괜찮죠? 방금 되게
0: 했는데요 전까지 괜찮았어요.
2: 아, 했는데요가 좀 애매하긴 했는데 오케이. 아, 여름에 들리는 또 이게 다양한 소리들이 많습니다. 네. 아까 제가 좀

0: 성대모사를 살짝 해드렸는데요.
1: 네.
0: 자, 캠디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 어떤 건가요?
1: 좋아하는 소리요?
0: 네.
1: 여름에
0: 아,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1: 저는요. 아, 말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왜 계속 말을 자르세요? 저는요. 그 선풍기 이제 띠링 하는 소리를 되게 좋아합니다.
0: 아,
1: 네.
0: 선풍기.
1: 선풍기 에어컨 다 좋아요.
0: 근데 저도 딱 집에 들어가고 리모컨을 딱 잡고 그 버튼 누르면서 소리 듣는 게 뭔가 안심이 되더라고요.
1: 그래요?
0: 왜냐면 이게 너무 덥다 보니까 이걸 켜야 좀 그래도 바로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1: 그렇죠.
0: 그 띠딩 들으면 아 좋다. 이게 딱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전또그 시원한 탄산 캔 열리는 소리.
1: 네.
0: 아, 시원하게 딱 따면 그 소리 아시죠? 이건 아니고 뭐지? 약간 약간 이런 거. 얘가 뭔지 아시죠? 그리고 그 기포들이 소리가 살짝 있어. 살짝 올라오는 소리. 그게 아 너무 좋다. 그리고 그딱 마시면 이게 내 목이 아프면서 이게 내가 따끔하면서 탄산이 내려가고 시원한 그 느낌이 나의 생명을 살려준다.
1: 탄은 진짜 좋아하시죠?
0: 아, 좀 문제긴 해요. 아, 내가 한국 와가지고.
1: 아니, 우리 팀또 하필 막내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0: 하, 진짜. 오늘, 그래도 오늘은 제가 점심을 탄산 없이 먹긴 했는데. 아, 진짜 편의점에서 사올까 고민했어요, 솔직히.
1: 저도 사실 탄산을 한때는 좀 먹었었는데,
0: 네.
1: 아, 이게 밥 먹을 때 탄산이 뭐라 해야 될까, 기본이 돼버리니까
0: 네.
1: 너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0: 그러니까요.
1: 저는 또 물을 되게 좋아하기도 해서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사실 최대한 물 마시려고 해요. 피자 같은 기름진 음식은 좀 탄산을 먹어야
0: 꼭
1: 되거든요.
0: 필요하긴 해. 치킨이나 피자.
1: 예, 네, 근데 막 한식 뭐 이런 거 먹는데 굳이 탄산 거기서 탄산을 먹으면
0: 너무, 너무 좋죠.
1: 하,
0: 네.
1: 그쵸. 아, 좋은데요. 전좀 자제하려고 있어요, 최근에는.
0: 그 저는 뭔가 제로라는 게 제품이 생겨서 더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로라는 게 뭔가 내가 부담이 없게 느껴지니까 아 괜찮겠지 하고 계속 마시는 것 같은데 제로가 없었다면 저는 탄산 이렇게 많이 안 마셨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왜냐면 안에 설탕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되게 좀 조절하려고 하는데 뭐 사실 여름에는 또 이렇게 시원한 음료수 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 네.
0: 자, 그러면 여름에 들리는 반갑지 않은 소리도 있으신가요?
1: 매미요. 매미. 사실 어제 잠깐 비가 많이 왔었는데,
0: 네.
1: 그때는 이제 매미가 안 울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 울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0: 아,
1: 너무 행복했는데,
0: 네. 네.
1: 퇴근하고 나니까 비가 그쳐 있었어요.
0: 아, 맞아요.
1: 근데 매미가 들리는 거예요,
0: 맞아, 맞아. 집
1: 소리가.
0: 바로 앞에 있었어.
1: 너무 이제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0: 그래서 매미한테 뭐라 했어요?
1: 매미한테 뭐라 했죠?
0: 아이고.
1: 이제 매미랑 한바탕 하고 왔어요.
0: 아, 그래서 너무,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1: 왜요?
0: 걔도 뭐, 필요한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1: 근데 조금만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0: 하긴, 볼륨을 좀 줄여도 되긴 해.
1: 그렇죠.
0: 네.
1: 자, 여름에 막띠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있어요?
0: 아, 저는 항상 저희가 스케줄을 보통 하다 보니까 실내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외에 나가면, 야, 나오니까 덥네? 이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가 뭐 회사 연습하러 가면, 뭐 연습실에 에어컨을 또 빵빵하게 틀고, 저희가 연습을 하지
1: 그렇죠.
0: 않습니까? 그러면 또 시원하고, 물론 저희가 운동을 하면 덥긴 하지만 에어컨 덕분에 시원한데, 막상 밖에 나가게 되면 습해가지고,
1: 그렇죠.
0: 아, 나오니까 덥네. 나오니까 덥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캠디는요?
1: 저도 약간, 아, 왜 이렇게 끈적하지, 오늘? 약간 막
0: 아.
1: 그런 말도 할때 있고, 특히 좀 땀이 많이 나다 보니까, 또 땀나네,
0: 아,
1: 약간
0: 맞아,
1: 이런 느낌.
0: 맞아. 어제도 연습하고 있었는데, 캠디가. 그 춤추는데 아우 땀난다 이렇게 딱 많이 나왔어요.
1: 그쵸.
0: 예, 확실히 여름에 땀이 더날 수밖에 없어요.
1: 맞아요.
0: 특히 습한 날에 아니 뭔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싫어.
1: 아니, 오히려 저희는 실내에 있어가지고, 아우, 추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0: 그것도 있긴 해요. 특히 땡승모 씨가 그 에어컨 바람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1: 그쵸.
0: 그래가지고 예, 가끔 힘들기도 합니다.
1: 자, 그리고 소리를 들으면 추억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름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리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0: 저는 매미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쩔 수 없이 여름에 매미라는 존재가 너무 강력해요. 이게 놓칠 수 없는 존재고 어딜 가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 여름에는 무조건

0: 맹맹.
1: 이게 딱 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렸을 때 약간 한국에서 좀 뛰어놀던 추억이 좀 떠오릅니다.
0: 혹시 여름에 꼭 듣는 플레이리스트 있으신가요?
1: 저는 사실 계절에 따라서 플레이리스트를 듣진 않고요.
0: 아, 그래요?
1: 저는 그냥 막 듣긴 하는데 캠디는 왠지 있을 것 같아요.
0: 저 있습니다.
1: 역시.
0: 저는 Calvin Harris의 Summer,
1: Shout out.
0: 그리고 Marshmello의 Summer,
1: Shout out.
0: 그리고 마카야의 Summer,
1: Last summer.
0: Last Summer.
1: 네. 그래도 아는 척 해줘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0: 저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자신 있는 여름 소리 한번
1: 아니, 근데 저
0: 하나씩만
1: 방금까지 매미 소리 계속했잖아요.
0: 잘했어요.
1: 솔직히 어때요?
0: 나쁘지 않아요.
1: 괜찮죠? 나도 좀 놀라긴
0: 조금
1: 했어.
0: 모기 소리 할게요.
1: 오케이, 오케이. 모기가 트럼펫을 들고 있나?
0: 다시 해볼게요.
1: 네.
0: 다시 해볼게요.
1: 이게 좀 모기 같다. 감사합니다.
0: 자, 네, 아무튼 한국인들과 함께하는 여름을 평생 기억하고 싶은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5 문자나 반디앱으로 메시지를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Need help translating K-pop lyrics or need someone to listen to Higher Dayen? Your friend is right here.
1: Visit the Idol 한국어 social media and leave a message. Any story is welcome.
0: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라디오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넘버 2 함께 할게요.
1: 네, Flare You, Way to You, 그리고 에스파, Better Things까지 이어집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퀸 넘버2의 가족을 소개할 시간이죠. 성우 강영호 박지엽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유명할 성우 강영호입니다.
3: 음악할 때 성우 박지엽입니다.
0: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른한 나 그리고
2: 네, 미리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0: 오케이, 오늘 나른한 것까지만.
2: 나른한 것까지만.
0: 네, 나른한 나김대.
4: 네, 그리고 막하는 막 DJ 막디입니다.
0: 너무 막했다.
4: 네, 저희가 앞에서 여름의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2: 네.
4: 자, 그러면 우리 성우님들 여름에만 들을 수 있는 소리 중 제일 좋아하는 건 뭔가요?
3: 아, 사실 이게 제일 좋아한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앞에서 캠디가 싫다고 하셨는데
4: 네.
3: 저는 매미 소리가 그래도 약간 매미 소리를 들어야 네. 아, 여름이구나.
4: 그렇죠. 이것도 있긴 있어요.
3: 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4: 상징적인 사운드죠.
3: 맞아요.
0: 그러면 궁금한 게 혹시 ASMR 아시죠?
3: 네, 알아요.
0: 그러면 만약에 땡튜브에 매미 소리 ASMR 1시간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그거 들으면서 죽으실 수 있어요.
3: 아니요.
0: 근데 혹시나
3: ASMR은 좀 약간 그 목적이 다르지 않을까요?
4: 재밌겠다. 우리 영호님은 좋아하는 네. 소리.
2: 아, 좋아하는 소리라기보다는 조금 기분이 좋아지는 소리가 오. 있는데 최근에 생겼습니다.
4: 오.
2: 성우실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꼭 이맘때가 되면 맞은편에 있는 워터파크에서
4: 아. 알죠.
2: 비명 소리가 들려요.
4: 엄마,
2: 여름이 되었구나.
4: 아, 그 거기까지 들려요?
2: 굉장히 즐거워하는 비명 소리가 들리거든요.
4: 우와.
2: 워터 슬라이드 타면서.
0: 저거 가봤어요.
4: 우와. 가봤어요.
0: 가봤어요. 네, 가봤어요.
2: 그 소리가. 저희한테 들립니다.
3: 그리고 그 모습도 너무 잘 보여요, 창문으로.
4: 와, 진짜.
3: 네, 네.
0: 거의 좋아요.
4: 우리 다음에 한번 워터슬라이드 타면서 인사 한번 해야겠네요.
0: 다음에 이제 라디오 출근하기 전에 저희끼리 한번 몸 풀고 옵시다.
2: Let's go.
4: 네. 아, 좋다.

0: 몸을 풀어야 목도 풀죠.
1: 맞아요.
2: 아, 그쵸, 그쵸.
1: 네, 맞아요. 네, 아무튼 오늘도 두 분과 시원하게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키 넘버 2 시작하겠습니다.
3: 지난 시간 엽기적인 그녀 세계를 탈출해 차원의 문을 통과한 K. 눈을 떠보니 군복을 입고 무시무시한 훈련을 받는 신병 훈련사였다.
4: 도지의 훈련병, 이렇게 해서 나라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공중보건이 도지 의무병, 대답합니다. 실시!
5: 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도지의 의무병이면 여긴 드라마 닥터 선보이 속 세계?
3: 그렇다. 악명 높은 섬 편동도에서 펼쳐지는 메디컬 휴먼 로맨스 드라마 닥터 선보이에 소환된 K.
1: 공중보건의 도지의 선생님, 선생님은 어디 지원하실 겁니까?
5: 저는 섬만 아니면 됩니다.
1: 혹시 섬에 가게 되면 삼사를 조심하세요. 사건, 사람, 사랑.
3: 섬만 아니면 된다는 말이 씨가 된 걸까? 모두가 기피한다는 악명 높은 섬으로 발령이 나게 된 K. 섬에 도착한 도시 남자 K를 격하게 환영해주는 건 무서운 진해였다.
5: 진해요, 진해. 이따만한 진해가.
6: 아따, 난 또 뭐라고. 그냥 같이 산다. 그렇게 보면 돼요잉. 그것보다 지쌤, 시방 어디 좀 다녀와야 되겠는데요? 수술 받은 지 얼마 안 된 환자인데 연락이 안 돼갖고.
5: 전 아직 섬 지리도 모르는데요?
6: 걱정 마셔. 한 명 더 붙여줄란께. 자, 간호사 유카리 씨. 됐지?
7: 안녕하세요. 간호사 유카리입니다.
3: 호된 신고식도 모자라 갑자기 출장 진료를 가게 된 K. 거기다 과거의 악연으로 얽힌 하리와 마주쳐 막막하기만 한데, 자신에게 쌀쌀 맞은 하리를 보던 K는 갑자기 닥터 선보이 세계에서 탈출할 방법을 생각해내고야 만다.
5: 그래, 내가 유카리 간호사와 힘을 합쳐 섬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면 이 세계를 빠져나갈 수 있는 차원의 문이 열릴지도 몰라. 그렇다면 선생님, 어디로 출장 진료를 떠나면 될까요?
3: 오직 환자를 위해 먼 길을 함께 떠나게 된 K와 하리. 하지만 어색함도 잠시. 갑자기 하리가 소리를 빽빽 지르기 시작했다.
5: 꺄! 꺄! 뭔데 그래요?
8: 도와주고 그런 거 선 넘는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냥 안 할래요.
3: 새침한 하리의 표정을 보던 K. 불안함에 뒤를 돌아보는데 거미와 눈이 딱 마주치고 만다.
5: 넘어요. 제발, 제발 선 넘어주세요.
8: 넘어요? 오케이. 거미 요놈 잡았다. 선생님, 나한테 빚 하나 진 거예요. 나중에 꼭 갚아요.
3: 그렇게 하리의 도움으로 거미에게서 벗어난 K. 맨손으로 거미를 잡는 상여자 하리에게 반한 그 순간, 익숙한 빛과 함께 차원의 문이 열렸다.
5: 맨손으로 거미 잡는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유카리. 그럼 도지의 선생님, 상여자 하리와 함께 섬생활 잘 헤쳐나가길 바랄게. 안녕.
0: 어, 우리 캠디. 여성 캐릭터 전문이에요.
2: 갈수록 정말 전문가가 되고 계세요.
1: 여성 캐릭터를 차라리 지우님이 하시면 안 돼요? 여성이 여기 계신데 왜 이걸 제가 해야 되지?
0: 왜냐면 그만큼 우리 캠디가 실력이 충돌하다는
2: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요. 아, 그리고 또 우리 이 청취자분들께서 얼마나 기대하시겠어요. 아, 오늘은 또 캠디가 어떤
1: 저 나레이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4: 도전?
2: 근데 나레이션 하시는 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0: 뭐 나레이션? 너무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다음에는 나레이션 플러스 여성 캐릭터.
1: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0: 한번 어떻게 될지 다음 대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올 때.
1: 네.
0: 네, 미스터리 K 오늘은요, 외딴 섬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메디컬 휴먼 로맨스 드라마 닥터 선보이에 다녀왔습니다.
1: 네, 닥터 선보이는 모두가 기피하는 섬마을로 가게 된 공중보건이가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섬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이재욱, 신예은 배우의 찰떡 호흡은 물론 아름다운 섬 풍경까지 더해져 힐링 드라마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드라마 속 설정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해볼 텐데요.
0: 네.
1: 만약 한 달 동안 섬에서 살아야 한다면 가져가고 싶은 세 가지 물건은 어떤 겁니까?
9: 옛날에 이런 질문 많이 받았죠.
0: 그렇죠.
9: 무인도에 간다면
0: 이런 거 있잖아요.
9: 근데 어떤 섬인지가 안 나와 있어서.
2: 근데 무인도가 아니고 그냥 이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은 섬 이지 않을까요?
0: 아, 약간 일로 가게 된다.

0: 나면, 나
1: 에.
0: 내가 거기 일 때문에 가야 된다면 뭘 챙겨갈 것이냐?
1: 두 분은 어떤 걸?
0: 우리 캠디 있나요? 저요. 저 일단 핸드폰.
2: 핸드폰.
0: 핸드폰 당연한 건가?
2: 네.
0: 아, 그러면
2: 당연한 건가?
0: 당연한 걸 빼요? 너무 당연한 거 빼고. 너무 당연한 거 빼면 그래도 뭐 약간 게임기. 게임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것 같고, 제 최근에 또 게임기 다시 시작해서 게임기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 사실 뭐 축구공이나 농구공 이런 뭐 운동류, 아니면 뭐 풀업바 이런 거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운동류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좋아하는 과자 엄청 많이 가져가야죠. 거기 안팔 수도 있으니까,
1: 그쵸,
0: 선미니까.
1: 그쵸.
2: 저도 비슷하게 약간 좀 신제품 뭔가 조금 그런 느낌?
0: 네?
3: 좀 잡을 수가
2: 아, 그러니까
3: 없는데요,
2: 이제
1: 뭔가
2: 맞춥다, 되게.
1: 그 도시에서만 볼수 있는 그런
2: 도시에서만 만날
1: 것들?
2: 수 있는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물품들을 좀 가져갈 것 같습니다.
0: 아, 좀뭐 고가의 뭐 청소기, 뭐 헤어드라이기 뭐
2: 아니
0: 이런
2: 뭐
0: 거.
2: 예를 들어서 안경. 안경이랑 뭐 소프트렌즈, 저같이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꼭 필요하잖아요.
0: 그렇죠.
2: 이제 그런 걸못 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용품들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0: 영우님은 어떤 거 가져가시나요?
4: 네, 일단은 저는 그두 분과 달리 디지털 금단현상 같은 게좀 없는 편이라서
0: 오.
4: 네, 차라리 전 없는 게 좋아요.
0: 아, 그냥 아예.
4: 네,
0: 와우.
4: 그냥 전 약간 칩거하는 스타일 그런 거 좋아해서 그냥 몸이나
0: 오.
4: 만들려고요. 덤벨 하나 들고 가고
0: 덤벨.
4: 벤치 하나 들고 가고 물 담아 마실 텀블러 하나 들고 가고 이렇게 깔끔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0: 벤치를 들고
1: 엄청나네요.
2: 예스, 예스.
0: 아, 좋다.
2: 근데
0: 아, 좋다.
2: 깔끔하다.
1: 네,
4: 지훈님은
0: 샌드베이글.
1: 고민을
2: 샌드베이글 없을 거 아니에요.
1: 얘기를 하지 말걸 그랬어요. 이렇게 두고두고 놀리실 줄 알았으면. 저는 고민을 해봤는데, 무선 이어폰을 일단 챙길 것 같아요.
0: 아, 중요하네.
1: 무선 이어폰을
2: 중요하죠.
1: 챙겨서 약간 노래를 들으면서 산책하고 싶고, 그리고 자전거. 네,
2: 자전거.
1: 자전거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전거를 가지고 가서, 뭐, 어디 이동할 때 훨씬 더 편하잖아요, 자전거
0: 좋다.
1: 있으면. 예, 네, 그래서 자전거를 챙길 것 같고, 나머지 하나는, 저도 사실 처음에는 스마트폰을 생각했는데,
0: 네.
1: 이건 약간 필수템이라고 하시니까, 뺀다면, 제 최애 이불, 애착 이불을 가져가겠습니다.
0: 아니, 이불 진짜 중요해요.
1: 네.
0: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느꼈어요.
1: 특히 막 이동이 많으시잖아요.
0: 그쵸.
1: 그럴 때 이렇게 호텔이나 뭔가 익숙하지 않은
0: 아, 근데
1: 장소에서 잘
0: 맞아요.
1: 때.
0: 저희가 일본에 갔다 왔었을 때, 일본 호텔 이불이 이번에 좀 두꺼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살짝 저한테 좀 더웠는데, 집에 와서 자니까, 크, 역시 내꺼 내꺼더라고요.
1: 그 익숙한 포근함과 약간 익숙한 그 향기와 약간
0: 맞아요,
1: 그게
0: 맞아요.
1: 있잖아요.
0: 아, 저 동의합니다. 이불 좋은 것 같아요.
1: 중요합니다.
0: 오케이.
2: 좋습니다.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친 토크까지 재밌게 나눠봤고요. 노래 듣고 와서 오늘의 한국어 이어가겠습니다.
0: 네, 닥터 선보이 OST 홍의삭 I can 그리고 K-Will 사랑이 시작되어 이렇게까지 이어집니다.

0: 하루에 하나씩 배우는 오늘의 한국어 시간입니다. 앞서 미스터리 K 넘버2에 이런 표현이 나왔죠. 도시 남자 K를 격하게 환영해주는.
1: Today's Korean expression is 환영하다. It means to warmly welcome someone with happiness and kindness. In English, it's similar to welcome.
0: 네, 오늘의 한국어 환영하다. Shall we listen to the exact pronunciation?
2: 환영하다.
3: 환영하다.
1: 예시도 들어볼까요?
2: 아이돌 한국어는 처음이지? 환영해.
1: It's your first time at 아이돌 한국어, right? We welcome you.
3: 앰퍼센드 원이 컴백하니까 팬들이 뜨겁게 환영해줬어.
1: Because 앰퍼센드 원 had a comeback, all the fans welcomed them back.
0: 예. Yeah. Yeah. 자, 환영하다 얘기를 더 해볼 텐데요. 누군가의 환영을 받으면 보통 행복해지잖아요. 나를 환영해줘서 좀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4: 가장 환영을 많이 받는 경험을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은 우리 두 분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0: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되게 환영을 엄청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게 바로 저희 앞에 계신 이제 아이돌 한국어 피디님이랑 작가님들이 저희가 이번에 첫 콘서트를 한국에서 했었어요. 그때 이제 맛있는 우유 호떡과 이제 꽃다발을 들고 그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그러면서 우리 아들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사실 그때 막 헤어 메이크업 스태프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고 막 우리 멤버들도 있었고 되게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 딱 콘서트 한 1시간 전이었는데 너무 긴장도 좀 풀리게 되고 되게 따뜻했어요. 네, 너무 따뜻했어요. 그 환영이.
5: 맞아. 네. 그리고 우유 호떡도 진짜 맛있었어요.
0: 진짜 맛있었어요.
3: 우유 호떡이 더 좋으셨던가?
4: 우유 호떡이 따뜻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5: 아닙니다. 아, 그 호떡 없어도 돼요. 그게 있으니까 먹은 거죠. 네. 아, 근데 진짜 저희가 진짜 축복받은 직업인 것 같아요. 진짜 많은 곳에서 많은 환영을 받고 사랑을 받는데 사실 처음 가는 나라 같은 곳에 가면 환영을 되게 많이 받죠.
0: 그렇죠.
5: 오랜만에 가는 곳이거나 아니면 처음 가는 곳이면 사실 거기 사는 분들이 저희를 계속 보고 싶었다가 못 보고 드디어 보는 경우가 많아요.
3: 그래서
0: 왔다 갔다 하니까.
5: 네, 그러면 되게 엄청 웃으면서 반겨주시고 저희도 덩달아 행복하죠. 네,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하고 싶습니다.
3: 네. 좋네요.
4: 부럽습니다.
5: 아, 진짜 축복받은 것 같긴 해요, 진짜. 너무 좋아요. 우리 성우분들도 혹시 환영받은 기억 있으신가요?
3: 저는 그... 제가 이제 이 성우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쳐야 해요. 근데 이 시험을 이제 같이 준비했던 오랫동안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약간 두 분으로 치면 같이 연습생 시절을 했던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합격을 해서 합격 소식을 알리고 처음으로 이제 밖에서 보게 됐어요. 그때 정말 예상치도 못했는데 꽃다발이랑 그 되게 조그만한 플랜

0: 사인카드랑 현수막 같은 걸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저 몰래.
1: 우와.
0: 그래서 막 축하한다고 이렇게 막 우리 스터디의 뭐 자랑 약간 이런 식으로
1: 와,
0: 멘트를
1: 진짜요?
0: 붙여서 축하 막 해주고 환영해줬는데 너무 그때 기뻤어요.
1: 아, 진짜 좋긴 해요. 좋았겠다,
0: 네, 그때
1: 이벤트.
0: 그리고 너무 생각지도 못한 이벤트여서
1: 그쵸.
0: 되게 깜짝
1: 특히 같이
0: 놀랐고.
1: 준비했던, 이제 같이 힘들게 준비했던 사람한테 그런
0: 맞아요.
1: 환영받으면
0: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1: 좋죠.
0: 그 친구들은 또 다른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
1: 그쵸. 어쩌면 맞아요.
0: 상황이었는데도.
1: 막 힘들고 걱정도 되고 막 근데 그
0: 네.
1: 상황에서 행복하게 이렇게 환영을 해주는 게 찐친이다.
0: 그게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1: 왜냐면 이게 진짜 부러워서 진짜 좀
2: 맞아.
1: 시기질투 날 수도 있는
2: 그런
1: 마음이
2: 마음이었겠어.
1: 그쵸.
2: 네,
1: 진짜
2: 맞아요.
1: 진짜 왜냐면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는데 내 옆에 사람이 먼저 달성하면 어쩔 수 없이 질투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0: 맞아요.
1: 근데 그걸 또 축하해줬다는 게참 좋은 친구를 주셨네요.
2: 좋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한국어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상처가 생겼을 때 누군가의 위로와 치유할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한층 더 성장하고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3: 다음 중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더 강해진다는 뜻을 가진 속담은 무엇일까요? 1번, 비온뒤 운동화가 더 빨리 마른다.
1: 신문지 넣어야 돼, 신문지.
3: 2번, 비온뒤 무지개가 뜬다.
1: Over the rainbow.
3: 3번, 비온뒤 화장이 와르르 무너진다.
1: 내 마스카라.
3: 4번, 비온뒤 땅이 굳어진다.
2: 어, 왜 이렇게 딱딱해? 바위 아니야, 이거?
4: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번호를 남겨주세요.
2: 추첨을 통해 블루투스 스피커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1: 어, 이거
2: 딱딱해.
1: 그러게, 오늘 책상이 좀 딱딱하긴 하네요.
0: 아, 그쵸.
2: 아, 근데 비온 뒤에 운동화에 신문지 넣는 거 완전 꿀팁.
1: 아, 진짜.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건데, 요즘 애들이 안 하더라고요.
0: 그쵸. 그리고 사실은 요새는 신문을 잘안 보시니까.
1: 맞아요.
0: 신문지도 없잖아요,
1: 신문지, 그래서
0: 지금.
1: 제가 한동안 신문지가 없어서,
0: 네.
1: 아,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저희가 미주 투어를 갔다 왔잖아요.
2: 네.
0: 아.
1: UCLA라는 대학에 갔어요.
0: 네.
1: UCLA 대학 신문이 있더라고요.
0: 많이 챙겨오셨나
1: 아, 일단
0: 보네요.
1: 거기서 뭐 너무 많이 챙기면 그러니까 하나 챙겨오고, 제가
0: 아.
1: 회사분들한테 말했어요. 신문지 남은 거 있으면 저 주라고. 왜냐면 이제 곧 장마니까. 근데 저희 또 팀장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 지금 6층에 신문지 좀 있으니까 챙겨가고 싶으면 챙겨가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 진짜요? 그래서 마침 제가 딱 회사에 있어서 올라가서 한 움큼, 진짜 한 신문지 한 4개? 꽤 괜찮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그걸 딱 가져가서 이제 지금 제 베란다에 놔두고, 최근에 제가 또 한번 웅덩이에 빠져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신문지를 완전 넣고, 다음날 진짜 냄새도 안 나고, 아, 신문지가 진짜 최고예요.
0: 좋죠, 좋죠.
1: 이게
2: 너무
1: 할머니가
2: 이야기를
1: 맞아.
2: 하면 안 되는데.
0: 아, 그러네요,
2: 너무 많이
0: 사실.
2: 갔다.
0: 아, 진짜
1: 아, 그러네, 그러네. 아, 근데
2: 힌트를 드려야 되는데.
1: 신문지는, 네,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2: 신문지도 마르면 딱딱해지나?
1: 오! 오케이. 네, 그럼
2: 오케이.
1: 항공이들이 퀴즈 푸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태양, live fast, die slow.
2: 그리고 트와이스 알코올 프리가 이어집니다.

0: 오늘 하루 나를 제일 잘 챙기는 방법은 바로 칭찬받기.
1: This is a time when we're exclusively on your side. Here, you only hear praise.
2: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오세요.
3: 모두 칭찬받을 준비됐나요?
0: 스탑
4: 칭찬 타임!
1: 스담스담 칭찬 타임은 항공이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고 칭찬을 선물하는 시간입니다.
0: Even small things are fine. Please send us your stories. You can submit them to EBS FM Korean on social media.
1: 자, 그럼 메시지 확인해 볼까요?
0: 리기
1: SKZooLib1T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5: 앰퍼센드 원을 위해 동영상을 많이 편집했습니다.
0: I've edited a lot of videos for Ampersand One.
1: Whoa!
0: Oh, are
1: Let
0: you
1: me watch it?
0: Are you on the TikTok-y? Thank you.
1: 와.
0: 저희도 알고 있는 게 회사에도 영상 편집 팀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1: 네.
0: 왜냐면 특히 뭐 오디오나 뭐 이런 거 다 정리해야 되는데.
1: 맞아요.
0: Thank you for your efforts towards Ampersand One. We really appreciate it, Miss. Or Mr. Skazublib.
5: 아이디 정말 어려우시네요. Skazublib.
0: 근데 이분이 또 편집을이랑 앰퍼센드를 좋아하셔서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에 푹 빠져서 이것까지 해봤다 하는 거 있나요?
1: 아, 그렇죠.
0: 아, 근데 맞아. 한번 빠지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나 싶을 때가 있어요.
6: 오, 네. 어떤 게 있으세요?
0: 아, 그건 지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6: 아, 그러면 생각해보시는 동안 저는 생각보다 그 뭐 맛집 아니면 뭐 멋집 이런 데 갈 때 기다리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0: 그렇죠.
6: 근데 저는 몇 시간이 걸려도 기다려서 꼭 쟁취하고 말겠다 약간 그런 게 있어서 한참 돈가스에 빠져있을 때 네. 오사카 여행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1위를 하는 맛집이 오사카에 있다는 거예요.
0: 네.
6: 그래서 갔는데 막 무슨 앱으로 대기하고 이런 것도 없고 정말 네. 수기로 이렇게 작성해서 대기를 해야 하는 집인 거예요. 3시간 기다려서 먹었습니다.
1: 야. 어땠어요? 맛은?
6: 근데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1: 그 오사카 8월에 가는데 가야겠다. 기다려주세요.
0: 아, 그러네.
1: 진짜 진심입니다. 진심.
0: 우리
6: 아,
0: 8월에 가네.
6: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서 좀 충격이었어요.
0: 근데 아니, 한 곳에서 3시간 서 있었어요? 아니면 돌아다니다가 또?
6: 아니요, 일단 적어놓고 네. 그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아... 이제 참참 있게 와가지고 저희 차례됐나요? 진짜... 차례됐나요? 이렇게 아... 하고서 했었죠.
1: 그래, 샌드백을 오픈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0: 그렇지.
1: 그렇지.
0: 어쩌지 그때부터
1: 3시간 돈가스를 해봐야
0: 그때부터
1: 다 경험이 있어서 예 하시는 것 같아요.
0: 베테랑이시군.
5: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본어를 좀 할 줄 아는데요.
0: 오,
5: 일본어를 막 빠져가지고 막 공부해야지 막 이렇게 해서 일본어를 습득한 게 아니라
0: 네.
5: 그냥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해서 보다가 어느 날 영상에 에러가 나가지고
0: 네.
5: 자막이 안 나오는데
0: 오.
5: 알아듣겠는 거예요.
0: 우와!
5: 오! 애니메이션에 빠지면 언어가 습득이 된다? 약간 이런.
0: 아, 우와,
6: 또 대박. 좋아하시잖아요.
5: 경험을 했습니다. 예.
6: 어떠세요?
0: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 저는 하나도 몰라요. 저는 저도 참 신기해요. 내가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많이 봤는데 왜 이렇게 일본어를 못할까?
6: 아.
0: 네, 왜냐면 항상 다른 사람도 너 그렇게 많이 보면 너도 이제 잘하겠다 했는데 아. 저 자막 안 키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가끔씩 단어 하나씩 알아듣긴 하는데 확실히 저는 그냥 즐겨보는 것 같아요.
5: 자막이 영어 자막이에요? 한글 자막이에요?
0: 이게 나라마다 달라요.
1: 아...
0: 한국에서 볼 때는 한국 자막으로 보고요.
5: 아, 진짜요?
0: 해외에서 볼 때는 영어 자막으로.
5: 신기하다. 와... 네. 전 그게 더 부러운데요.
0: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래도 우리 스크즈립 원티님 스담스담 칭찬해드려야 되잖아요.
1: 네, 좋습니다. 네. 어떻게 줄일까요?
5: 어떻게 예, 불러드리죠?
0: 아, 네. 줄립.
4: 줄립.
0: 줄립.
4: 줄립 원?
0: 네, 줄립 원 갈까요?
1: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0: 오케이.
1: 5, 6, 7, 8.
4: 잘한다.

0: 뭐티 대교
1: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네.
2: 자, 이렇게 쓰담쓰담 칭찬 타임 코너까지 함께 했고요. 헤어지기 전에 퀴즈 정답자를 발표해야겠죠?
3: 네.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더 강해진다를 뜻하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0: 정답은 바로바로바로바로
3: 바로바로바로바로
1: 4번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 였습니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세요.
0: 네. 아, 이제 아쉽지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항상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아, 오늘도 함께해 주신 영호님, 지음님 감사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네, 그럼 끝곡으로 프로미스나인 바이타민 미 들으면서 저희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0: 항공이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4: 안녕.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여러분, 아침에 주로 뭐 하세요?
1: 저는 제일 먼저 DM과 메일을 확인해요.
2: 저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합니다.
3: 우리 아기 맘마부터 만들죠.
2: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0: 각자의 아침이 다 달라도 오전 8시엔 모닝 스페셜을 듣습니다. 세대를 넘는 아침의 시작. EBS FM 모닝 스페셜.
4: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내 번호로 전화했더니 내 목소리가 받더라. 무심코 창문을 닫았는데 창문 밖에서 누가 고마워. 참고로 우리 집은 10층. 음성 비서가 갑자기 켜졌다.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은 잘 못 들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네? 알겠으니까 아이스크림이나 사달라고요? 네. 아이스크림은 못 사드려도 시원한 스토리는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Sweetbox,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0: Good evening, everyone. 7월 29일 수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김은숙 님이 재밌어요, 마유쌤 하셨어요. 아,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홍선경 님이요. 썰렁한데 잼나요. 아, 감사합니다. 이은미 님이요. Dad joke, 아재 개그 하나 더요. 좀 시원해진 것 같기도 이렇게 하셨는데요. 너무너무 과찬을 해주셨습니다. 이 썰렁한 아재 개그로 시원하게 사실은 해드리려고 했는데 분위기 쌓여진 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어 아재 개그 제가 좀 재도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Why did the banana go to the doctor? Because it wasn't peeling well. You know, we're supposed to be, you know, feeling well and it says peeling well. You get it? Never mind. 네, 이것도 실패한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분 모셔야죠. 마유가 아재 개그하면 포커 페이스로 말은 안 웃겨 하시지만 혼자 있을 때 계속 생각나서 어깨 들썩들썩들썩 하고 계실 것 같은 우리 크쌤.
1: Good evening, everyone. 네. How did you know? I love your dad jokes. That was a good one. The banana. I wasn't feeling peeling well.
0: 괜찮지 않았어요?
1: Oh, so

0: Good.
1: I wasn't feeling well. 원래는 I wasn't feeling well 이잖아요. 뭔가 몸이 상태가 안 좋았어. 근데 이제 바나나니까 feeling well. 잘 필이 안 된다. 벗겨지지 않는다.
0: So good.
1: 네. 이게
0: See, I'm a banana today.
1: Oh, yeah. You are a banana.
0: I'm feeling well today.
1: 오늘 너무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밝으셔가지고 거의 안 보이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바나나 크쌤으로 이렇게 컨셉 잡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Oh, great.
1: All right.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EBS 라디오라고 치시면요. 생방송 화면 이렇게 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브닝 스페셜 1부는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딥다이브 데일리,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유표 꽁트로 하루 한 문장도 배워볼게요.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바로 만나볼까요?
0: A powerful magnitude 7.1 earthquake has struck Kyushu, Japan, leaving casualties and bringing major industries to a grinding halt, sending shockwaves across the entire Japanese archipelago. The tremors were felt across South Korea's southern regions, prompting experts to warn of both direct and indirect impacts along the country's southern coast.
1: 일본 규슈를 덮친 규모 7.1의 강진으로 인명피해와 산업계의 차질이 속출하며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한반도 남부까지 흔들림이 전달되면서 전문가들은 남해안 지역에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0: South Korea has officially entered super-aged society status, with the senior population topping 20% for the very first time. To make matters worse, the working-age population has dipped below 70%, signaling that the social and financial strain of this demographic shift is hitting home.
1: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20%를 넘어서며 공식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인구 비중마저 처음으로 70% 선 아래로 떨어져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0: 인천 에어포트 travelers had to part with 165 tons of personal items in the first 6 months of this year due to strict carry-on restrictions. Along with oversized lotions and toiletries, the heap of confiscated goods included a staggering 370,000 lighters and a massive batch of kimchi equivalent to 1,700 heads.
1: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에서 기내에 반입 규정에 걸려 승객들이 포기하고 간 물품이 165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ml 초과 용기에 담긴 화장품은 물론 두고 간 라이터만 37만 개, 김치도 1,700포기 분량에 이릅니다.
0: Half a century ago, a young girl tossed a bottled letter into the New Jersey Sea, and it has just washed ashore 53 years later. While the author is no longer with us, her childhood memory went viral online and ultimately landed in the hands of her surviving family.
1: 53년 전 미국 뉴저지 해변에서 어린 소녀가 띄운 병 속 편지가 반세기 만에 발견됐습니다. 편지의 주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어린 날의 추억은 수천 번의 공유 끝에 가족에게 무사히 전달됐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0: A powerful magnitude 7.1 earthquake has struck Kyushu, Japan, leaving casualties and bringing major industries to a grinding halt, sending shockwaves across the entire Japanese archipelago. The tremors were felt across South Korea's southern regions, prompting experts to warn of both direct and indirect impacts along the country's southern coast.
1: 일본 규슈를 덮친 규모 7.1의 강진으로 인명피해와 산업계 차질이 속출하며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한반도 남부까지 흔들림이 전달되면서 전문가들은 남해안 지역에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10년 전 대지진의 상처가 남아있는 일본 규슈 구마모토에 또 다시 강진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지진의 여파가 바다를 건너서 부산까지 또 미쳤다고 하네요.
0: Yeah, it was a powerful earthquake. Right. The magnitude was 7.1. If we've talked about earthquakes yes. before, that's very strong. Mm-hmm. And it struck near Uki City, Kumamoto Prefecture, Japan. And there's already been 13 fatalities, so 13 people died.
1: Right.
0: And multiple casualties. Mm-hmm. And there was an explosion at a shopping mall. Mm-hmm. And there are still people stuck underneath the mall. So they're trying to rescue them. Mm. Yeah. It's a bad situation.
1: I mean, 규모가 그 6만 넘어도 엄청난 거라고 사실 쌤이 그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Mm-hmm. 근데 7.1이면 엄청난 거죠, 사실은.
0: Absolutely.
1: 그래서 규모가 7.1인 강진이 일본 구마모토현 우키시 인근에서 발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쇼핑몰 막 폭발하게 되고 막 붕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망자가 13명 이렇게 대규모 피해가 나오게 되고 여전히 거기에 지금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0: right.
1: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케이. 이 추가 강진 가능성도 있어서요. 현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요. 남해안을 비롯한 우리 남부 지방도 영향권에 있다 보니까 정말 상황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A powerful magnitude 7.1 earthquake has struck Kyushu, Japan, leaving casualties and bringing major industries to a grinding halt, sending shockwaves across the entire Japanese archipelago.
1: 일본 규슈를 덮친 규모 7.1의 강진으로 인명피해와 산업계의 차질이 속출하며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라고 하는 좀 굉장히 슬픈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은 magnitude 7.1 earthquake이라고 얘기를 하면 magnitude 자체가 뭐 이런 진도나 규모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무려 7.1이나 됐어요. 근데 규슈 주펜을 처벌인 거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사상자 casualties도 생기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그렇죠? Bringing major industries to a grinding halt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0: Right.
1: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 피해가 굉장히 중요한 거, 제일 먼저 중요한 거겠지만 mm-hmm. 그거 외에 뭔가 문제가 여기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0: Well, I mean, there's the lack of electricity. Mm-hmm. I didn't mention it before, but like 45,000 or more
1: yes.
0: have no electricity. Mm-hmm. So you can imagine, you know, companies and industries have come to a grinding halt.
1: Right.
0: H-L-T. Mm-hmm. To halt is to stop.
1: Yes.
0: But why grinding halt? Mm-hmm. Well, it is the idea of a car suddenly slamming on the brakes mm-hmm. and making that noise like eek and then completely stopping.
1: 뭔가 기계가 갈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grinder 그런 뭔가 가는 기계잖아요. Mm-hmm. 그래서 grinding halt라고 하면 정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갈리는 듯하게
0: like the brakes
1: 해서 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0: Right, right, right.
1: 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그럼 그렇죠. Major industries들을 grinding halt로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 그런 industry에다가 뭔가 제동을 걸어버린 건가요?
0: It's like all stop.
1: 아, 전기가
0: powers out. They can't do anything.
1: Okay.
0: Right.
1: So 그냥 단순하게 halt, 뭐 stop 정도가 아니라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bring이라는 것과 같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Bring something to a grinding halt 하면 정말 브레이크가 끼 걸리듯 완전히 멈추게 만들다, 뭐 사실상 마비되게 만들다
0: right.
1: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충격이 지금 일본의 이런 다도해 지역, 그렇죠?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을 다 강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섬으로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은 archipelago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넘어가 볼게요.
0: The tremors were felt across South Korea's southern regions, prompting experts to warn of both direct and indirect impacts along the country's southern coast.
1: 특히 한반도 남부까지 흔들림이 전달되면서 전문가들은 남해안 지역에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Tremors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진짜 엄청난 진동, 뭐 earthquake 정도라기보다는 미세한 떨림 같은 것을 조금 좀 약한 그런 떨림을 tremors라고 부를 수 있어요. So tremor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진동, 미세한 진동, 특히 뭐 작은 지진을 얘기를 하는데 그걸 딱 느꼈을 때 전문가들이 It's nothing.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문가들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0: Right.
1: So the expression that you just mentioned right. in English is prompt them to do something.
0: Mm-hmm.
1: P-R-O-M-P-T.
0: 아, 우리가 prompt 하면 AI? 요즘에 AI 하니까 yeah. prompt를 넣는다라고만 알고 있지만 아예 다른 뜻이 있나 봐요.
1: Well, it's kind of similar in the sense that if you give a prompt, mm-hmm. it's like you cause them to do, you're asking them, the computer, right. AI, to do what you want to do.
0: Mm-hmm.
1: So if the experts are prompting us, are experts, it prompts experts to warn us, mm-hmm. it's causing them. This situation, the earthquake, is causing them to warn all of us
0: okay.
1: about the indirect and direct 아, impacts.
0: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한테 가서 뭔가 정말 프롬프트를 넣듯이 아, 이렇게 프롬프트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어떤 행동을 하게끔 탁,
1: yep.
0: 딱 이렇게 시작한다. 촉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1: Nice snapping of the fingers.
0: 아, 감사합니다. 이거. 그런
1: That's
0: 느낌.
1: That's it. That's it right there.
0: 자, 뭔가 경고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So prompting experts to warn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전문가들로 하여금 경고하게끔 뭔가 촉발하다, 뭐 제공하다, 계기를 제공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leading them to do something이랑
1: yeah.
0: 굉장히 비슷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아무 경고가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서 보면 direct and both direct and indirect impacts에
1: mm-hmm.
0: 대해서 경고를 하게 만들었다.
1: So basically, these sometimes go together, direct and indirect.
0: Mm-hmm.
1: So direct impact, direct effect mm-hmm. would be like maybe there's structural damage
0: okay.
1: on a building.
0: Mm-hmm.
1: That would be a direct effect. Indirect impact.
0: 이게 정말 궁금한 것
1: okay.
0: 같아요. 직접적인 거는 정말 말 그대로 구조적인 문제만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이 무너진다, 뭐가 기반이 약하다 이런 건데 indirect한 impact은 여기서 어떤 impact일까요?
1: So basically, say for example, an indirect impact is a secondary response. So basically, that happened and it caused us to do other things. Meaning, for example, like traveling, we would cancel our travel plans.
0: Okay.
1: It would affect the tourism industry.
0: Mm-hmm.
1: People are not going to come because there's been an earthquake. Well, maybe there's going to be another one. Those are indirect impacts.
0: 와, 우리가 secondhand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1: yes?
0: 간접적인 영향까지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위험한 거, 그거는 뭐 누구나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다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그 여행 관련해 가지고 취소를 해야 될 것이며 좀 돌아가야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간접적인 indirect한 impacts다. 그거에
1: Correct.
0: 대해서 경고를 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음흠.
0: 오케이.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 powerful magnitude 7.1 earthquake has struck Kyushu, Japan, leaving casualties and bringing major industries to a grinding halt, sending shockwaves across the entire Japanese archipelago. The tremors were felt across South Korea's southern regions, prompting experts to warn of both direct and indirect impacts along the country's southern coast.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hear Andy Grammer singing These Tears.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South Korea has officially entered super-aged society status, with the senior population topping 20% for the very first time. To make matters worse, the working-age population has dipped below 70%, signaling that the social and financial strain of this demographic shift is hitting home.
0: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20%를 넘어서며 공식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인구 비중마저 처음으로 70% 선 아래로 떨어져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 큰 변화가 나타났죠. 총 인구 수치는 유지가 됐는데 일할 사람은 줄고 또 떠받쳐야 할 고령층만 이제 급증하는 좀 인구 절벽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1: So we have officially entered a super-aged society last year. Mm-hmm. So that means 65 and older account for 20.7% of the total population. So there's 10.72 million people in that age bracket.
0: 전체 한국 인구의 20.7%가 65세
1: that is
0: 이상이다.
1: Correct. That is correct. 네. However, the children's population, which would be 0 to 14, mm-hmm. is only half that of the elderly.
0: 와, 그러면 지금 뭐 0세에서 뭐 14세 정도가 되면 한 10%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Right. So, basically, and the working age population, this is very important, because mm-hmm. these are the people who are going to support the elderly.
0: Right.
1: So for three working age individuals, they support one senior citizen.
0: 와, 그러니까 지금 일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연령, 그런 인구 3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mm-hmm. 그런 구조로
1: yeah.
0: 이렇게 돼버린 케이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1: That's correct.
0: 와, 그렇군요. 이게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두 배를 넘어서면서 결국 학원이나 뭐 유치원이 줄어드는 대신에 요즘에는 병원하고 요양시설이 또 늘어나는 그런 것도
1: yes.
0: 있다고 하고요. 상권하고 부동산 시장이 크게 좀 바뀔 가능성이 또 있다고 합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South Korea has officially entered super-aged society status with a senior population topping 20% for the very first time.
0: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20%를 넘어서며 공식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topping 20%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top이라고 하는 거는 넘어서거나 뭔가를 이긴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를 처음으로 넘기게 됐다. 라고 하고요. 연결해 볼게요.
1: To make matters worse, the working age population has dipped below 70%, signaling that the social and financial strain of this demographic shift is hitting home.
0: 일할 수 있는 인구 비중마저 처음으로 70% 선 아래로 떨어져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아까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라는 게 이제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mm-hmm. 느낌이 살짝 풍겼다가
1: yeah.
0: 지금 방금 내용을 보니까 더 안 좋은 느낌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0: 일할 수 있는 인구 비중이 막
1: Yeah.
0: 떨어졌다라든가, 그러면 상황이 더안 좋아진 거잖아요.
1: Right. So that's why this expression, to make matters worse,
0: Right.
1: is basically you're commenting something, you said something, it was bad. Then after that, ooh, it's going to get even worse. Okay. To make matters worse means it's already a problem, and it's on top of that problem, it makes it worse.
0: 이미 전에 상황도 좋았던 건 아니다.
1: No.
0: 이미 좋지는 않은데 그 뒤에 나온 거더안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해서 흔히 우리말로 뭐 어떻게 보면 뭐 설상가상으로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말을 쓰는데 그거에 가깝다고 볼수 있을까요?
1: Yeah,
0: To make matters worse.
1: right. So I mean, like, you have a situation. At least, oh, like, how was your day? Oh, it was terrible. Like, you know, my car, I had a flat tire. To make matters worse, you know, no one was around. Like, the tow truck didn't come for
0: 와,
1: 3 hours.
0: 거의 약간 머피스 로 같은 거 얘기할 때
1: Yeah,
0: 굉장히 딱 어울리겠네요.
1: it's
0: 그렇죠?
1: true.
0: 뭐 예를 들어 공항에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뭐 we arrived at the airport so late
1: Yeah.
0: and to make matters worse,
1: No buses.
0: I realized I forgot my passport at home or something. Oh my.
1: Oh, I've done that before.
0: Oh
1: Sam, I've done
0: no.
1: that before. I went to the airport and I was like, woo! And I was like, where's my passport?
0: Oh
1: I
0: my.
1: left it at home.
0: So what did you do?
1: I had to go back
0: Are you
1: and not take a
0: serious? Did you
1: ticket.
0: make it?
1: I barely made it.
0: 와. 와,
1: 어.
0: 지금 저는 예시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본 건데 이런 일이 진짜 있었군요. 공항에 갔는데 가뜩이나 늦었는데 더 상황이 안 좋게 패스포트를 집에 두고 왔다. 여기 딱 맞는
1: Guilty, guilty.
0: 예문입니다. Alright, so to make matters worse, 뭐 비슷하게는 what's worse 정도가 되겠고요.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면서 이제 더 많은 문제가 여기 나오게 돼요. Working age population has dipped below 70%이라고 했는데 예전에 쌤이 dip 하는 거는 살짝 이렇게 아래로 떨어졌다. 근데 이게 잠깐일 수도 있다라고 뉘앙스가 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working age population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인구일까요?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1: Yeah,
0: 걸까요?
1: that's right. I mean, people who can work, who are old enough to work. So these are the people from 15 to 64. That is the working age
0: 15세에서 64세까지 실제로 뭔가 노동력에 이쪽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할때 working age population 아예 묶어서 이렇게 전체로 부르는 건가요? 오케이. 근데 그게 70% 아래로
1: That's
0: 떨어졌다.
1: right.
0: 와우. 오케이. 그리고 지금 이런 social하고 financial strain of this demographic shift is hitting home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이런 사회적인 거라든가 뭐돈 관련된 그런 부담이 hitting home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집을 간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This is a great expression. If something hits home to you, you feel the effects. You can kind of personally, relate to the situation. So it's not just like, you know, a theory. Okay, oh yeah, we have an aging population. Yeah, that's not good. But when it hits home, it's like it's coming to your house and you're feeling it.
0: 아, 이거는 다른 데서 벌어지면 에,
1: Oh
0: 그냥
1: yeah,
0: 내일은
1: that's too bad.
0: 아니니까. 근데 그게 우리 집까지 와 버리면 이거 완전 내일이네.
1: There you go.
0: 이런 느낌이군요.
1: Yes.
0: 진짜 완전히 공감하거나 마음에 와닿는 걸 얘기를 할때 hit home.
1: Yes.
0: 와.
1: You can you oh, it is like affecting me. I understand it. It resonates.
0: Okay, so hit home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hit 자체가 어디 간다, 도착한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집에 도착한다는 거는 그런 상황이 우리 집에 도착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이라고 하는 게 나라고 볼 수도
1: It's me.
0: 있겠네요.
1: Yeah.
0: Right. Okay.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사회적인 그리고 financial 이런 뭐 돈과 관련돼 있는 그런 부담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인구층이 shift를 막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다.
1: Yeah.
0: 이제 느껴진다.
1: That's right.
0: Okay.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South Korea has officially entered super age society status, with the senior population topping 20% for the very first time. To make matters worse, the working age population has dipped below 70%, signaling that the social and financial strain of this demographic traffic shift is hitting home.
0: 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1: Incheon Airport travelers had to part with 165 tons of personal items in the first 6 months of this year due to its strict carry-on restrictions. Along with oversized lotions and toiletries, the heap of confiscated goods included a staggering

0: 370,000 lighters and a massive batch of kimchi equivalent to 1,700 heads.
1: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에서 기내 반입 규정에 걸려 승객들이 포기하고 간 물품이 165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ml 초과 용기에 담긴 화장품은 물론 두고 간 라이터만 37만 개, 김치도 1,700포기 분량에 이릅니다. 와, 이거 진짜 믿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왜 그런 여행 떠날 때 뭐 마지막 관문 같은 거, 이 보안 검색 때 가면 나는 분명히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0: I don't have anything.
1: 뭔가 떨려요, 그렇죠? 그래서 뭐를 이걸 빼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숫자를 들어보니까요. 이게 진짜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여행객들이 어떤 물건을 가장 많이 포기를 해야 됐나요?
0: Well, usually like cosmetics and toiletries. Mm-hmm. And toiletries are basically like shampoo, right. lotion, that mm-hmm. kind of thing. If it goes over the limit, then you have to throw it away. Mm-hmm. Then of course, lighters. Men who smoke, you've got the lighters. Uh-huh. It's not going to work. Uh-huh. And then you also have things like sometimes scissors or knives. Wow. Maybe you have like a pocket knife.
1: 강력하네요. 아니 지금 오케이 화장품, 세면도구 이거는 그렇다 치는데 yeah. 지금 아까 얘기 들은 것만 해도 라이터가 무슨 37만 개에다가 그렇죠? Wow. 그리고 뭐 칼이라든가 뭐 가위 이런 것도 다 그렇게 됐고요. 저 근데 고백할 게 있어요.
0: Yeah.
1: 예전에 저도 한번 검색대에서 mm-hmm. 이리 와보세요 이렇게 yeah.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그런 게 없는데? 근데 제 가방에서 그 무슨 박스 같은 거 열 때 쓰는 그런 칼 같은 거 있잖아요. 커터 칼
0: yes.
1: 같은 거가 나온 거예요. There? 근데 그거를 제가 이거 어디 갔지 하고 있었거든요. 한참 동안. 근데 거기서 딱 발견하고 처음에 저도 모르게 이게 여기 있었네 하고 살짝 반가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다가
0: Throw it away.
1: 그러다가 바로 그게 왜 거기 있지? 이렇게 바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심장이 막 벌렁벌렁대면서 yeah.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출국 전 기내 반입 규정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Incheon Airport travelers had to part with 165 tons of personal items in the first six months of this year due to strict carry-on restrictions.
1: 올해 상반기 인천 공항에서 기내 반입 규정에 걸려 승객들이 포기하고 간 물품이 165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travelers들이요. They had to part with 165 tons of personal items 라고 얘기했는데요. Part with를 쓴 거가 보통 이거는 슬픈 작별.
0: We have to part our ways.
1: You know, yeah. 이럴 때 쓰는 거 아닌가요?
0: Okay, so the word part means to leave or to separate. Kind okay. of a kind of sometimes in a romantic way, they had to part. It makes it sound very
1: 뭐, 안녕, dramatic. 안녕.
0: Yeah, 이제. But the preposition with is very interesting because you think with is together.
1: Right.
0: Right? So it's like leave together, but it doesn't make as many sense. But just put that aside and part with just means to give it up.
1: 누구와?
0: To let go of something.
1: 결국에는 작별을 하는 거니까
0: Gotta say goodbye.
1: 마지못해서 내놓다 포기하다 정도가 되겠네요. 선생님, 근데 진짜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 영어를 배울 때 with는 무조건 같이 있다라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헤어진다라고 할 때 break up from이 아니라 왜 with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헤어진다라고 할 때는 with. 또 여기서도 with.
0: Yes.
1: Right, so part with 한다는 거는 이 items 안녕 그동안 고마웠어 하면서 마지못해 포기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연결해 볼게요.
0: Along with oversized lotions and toiletries, the heap of confiscated goods included a staggering 370,000 lighters and a massive batch of kimchi equivalent to 1,700 heads.
1: 100ml 초과 용기에 담긴 화장품은 물론 두고 간 라이터만 37만 개, 김치도 1,700포기 분량에 이릅니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션스나 그런 뭐 oversized lotions나 toiletries. Toiletries는 by the way 세면도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건 이제 기본인 거예요. 많이들 이제 두고 가야 되는 건 너무 기본이고 그거 말고도 이것저것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네요. The heap 덤입니다. The heap of confiscated goods 라고 일단은 나오게 되는데요. 갑자기 굉장히 엄한 단어가 나왔어요.
0: Confiscated. So this is

0: Basically, when the officials, like custom officials, they take away your stuff because it violates the rules. So any type of food, right? I mean, one time I had a banana when I had a baby, like, and I had a banana in my bag and I went and they were like, what is this banana doing in your, oh, I'm sorry. You know, you're not supposed to bring fruits and meats and stuff like that.
1: 음식물 같은 거.
0: So they confiscate it. They take it away.
1: 압수를 하는 거가 confiscate 한다. 근데 confiscated goods라고 얘기를 하면 압수품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꼭 그 물건 자체가 뭐 위험하거나 이게 아닐 수도 있는 거긴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공안법에 관련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으니까. Okay. So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a staggering 370,000 lighters, right? 엄청난 양의 37만 개의 lighters and a massive batch of kimchi.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냥 김치가 아니고요. A massive batch of kimchi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김치를...
0: Yeah.
1: 그래요?
0: I guess. Wow. Well, actually, I did see that. Yeah, and they take it away. Okay. Yeah, so it's they confiscated kimchi. And it's like equivalent to, which is very similar to, almost like 1,700. You know, because we say 포기, one head, one head of cabbage.
1: Okay.
0: So it's like 1,700 포기. It's like 김장탄.
1: 장난 아니네요.
0: 김장탄.
1: 아니, 작가님이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터질 수도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진짜 그럴 것 같고요. 이 포기를 얘기해요. Head라는 게 머리라는 게 포기, 한 포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700포기에 거의 해당하는, 뭐와 같다라고 할 때 equivalent를 쓸 수가 있겠고요. A massive batch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의 묶음인데 장난 아니게 큰 그런 묶음을 얘기를 하겠네요.
0: Number, yes.
1: 네. 회수된 물품들은요. 근데 비영리 단체에 또 보내진다고 하네요. Alright,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0: Incheon Airport travelers had to part with 165 tons of personal items in the first 6 months of this year due to strict carry-on restrictions. Along with oversized lotions and toiletries, the heap of confiscated goods included a staggering 370,000 lighters and a massive batch of kimchi equivalent to 1,700 heads.
1: 네,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항공 여행 시 직접 가지고 타는 수화물, 기내 수화물, 기내 가방을 의미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0: Number one, carry on. Number two, carrier, carrier. Number three, cargo.
1: 자, 발음 유의해서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다음 중 항공 여행 시 직접 가지고 타는 수화물, 즉 기내 수화물, 기내 가방을 의미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0: Number one, carry on. Number two, carrier. Number three, cargo.
1: 네, 뭔가 발음을 두 번 주시기도 했는데. 자,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 is Harry Styles singing Love of My Life.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이브닝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내 수화물 정답은 뭐죠?
2: Okay. We had a lot of answers, but the correct answer is number one, carry on.
1: Carry하고 hyphen 긋고 on이 되겠습니다.
2: Yes, that's right.
1: 정말 가지고 들고 그 보드에 타고 가는 거예요. So carry on or carry on bag이 맞는 말인데 한국에서는 다 carrier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 생각에는 누군가가 언젠가 carry on이라고 외국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들었을 때 carrier 이렇게 자리를 잡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의 추측일 뿐이고요.
2: The evolution. The evolution of the word carry on to carrier.
1: 발음이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carrier 같은 경우에는 수송 회사를 얘기를 하고요. 나 오늘 수송 회사 두 개 갖고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시면 안 됩니다. cargo는 화물, 짐을 얘기를 하고요.
2: Yes.
1: 자, 세 분께 선물 드립니다.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신 블룸 6723님 그리고 오디오 어학당 구독권은 한은현님,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6585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 Oh, congratulations to our winners!
1: Yes.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 볼게요.
2: Half a century ago, a young girl tossed a bottle letter into the New Jersey Sea, and it has just washed ashore 53 years later. While the author is no longer with us, her childhood memory went viral online and ultimately landed in the hands of her surviving family.
1: 53년 전 미국 뉴저지 해변에서 어린 소녀가 띄운 병 속 편지가 반세기 만에 발견됐습니다. 편지의 주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어린 날의 추억은 수천 번의 공유 끝에 가족에게 무사히 전달됐습니다. 라는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2: 그래서, Tell me about it.
1: 와,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땅에 병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땅에 묻어놓고 뭐 몇 년 후에 보자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2: yeah.
1: 그것보다 뭔가 like 더 뭔가 더 드라마틱한 느낌이 들어가요.
2: Right. So in 1973, a nine-year-old Lori Blair, she wrote this letter and put it in the glass bottle, and she just like let it go.
1: Right.
2: Now, it's interesting because she was like, I was kidnapped, taken to an island in the Atlantic, and forced to dive in shark-infested waters.
1: 아, 이게, 아니, 잠깐만요. 본인에게 yeah. 쓰거나 누구에게 보내는 그런 단순한 편지, 뭐 부모님께 이런 게 아니라
2: yeah.
1: 스스로 상상해가지고 아, 저는 지금 뭐 납치를 당했어요. 뭐 상어가 있는 바다에서 잠수를 하고 있어요. 이런
2: right.
1: 얘기예요.
2: That's right. So okay. it's like, you know, she was, you know, writing this and amazingly, they, you know, found this letter in the bottle last June in South Jersey, New Jersey.
1: 와, 진짜 뭐 수십 년 만에 yeah. 결국에는 발견을 했다라는 얘기. 좀 안타깝게도 이제 로리니까 2017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이제 언니에게 전달이 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Half a century ago, a young girl tossed a bottle letter into the Jersey Sea, New Jersey Sea, and it has just washed ashore 53 years later.
1: 53년 전 미국 뉴저지

0: 해변에서 어린 소녀가 띄운 병 속 편지가 반세기 만에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toss 했다고 했는데요. 이게 툭 하고 던진 겁니다. Right? Okay, so toss 했어요. A bottled letter요. 그 뉴저지에 있는 어딘가에, 바다 어딘가에 이렇게 했는데. And it has just washed ashore 53 years later. 와, 53년 후에 ashore로 wash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Yeah.
0: 근데 쌤, wash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뭔가를 씻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wash라고 쓰잖아요.
1: That is true.
0: Right.
1: Okay. But washed ashore basically means that the sea brought it onto the shore. Yeah. So it goes together.
0: Okay.
1: Okay. So don't think it's just the word wash.
0: Okay. 이거는 나눠서 쓰는 게 별 의미가 없겠네요. 그렇죠?
1: That's
0: 그래서
1: right.
0: washed ashore 됐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 해안으로 떠밀려 왔다. 어, 진짜 가만두면 그렇게 가나 봐요?
1: Well, I guess so.
0: Right?
1: I mean, and sadly, even marine wildlife also washes ashore sometimes,
0: 아,
1: right?
0: 맞네요.
1: So, yeah, like the current, after some time, years later, it is really an amazing story.
0: And it took 53 years. Yes. Okay, 근데 유리병인데 이게 깨지지 않은 게 정말... 좀 신기한 것 같기도 합니다.
1: You know, this is why we need to use glass.
0: 그러니까
1: yeah.
0: 갑자기 환경 얘기가 또 나오면서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편지가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도 핵심인 것 같아요.
1: Yeah.
0: 자, 연결해 볼게요.
1: While the author is no longer with us, her childhood memory went viral online and ultimately landed in the hands of her surviving family.
0: 편지의 주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어린 날의 추억은 수천 번의 공유 끝에 가족에게 무사히 전달됐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author이라고 했다고 뭐 엄청나게 무슨 소설을 쓴 작가 뭐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 그냥 편지의 주인이 되겠죠. 그렇죠? 쓴 사람, right? She is no longer with us. 라는 느낌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딱 들었을 때 영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랑 지금 더 이상 없다, 그럼 어디를 갔나? 무슨 뜻이지? 라고 정확한 뉘앙스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1: Oh, okay, that's right. So there are many ways to express this. Of course, a more kind of neutral one is she died. Okay. But usually for the people that we know, we say to give respect, pass away.
0: Right.
1: And I think some of our listeners know this expression.
0: 그렇죠.
1: But another expression is she is no longer or he is no longer with us.
0: 우리와 함께 더 이상 있지 않다.
1: Yeah. So it's a much more gentle, respectful way of saying that they are not here anymore.
0: 아, okay. So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죽다 혹은 영어로는 die.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팩트 위주로 이제 쓰지만 너무 차가워요. 그렇죠? 그래서 pass away, 세상을 떠나다 같은 걸로 조금 부드럽고 respect 있게 쓰는데 이것 또한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1: Yeah. So I feel like maybe, you know, a pet. I don't think you would say to a dog, oh, he passed away. You could, but I think the expression, this, if you want to say something else besides died, you might want to say he's no longer with us. Yeah.
0: 저는 그게 너무 더 슬플 것 같아요.
1: I know.
0: So no longer with us라는 얘기는 더 이상 우리 곁에 없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났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쌤, 마유 봤어? 마유 저기 아까 여기 있었잖아. 그랬을 때 이럴 때도 만약에 마유가 방금 어딜 갔어요. 그럴 때도 이 표현을 쓸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쓰면은 저는 완전히 가게 되는 건가요?
1: Yeah, what happened? What? Is he really? Did he pass away? When did he pass away?
0: 아, 이거 완전 오해가 될 수 있겠네요.
1: However, you could say this in a company business context.
0: Okay.
1: He is no longer with us. Like, he is no longer part of the company.
0: 아.
1: But mostly used in this context.
0: Okay. So,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아, 그분은 여기서 더 이상 일하지 않아요. You know? 그런 식으로 할 때도 쓰는 거는 뭐 가능은 하겠지만 he doesn't work here with us anymore.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쓸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세상을 떠났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글 쓴 사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지만 뭐 세상을 떠났지만 뭐 이게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surviving family의 손에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Right. Surviving family. 이거는 결국에는 진짜 살아있는 family, 남아있는 family네요.
1: That's right. So that's exactly what it means. But you wonder, when do we use surviving family?
0: Right.
1: Right? I mean, do we always... Someone usually dies. And we're talking about the

0: people who are still alive.
1: Okay.
0: So we don't just toss this around anytime, mm-hmm. but someone passed away and there are surviving members of the family mm-hmm. or he is survived or she is survived mm. by, you know, the son and the daughter. The husband.
1: 아무 때나 그냥 뭐 가족이 남아 있는 이 사람은 어디 놀러 갔고요. 뭐 나머지 가족 the rest of the family members 뭐 이런 거랑은 다른 거네요.
0: No.
1: 그렇죠? So surviving family라고 하면 정말 말 그대로 유가족 그렇죠?
0: Yes.
1: 남은 가족을 얘기하고
0: right.
1: 이런 경우에는 보통 누군가가 pass away 했을 때 쓰는 것이다.
0: That's right.
1: 오케이. Okay.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Half a century ago, a young girl tossed a bottled letter into the New Jersey Sea, and it has just washed ashore 53 years later. While the author is no longer with us, her childhood memory went viral online and ultimately landed in the hands of her surviving family.
1: 네,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들려드린 내용은요.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Hit home. 이거는 얼핏 보면 집에 간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슴에 와닿다. 엄청나게 공감이 된다. 느껴진다.
0: The news didn't hit home at first.
1: 처음엔 그 소식이 실감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일 같지가 않았었다라고는 mm-hmm. 얘기를 하는 게 되겠죠. 자, part with my personal items, right? So part with something 하는 것은 아쉬워하면서 처분하다, 보내주다가 되겠죠.
0: It's hard to part with my dog.
1: 아, 내 강아지를 떠나 보내기가 너무 힘들어. 아, 그 굉장히 슬픈 또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0: Maybe you're going on vacation. Maybe you're going on vacation.
1: 그렇게 생각하도록
0: okay.
1: 하겠습니다. Okay. okay. 자, 뭔가가 washed ashore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해안가로 밀려온 혹은 파도에 쓸려온.
0: Lots of trash washed ashore.
1: 많은 쓰레기가 해안가로 밀려왔어. 이렇게 정말 씻겨 내려가듯이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Someone is no longer with us 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냥 단순하게 어디 갔다 이런 느낌보다는 돌아가셔서 더 이상 계시지 않는 세상을 떠나니 되겠죠.
0: My grandmother is no longer with us.
1: 우리 할머니는 이제 세상에 안 계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Confiscated goods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물품이 아니라 규정 위반 등으로 압수된 물품들이죠.
0: What actually happens to all the confiscated goods at customs?
1: 세관에서 압수한 물품들은 다 어디로 가나 몰라?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문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Alright,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W.Lion1992님이요. 이브닝 스페셜을 이브닝이 아닌 오늘 아침에 듣게 됐는데 출근길에 너무 좋더라고요. 앞으로 매일 들으러 올게요 하셨습니다. 오,
0: very nice.
1: 다시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가시면요.
0: Okay, Rachel님 sends... Okay, here we go. The question is, why couldn't the ice cream cones cross the road? This is a dad joke, right?
1: 그러니까 And 찾기를 then... 왜 아이스크림 콘스가 건널 수가 없었는가?
0: 차가워서.
1: Because the cars were coming. 와, 이건 제대로입니다.
0: Rachel, that's
1: 저 이거
0: fantastic.
1: 어디 가서 써먹을 거예요. Yeah. 자, 김슬기 님이요. 요즘 멍멍이 산책 너무 힘든데 아침에 모닝 스페셜, 오후 산책은 이브닝 스페셜 들으면서 겨우 버텨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0: Well, thank you so much,
1: 감사합니다,
0: 슬기 님.
1: 감사합니다. All right. That's it for part one. And coming up in part two, 2부에선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0: Well, Gilbert O'Sullivan is going to wrap up part one with the song Alone Again, Naturally.
1: 네, 저희는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tay tuned.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2023년 일본의 한 기업 육아휴직자의 동료에게 응원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더 많이, 더 편하게 아이를 키우도록 돕겠다는 건데요. 근무지나 부서 크기에 따라 최대 10만엔, 우리 돈으로 약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물론 빈자리에 대체 인력이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회사가 나서서 동료를 챙기니까 육아휴직을 떠나는 사람도 남아서 일하는 사람도 조금은 마음이 놓이겠네요. 더 많은 직원이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지지하는 기업.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CC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2: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3: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2: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3: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4: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3: 프리토킹에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2: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0: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하는 Deep Dive Daily. 오늘 준비한 기사는 바로 저의 전문 분야죠. Fashion. 아니라 패션 테러하기. 이게 아니고요. 정말 패션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왜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세요.
2: 인정.
1: 네. 자, 그 중에서도 slitless. 그러니까 민

0: 예, 거의 슬리블리스가 돼버린 그런 패션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I love that shirt. I love it. I like to
0: 감사합니다.
1: see your white farmer's tan.
0: 제가 살이 너무 하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받아쓰기 미션을 준비를 했는데요. 크쌤이 드리는 문장을 잘 받아서 영어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쌤.
1: The question of bearing arms is a complicated one, especially for women. The question of bearing arms is a complicated one, especially for women.
0: 네, 해석을 하면 팔을 드러내는 문제는 특히 여성들에게 그리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라는 문장입니다. The question of bearing arms is a complicated one, especially for women. 이라는 문장인데요. 이거 그대로 영어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1: Deep Dive Daily.
0: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1: I hate my arms. Where are all the sleeves?
0: 드러내기 싫은 내 팔뚝. 소매 있는 옷들은 다 어디 간 거죠? 라는 내용입니다. 자, 기사는 미국 조지아주에 사는 한 여성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스타일리시 하면서도 소매가 달린 옷을 찾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더운 날씨에 스타일은 살리면서도 팔뚝은 가리고 싶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패션 전문지에 이런 사연을 보낸 겁니다. 여름이 오면 다들 옷차림 때문에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요즘 길거리나 방송을 보면 민소매 옷이 정말 많이 보이죠. 패션 검색 엔진이나 시장 조사 자료를 봐도 전 세계 민소매 의류 시장이 몇년 사이에 수백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더운 날씨에도 팔을 가리고 싶은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기사 일부를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트렌드는 왜 이렇게까지 민소매 위주로 흘러가는 건지. 자, 첫 번째 파트 들어볼게요.
1: The most obvious reason for this is environmental. In increasingly sweltering summers, everyone's fancy lightly turns to thoughts of less fabric. Fitness culture also plays a role, as do changing gender norms. But whatever the reason, said designer Willy Chavarria, who recently showed a lot of sleeveless dresses during Paris Fashion Week, the past 2 seasons, our sleeveless has outperformed sleeved substantially.
0: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날씨 때문이죠. 점점 더워지는 여름에 다들 자연스럽게 소매가 짤막한 옷을 찾게 되니까요. 운동하는 문화와 달라진 성관념도 한몫했고요. 이유가 어찌됐든, 디자이너 윌리 차바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 두 시즌 동안 저희 브랜드에선 민소매 제품이 소매 있는 옷보다 훨씬 잘 팔렸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날씨가 정말
1: It's so
0: 덥잖아요.
1: hot.
0: 네, 덥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제일 큰것 같긴 해요.
1: I agree.
0: 그러니까 이게 뭐좀 보이면 어때? 하면서 이렇게 좀 짧은 걸 입게 된다든가.
1: Well, I wear a tank top at home, and it does make a difference. That
0: Really?
1: extra sleeve and no sleeve like
0: Just
1: this
0: from here to
1: to
0: here?
1: here, it does make a
0: Really?
1: difference. It
0: 아.
1: does.
0: 이게
1: It
0: 정말
1: does.
0: 중요하긴 한가 봐요,
1: It
0: 그죠?
1: does.
0: 오케이.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The most obvious reason for this is environmental. In increasingly sweltering summers, everyone's fancy lightly turns to thoughts of less fabric.
0: 가장 명확한 이유는 아무래도 환경적 요인이에요. 날이 갈수록 여름이 무섭게 더워지다 보니 다들 자연스럽게 원단이 좀덜 들어간 옷을 찾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말 날씨 너무 더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sweltering summers라고 했는데 sweltering은 우리 얼마 전에 얘기했었던 scorching 같은 느낌, 정말 숨 막히는 그런 날씨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름에 사람들이 이제 아, 안 되겠다, 나좀 조금 fabric 덜 들어간 쪽으로 한번 봐볼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Everyone's fancy가 turns to thoughts of less fabric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 fancy라고 하는 건

0: 그냥 that's very
1: Yeah.
0: fancy. That sounds
1: Fancy
0: very
1: dinner.
0: fancy. 뭔가 화려하다라는 뜻인데 왜 모두의 fancy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1: But it also means, and I would say that in the British culture, they use this word more. But it means to your liking or your preference, right? And so everyone's fancy simply means everyone's preference.
0: 약간 취향 같은 거
1: Yeah.
0: 그런 것을 얘기를 할까요?
1: Yeah. So basically, everyone prefers less fabric, which is less sleeves.
0: 그러니까 슬리스가 좀덜 들어간 것 쪽으로 패브릭이 좀 옷감이 덜 들어간 쪽으로 사람들의 기호나 취향이 이렇게
1: Okay.
0: 돌아선다.
1: Yeah.
0: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합니다. fancy라고 하는 거. 그래서 everyone's fancy 뭐 결국엔 everyone's taste랑 비슷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모든 사람의 취향이나 기호를 얘기를 하고 그게 패브릭 좀덜 넣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1: Fitness culture also plays a role, as do changing gender norms.
0: 여기에 운동하는 문화가 퍼진 것도 한몫했고요. 성별에 대한 패션 규범이 달라진 영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몸을 좀 요즘에는 드러내면서 자랑하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항상 숨기고 다니지만 그런 것도 fitness culture also plays a role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as do 무엇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도 또 한몫을 했냐면 changing gender norms라고 얘기를 했어요. 뭔가 성 역할에 대한 규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1: Yeah.
0: 이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1: Okay, so basically, gender, of course, female, male,
0: Yes.
1: and then norms is basically what is accepted in society, what is typical, the standard.
0: 기준 같은 거죠.
1: However, it is changing, right? Oh, women should wear this, men should not wear that, men should wear this, women should not. It doesn't apply anymore, right? So things are changing in terms of what women can wear or what not. What they can't wear or shouldn't wear, what men can wear, what they shouldn't wear.
0: 그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글쎄요 뭐 딱히 떠오른다기보다도 뭐 바지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숄츠를 얘기할 때 반바지 얘기를 할때 너무 짧은 바지는 남자는 절대 입으면 안 된다 뭐
1: Or
0: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1: tight
0: 너무
1: pants.
0: 타이트한 거 입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는 말을 하면 언제쯤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사실 많이 바뀌었고 사실 제가 슬리브스가 굉장히 짧은 거를 입어서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갔었거든요. 아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런 소셜 노름스가 좀 너무 길들여진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너무 여성스러운 느낌인데? 라는 게 있었어요, 솔직히.
1: Yes,
0: 그런데
1: yes.
0: 오히려 그 크쌤이,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1: Doesn't
0: 얘기를
1: matter.
0: 했거든요. 그래서, 쌤, changing gender norms의 주인공이었군요.
1: That's it.
0: 알겠습니다.
1: That's it.
0: Okay, so gender norms라고 얘기를 하면 성 역할 기준, 뭐 규범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요즘에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몫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1: But whatever the reason, said designer Willy Chavarria, who recently showed a lot of sleeveless dresses during Paris Fashion Week, the past two seasons, our sleeveless has outperformed sleeved substantially.
0: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최근 파리 패션 위크에서 민소매 드레스를 대거 선보인 디자이너 윌리 차바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 두 시즌 동안 저희 브랜드에서는 민소매 제품이 소매 있는 옷보다 훨씬 더잘 팔렸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outperform 하는 거, perform 하는 것이 뭔가 성과를 낸다라는 뜻이 있는데 앞에 out 붙었으니까 좀 obvious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낸다라는 느낌인데 그냥 단순하게 요만큼 낸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뒤에 substantially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1: So, which means significantly. Another way of saying significantly, quite a bit, considerably.
0: 그러면 거의 significantly나 substantially나 이거는 적당히 많은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상당이란 느낌을 둘다줄 수가
1: Yes,
0: 있을까요?
1: yes.
0: 그러니까 훨씬 더잘 팔린다. 이게 없는 게 소매가 없는 게.
1: That's right.
0: 저도 하나 사야겠습니다. 자, part 1 다시 들을게요.
1: The most obvious reason for this is environmental. In increasingly sweltering summers, everyone's fancy lightly turns to thoughts of less fabric. Fitness culture also plays a role, as do changing gender norms. But whatever the reason, said designer Willy Chavarria, who recently showed a lot of sleeveless dresses during Paris Fashion Week, the past two seasons, our sleeveless has outperformed performed sleeved substantially.

0: 네. 받아쓰기 미션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다시 부탁드릴게요.
1: The question of bearing arms is a complicated one, especially women. The question of bearing arms is a complicated one, especially women.
0: 네. 팔을 드러내는 문제는 특히 여성에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 문장인데요. bearing arms 할때그 곰이 아닙니다. bearing 할 때. 곰으로 보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하는데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게 좀 이렇게 벌거벗은 느낌의
1: We talked
0: 여기가
1: about like
0: 이렇게
1: bare feet.
0: yes, right. so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반디 유튜브 댓글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세요.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1: Okay, the question of bearing arms is a complicated one, especially women.
0: 네.
1: The question of bearing arms is a complicated one, especially women.
0: For women, right?
1: Yeah, for
0: Yes.
1: women.
0: 자,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1: Okay, let's listen to one of my favorites by Kristen Bell and Santino Fontana from Frozen, Love is an Open Door.
2: Okay, can I just say something crazy?
3: I love crazy.
2: All my life has been a series of doors in my face, and then suddenly I bump into you.
3: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0: I say something crazy? Will you marry me?
1: Can I say something even crazier? Yes!
2: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I hate my arms. Where are all the sleeves? 드러내기 싫은 내 팔뚝. 소매에 있는 옷들은 다 어디 간 거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날씨와 트렌드 때문이라고는 하지만요. 사실 팔을 노출하는 게 누구에게나 편한 일은 아니죠. 의학 기술 덕분에 얼굴은 나이를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 팔은 목이나 손처럼 세월의 흔적을 속이지 못하고 그대로 또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운동이나 시술로 노력해 볼 수는 있지만 뭐 처지는 살이나 뭐 겨드랑이 주변 나이살, 뭐 자글자글해지는 피부까지 완벽히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유독 팔에 대해서는 사회적 잣대나 스스로의 기준이 엄격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이 민소매 트렌드 속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만 받아야 할까요? 기사는 다르게 접근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자, 들어볼게요.
3: So, what's a woman who doesn't buy into the current trend to do? She can sit it out the current phenomenon or figure out how to hack the system. I vote for the latter. The question of bearing arms is a complicated one, especially for women. In all of the discussions about body positivity and loving the different parts of you, including the parts you that decades of social conditioning have deemed potentially problematic, arms, especially the upper arms, are often overlooked. Yet arms reveal more about you than just skin.
2: 그럼 이 유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 여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그냥 모른 척 지나가거나 나만의 방식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겠죠. 저는 후자를 추천합니다. 사실 팔을 드러내는 건 특히 여성들에겐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는 이야기는 많지만 이상하게 팔이나 팔뚝은 그 논의에서 늘 제외되곤 했거든요. 하지만 팔은 단순히 피부 그 이상을 보여주는 부위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거를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남자들은 그런 거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1: Yeah, I think this is more for women.
0: Right? Yeah. 스스로 아 이게 얼만큼 아 나 뭐 여기가 뭐 이렇게
1: Suddenly, I feel like I have to cover my arms.
0: 갑자기 큰쌤이 작아졌어요, 이렇게. 아,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1: 네, It is true, though. When you look at the pictures, you can tell.
0: 네, 뭐 전체적인 yeah. 뭐 밸런스와 뭐 yeah. 그런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패션 잘 모르니까요. 네. 자, 한번 한 문장씩 표현해 볼게요.
1: So, what's a woman who doesn't buy into the current trend to do?
0: 그렇다면 요즘 트렌드가 딱히 내키지 않는 여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요즘 이제 트렌드 자체가 slitless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buy into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됐는데요. 그냥 뭔가를 buy, 사다는 알겠어요. 근데 사서 into, 들어간다는 거는 여기서 근데 심지어 current trend로 사서 들어간다?
1: Yeah.
0: 말이 좀 이상하네요.
1: So the expression buy into something means to accept it, to follow it, and to support it. So if you buy into a certain trend, it means that you are, in that case, following the trend. 아. Oh, I like this trend.
0: 아, 이거 유행 내 스타일인데 마음에 들어. 나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1: That's
0: 있을까요?
1: Right.
0: 근데 만약에 쌤 뭔가로 buy into something 한다는 건 그게 진짜 좋은 건지 아닌지 상관없이 무조건 받아들인다. 이런 뉘앙스가 좀 들어가요.
1: Well, yeah, if you buy into it, yeah, it doesn't matter. It's like if you feel that this is the way to go, then you do. We actually have that expression to buy something,
0: right.
1: but in it not to buy a product, but I don't buy your story. Means I don't believe your story.
0: 그건 믿는다.
1: That's right. So this is an interesting word that has many definitions.
0: Right. So 여기서 그래서 buy into something 한다는 것은 뭔가를 받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맞는 것이다. 그래서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1: Yeah.
0: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1: Of course.
0: 그런 사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어가 볼게요.
1: She can sit out the current phenomenon or figure out how to hack the system. I vote for the latter.
0: 네. 이 유행을 그냥 모른 척 지나쳐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나만의 방식으로 현명하게 돌파할 길을 찾아낼 수도 있겠죠. 저는 후자의 한 표를 던집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이 phenomenon, 이 현상 자체를 sit out 할 수도 있다. sit out은 정말 그 안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빠져 있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다. 뭔가 참여하지 않고 빠져 있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방법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figure out이 뭔가를 알아내는 거, 뭐 해결책을 알아내는 건데 how to hack the system. 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갑자기 해커가 되라는
1: hacker.
0: 말인가요?
1: You mean we usually hear this with a computer, hack the system.
0: Yes.
1: But really it's talking about hacking, finding a shortcut, meaning finding a clever or way to figure this trend out.
0: Okay.
1: So it's an interesting way of saying this, using this in this context.
0: 그러니까 뭔가 현명하게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그거에 원래는 이제 허점을 이용하는 거죠. Hack the system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뭐 문제가 있으면 현명하게 돌파를 하거나 편법으로 뭐 효율을 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겠다라고
1: That's right.
0: 얘기를 했고. 당연히 이 글을 쓴 사람이 아 나는 the latter를 저는 뽑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요. the latter이라고 하면 둘 중에 후자를 얘기를 하고요. 참고로 the former이라고 하면 전자를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1: The question of bearing arms is a complicated one, especially for women.
0: 팔을 드러내는 문제는 특히 여성들에게 그리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좀 involved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The question of bearing arms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bear 한다는 게 무슨 헐벗은 뭐 이런 뜻도 될 수 있지만요. 팔을 드러내다라는 동사도 또 될 수가 있습니다. So bearing arms, B-A-R-I-N-G, arms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팔을 드러내는 것 그것에 대한 question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0: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쓸 수가 있네요. 오늘 참고로 받아쓰기 미션 문장이었다라는 좀
1: Yes.
0: 얘기를 들려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o the question of bearing arms is a complicated one, especially for women. 이 되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1: In all of the discussions about body positivity and loving the different parts of you, including the parts of you that decades of social conditioning have deemed potentially problematic, arms, especially the upper arms, are often overlooked.
0: 수십 년간의 사회적 편견이 문제라고 규정한 몸의 부위까지도 다 포용하고 내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는 body positivity 이야기 요즘 많이들 하잖아요. 하지만 그 수많은 논의 속에서도 팔, 특히 팔뚝은 이상하게 늘 뒤처지곤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body positivity라고 하는 게 어떤 좀 아이디어라고 볼수 있을까요?
1: This is a really hot expression. And basically, it means it's a kind of movement that says, don't be ashamed of your body. Love every part of your body, whether it's a little bit heavy or whether it's a little bit not right. Just love it all.
0: 그냥 just love yourself.
1: Love yourself.
0: 이런 느낌. 너무 좋은데요? So body positivity. 이거는 자기 몸 긍정주의입니다. 결국에는 쉽게 풀이하면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 내 몸이다. 이런 느낌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사회적으로 막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아, 뭐 여기는 이런 거는 살을 빼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뭐 몸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막 하는 게 있을 텐데, 자, 그런 것을 여기서 social conditioning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사회적인 길들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ocial conditioning 자체가 우리한테 막 스트레스를 주고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뭐 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해왔던 것, 이런 디스커션스들이 많았잖아요,
1: That's
0: 사실은.
1: right.
0: 근데 거기에서마저도 이상하게 팔뚝 얘기는 쏙 빠져 있다.
1: Yeah, that's right.
0: 오버룩돼 있다는 거, 오버룩된다는 게 간과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간과되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1: Yet arms reveal more about you than just skin.
0: 하지만 팔은 단순히 피부 그 이상을 보여주는 부위입니다. Alright. 자, part 2 다시 들을게요.
1: So, what's a woman who doesn't buy into the current trend to do? She can sit out the current phenomenon or figure out how to hack the system. I vote for the latter. The question of bearing arms is a complicated one, especially for women. In all of the discussions about body positivity and loving the different parts of you, including the parts of you that decades of social conditioning have deemed potentially problematic, arms, especially the upper arms, are often overlooked. Yet arms reveal more about you than just skin.
0: Here's
1: Alan Walker with On My Way.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자, 오늘은요. I hate my arms. Where are all the sleeves? 드러내기 싫은 내 팔뚝. 소매 있는 옷들은 다 어디 간 거죠? 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팔은 힘과 강함을 보여주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이 오랫동안 근육이 너무 또렷한 여성에게 여자답지 못하다 뭐 이런 선입견이 존재하기도 했고 말이죠. 예전에 미셸 오바마 여사가 영부인 공식 사진에서 민소매 드레스를 입었을 때 큰 논란이 됐던 것도 미국 의회에서 2017년이 되어서야 여성 의원의 민소매 착용을 허용한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인 듯합니다. 격식 있는 자리나 일터에서 여성들이 팔을 가려야 했던 건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팔을 드러내는 일에는 늘 타인의 시선과 묘한 불안감이 뒤얽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패션계의 리더들은요, 나이듦과 여성의 몸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들어볼게요.
1: Little wonder sleevelessness and insecurity are often intertwined. Maybe it's time to rethink the issue. I think the aging body can be beautiful. Antonin Tron, the designer of Balmain, said when I raised the subject with him. There is this idea that women's sexuality stops when they get older, and I don't agree with that.
0: 그러니 민소매를 입을 때 괜히 불안해졌던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조금 바꿔볼 때인지도 몰라요. 발망의 디자이너 앙투안 트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가는 몸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성성이 끝난다는 생각도 있지만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 나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Little wonder sleevelessness and insecurity are often intertwined. Maybe it's time to rethink the issue.
0: 그러니 민소매를 입는 것과 불안한 마음이 늘 얽혀 있었던 것도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죠. 어쩌면 이제는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Little wonder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wonder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놀라움을 얘기를 하거든요. 원더우먼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little wonder 이러면 그런 놀라움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는 no wonder 이렇게도 많이 출발을 하죠.
1: Yes.
0: Right? So no wonder, blah blah blah, or little wonder 뭐 이런 식으로 출발하면 아 놀라운 것도 없다, 당연하다, 그럴만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So sleeplessness하고 insecurity가 서로 intertwined 된 거. 아, 뭐 놀랍지도 않네요. 이렇게 얘기를 좀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sleeplessness는 정말 소매가 없음을 얘기를 하는 건데, 쌤. 만약에 if you feel insecure about something,
1: yeah.
0: Like, 어떤 기분인 거예요?
1: So this is a really good word to know. If you feel insecure, it means that you don't have confidence in yourself. You're a little bit uncertain and anxious about, you know, like, oh, I'm not good enough. You know, I mean, no one's going to like me.
0: Right.
1: So there is that sort of like kind of anxiety.
0: 불안함 같은 걸 얘기해요.
1: Yeah, you do have a little anxiety and it's mixed with lack of confidence.
0: 아, 오케이. 불안감.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자신감 떨어짐.
1: Yes.
0: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insecurity.
1: Insecurity.
0: 뭔가 진짜 보안이 없는 느낌이에요. 내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기분이 되겠네요. 오케이? So 그런 것 그리고 민소매 이거 두 개가 서로 intertwined 돼 있다는 거 놀랍지도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서로 intertwined 돼 있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inter 나온 거

0: 보니까 뭔가 이렇게 섞이고 뭐 이렇게 교차하는 느낌이긴 한데.
1: Okay, so intertwined.
0: Intertwined,
1: yes. It means that it is kind of closely linked together, twisted together, as if you are knitting the yarn and they all kind of intertwine. That is the idea.
0: 아, 진짜 뭔가 그 실타래 뭐 이렇게 아니 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이렇게
1: right?
0: knitting 하는 거,
1: right?
0: 뜨는 것처럼 서로 완전히 얽혀 있는 모습을 얘기를 하겠네요.
1: That's right.
0: 그러니까 아 sleeplessness and then insecurity. 이거 두 개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네요.
1: Yeah.
0: 라고 얘기를 했다고.
1: Yeah, 보죠. I mean, because women usually like, oh, I'm not really like confident about my sleeves.
0: Yeah,
1: right.
0: yeah, yeah,
1: yeah. 아, 그러니까 on my arms.
0: 그런가 봐요. 이게 뭔가 뭐 자신감이 떨어지면 이걸 아무래도 소매가 있는 걸 입고
1: Well, it is true. It is true. And as you age, you know, the skin kind of like lags a little
0: right.
1: bit. Yeah, sags, actually, I should say.
0: Okay. Yeah.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 I think the aging body can be beautiful. Antoine Tron, the designer of Balmain, said, when I raise the subject with him, there is this idea that women's sexuality stops when they get older, and I don't agree with that.
0: 브랜드 발망의 디자이너 앙투안 트롱에게 이 화두를 던졌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나이 들어가는 몸도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여성으로서의 매력도 끝난다는 생각이 존재하지만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내가 그에게 raised subject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멋지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Subject를 이렇게 raise 든다라고 한다는 거는 정말 physically 뭔가를 든다는 느낌은 아니겠죠.
1: No, that's right. If you raise up subject, it means you bring up a certain topic
0: okay.
1: for discussion.
0: Bring up, right?
1: Bring
0: there.
1: up.
0: Okay. So bring up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이야기를 꺼내다, 화제를 꺼내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화제를 꺼냈을 때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 어, 굉장히 멋진 말을 한 것 같아요.
1: Yeah.
0: Right. Mm-hmm.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1: Little wonder sleevelessness and insecurity are often intertwined. Maybe it's time to rethink the issue. I think the aging body can be beautiful. Antoine Tron, the designer of Balmain, said when I raise the subject with him. There is this idea that women's sexuality stops when they get older, and I don't agree with that.
0: 네. 자, 이영희 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My arms became a bit thinner ever since getting lost some, losing, right?
1: Since
0: losing some muscles. And I'm not a fan of thin arms and trying to get back my muscles.
1: Oh, that can happen.
0: 그렇죠.
1: Right. Yeah. It can, I mean, you want nice, healthy arms. You don't want too thin and you don't want maybe too thick. But you want healthy arms.
0: 지금 듣기만 해도 너무 복잡해요. 너무 얇은 것도 그렇고, 너무 약간 muscular 한 것도 그렇고요. 오케이. 김정민 님이요. 아줌마의 팔뚝은 뭐 국력입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Alright.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Alright. Let's listen to Charlie Puth and 정국 with Left and Right.

0: Deep dive daily. I hate my arms. Where are all the sleeves? 함께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앙투안 트롱은 현실적으로 따라 해볼 만한 몇 가지 스타일링 팁을 소개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포인트 액세서리 활용하기. 심플한 민소매 차림이라면 눈에 띄는 목걸이나 팔찌 하나만 더해도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고 하고요. 시선을 내가 자신 있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끌어주는 게 핵심이라고 하네요. 자, 두 번째는 하프 앤 하프 스타일 찾기라고 합니다. 어깨를 살짝 덮는 캡 슬리브를 선택하거나 시스루 소재를 레이어드하는 것도 부담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팁도 있습니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그나저나 오늘 크쌤이 오늘 크리스틴 쌤이요. 캡 슬리브 앤 액세서리를 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팁 1, 2를 다 하신 거네요?
1: I did it.
0: 쌤은 패션 아이콘이라고 제가 더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1: Like sly cap, then you're okay.
0: I like that. Okay. 자, 그럼 팁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1: Finally, the armhole matters. Look for a top that's cut high under the arm, but not too tight. You want to avoid gaping sides and material that cuts into your body. And you never know, you may learn to love your arms. They are, after all, the part of you that may have given PowerPoints, hefted children, boxes and furniture, typed your papers, hugged your family, paid the bills. Seems to me that's worth showing off.
0: 네, 마지막으로 암홀도 중요합니다. 겨드랑이 부분이 너무 깊게 파이지 않고 꽉 끼지 않는 디자인을 고르세요. 옆이 벌어지거나 살을 조이는 옷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 팔이 점점 마음에 들게 될지도 몰라요. 그 팔로 일도 하고 아이를 안고 무거운 짐도 들고 가족을 안아주며 살아왔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히 당당하게 드러내도 되지 않을까요? 오, 너무 좋은 내용이다.
1: I love it. This is one of my favorite articles. I love it.
0: Okay,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Finally, the armhole matters. Look for a top that's cut high under the arm but not tight.
0: 마지막으로 암홀도 중요합니다. 겨드랑이 부분이 너무 깊게 파이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꽉 끼지도 않는 디자인을 고르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많이들 궁금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 팔을 넣는 곳 있죠? 옷에. 진동둘레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이제 armhole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팔 구멍이네요. 근데 그게 matter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중요하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1: You want to avoid gaping sides and material that cuts into your body.
0: 옆이 휑하게 벌어지거나 원단이 살을 파고드는 옷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했어요. Gaping side라는 게 나왔어요. You want to avoid gaping sides. 이거는 gaping 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gape 한다는 거?
1: So we often use this with like gaping holes,
0: right.
1: meaning like a big hole.
0: Okay.
1: So some shirts they go all the way down here. Mm-hmm. That's like a gaping hole, like a gaping side.
0: 그거는 그냥 얇은 뭐 slit이라든가 뭐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이.
1: It's like a big. Yeah.
0: 아, okay. So gaping 그러면 gaping side라고 하면 옆 구석이 이제 진짜 뜨거나 크게
1: big.
0: 벌어진 부분을 얘기하는
1: 거예요. Yeah, and it shows everything. 아, not good.
0: 그런 거는 이제 피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이런 material도 피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That cuts into your body. 몸 안으로 컷하는 그런 material이요? 이건 끔찍한데요?
1: Okay. So basically when something is too tight and it's kind of like pressing too hard, we say

0: it cuts into the body. It doesn't really cut into it, but it's like really pressing hard and very tight.
1: 이거는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잘 아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Yeah. 저는 이제 테러리스트니까, 패션 테러리스트니까 잘 모르겠지만. So, 여러분들, 몸 안으로 진짜 literally 파고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타이트하다?
0: It's too tight.
1: It's cutting into my body. 막 이러면은 머티리얼 너무 거칠고 너무
0: You know those pants? You know the pants? Like it's like so tight. It cuts into
1: your skinny pants. 끔찍하네요. 네. So cut into your body라고 얘기를 하면 뭐 옷이나 끈 같은 거 그런 것이 몸을 쨘다. 피부를 누른다. 파고 든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0: And you never know. You may learn to love your arms. They are, after all, the part of you that may have given PowerPoints, hefted children, boxes and furniture, typed your papers, hugged your family, paid the bills. Seems to me that's worth showing off.
1: 너의 arms야. 이런 느낌이네요. 그쵸? 자, 그리고 어쩌면 어느 순간 내 팔이 마음에 들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생각해보면 그 팔로 프레젠테이션도 했고 아이도 하나 들었고 무거운 상자나 가구도 옮겼잖아요. 또 보고서를 타이핑하고 가족을 안아주고 생활비도 벌어왔고요. 그 정도면 당당하게 드러낼 만한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0: Yeah.
1: You never know.
0: You never know.
1: You may learn to love your arms. 그러니까 보통은 잘 안 좋아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 얘기는 who knows?
0: Yeah.
1: 뭐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그 팔로 당신은 children을 hefted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0: This is heft, and it just means another word for to lift.
1: Okay.
0: And usually it's like kind of heavy. Gets a feel. That's where this word comes from. Hefty.
1: Right.
0: Yeah.
1: hefty라는 게 두둑한 큰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0: That's right. So lift something heavy.
1: 뭔가 드는 거. 근데 특히나 무거운 것을 든다라고 할
0: That's
1: 때는 heft, heft라고 하는 것을 쓰는 거고 일반적으로 보통 아이를 든다라고 할 때 pick up이라든가 뭐 lift도 가능한데
0: yes.
1: 그러니까 뭔가 아이가 얼마나 무거웠어요. 근데 그것까지 해줬잖아요.
0: Sure.
1: 라는 느낌으로 arms에게 credit을 주는 그런
0: sure.
1: 느낌. 오케이. 그랬는데 좀 아, 자랑하고 다녀라. 그럼 팔을 show off 좀 해라. 라고 했네요. 자, part 4 다시 들을게요.
0: Finally, the armhole matters. Oh, I'm sorry. That is not the one.
1: Oh, it actually
0: it
1: is.
0: It is,
1: yes.
0: actually. It's okay. Look for a top that's cut high under the arm, but not tight. You want to avoid gaping sides and material that cuts into your body. And you never know. You may learn to love your arms. They are, after all, the part of you that may have given PowerPoints, hefted children, boxes and furniture, typed your papers, hugged your family, paid the bills. Seems to me that's worth showing off.
1: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자, 앞에 드린 미션 확인할게요. 오늘은 받아쓰기 미션이었죠? 자, 정답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0: The question of bearing arms is a complicated one, especially for women.
1: 네, 두 분께 선물 드립니다.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신 김하정님,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7321님께 보내드릴게요.
0: Congratulations to you both and thank you.
1: Alright,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갑니다.
0: Here's Big Runga with Listening for the Weather.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나 민소매 탑 진짜 좋아해. 내 팔을 힐끗 보기 전까지는 말이지. 그냥 여름 내내 긴팔이나 입을까 봐.
0: 아니, 누가 신경 쓰니? 팔을 숨기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고. 날 봐! 사이즈 미스로 셔츠가 민소매 탑으로 변했지만 당당하게 입고 다니잖아. 하하합!
1: 오 마이, 겨드랑이.
0: 겨 보이니? 빨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얼로그를 위해서 제가 팔을 이제 걷었는데요.
1: That's right. We show off our arms for the sake of the show.
0: 맞습니다.
1: That's right.
0: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그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내렸어요. 자, 여러분께 드릴 오늘의 한 문장은 크쌤의 대사였는데요. 그냥 여름 내내 긴팔이나 입을까봐라고 했거든요. 영어 문장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1: Maybe I'll just wear long sleeves all summer.
0: 네.
1: All summer.
0: All summer. Mm-hmm. 여기에 지금 all summer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게 여름 내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덩어리 표현인 거잖아요.
1: That's right.
0: 그렇죠?
1: So, I mean, the whole summer, yeah, we could say that. Mm-hmm. This summer, we could say that. But all summer feels like the whole time.
0: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여름 내내 나는 이거나 입겠다.
1: That's
0: 지금
1: right.
0: 뭔가 자신감이 없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겠네요. Mm-hmm. 그러면 쌤, 이거를 꼭 all summer 말고도 all 뒤에 뭐 다른 걸 붙여서 내내라는 걸 계속 응용할 수가 있겠네요.
1: Yes. Oh yes, we can say all year, all day, all night, all weekend. So for example, like I ate junk food all weekend. Okay?
0: That's me.
1: Or we partied all night, which is not me anymore.
0: Okay. Uh-huh. 그러니까 진짜 all 뒤에 뭐 예를 들어 all day, 예를 들어 day를 붙이면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고 all weekend라고 하면 주말 내내가 될 수 있겠고 이거는 너무 쉽게 응용이 가능하겠네요.
1: Yeah, I stayed home all weekend.
0: All weekend. 주말 내내 집에만 있었다.
1: Yes.
0: Mm-hmm. 그리고 뒤에 long을 붙이면 조금 더 길다라는 느낌도 들어가잖아요.
1: Oh, yeah, 그렇죠? yeah. All weekend long.
0: Uh-huh.
1: Yeah.
0: All day long.
1: All day long. Right. Yeah. It gives more emphasis.
0: 왜냐면 우리말로는요, 억양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하루 종일 이렇게 하게 되는데,
1: 네.
0: 영어에서는 그냥 long만 붙이면 더 길다라는 느낌을 추가할 수도 있다, 심지어.
1: I think there's a song all night long, all night. It's a, that, it's, a, it's a song. His name escapes me, but all night long just feels like really
0: all
1: 밤새. Yes.
0: Okay, so 여기서는 all summer, so 여름 내내, 여름 내도록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대화에서 몇 개의 표현을 더 보면요. 크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민소매 탑 진짜 좋아해. 내 팔을 보게 될 때까진 말이지. 갑자기 우울해져요. 네. 자, 여기서 보면은 그래도 처음에 좋다 그랬잖아요. I love sleeveless tops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until I catch a glimpse of my arm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until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뉘앙스가 조금 어떻게 들어갈까요?
1: So basically it was good. Until, and then it goes the opposite. Something happens, and then it wasn't so good anymore.
0: 다 좋았어. Until 뭐가 벌어질 때까지.
1: That's right. I was in a good mood until he walked in.
0: 나 기분 되게 좋았어. 언제까지는 좋았어? 그 사람이 걸어 들어왔을 때까지.
1: Yes,
0: 그러면서 뭔가 이야기 반전의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1: That's right. It completely shifts.
0: Uh-huh.
1: Whatever was happening up until that point.
0: Okay.
1: And then something happens and you're like, you feel the opposite.
0: 스토리가 바뀌어버린다.
1: Yes.
0: 자, 그리고 내가 내 팔을 보게 될 때까지 말이지 라고 했는데요. 자, 뭔가를 살짝 이렇게 보게 되는 거 있잖아요.
1: Mm-hmm.
0: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 You say catch a glimpse. G-L-I-M-P-S-E.
0: 아,
1: glimpse.
0: Catch a glimpse of something 하면은 계속 보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내 팔.
1: Yeah.
0: 하면서
1: you notice,
0: 실끝
1: right.
0: 보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이번엔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 I love sleeveless tops. Until I catch a glimpse of my arms. Maybe I'll just wear long sleeves all summer.
2: Who cares? Life's too short to hide your arms. Look at me. I ordered the wrong size and my shirt turned into a sleeveless top, but I still wear it with confidence. You want to see?
1: No, thank you. No, thank you.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All right, that's our show for today. Thank you everyone for staying with us for the past 2 hours. And Sam?
1: Yes.
0: Thank you so much.
1: Oh my gosh. Likewise, Sam. Mm. Thank you for showing us your arm.
0: Oh.
1: Okay. All right. So we're going to have Lionel Richie wrap up our whole show. Uh-huh. And this is a song I was thinking about. It's uh-huh. All Night Long. All Night.
0: All right.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All right, everyone. Enjoy your evening and we'll see you tomorrow. Bye-bye.
0: Bye.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영어 회화 레벨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Welcome back everyone.
0: It's the first day of a new month.
1: That's right.
0: 네,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이지만 우리 지난주 거를 복습하는 날이죠.
1: Mm-hmm.
0: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모든 표현들을 복습해 볼 텐데요.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스노클링, 뭐 바다 활동을 하면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봤었죠. 우리 바다에 가면, 우리 뭐 지난번에 캠핑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자연은 그대로 남겨두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쵸?
1: Mm-hmm.
0: 특히 if you go to national parks, 국립공원 같은 데 가면 조개 껍데기, 뭐 이런 거는 가져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조개 껍데기뿐만이 아니라 모래라든지 아니면 자갈? Small stones,
1: sure.
0: Like pebbles, 이런 것도.
1: Stones or seashells or 네. anything, you should just leave it there.
0: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뭐 미래를 위해서 우리 동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손들을 후손들을 위해서 그대로 남겨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take only pictures, 사진만 찍고 leave only.

0: 사라는 의미가 아니었죠. Underwater garden이라고 하면 물속에 있는 정원, 즉 수중 정원 같아요라는 표현이었습니다. It's like an underwater garden. Underwater garden, 수중 정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같다라는 의미로 앞에 어가 붙는데 underwater가 모음 소리를 시작하기 때문에 어가 언이 된다. 이것도 기억나시죠? 자, 그럼 이때 우리가 들었던 대화의 앞부분 먼저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보고 올게요. 책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새 책이죠. 10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 없으신 분들은 그냥 종이나 노트북에 들리는 만큼 써보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Did you see all those fish?
2: Yes, it's like an underwater garden.
0: 저 물고기들 다 봤어?
3: Did you see all those fish?
0: 빈칸에는
3: those, T-H-O-S-E.
0: 그렇죠. 저것들, 이렇게 복수로 사용될 때는 those라고 쓰면 되죠. Did you see all those fish?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응, 마치 수중 정원 같아.
3: Yes, it's like an underwater garden.
0: 오, 잘 안 들린 단어 하나 있었죠?
3: It's like an underwater garden. A-N.
0: 맞아요. 빈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가 아니라 an, A-N이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1: The coral is so colorful.
2: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0: 산호가 정말 알록달록하다.
3: The coral is so colorful.
0: 산호가 영어로 뭐였죠?
3: Coral, C-O-R-A-L.
0: 네, 그렇죠. Coral. 우리는 색깔을 얘기할 때 코랄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는 coral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우리가 익혀두면 좋겠네요. The coral is so colorful.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광경은 처음 봐 라고 대답했죠.
3: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0: 빈칸에는
3: seen, S-E-E-N.
0: 그렇죠. 그래서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월요일의 대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1: Did you see all those fish?
2: Yes, it's like an underwater garden.
1: The coral is so colorful.
2: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0: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3: Okay, on Tuesday we learned the water is so clear.
0: 물이 정말 맑아요 라는 표현이었죠. The water라고 한 거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물이니까요. 여기서 물은 뭐 바닷물이 될 수도 있고 호수물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물이 될 수 있겠네요. Is so clear. Clear라는 말이 맑다, 투명하다라는 말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the water is so clear. 여기서 so는 강조해주는 말이었죠. 그래서 뭐뭐 is so 어떠어떠하다. 이렇게도 우리가 연습을 해봤었는데요. 이날 우리가 들었던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시작해볼게요.
1: The water is so clear.
2: I can see all the way to the bottom.
0: 물이 정말 맑다.
3: The water is so clear.
0: The water is so
3: clear. C-L-E-A-R.
0: 네. 그래서 어떤 광고에 clean and clear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죠. Clean은 깨끗한, clear는 투명한입니다. 바닥까지 다 보여.
3: I can see all the way to the bottom.
0: 네, 빈칸에는
3: I can see all, A-L-L.
0: 네, 그래서 all the way. 요 세 단어를 한 세트로 외우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디 어디까지 쭉이라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all the way to the bottom이니까 저 아래까지 쭉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보인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All the way to the back 이라고 하면 저 뒤끝까지 뭐 이런 말이겠죠.
3: Or all the way home.
0: All the way home. 집 끝까지. 뭐 집까지. 집이 좀 먼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때 all the way 라는 말을 씁니다.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또 마무리 해볼게요.
1: Let's put on our snorkels.
2: I can't wait.
0: 스노클 장비를 착용하자.
3: Let's put on our snorkels.
0: 빈칸에는

0: put, P-U-T.
1: 그렇죠. put on이라고 하면 입다, 뭐 쓰다, 뿌리다, 몸에 하는 모든 거는 다 된다고 했죠. 그래서 스노클도 우리가 눈에 이렇게 끼우는 거니까 쓰는 거기 때문에 put on을 사용을 합니다. 빨리 들어가고 싶어.
0: I can't wait.
1: 빈칸에는
0: Can't, C-A-N apostrophe T.
1: 맞아요. apostrophe가 있으면 뭔가가 생략됐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cannot인데 cannot에서 n하고 o가 생략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축약이 돼서 can't가 된 겁니다. I can't wait라고 하면 사실 직역을 하면 나는 기다릴 수가 없어라는 뜻이지만 기다릴 수 없다라는 거는 빨리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의역을 하시면 돼요. I can't wait. 빨리 하고 싶어! 라는 의미죠. 자, 화요일의 대화도 이렇게 끝났고요. 다시 한번더 듣고 올게요.
2: The water is so clear.
3: I can see all the way to the bottom.
2: Let's put on our snorkels.
3: I can't wait.
1: Let's move on to Wednesday.
0: Okay, Wednesday we learned, I think I saw a dolphin.
1: 돌고래를 본것 같아요. 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데 100% 확신이 없을 때, 뭐뭐인 것 같아요 라고 할 때는 그 문장 앞에 I think를 붙이면 된다고 했죠. I saw a dolphin. 나는 돌고래를 봤어요. 과거의 문장이죠. 그런데 내가 본게 돌고래인지 아닌지 100% 확신이 없어요. 그럴 땐 앞에 I think를 붙여주면 돌고래를 본것 같아요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이거 기억나시죠? I think. 또 문장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수요일의 대화를 앞부분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볼게요.
2: Did you see that?
3: I think I saw a dolphin.
1: 저거 봤어?
0: Did you see that?
1: 빈칸에는
0: Did you see? S-E-E.
1: 그렇죠. SEE가 들어갔어요. So, did you see that? 저거 봤어? 이렇게 질문했고요. 돌고래를 본것 같아.
0: I think I saw a dolphin.
1: 네, 빈칸에는
0: Dolphin, D-O-L-P-H-I-N.
1: 물론 책 갖고 계신 분들은 바로 위에 나와 있긴 하죠. 그래도 돌고래의 스펠링 다시 한번 써보시라고 제가 빈칸을 해놨는데요. 네, dolphin, D-O-L-P-H-I-N 스펠링 잘 외워두세요.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올게요.
2: Really? Let's follow it.
3: It swam away so fast.
1: 정말? 따라가보자.
0: Really? Let's follow it.
1: 따라가다라는 표현은
0: Let's follow. FOLLOW.
1: 그렇죠. FOLLOW가 이제 따라가다라는 말이죠. 물론 따라하다라는 의미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해석을 다르게 할수 있겠죠. 너무 빨리 헤엄쳐가 버렸어.
0: It swam away so fast.
1: 자, 헤엄치다는 swim. 그거의 과거는 swam이지만 헤엄쳐가 버리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0: Swam away, A-W-A-Y.
1: 그렇죠. 그래서 빈칸에는 away를 넣으면 되고요. swim away라고 하면 네, 뭐 도망가듯이 헤엄쳐가다. 요런 의미가
0: Yeah.
1: 되죠.
0: You can also walk away or run away or crawl away,
1: 그러게요.
0: slither away.
1: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뒤에 away가 붙으면 나로부터 혹은 누구 무엇으로부터 멀리 가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swim away는 나로부터 멀리 가는 느낌. 그래서 헤엄쳐가 버리다. run away는 뛰어서 도망가 버리다. walk away는 걸어서 가 버리다. crawl away는 이렇게 기어서 가버리다. slither away는 뱀이 이렇게 스르르 가버리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네,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away의 느낌을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수요일에 대화를 쭉 봤고요. 다시 한번더 듣고 올게요.
2: Did you see that?
3: I think I saw a dolphin.
2: Really? Let's follow it.
3: It swam away so fast.
1: 자, 이렇게 해서 목요일로 이제 왔네요. 목요일은 어떤 표현을 배웠나요?
0: Our expression was, Stay close to me.
1: Stay close to me. 자, 여기서 close의 발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close라고 하면은 여기서 S 발음으로 해주셔야지 Z 발음으로 하면 닫다라는 뜻의 동사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S 발음 살려서 해주시고요. Stay close to me는 나의 곁에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머무세요. 뭐 이런 느낌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게 같은 거 보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주인공이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위험해. 이럴 때 stay close to me.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3: The current is getting stronger.
2: Stay close to me.
1: 자,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죠. 조류가 강해지고 있어요.
0: The current is getting stronger.
1: 네, 그래서 빈칸에는
0: stronger is S-T-R-O-N-G-E-R.
1: 그렇죠. stronger. strong에 er 붙인 형태가 왔었죠. 더 강한. 그래서 get stronger가 더 강해지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내 곁에 가까이 있어요.
0: Stay close to me.
1: 빈칸에는
0: close, C-L-O-S-E.
1: 네, 그래 close 발음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3: Okay, I will.
2: Let's head back to the shore.
1: 알겠어요.
0: Okay, I will.
1: Okay, I
0: will, W-I-L-L.
1: 네, I will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게요. 좀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 해변으로 돌아가요.
0: Let's head back to the shore.
1: 돌아가다라는 표현을
0: Let's head back. head 들어갑니다. H-E-A-D.
1: 그렇죠. 머리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네. 움직일 때 머리가 이렇게 먼저 가는 거를 상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빨리 갈 때는 몸이 앞으로 이렇게 기울면서 머리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head back이라는 표현이 우리 잭쌤이 그때 설명해 주기로는 이제 배 앞부분을 head라고 하니까 아마 네. 거기서 온 게 아닐까 이렇게 또 설명을 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0: On a boat, you have a heading. That's the direction that you're going.
1: 그렇죠. Heading이 이제 앞쪽을 뜻하니까 그쪽이 이제 가는 방향이죠. Let's head back to the shore. Shore가 여기서는 이제 해안가를 뜻하는데 뭐 해변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죠. 자, 목요일의 대화 다시 듣고 올게요.
3: The current is getting stronger.
2: Stay close to me.
3: Okay, I will.
2: Let's head back to the shore.
1: 자, 이제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0: Okay, on Friday we learned I can't wait to do that again.
1: I can't wait to do that again 이라고 하면 빨리 또 하고 싶어요 라는 말이었죠. 우리 아까 I can't wait 여기까지는 봤었죠. 대화 중에 나왔던 표현인데 기다릴 수 없어요. 즉 빨리 하고 싶다라는 말을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런데 뒤에 이어서 I can't wait to 뭐뭐라고 하면 어떤 행동을 하는 거를 빨리 하고 싶어요 라는 말이죠. Do that again은 그것을 다시 하다 라는 거니까 그걸 빨리 또 하고 싶어요 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우리가 들었던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2: How was snorkeling?
3: It was incredible. I can't wait to do that again.
1: 스노클링 어땠어?
0: How was snorkeling?
1: 빈칸에는
0: How was, W-A-S.
1: 그렇죠. How was, W-A-S가 들어가죠. 정말 대단했어. 빨리 또 하고 싶어.
0: It was incredible. Incredible, I-N-C-R-E-D-I-B-L-E.
1: 맞아요. 좀 긴 단어긴 한데 credible이라고 하면 믿을 수 있는, 뭐 신용이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I-N 붙이면 그 반대의 의미가 돼서 믿을 수 없는, 그만큼 굉장한, 대단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0: But it's always used positively.
1: 맞아요. 신용이 없는, 뭐 이런 뜻이 아니라 항상 좀 긍정적으로 쓰이는 표현이죠. 빨리 또 하고 싶어는
0: I can't wait to do that again.
1: 네,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올게요.
2: Me too. It was so relaxing.
3: Let's come back next summer.
1: 나도.
0: Me too.
1: 정말 편안했어.
0: It was so relaxing.
1: Relaxing 스펠링은요?

0: R-E-L-A-X-I-N-G.
1: 그렇죠. 내년 여름에 다시 오자.
0: Let's come back next summer.
1: 네, 여기는 빈칸에는
0: Let's come, C-O-M-E.
1: 그쳐서 come back은 돌아오다, next summer, 내년 여름에 이렇게 끝났습니다. 대화 다시 듣고 올게요.
2: How was snorkeling?
3: It was incredible. I can't wait to do that again.
2: Me too. It was so relaxing.
3: Let's come back next summer.
1: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배웠던 내용들 다 복습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복습하고 싶으시면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돼요.
0: Incredible job, everyone.
1: 지금까지 케이는과
0: Zach였습니다.
1: Speak now.
0: Start
1: English.

0: 아프리카에는 걸어서 출입할 수 없는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도착한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 제인 구달이 오랜 시간 침팬지들과 함께 지냈던 이곳엔 오는 길만큼이나 까다로운 게 또 있는데요.
1: 15살 이하로는 이 국립공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0: 침팬지 보호를 위해 청소년 이상만 입장할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다양한 동물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원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오늘의 주인공, 침팬지가 나타납니다. 먹이를 찾아 숲을 누비고 나무로 그네를 타는 침팬지들의 모습. 때로는 불같이 다투기도 합니다. 금세 화해의 포옹을 나누긴 하지만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침팬지들의 세계. 우리가 이곳에 발을 들이는 일이 조금 더 까다로워도 되는 이유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2: 쉽고 확실하게
3: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2: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저는 이보영이고요.
3: Hello everyone. This is Juch. Welcome 네. to the month of August.
2: 벌써 8월입니다.
3: Wow, August 1st.
2: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한 달에 첫 네. 달의 아니 근데 새 달의 첫날을 우리가 리뷰로 시작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wow.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 같고요.
3: Starting with the weekly 네. review.
2: 그렇죠. For some reason, I feel more relaxed.
3: Starting from this past week's review, uh-huh. so we can kind of reset and
2: That's
3: restart.
2: Right. 그렇죠.
3: Starting Monday, right?
2: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이 지난달 27일이었거든요. 지금 갖고 계신 교재 우리 8월호 8쪽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 Okay.
2: 거기 보시면 이제 제목이 쭉 나와 있는데 여행을 이제 해외로 떠나서 공항을 통해서 짐 찾고 그다음에 숙소를 들어가고 뭐 친구를 만나고 이런 쭉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키가 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표현들을 모아봤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복습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구 쪽으로 넘어옵니다. 보시면 월요일 27일 내용이 있는데 일단 입국 심사관과의 대화가 되겠어요. 그때도 얘기 나눴지만 뭐 괜히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런데
3: 벌벌 떨고 있어요.
2: 벌벌 벌써. 떨고 벌벌 떨다니까 좀 그렇지만 좀 긴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3: 나만 그런가?
2: 아니요, 다들 그렇죠. 선생님이 그럴 정도면 뭐 다 그런 거죠, 뭐 그죠?
3: 자, for some reason,
2: for some reason,
3: you are nervous.
2: 그렇죠.
3: Very nervous.
2: 뭔지는 모르겠는데 딱히 꼬집어 알 수 없으나 어떤 이유에선지 간에라고 말할 때 for some reason 이런 표현을 오늘 지금 저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몇 번씩 얘기하게 되네요.
3: That's right.
2: 자, 여기서도 for some reason we get to feel a little bit nervous. 그렇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약간 긴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방문 목적이 뭔지를 묻고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오래 있을 건지 그리고 어디에서 머무를 건지를 묻고 답합니다.
3: First question.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2: What's the purpose?

0: purpose of your visit? 목적을 영어로
1: Purpose.
0: 네, 이거 어떤 분들은 purpose라고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꽤 여러 번 있는데,
2: 네, 저도요.
0: 네, 네, 그렇게 말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purpose로 쓰게 되고 발음은
2: purpose. 액센트가 앞에 있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purpose라고 하지 purpose가 아니라는 거. 아마 propose라고 헷갈리신 것 같아요.
2: 헷갈릴 수 있겠다.
0: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purpose라고 하게 됩니다. So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여기 뭐뭐 하러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이렇게 말하죠.
2: I'm here for.
0: 그렇죠.
2: 주로 이렇게 시작하죠.
0: 맞습니다.
2: I'm here for a short trip.
0: 네. 짧은 여행을 위해서 왔습니다. 보통 for가 들어가게 되면 뭐뭐를 위해서라고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해석을 하기 마련인데요. 그냥 뭐뭐 하러 왔다. I'm here for a short trip. 이렇게 말하는 문장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대화 들어보시죠.
3: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4: I'm here for a short trip, mainly sightseeing and visiting a friend.
3: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4: About a week. I have a return ticket for next Sunday.
3: Where will you be staying?
4: I'll be staying at a hotel for a few nights, then at my friend's place in LA.
0: 네, 그래서 이날의 대화가 좀 길었어요.
2: A little 그쵸? bit long.
0: 네.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그 다음에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where?
2: Where will you be staying?
0: 그렇습니다. So will you be staying?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마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 Right.
0: 네, 자 이제 응용 문제 해보겠습니다.
2: Okay.
0: 1번 해볼까요? 아,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검진 받으러 왔어요.
2: I'm here for a checkup.
0: I'm here for a checkup.
2: Yeah.
0: 네.
2: Or a health checkup.
0: Health checkup. 하면 yes. 건강 검진이 되는 거고.
2: Sure.
0: 그죠? 만약에 자동차 같은 경우
2: 아.
0: 네. 이렇게 한번 전반적으로 네, 전반적으로 어떤지 좀 보러 검사하러 왔어요라고
2: right.
0: 한다면 그래도 I'm here for
2: a checkup.
0: A checkup 할 수 있는 거죠.
2: Yeah. In that situation, in that context,
0: 그렇죠.
2: you can just say, "Oh, you drive your car there. I'm here for a checkup."
0: 그렇죠. I'm here for a checkup. 보통 이런 경우 많은 이제 교재들을 보게 되면 보통은 건강 검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2: right.
0: 예,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자동차 전체적인 뭐 검사를 한다든지 이럴 적에도 checkup을 쓴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 That's right.
0: 네.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 내용이었고요. So shall we move on to Tuesday's dialogue?
2: Tuesday, okay?
0: 네. 여기서는 짐이 아직 나오지 않은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2: This happened to me once. Oh. It's very frustrating.
0: 그렇죠. It was very frustrating.
2: Where's my bag?
0: 그렇죠.
2: Where's my luggage?
0: 그 혼잣말로 Where's my bag? Where's my luggage? 라고 하면 좀 약간 좀 귀찮나?
2: 네. 혼자 스스로 그냥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0: 자기에게.
2: 어디 갔어? 왜 이렇게 안 나와?
0: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도 내 짐이 나오지 않은 것 같다고 직원에게 말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 Oh, excuse me. I think my bag didn't come out.
0: I think my bag didn't come out. 이 come out라는 표현은 우리 East English의 전반적으로 참 여러 번 나오고 있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2: Right.
0: 이렇게 실제로 어떤 물건이 밖으로 나온다라고 할 적에도 come out을 쓰게 되고 책이 만들어져 나온다라고 할 적에도 come out. 영화,
2: right.
0: 노래, 뭐 이런 것 작품이 만들어져 나온 것도
2: right.
0: come out이라고 하죠.
2: When is the movie coming out?
0: 그렇죠. Coming right. out soon. 곧 개봉박두 이렇게 말할 때. 저것도 이따 식당에서 뭐가 빨리 나와요? 이렇게 물을 때 What comes out fast? 뭐.
2: What comes out fast?
0: 네,
2: what
0: 빨리.
2: Food, right?
0: 그렇죠. Yeah. What food라는 뜻으로 그때도 come out을 쓴다는 거예요.
2: So anything that's coming out, releasing, that we are waiting for,
0: 그렇죠.
2: we say come out.
0: 맞습니다. 저 말씀이 참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제 드디어 세상 빛을 보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적에 come out을 주로 쓴다는 거죠.
2: Right.
0: 자, 여기서는 안타깝게도 내 가방이, 내 짐이 나오지 않았다고 나는 생각한 I think my bag didn't come out. 이게 I think로 시작하게 되면 비교적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2: You're not 100% sure, but you're almost sure.
0: 그렇죠.
2: You know, I think my bag didn't come out.
0: 네.
2: I'm pretty sure.
0: 그렇습니다. I'm pretty sure my bag didn't come out. 혹시라도 실수일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자, 그 밖에도 여러 주요 표현들이 있습니다. 대화 들어보세요.
4: Excuse me, I think my bag didn't come out.
3: Which flight were you on?
4: I was on flight.

0: flight 602 from Seoul. I waited until the belt stopped.
1: Can you describe your bag?
0: It's a large black suitcase with a red tag on the handle, and there's a small scratch on the front.
2: 네, 그래서 Can you describe your bag?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3: Can you describe your bag?
2: Can you describe your bag? 그렇죠. 좀 묘사해달라. Describe.
3: Tell me what your bag looks like.
2: 그렇죠.
3: How does it look, right?
2: 그렇죠. 가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알아보라고 Can you describe your bag? 했더니 일단 크기를 보통 먼저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색깔같이 이렇게 주요 특징들을 이어 말하는 순서가 일반적인데
3: right.
2: It's a large black suitcase. 그런데 거기 뭐가 달려있다 라고 할 때 with를 쓴다는 거예요.
3: With a red tag
2: 그렇죠?
3: on the handle.
2: 네, 손잡이에 빨간색 이 태그가 표가 붙어 있다. 그럼 붙어 있다가 영어로 뭐지? put인가 attach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누구나. 근데 그럴 적에는요. with 한 단어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3: With a red tag.
2: With a red tag on the handle 이렇게 말했습니다.
3: Yes.
2: 자, 이제 우리 응용 문제 해 보려고 하는데요.
3: Mm-hmm.
2: 그 책은 아직 출간되지 않았어요. 한다면
3: The book didn't come out yet.
2: 네. The book didn't come out yet.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come out 아직 안 왔다 이 말이 되죠.
3: It's not released yet.
2: 그렇죠.
3: It's not published yet.
2: It's not published yet. 아직 출판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 Mm-hmm.
2: 이 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3: sure.
2: 그 정말 많은 경우 캐리어라고들 하셔요.
3: 그쵸.
2: 우리나라에서는.
3: Carrier.
2: 네. 심지어 공항 직원분도 그 캐리어에 뭐 흠집이 있네요 라고 하면 아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면서
3: right.
2: 캐리어를 얘기하는데
3: right.
2: 캐리어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듣게 될까요? 그게?
3: 캐리어라는 표현은 영어식으로 하면 뭘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을 캐리어라고 표현하지.
2: 아, 네.
3: 일반적으로 그 짐은 luggage or suitcase.
2: Suitcase.
3: Suitcase.
2: 아, 그러니까 yeah. 가방, bag가 되는 거네.
3: Yeah. Suitcase is the best way.
2: Suitcase. 그러니까 yeah. 짐가방이라고.
3: 짐가방이죠.
2: Suitcase. Yeah. 그거 suitcase 하면 안 되는 거죠.
3: 아, shoe는 sh 발음이기 때문에
2: 네.
3: suit는 suit.
2: 네.
3: 양복처럼 suit, suitcase.
2: 그러니까 숫가마 할 때 그 suit.
3: 바로 네. 그 수시죠.
2: 그러니까 yeah. suit 약간 강하게.
3: Yeah.
2: suitcase.
3: suitcase.
2: 그렇죠. 그러니까 carrier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3: That's right.
2: 네. 자, 이제 29일 수요일로 가볼게요.
3: Wednesday?
2: 네. 여기에서는 이제 그 앱을 이용해서 그 이제 차량을 부른 상황이 되겠습니다.
3: Yes.
2: 네.
3: You called somebody. We use like applications all the time to call a taxi, to call any kind of service.
2: Sure.
3: Same thing in New York. We are in New York City, right?
2: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인가요? 뉴욕 같은 경우 특히나 많은 택시를 모시는 그 기사분들이 실제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는 분도 많이 계시다면서요?
3: 종종 있죠.
2: 네.
3: It's a global city, a lot of immigrants. So not everyone is a native speaker.
2: Right.
3: Yeah.
2: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그 서로 이제 얼굴과 이름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뉴욕엔 처음 와보시는 건가요? 라고 묻는 부분이 있어요.
3: First time in New York?
2: First time in New York. 자, 이걸 응용하셔서 만약에 제주도에 계신데 어떤 외국인이 왔다. First time in 제주? 이렇게 하시면 yeah. 되겠네요. 서귀포? 이렇게.
3: 서귀포?
2: 네, 그렇죠. First time in 뭐 전주? 이런 식으로.
3: That's right.
2: 전주 계신 분 소리 질러.
3: 질러.
2: 네. 그러니까 first time in 뭐 제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디에는 처음 오시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
3: right.
2: first time in 어디 하고 끝을 올려서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3: 끝부분을 꼭 올리셔야 돼요.
2: 아.
3: 뉴욕, 제주, 서울,
2: first time right. in 서울 이렇게
3: That's right.
2: 그럼 서울이 처음 이렇게 묻는 말이 됩니다.
3: That's right.
2: 네, 자 그럼 대화 들어볼까요?
4: Hi, are you Misu?
5: Yes, that's me. You're George, right?
4: Yup. Hop in. First time in New York?
5: Not really, but it's been a few years.
4: Got it. Traffic might be a bit heavy around this time.
5: That's okay. I'm not in a rush.
2: 네, 이것도 저 급하지 않아요 라는 말이 있어요.
3: I'm not in a rush.
2: 네, I'm not in a rush. 그러니까 rush는 rush hour 할 때 그 rush가
3: yes.
2: 되는데요. I'm not in a rush 하면 그렇게 막 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니다. I'm not in a rush. 네.
3: 서두르다가 rush잖아요.
2: 네.
3: Yeah, stop rushing me.
2: 어.
3: So somebody's pressuring you to do something.
2: 어.
3: So when you want to or when you need to do something quickly, you're rushing someone. So here, I'm not in a rush.
2: Oh.
3: I have time.
2: 그렇죠. Yeah. I have time.
3: Yes.
2: 어, 저 시간 있어요.

0: I'm not in a rush. 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바로 전에 그 기사분께서 사실 이 시간에는 도로가 좀 막힐 수도 있습니다라고 해서요.
1: Yeah, traffic might be a bit heavy around this time.
0: 네, traffic 그다음에 heavy around this time 이게 가장
1: Yes.
0: 중요한 뼈대가 됩니다.
1: That's
0: So
1: right.
0: traffic might be a bit heavy. Around this time. 그러니까 traffic 하면은 heavy라는 이두 단어가 서로 잘 어울리죠. 잘 맞지도
1: Right.
0: 않이죠. 그러니까 아주 traffic 하면 교통량을 말하는데 교통량이 무겁다라는 거는 굉장히 혼잡해서 차가 많이 밀리는 걸 말합니다.
1: Heavy traffic.
0: Heavy traffic.
1: 야.
0: 그렇죠. 자, 그럼 응용 문제 선생님, 조금 반대로 이번에는 2번. 제가 약간 좀 급해요라는 말을 해 볼까요?
1: I'm in a bit of a rush.
0: 네. I am in A rush 해도 되는데 약간 급해요라고 해서 a bit of를 넣겠습니다. I am in a bit of a rush.
1: I'm in a bit of a rush.
0: I am in a bit of a rush. 그 bit, bit를
1: Yes.
0: 활용해서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1: I'm in a bit of a rush.
0: I'm in a bit of a rush. 본문에서는 I'm not in a rush. 저는 전혀 급하지 않습니다가 되는 거고요.
1: Yeah, I'm not in a rush를 짧게 표현하면 no rush
0: No rush.
1: 이렇게도
0: 그렇죠.
1: 괜찮아요.
0: 그러면은 that's okay. No rush. 이렇게.
1: Perfect.
0: 그렇죠.
1: Yeah.
0: 괜찮아요. 저안 급해요라는 뜻으로.
1: I'm okay. No rush.
0: 사실 그렇게 짧게 말해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어가 서로 짧은 입장에서 이 기사분도
1: That's right.
0: 간단히 말해주면 좋죠.
1: Simpler the better.
0: 네, 이제 우리는 EBS 교재다 보니까 이제
1: 그럼요.
0: 전체 문장을 다 알려드리고 또 이게 짧은 버전도 말씀드렸습니다.
1: 둘다 중요하죠.
0: 네. 자, 이제 12쪽으로 가볼게요. 자, 30일 목요일 대화입니다. 여기서는 그 예약을 미리 해놓은 숙소로 가서 이제 체크인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 So we're at a hotel. You're checking in. There are many common words that we use a lot when you're checking in, like booking,
0: booking,
1: reservation,
0: 그렇죠.
1: right? In this situation, do you have a reservation?
0: Do you have a reservation?
1: The front desk is asking.
0: That's right.
1: Right.
0: 그러니까 예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말로 직역이 되지만 이때 have라고 하는 건 미리 해놔서 내가 지금 그걸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So,
1: Right.
0: do you have a reservation? 이렇게 묻게 되네요.
1: 저도 이제 보행쌤도 여행 많이 하시면서 you go to different hotels, I go to different hotels. 요새는 이런 질문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자마자 may I see your identification?
0: Right.
1: 그냥 passport만 주면 자동적으로 그냥 딱딱딱딱 your reservation is today until Friday. You just give your ID and they take care of everything.
0: 그렇죠.
1: The system is changing.
0: 네, 맞아요. 뭐 옛날에 맞는 말씀이 그 예약을 하기 위해서 막 전화해가지고 알아보고
1: 맞아요.
0: 지금 그럴 때 필요한 영어 뭐막 이런데 지금은 그냥 말 한마디도 안 하고도 그 스마트폰 몇개 뚝뚝뚝 이렇게 하면은 다 되는.
1: 어플만 딱 보여주면
0: 그렇죠.
1: that's me.
0: 네. 근데 늘 그게 늘 그런 건 아니기
1: That's
0: 때문에
1: right.
0: 네. 결국 사람들은 말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1: 이런 질문도 중요하죠.
0: 네.
1: 딱 물어봤을 때 yes, I have a reservation today.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I have a reservation today. 저 예약해 놓은 거 있는데요. 라고 말이죠. 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reservation 이란 단어도 나오고 같은 뜻으로 아, 여기 예약하신 기록이 여기 나와 있네요. 라는 뜻으로 I see your booking. 이런 말도
1: Oh,
0: 나오게
1: that's right.
0: 됩니다.
1: Yes, I see your booking.
0: 그렇죠. 자, 그럼 이 대화 들어볼까요?
2: Welcome. Do you have a reservation?
3: Yes, it's under the name Misu Kim.
2: Let me check. Yes, I see your booking. May I see your ID?
3: Sure, here you go.
2: You're all set. Here's your room key. Breakfast is from 7 to 10.
3: Thank you.
0: 네, 응용 문제 2번 해볼게요.
1: Okay.
0: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 반까지입니다. 라고 한다면,
1: Lunch is from 12 to 1:30.
0: 네, from to를 그대로 이용해서
1: 아.
0: from 12 to 1:30 이렇게 말씀하셔도 된다는 거죠.
1: That's right.
0: 네, 자, 이제 드디어 바로 어제 했던 내용 31일 금요일 내용으로 갑니다. 13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뉴욕에서 살고 있던 친구가 미수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워서 한 걸음에 달려와서 저녁을 같이 먹자라고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1: 처음 만나자마자,
0: 네.
1: Oh, hi, how are you? 보다는
0: 네.
1: 너무 반가워가지고,
0: 네.
1: I'm so glad you made it.
0: 그렇죠. I'm so glad you made it. 자, 쉽지 않았을 텐데 이만큼 와준 네가 정말 반갑다라는 뜻으로 잘 왔어 라는 말로 I'm so glad

0: You made it라고 시작합니다.
1: 한국 사람들 주로 이제 어 왔어 이렇게
0: 네,
1: 하잖아요.
0: 그렇죠.
1: Oh, you made it.
0: You made it.
1: You're here.
0: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식이죠. 대화 들어볼게요.
2: Hey, Misu. I'm so glad you made it.
3: Thanks, John. It's good to see you again.
2: I'll pick you up for dinner tonight. Does 7 work for you?
3: That sounds perfect. Where are we going?
2: I know a great place nearby. My treat.
0: 네, my treat.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말.
1: 아, 맞아요.
0: 자기가 사겠다고.
1: 네. My treat.
0: 그렇죠.
1: My treat.
0: 네, 자, 한 주일 내내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자, 푹 쉬시면서 잘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세상에서 떠나보내는 것 정말 힘든 일이죠. 가족의 빈자리를 실감하게 되면 커다란 상실감이 닥칩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은 우리에겐 마음으로도 가족을 떠나보내는 두 번째 이별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떠난 가족에 대한 추억,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고인은 버거운 기억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언제든 떠올릴 수 있는 존재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잘 먹고 잘 자는 사소한 일상부터 채워나가면서 차츰 새로운 나날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그 슬픈 마음을 나누세요. 처음엔 견디기 쉽지 않았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삶의 새로운 의미로 남을 겁니다.

0: Faced with a tight deadline, the team worked through the weekend to finish the project.
1: Yeah. And I do feel like when you use the expression faced, it is just not something that you deal with, but it's usually something difficult.
0: Yeah.
1: Yeah.
0: It's like an enemy standing in front of you.
1: Yeah.
0: That you're going to have to combat.
1: That's right.
0: You're going to have to fight with and overcome.
1: That's it. Okay. Our power vocab is the word shortfall. Do check that out on page 12. And please stop by
0: Audio Ohakdang.
1: Have a
2: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왜 달러는 세계의 기준이 되었을까? 옛날 옛적 사람들은 가축과 모피, 조개 껍데기를 이용해 서로에게 필요한 걸 교환하며 살았습니다. 그 후 금이나 은, 금속 동전을 썼죠.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나라마다 금 보유량에 현격한 차이가 생기자 새로운 화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미국의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통화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가상화폐와 코인을 비롯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 지금 다음 화폐의 왕좌는 무엇이 차지하게 될까요?

사실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어깨에 머리를 기대면 순한 당신이 저를 배려해서 숨을 얕게 쉬었다는 거. 고명재 시인의 시집 어깨에 머리를 기대던 시절의 시인의 말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소유 권정열이 함께 부른 곡 어깨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지금 들으시면서 남승민님은요, 반짝반짝 어쩐지 달달하던 시절을 추억하는 듯한 문장 카페시네요 라고 사연을 주셨고요. 유영주님은 핑크빛이 화사하게 뿜어내는 그런 문카, 두근두근 심쿵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핑크빛의 기류를 느끼신 것 같은데, 오늘 문장 카펫은 난다에서 펴낸 시집입니다. 고명재 시인의 시집. 어깨에 머리를 기대던 시절에 실린 시인의 말, 전문, 이렇게 카페인 분들께 읽어드렸어요. 예고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전날 북카페 인스타그램에 초대석 예고가 올라가기도 하죠. 잠시 후 2부, 북카페 초대석에 바로 이 시를 쓰신 고명재 시인이 오실 예정입니다. 우리는 무리하는 시인들 시간에, 그리고 또, 언젠가 김신지 작가님과 함께 했던 에세이 시간에도 고명재 시인의 글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산문집과 시집과. 근데 오늘은 직접 북카페에 오실 예정입니다. 저도 너무너무 궁금해요. 시인님, 어쩐지 굉장히 따뜻할 것 같고 다정할 것 같은데, 실제 어떠실지 지금 아주 호기심 가득한 느낌으로 약간의 팬심 담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영은님, 고명재 시인님, 울산에 가시나 봐요. 북토크, 울산에 오시는 거 벌써 신청했어요. 다른 도시에 살지만 가보려고요. 오늘 윤고은의 북카페에서 먼저 뵙는다니 완전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또 북카페에 오시면 또 이렇게 눈인사하고, 그쵸? 사연으로 또 이렇게 인사하고, 직접 마주하실 때또 카페인이에요 하면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핏 듣기로는 그 고명재 시인님도 오랜 카페인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더 반갑게 우리 카페인님들 맞아주실 것 같습니다. 2729 쓰시는 카페인님, 반짝반짝 해는 좀덜 반짝여도 쉽겠다 싶은 여름날입니다. 입맛 잃을까 싶어 무슨 보양식을 만들어야 하나 궁리하며 온라인으로 장 보는 중입니다. 오늘도 북카페 함께해요. 하셨습니다. 입맛 잃을까 싶어서 보양식을 하려고 한다. 뭐가 있을까? 근데 여름날이니까 불 앞에서 너무 오랫동안 또 짐빠지게 있기는 또 힘든데, 좀 간단하게 하면서 뭔가 우리의 입맛을 딱 붙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지난주 북카페 덕분에 물회 드셨다, 열무 비빔밥 드셨다 하는 사연들 굉장히 많았는데.

있는데요. 그런 것도 좋고요. 또 다른 아이디어 있으면 사연으로 많이 식단 공유도 하도록 하죠. 그리고 제가 북카페 그 EBS 언더바 북카페 인스타그램 계정에다가 스토리로 살짝 올려뒀는데 북카페 여름날마다 이렇게 너무나 재미난 어떤 그 퍼포먼스가 생깁니다. 재미나기도 하고 너무 향긋하기도 하고 지금 북카페에 오시면 스튜디오에 수박 향이 가득하거든요. 우리 또 수박 감독님이 수박을 이렇게 또 썰어서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그 영상도 북카페 인스타그램에 올리곤 했는데 올해도 그냥 넘어가면 아쉬우니까 또 지나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들고 있는 거 요거 보이실까요? 어제 우리 북카페 북커버 2월부터 재봉 취미 새롭게 붙여서 그걸로 만든 걸로 이렇게 북커버를 보냈다라고 하시면서 사연 보내신 곽은주님, 우리 카페이님 곽은주님이 계셨는데요. 어제는 못 받았는데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받았습니다. 이 지금 제가 그중에 하나를 들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북커버인데 이걸 가득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가름 끈도 있고요. 책 날개 집어넣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마치 느낌은 지금 이 앞에 북커버를 쫙 이렇게 쌓아놨거든요. 보내주신 것을. 느낌은 꼭 약간 이불 진짜 이렇게 귀한 일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선물로 이불을 한 채씩 주신 것 같은 느낌까지 들 정도로 너무 도톰하고 아, 이 안에 들어간 책이 우리 비타민 피디님 표현에 따르면 책이 너무 폭신해서 잠들지 않을까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폭신해요. 아, 너무 너무 예쁘고 이렇게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그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쓰고 또 이거 잘 부지런히 책 끼워서 잘 쓰고요. 우리 수뇌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또 좋은 책 소개 북카페에서 계속 또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것이 또 왔어요. 도착을 기준으로 하자면 우리 카페인님의 지금 하아영님이 첫 번째 우리 북카페 예쁜 엽서 공모전에 보내주신 카페인님이 됐습니다. 예쁜 엽서 어제 또 인증샷 인스타그램에 올려두기도 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쁜 엽서 공모전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8월 14일이 마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북카페 홈페이지 그리고 북카페 EBS 언더바 북카페 요 인스타그램 계정 보시면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쁜 엽서 공모전 보내주신 우수 작품들 선정해서 북카페에서 준비한 예쁜 굿즈 7주년 기념 굿즈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CC 와이넌스의 리논미 그리고 존 케이의 패러슈트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엽서 이벤트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요. 1817 쓰시는 카페인님, 지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 엽서 보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없어요 하시면서 우십니다. 네. 아이디어가 꼭 있어야만 엽서, 예쁜 엽서 공모전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예쁜 엽서를 꾸며주시면 되니까요. 뭐, 금손, 손재주, 요런 곳에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주제는 그거잖아요. 저는 이런 카페인이에요, 이겁니다. 내가 북카페를 어떻게 듣고 있는지, 어떻게 향유하고 있는지, 그것을 그냥 들려주시면 되는 거죠.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뭔가 이 엽서 한 장, 아주 큰 지면은 아니지만 그 손바닥만한 엽서 한 장에다가 내가 글을 써도 되고 그림을 그려도 되고 뭔가 오려붙여도 되고 어떻게든 저도 지금 머리를 짜내려고 하지만 뭐더 다른 것을 떠올릴 순 없는데요. 뭐 아무튼 그 엽서 사이즈 안에다가 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냥 이걸 즐겨주세요. 부담 없이. 기다릴게요. 1817 주신 카페이님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고 했고. 아, 이제 한 달은 아니고 한 보름 정도 남았으니까요. 마감까지 2주 정도 안에 분명히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5592 쓰시는 카페이님은 금손이신 카페이님들이 많으시네요. 듣고만 있는 저는 무임승차하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행복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무임승차라니요. 지금 듣고 계신 모든 카페이님들 어차피 그 자리에 계신 거 자체가 북카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정말 최대치로 표현해 주신 거기 때문에 라디오 그 청취자의 가장 큰 행복인 거죠. 저도 청취할 때 행복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늘 틀면 딱그 자리에 있는 프로그램과 접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최대치로 누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저는 이런 카페인입니다 하면서 그냥 휘루룩 해가지고 그냥 가볍게 바람결에 붙이시면 돼요. 북카페에 오면 되는 거고. 또 모르잖아요. 이게 예쁜 엽서에 너무 부담 느끼셔가지고 우리가 준비한 그 굿즈 수량만큼 엽서가 안올 수도 있어요. 이게 틈새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붙인다. 요곳에 저는 한 표입니다. 한미경님, 똑똑고은님,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본방 들을 수 있어서 신나요. 라고 하셨어요. 와, 또 오랫동안 본방을 놓치셨다면, 또 이제 재방이나 다시 듣기로만 북카페 접하셨다면, 또 오랜만에 이렇게 생방으로 북카페 본방을 챙기시는 그 맛이 뭔지 아시잖아요. 지금 이 사연에서 느껴집니다. 자유로움, 신남, 이런 것들. 미경님, 반갑습니다.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회빙환의 시대입니다. 회빙환의 시대. 오늘 어떤 얘기 준비되어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두 사람의 몸이 바뀌거나 타인의 몸에 영혼이 들어가는 빙의. 영혼 체인지는 판타지나 코미디 장르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대표적 장치입니다. 만년 과장 아빠와 고등학생 딸의 몸이 바뀌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코미디 영화 아빠와 딸. 조폭과 소심한 남학생이 추락사고로 영혼이 바뀌며 소동을 겪는 내 안의 그놈이란 영화도 있고요.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는 두 남녀가 영혼이 바뀌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또 최근 큰 사랑을 받았던 작품 신입사원 강회장도 재벌 회장과 20대 신입사원의 몸이 바뀌는 설정인데요. 이처럼 빙의, 영혼 체인지물은 인물과 상황을 바꿔 다양하게 변주되어 왔고요. 대중들은 언제나 그런 이야기에 큰 재미를 느낍니다. 우리 안에 어떤 기대나 바람이 이런 이야기에 환호하게 하는 걸까요? 누구나 타인의 삶에 대한 동경을 얼마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호기심과 동경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생존과 적응을 위해 자리 잡은 본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무리의 다른 구성원은 어떻게 살아남는지, 어떤 행동이 더 많은 자원을 얻게 되는지, 끊임없이 탐색해야 했던 시절의 본능이 타인에 대한 동경과 관심으로 이어져 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 마음이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을 이해하고 싶다는 갈망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 외에 진짜 마음, 속사정은 곁에 있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타인과의 관계는 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이해만큼 오해도 쌓입니다. 부모와 자식, 남성과 여성, 상사와 부하 직원, 작품 속 인물들은 몸이 바뀐 후에야

몸의 주인이 가졌던 아픔과 상처를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대리만족을 경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나의 숨겨진 상처와 진심을 알아주면 좋겠다는 마음, 더불어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이해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사니까요. 소중한 관계일수록 그 소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몸을 바꾸는 것도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다면, 그리고 이해받고 싶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금 부족한 도구일지라도 말을 건네보는 수밖에요. 잘 지내니? 요즘 어떻게 지내? 다정한 인사말부터 시작해볼까요?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박혜원의 오늘도 응원할게 띄워드렸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어떠세요? 이렇게 영혼 체인지? 빙의? 가능하다면 누구에게로 들어가고 싶으세요? 누구와 내 몸을 이 생각을 교환하고 싶으세요? 저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쭉 들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저랑 아주 먼 대척점에 있는 사람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세계 거물급도 좋을 것 같고 막 지구 촌을 막 쥐락펴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로 쏙 들어가가지고

바꿔놔야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일카를 따라 읽다 보니까 사실은 내 주변에 나랑 같이 계속 영향을 주고받는 함께 살아가는 손닿는 곳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좀더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렇게 좀 가까이 있는 사람과 교환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불가능이잖아요. 어차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대화하고 싶다는 욕구, 그리고 노력을 좀 장착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 또한 좋은 것 같습니다. 유영주님, 이잘 지내니? 다정한 한마디가 보약 같죠. 나긋한 목소리 톤도 중요함이라고 하셨는데, 나긋한 목소리 톤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의 원래 스타일을 근데 너무 벗어나지 않는 범위, 에서의 나긋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평소에 막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잘 지내니? 이러면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죠. 속도, 톤, 표정 뭐 이런 것들 다른 몸짓 언어까지 활용해서 주변에 잘 놀라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안부 인사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장수정님, 오늘도 즐겁게 잘 듣고 있습니다. 반짝하고 등장해 주셨고요. 노동요가 아닌 노동라디오라고 하셨습니다. 북카페가 노동라디오다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십니다. 일터에서 혹은 또 집에서 지금 뭔가 분주히 일하시면서 듣는 분들 많으시죠? 북카페 들으면서 이좀 노곤함, 힘듦은 떨쳐내고, 그리고 뭔가 그 해야 할 일은 굉장히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잘 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안영덕님, 반짝! 평일에 보라로 방송 듣는 오늘이 좋아요 라고 하셨어요. 보라로 이렇게 또 북카페 보고 또 듣고 하시면서 즐겨주시면서 이렇게 손으로 또 사연까지 주시는 마음 너무 감사드리고요. 윤희정님, 오랜만에 들어오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 북카페 특히 또 이렇게 좀 햇살 잘 드는, 햇살이 잘 드는 것이 여름에는 좋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네, 덥지는 않은 수준에서 가장 포근한 자리 거기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 오랜만에 왔지만 그래도 편하다, 어제 온것 같다라는 생각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완다이브의 Automatically Sunshine 듣고 갈게요.

0: 친구네 뮤트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은숙님, 저는 빙이 될 수 있다면 사람이 아니라 바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저랑 비슷하네요. 저는 이거 뭐 빙의는 아니고요. 만약에 다음 생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런 상상도 해보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지 할 때 제가 되고 싶은 것을 일찌감치 정해뒀거든요. 바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심은숙님도 저랑 비슷한 꿈을 꾸시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 김지희님은 지금 일부러 북카페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미용실을 예약하셨다고 지금 헤어커트 하러 가려고요. 전에 머리카락 기부 얘기했는데 북카페와의 약속도 지킬 겸 해서 간다고 하셨습니다. 머리카락 기부하러 가시는 지희님, 또 북카페 다 챙겨 들으시고 가시는 마음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후속 얘기도 계속 들려주시죠. 그리고 4487 쓰시는 카페이님, 오랜만입니다 저도요 하시면서, 제겐 요즘 특별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텍스트를 접하면 윤고우님이 떠올라요. 고우님이 나긋하게 읽어주시는 감으로 읽고 있습니다. 덥지더운 날씨에 냉장고 속 수박 같은 북카페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와, 그냥 텍스트 활자를 보면, 책이나 이런 걸 보면 제가 읽어주는 그 느낌이 자동으로 이렇게 떠오른다는 거잖아요. 너무 영광입니다. 4487 쓰시는 카페인님 감사드리고요. 수박 같은 북카페에서 고른 오늘의 책, 우리 읽기의 기쁨 오늘과 내일 함께 펼쳐볼 책은 극장사회입니다. 안그라픽스 출판사에서 편했고요. 정유선 외 4명의 저자가 함께 쓴 책입니다. 이 책은 과거 경성시대의 원각사, 우미관부터 지금의 예술의 전당, 또 대학로의 작은 소극장까지 이 13개의 극장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 사회 문화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책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부분, 원각사부터 먼저 가볼까요? 공공성은 근대화의 산물로서 극장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이다. 궁정문화의 일부이자 특권층의 배타적 향유물이었던 극장은 18세기에 이르러 대중에게 개방되었고 점차 상설극장이라는 하나의 사회적 기구로 자리매김했다. 입장료만 내면 누구나 들어설 수 있고 신분이나 남녀 구분 없이 함께 앉아 공연을 즐길 수 있었던 희대의 경험은 그 자체로 새로운 것이었다. 전통 예인들은 기본적으로 공적인 국가기구의 일원이었다.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었다 해도 사람들 인식은 단숨에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실내 극장은 하늘과 땅이 뒤집어진 그 새로운 세상을 몸으로 실감할 수 있는 신기한 공간이었다. 표값의 차이는

신분이 아니라 극장 좌석에 따라 결정되었다. 물론 신분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차이를 결정하기는 했다. 극장이라는 한 공간에 앉은 이상 모두 동일한 관객이자 대중이 된다. 그렇게 대중의 시대가 왔다. 원각사 무대에 올려진 신극 은세계가 이인직의 신소설 은세계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련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은세계가 신소설을 각색해 무대에 올렸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오히려 은세계가 무대극을 위한 대본을 다듬어 출판한 작품이라는 설명이 좀 더 합리적이다. 첫머리부터 다짜고짜 펼쳐지는 눈 내리는 밤 시골 마을의 배경 묘사도 무대 미장센을 연상시키지만 이어지는 대화 또한 전형적인 소설 전개라기보다는 극의 연행을 위한 대사와 지문의 교차처럼 보인다. 은세계는 애국 사상을 고취하는 민족 영웅의 비극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자수성가한 선량하고 무고한 농민이 누명을 쓰고 핍박받으며 저항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현실 비판을 내세우는 연희계량의 원칙에 부응했다. 원각사의 전통 연희는 이러한 신극 공연을 위한 경비를 마련한다는 명분하에 단속적으로 상연되었다. 실질적인 무대의 핵심은 여전히 춘향전이었다. 가부키처럼 변형된 수군가나 이인직의 설중매, 은세계 등은 언론의 비판 대상이었을 뿐 아니라 대중에게도 외면당했던 반면 전통 연희는 비천한 지위와 허접한 대접에도 여전히 극장 수입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었다. 국권과 영토를 빼앗기고 심지어 우리 문화와 우리 말글까지도 침탈당하는 상황에서 유학파 양반님네가 사회를 개혁한답시고 들여온 신극보다 무대화된 전통 연희가 오히려 대중들의 애국사상과 인도주의를 고취하는 연희계량의 성공적 소산이었다는 사실은 일종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은세계라는 새로운 극의 경험은 실내극장 무대에서 상연되는 것이 볼거리와 춤, 노래를 즐기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현실 문제를 압축해서 재현하는 사회극으로서 관객 사유의 지평을 넓히는 공공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었다.

김준수의 이별가 띄워드렸습니다. 일개 기쁨 오늘과 내일 이책 읽습니다. 안그라픽스에서 펴낸 극장사회입니다. 극장이 이 근대화, 평등이라는 그 거대한 변화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해주는 공간이었다는 거 굉장히 흥미롭죠? 지금 본문 읽어드린 부분에 연희계량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연극, 그러니까 공연을 고쳐서 바르게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개화기, 일제강점기 초에 이 한국 연극사에서 펼쳐진 계량 운동이었던 거예요. 당시 언론인, 문학가, 연극인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구시대의 연극 형태를 현대적인 연극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것이 연희계량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일제강점기 때 굉장히 많이 사랑받았던 복합문화 공간이 있었는데요. 단성사입니다. 그쪽으로 가보시죠. 일제강점기 단성사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서로 다른 다양한 세계를 경험한다는 뜻이었다. 한 무대에서 전통 연희, 창극, 신파극, 무성영화 등 장르와 시대, 국경과 형식을 넘나드는 공연 스케줄은 이 시기 단성사의 매력이었다. 표한 장을 손에 쥔 관객은 단성사 문턱을 넘는 순간 더 이상 같은 시간대에 같은 경성 시민이 아니었다. 무대 위 전통 연희를 보면 조선시대 마당에 앉아있는 듯했고, 신파극이 시작되면 화려한 무대 배경과 사실주의 대사를 통해 낯선 스타일의 근대극을 체험하는 이방인이 되었다. 무성 영화가 상영되면 어느새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구나 파리의 카페 거리를 걷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관객들은 표한 장으로 조선시대부터 근대까지, 조선에서 세계까지 넘나들 수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같은 실내 공간에서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를 경험하는 관객들 반응이었다. 전통 연희에서는 얼씨구 하며 추임새를 넣고, 신파극에서는 흐르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조용히 훔치며, 영화에서는 신문물에 열광하며 박수를 치거나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었다. 을지로에서 종로 수은동, 지금의 묘동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골목 끝에 목조 2층 건물이 우뚝 서 있던 시절이 있었다. 간판에는 단성사라는 한자가 검은 붓글씨로 힘차게 새겨져 있었다. 1907년 여름, 이곳은 서울 사람들에게 새롭고 낯선 공간이었다. 밖에서는 장터에서 벌어지는 소란이 이어졌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1918년에는 박승필이 운영을 맡으며, 단성사는 무대에서는 연극이 공연되고 스크린에서는 무성 영화가 상영되는 상설 복합 공간이 되었다. 당시 최고의 변사였던 서상호가 주임으로 기용되었는데, 그는 천연한 표정과 그럴듯한 익살, 희로애락을 기묘하게 자아내는 해설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관객은 무대 위 배우와 스크린 속 배우를 동시에 만났고, 변사 목소리는 그 사이를 매끄럽게 이어주었다. 1919년 10월 27일에는 신파극단 신극좌 대표 김도산이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영화 의리적 구토를 만들어 이곳에서 개봉했다. 훗날 역사적인 이날을 기념해 한국 영화의 날로 삼았다. 단성사는 그냥 극장이 아니라 도시가 근대를 실험하는 현장이자 새로운 문화 양식을 시험하는 무대였다.

지평관의 Winds of 경성, 경성 스캔들 OST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읽기 시작한 책, 읽의 기쁨, 정유선 외 4인 저자가 함께 쓴 책, 극장사회입니다. 이 극장, 단순히 공연 보는 장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 역사를 쭉 따라가 보면 정말 이게 얼마나 다른 세상이었을까. 말 그대로 진짜 문 밖과 다른 세상이었던 거죠. 그것을 이 책이 여러 사례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내일까지 놓치지 말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284 쓰시는 카페이님, 반짝하면서 등장하셨고요. 무더위에 지쳐 듣기만 하다가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파란 하늘 뭉게구름 한여름만의 풍경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더위에 지친 몸은 북카페 들으며 풀어볼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한여름의 풍경들이 우리를 너무 뜨겁게 너무 힘들게 지치게 하니까 가끔 보면서도 멍해질 때가 있는데 진짜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는 거 읽다 보면 그래 이게 또 여름의 맛이지 진짜 찐 여름이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김현아님은 너무 애정하는 고명재 시인님이 나오신다고 하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머리를 기대던 시절 너무 좋습니다 하셨는데요. 네, 두근두근한 마음 이제 고스란히 가지고 입으로 건너가시면 됩니다. 증폭되겠네요. 더그 설렘이.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띄워드릴게요. 2부에서 초대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몸을 기울여 기대어도 좋을 어깨 같은 시. 뜨끈하고 달큰한 호떡 같은 시. 그래서 읽다가 조금 울게 되는 시.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시집 어깨에 머리를 기대던 시절을 품고 오신 고명재 시인과 함께합니다. 첫 시집, 우리가 키스할 때 눈을 감는 건 이후 이번에 두 번째 시집, 어깨에 머리를 기대던 시절을 출간하셨습니다. 고명재 시인, 북카페에는 시로 먼저 찾아오셨었죠? 지금 시집 들고 북카페 스튜디오에 몸도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와, 우리 많은 카페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오시는 게 어떠셨어요?
1: 오늘 저 너무 편하게 왔고요. 네.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아침에 택시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가는데 택시비를 못 내고 내려버렸어요.
0: 왜요?
1: 기사님이랑 무슨 수다를 떨다가 뭐 정신이 팔려가지고 네. 그냥 내렸는데 그래서 그 기사님을 지금 애타게 찾아야 될 상황입니다.
0: 아, 이런 소설 같은 상황인데요. 아니 기사님도 그냥 그 택시비를 안 내고 내리시는데 붙잡지 않았어요?
1: 그래서 제가 횡단 보도를 건너는데 기사님이 좀 서 있다가 갸우뚱갸우뚱 하시다가 출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횡단보도로 뒤돌아 뛰어갔는데 네. 차를 그냥 멀리 그냥 출발하셔가지고 멀어져 버렸습니다.
0: 지금 그 순간도 뭔가 나중에 고명재 시인의 시로 탄생할 수도 있을까요?
1: 되게 저도 이걸 겪으면서 너무 시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0: 맞아요.
1: 순간이에요.
0: 네. 고개를 갸웃하다가 그냥 오히려 속력을 내버리신 네. 택시기사님의 마음이 너무 궁금하고요. 네. 혹시 지금 듣고 계시다면 고명재 시인님이 그 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다. 네, 지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다시 또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적인 순간을 또

0: 지금 김상혁
1: 어머.
0: 시인님이시네요. 우리 새 시인 김상혁 시인님. 무리하는 시인들인데 지금 가장 핫한 고명지 시인은 어찌 섭외한 것인겨? 말투 왜 이러시죠? 네, 우리 어찌 섭외한 것인가? 우리 북카페가 또 이렇게 또 팬심 담아서 네, 연락드렸고 또 예, 팬심 담아서 오신
1: 아유,
0: 거잖아요.
1: 저야 너무 오고 싶었던 곳이었기
0: 네.
1: 때문에 듣자마자 바로 달려가야지 생각했었어요.
0: 오죽하면 지금 택시 기사님도 그냥 가셨잖아요. 네,
1: 그러니까요.
0: 지금 이 상황이. 자, 김기현님. 어머, 죄송해요. 글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자분인 줄 알았어요.
1: 어머.
0: 오, 이런 반응도 의외인가요? 아니면 가끔 들으시나요?
1: 비슷한 케이스로 좀 들은 적은 있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예.
0: 네. 그리고 9110 쓰시는 카페인님, 고명재 시인님 글을 읽으면 저도 사랑받는 기분이 들어요. 글에 사랑이 넘쳐서 눈물나게 아름다운 글. 오늘 북카페에 나오신다고 해서 벌써 사랑받는 기분입니다. 두근두근 하셨습니다. 아, 사랑이 넘친다. 근데 저도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이 북카페에서 소개한 적도 있고 또 이번에 또 초대석 모시게 돼서 또이 어깨에 머리를 기대던 시절을 더 찬찬히 읽어봤는데 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고명재 시인님의 산문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읽을 때그 뭔가가 이렇게 내 안을 휙 휩쓸고 지나가는 뭔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를 굳이 규정하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읽으면서 그게 이 느낌인 것 같았어요. 내가 사람으로 이렇게 지금 있는 게 내가 사람인 게 너무 좋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느낌을 주는 글이 세상에 아주 많으리라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제가 느낄 때는 내가 사람의 몸으로 여기 있다는 것이 너무 이 감각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사랑받는 존재라는 느낌 같은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떠세요?
1: 받는
0: 시인님은
1: 거가 생각을 많이 하면 그렇잖아요. 예를
0: 네.
1: 들면 아까도 제가 오늘 여기 북카페 와서 처음 놀란 게 들어오자마자 수박이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걸 딱 봤는데, 어머, 이렇게 여름에 목축이라고 또 누구는 이 무거운 걸 들고 여기까지 왔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다 몸을 사용하는 일이고, 그걸 이렇게 씹어서 또 삼킬 때 느끼는 어떤 기쁨들이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게 다 사랑받는 경험이자 감각인 것 같고, 저 역시 씻을 때
0: 네.
1: 그런 받은 것들을 되게 많이 골똘히 생각하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독자님들도 그걸 읽으시면서 내가 사랑받았던 기분들을 같이 느끼시는 거 아닐까 싶기는
0: 네.
1: 하네요.
0: 그렇군요. 진짜 오늘 수박이 매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고명재 시인님이 또 어떻게 이렇게 또 축제 같은 소풍날 같은 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주 감독님이 또 자전거에다 싣고 오셨거든요. 그
1: 어머,
0: 과정을 다 헤아리면 지금 모두가 다 고명재 시인님을 만나는 이 순간을 위해 존재한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이번 시집에 또이 소소한 먹을거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우는 뒤집어 보면 호떡 같다. 요또 우리 시 무리하는 시인들 시간에 만난 적도 있는데 호떡 외에도 뭐 묵국, 국화빵, 화채 등등 굉장히 많거든요. 요런 것들을 쓰실 때는 또 어떤 마음이었을지 궁금합니다.
1: 가족들이 요식업 종사자예요,
0: 네.
1: 다들. 그래서 오래 이제 요식업을 했고, 그러다 보니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식재료들을 보면 굉장히 이게 시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 어머니가 이제 제육볶음을 만들고 있는데,
0: 네.
1: 가게에서 팔려고 설탕을 쓰느냐, 물엿을 쓰느냐를 가지고 엄청 고민을 많이 해요. 이를테면 설탕은 폭죽 같은 단맛인데,
0: 네.
1: 물엿은 그거보다는 되게 은은한 향기에 가까운 단맛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의 물성을 가진 재료들이 제 존재값을 좀 가지고 있는 느낌이 되게
0: 네.
1: 들거든요. 되게 우리가 인간도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유한하고 한정적인 존재들인데, 그 존재들이 감각하고 느끼는 어떤 세계 같은 것들을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저는 식재료들 보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지금 식재료 얘기하시니까 또그 음식이 등장한 그 부분들 중에서 또 어느 시에는 이런 구절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긴그 아파트 복도를 걸어가다가 그죠? 걸어가다가 가끔 나는 긴 복도가 싫기도 하지만 참 신기하게도 다음 날이면 용서가 된다라고 쓰셨어요. 그 시의 말미에 그러면서

0: 라면 냄새를 이제 걷다가 맡으면 다, 이웃도 다 용서가 되고 이해할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1: 네.
0: 이런 부분도 진짜 훅 하면서 공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먹고 사는 너무나 일상의 한 부분인 거잖아요.
1: 네. 그 제가 휴먼시아라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거기는 복도식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복도식 아파트의 단점은 복도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 이제 옆집의 소란이나 소동 같은 것들이 다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게 되게 힘들 때도 있는데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가다가 라면 냄새를 탁 맡아버리면 아, 진짜 다 살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0: 그쵸.
1: 그러니 이렇게 아둥바둥 싸우고 살 부딪히고 그런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되게 애틋해져요 그런 냄새들이 그런 걸 생각하면서 시
0: 네.
1: 쓰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런
1: 저는
0: 경험도 또 이렇게 시에 담으셨고요.
1: 네
0: 함희경 님이 고명재 시인님 반짝이여. 시인님을 생각하면 흰 눈이 사락거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1: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이눈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0: 네.
1: 아마 산문집 이야기이신 것
0: 맞아요.
1: 같아요. 네.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0086 쓰시는 카페인님은 반갑습니다. 시인님 나오신다는 얘기 듣고 운행 중에 급히 카페로 들어왔어요. 운행 중에,
1: 그러니까요.
0: 급히 카페로 들어오셔서 지금 자리에 앉아서 들으시는 거예요. 보실 수도 있습니다.
1: 아유,
0: 북카페, 반디 앱으로.
1: 네, 그러실 것 같아요.
0: 네.
1: 예전에 택시 기사님들 생각하면 참 많은 게 생각나는데, 대전에 북토크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택시 기사님이 이제 제가 그 난다 출판사 부장님이랑 같이 택시를
0: 네.
1: 타고 가다가 대화를 하는 내용을 듣더니, 혹시 시인이거나 작가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서점까지 당신이 운행비를 받지 않고
0: 네.
1: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태워주시고, 제 북토크도 들어주시고 가주셨던 분이 계셔요. 참, 그래서 저는 오늘 택시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
0: 그런데 또 동시에
1: 네.
0: 어떻게 고명재 시인님 곁에 이런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지? 이게 또참 너무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1: 네, 참, 그래서 귀한 경험들을 일상에서 되게 자주 하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0: 네. 근데 지금 그 고명재 시인님 표정이랑 보니까
1: 네.
0: 그런 일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뭔가 너무 선량한 느낌? 이 어떤 평화로운 눈빛?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늘 택시 기사님도 어쩐지 그냥 가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자, 김은영님. 아이와 차를 타고 가며 듣고 있어요. 보통은 차의 음악은 아이에게 주도권을 뺏기는데, 오늘만은 엄마가 좋아하는 시인이야 이야기하고
1: 어머.
0: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는 시무룩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애청할게요.
1: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주도권을 이렇게 또 뺏기지 않는 사랑도
0: 네.
1: 있는 법이지요. 아유, 너무
0: 그쵸.
1: 감사해요.
0: 아이도 엄마가 너무 좋아하면 또 만족하지 않을까 싶고요. 4487 쓰시는 카페이님은 고향이 대구라고 하십니다. 동대구역 내려가는 KTX 안에서 고명재 시인님 시집과 함께 하고 있다고 지금
1: 네.
0: 사연 주셨습니다. 곳곳에서 방송 듣고 계신데, 우리 카페인분을 위해서 또이 음악도 골라오셨습니다. 첫 번째 음악 어떤 건가요?
1: 제가 시 쓰다가 종종 듣고는 하는 노래인데요. 리오피라는 피아니스트의 우키요라는 작품이에요. 방랑을 뜻하는 말인데, 듣다 보면은 되게 겨울에 어느 길목을 떠도는 느낌이 자꾸 드는 되게 환상적인 노래예요.
0: 좋습니다.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고명재 시인 모시고 출간한 시집 어깨에 머리를 기대던 시절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구보경님이 산문집도 친필 사인본 받아서 소장하고 있고 엊그제 또 이번 시집도 구매하셨다고 사연 주셨는데 진짜 이렇게 따라 읽는 독자. 시네요. 그런데 오늘 우리 북카페 들으시면서 또 사연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 추첨해서 북카페 에디션으로도 또 선물 드립니다. 이번에 어떤 것을 그려 주실지도 질문 드렸거든요.
1: 저는 오늘은 택시와 수박을 우연적으로 만났으니
0: 네.
1: 이두 가지를 그려서 보낼 생각입니다. 네.
0: 좋습니다. 오늘의 우연들이네요. 그렇죠? 택시와 수박 에디션이 되겠습니다. 김현정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님 북토크도 다녀왔어요. 대구에서 카페 하는 사람입니다. 시에서 게냐 더블헤이를 좋아합니다. 구절 카페에 이거 써놓았어요. 지금 너무 흥분해서 커피를 못 내리고 있어요. 커피를 지금 못 내릴 정도로.
1: 아유, 예, 저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데,
0: 네.
1: 언젠가는 현정 선생님 가게에도 한번 들러봤으면 좋겠네요, 제가.
0: 그러네요, 진짜. 이번 시에 또그 정자 돌림에 많은 빚을 진 고백도 하셨잖아요. 이름이 또 눈에 들어옵니다.
1: 네, 정확하게 제 제일 친한 친구 이름이 김현정이에요.
0: 성도 똑같습니까?
1: 네.
0: 네.
1: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혹시 현정이 아니라고 묻고
0: 그런가? 현정인가요, 혹시? 자, 오늘 우연이 많이 겹치는데 재밌습니다.
1: 네.
0: 9173 쓰시는 카페님, 오늘 제 생일이에요. 선물처럼 고명재 시인이 나와주셨어요.
1: 아유, 반갑습니다. 생일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축하받는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축하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이번 시집에 어떤 마음이 특히 지난번 시집에 비해서 또 이렇게 담긴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1: 이번 시집을 쓸 때에는 좀, 보고픈 마음이 쓸수 있도록 좀 몸의 근육들을 다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예전에 첫 시집을 낼 때는 세상에 첫 얼굴을 보이는 거다 보니
1: 그쵸.
0: 좀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처럼 자세를 잡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근육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고
1: 네.
0: 해야 되니까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사실 운동은 수영이거든요. 근데 수영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몸에 힘을 빼고 물결을 이렇게 타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1: 네.
0: 씻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운동처럼 써야지 이런 마음을 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빼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나 보고 싶은 마음들을, 떠오르는 대로 따라가듯이 되게 이번 시집은 써서 스스로는 굉장히 좀 편안한 마음으로 썼고
1: 네.
0: 쓰면서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1: 저는 이번 시집 읽으면서, 외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외우고 싶다. 신님도 외우는 시편도 있나요?
0: 아니요,
1: 좀 길긴 한데.
0: 저는 긴 시도 짧은 시도 거의 못
1: 아,
0: 외우고,
1: 그래요?
0: 네.
1: 네, 쓸 수는 있다. 근데 저는 아무튼 독자로서 외우고 싶다라는 생각, 그 욕구를 느낄 정도로, 좋았다. 강조하고 싶, 그러나 외우진 못했으나, 시인님도 외우지 못하시니까.
0: 네.
1: 수영 얘기 살짝 하셨는데, 이 너무 좋은 시는 끝을 가리고 같이 읽자고. 여기 이 시에 보니까 그 수영장에서의 경험이 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수영장에서 시인인 걸 들켰는데요. 이제 그래서 별명이 요거라고 쓰셨죠.
0: 그건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너무 민망해서.
1: 네. 시집으로 읽을까요?
0: 네, 그래
1: 네.
0: 주셨으면
1: 네. 시에
0: 좋겠습니다.
1: 그래서 붙은 별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갑자기 떠올랐어요. 네, 재밌게 지금. 그러니까 이건 진짜 시인님 얘기일까? 궁금했었는데, 지금 수영 얘기하신 거 보니까 왠지 경험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0: 네, 수영장 다니다가 어떤 분이 이제 방송에 제가 나온 걸 보셔가지고, 시인이두만 하면서 이렇게
1: 아,
0: 아시는 척을 하셔서,
1: 네.
0: 그때부터 시인이래, 시인이래, 막 이런 소리가 수영장에서
1: 네.
0: 들려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1: 아, 그래서 요 시인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그것은 시집에서 어깨에 머리를 기대던 시절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겨둘게요. 아, 우리 낭독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인님이 어떤 시를 낭독해 주실까 궁금했는데, 어떤 거 고르셨나요?
0: 저는 제가 이시 쓰고 되게 행복한 마음이 확 물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밥은 먹고 다니는지라는 시입니다.
1: 네.
0: 네. 이 시는 사실 한 행이 한 연인 시예요. 일행 일련의 시인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보고픈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썼던 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고프고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으니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염원하고 말로써 두드리는 것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했고, 그래서 꼭 묻고 싶었던 말들 같은
1: 네.
0: 것들을 생각하고 많이 들었던 말들 같은 거 생각하면서 한자 한자 썼던 시여서 제게는 좀 소중한 시인 것 같아요.
1: 그러면 낭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0: 밥은 먹고 다니는지. 내가 궁금한 것은 오래 앓던 병이 끝나고 듣게 되는 새소리는 어떤 것인지. 내가 궁금한 것은 유도 선수가 상대를 당길 때 그의 가족들은 무엇을 함께 쥐고 있는지. 내가 궁금한 것은 갓 나온 떡을 식칼로 썰때 날에 붙은 떡의 찰기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인연이나 가족에 비할 만한지. 소금 세 꼬집은 얼마만큼의 바다인 건지.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게 아니다. 내 머리칼과 외투에서 감자탕 냄새가 나는 것. 망한 가게 간판에 눈길이 가는 것. 나를 꼭 안아준 이들이 썰물이 되는 것. 왜 꽃은 자신을 찢는 방식으로 향기로운지. 늙은 소는 벼스치는 소리를

어떻게 듣는지. 우거지를 한 움큼 쥐고 쿡쿡 자를 때 당신 코에서 어떤 들판이 펼쳐졌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거기에서도 멸치로 육수를 내서 국수를 끓이는지, 땀을 뻘뻘 흘리며 이마를 훔치다 아가들 얼굴을 면포로 닦아주는지. 가끔 내 생각은 하는지, 거기에서도 새순 보듯 내 얼굴 보고 싶은지. 불가에서는 소매만 스쳐도 세 번의 생을 연달아 스치듯 만난다 한다. 한 번은 새와 그림자로, 한 번은 비와 싹으로, 한 번은 너와 나로서 만나고 싶구나. 좋은 육아는 입에 넣자마자 한복 스치는 소리가 난다. 당신이 말했다. 녹차를 곁들여 먹자. 나란히 앉아서 육아를 씹을 때, 옷깃이 녹을 때, 어금니에 금맥이 자라고 있을 때, 나는 왜 사랑한다고 말 한 번 못했지. 당신 귓불을 보면서 새들의 울 때가 또렷해지는 걸 보고만 있었지.

0: 고명재 시인의 낭독으로 밥은 먹고 다니는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와, 우리를 울게 하려고 작정하신 거죠. 낭독해 주시는데 뭔가 너무 뭉클한 느낌이 그냥 글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 또 육성으로 낭독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낭독하신 기분.
1: 할 때마다 어떤 잔향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게이 시는 아주 여러 차례 읽었는데도 읽을 때마다 보고 싶어지고, 만나고 싶어지고, 밥 먹고 다니냐고 물어보고 싶어지는 시인 것 같아요.
0: 네. 이 시를 쓰시고 나서는 어떠셨을까? 막그 순간도 상상하게 되고요.
1: 이 시는 사실 쓰는 과정에서 되게, 단번에 쓴 시이긴 한데요. 그 단번이 사실 한몇 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쓰여진 시예요.
0: 네.
1: 한행한 행을 이렇게 써 나가면서 하루는 그냥 너무 보고 싶어서 써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한행한 행을 쓰는데 써 나가다가 이제 묻고 싶은 말들이 막 많았어요. 예를
0: 네.
1: 들면 너무 간절하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유도 선수가 이렇게 상대 도복을 꽉 쥐는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떡을 칼로 이렇게 썰었을 때 칼의 단면에 붙어 있는 떡에 남은 흔적,
0: 네.
1: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나한테 주고 간 흔적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되게 골똘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이 시가 질문의 농도가 좀 높아졌다고 저는 느꼈는데,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면서 피해갔지만, 사실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밥을 먹고 다니냐라는,
0: 네.
1: 그분이 저한테 되게 많이 해줬던 말이 생각이 났고, 반대로 저도 새순 보듯이 내 얼굴이 보고 싶냐고,
0: 네.
1: 거기서도, 그걸 꼭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쓰게 되었던 것 같아요.
0: 이 좋은 유과는 입에 넣자마자 한몫치는 소리가 난다. 당신이 말했다. 녹차를 곁들여 먹자. 이런 구절은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따라올 것 같거든요. 그런 감각들도.
1: 이게 사실 이 구절도 쓰게 된 것이 이제 스침을 어떻게든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 키워주셨던 스님이 계신데
0: 네.
1: 그분이 책 위에나 탁자 위에 하나 내려앉는 먼지에도 연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0: 네.
1: 해주셨어요. 그런 것도 연이라면 솜에 한번 스친

0: 것도 인연일 테고,
1: 그쵸.
0: 한번 손끝 스치는 것도 인연일 터인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나는 당신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쓰게 되었던 구절이 새와 그림자로, 그리고 비와
1: 네.
0: 싹으로, 그리고 나중엔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당신과 나그 자체로서 한 번만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한번 스치고 싶어서 육아를 생각을 하게 되었고, 육아가 되게 환상적이잖아요. 눈 같은 과자 같잖아요.
1: 그쵸.
0: 네. 존재하지만 녹아 없어지고, 또 허물어지지만 너무 달콤하고, 그런 것들이 제가 그 사람이 제 내면에 남긴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1: 네.
0: 그런 것들을 한번 스쳤으면 하는 바람으로 썼던 문장이에요.
1: 김현숙님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가만 듣게 하는 낭독이네요 하셨고요. 0122 쓰시는 카페인님, 시님 낭독에 빠져들어요. 내 이야기인가 쉽게 울컥합니다. 엄마 아이 그 언젠가의 그 사람 떠오릅니다 하셨고요. 조지아님, 저 일하다가 눈물이 핑 도네요. 썰물이 된 그들도 잘 지내고 있겠지요? 밥은 먹고 다니는지 하면서 지금 같이 공명하는 이 사연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음악을 한곡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이번엔 어떤 거 고르셨나요?
0: 네, 이 시를 읽으면 너무 슬퍼질 것 같아서 조금 이제 또 그래도 여름인데 우리
1: 네.
0: 활기차게 한번 시간을 녹음을 즐기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인류라는 밴드의 꽃말이라는 노래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1: 네, 듣고 가시죠.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깨에 머리를 기대던 시절 쓰신 고명재 시인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오늘 택시와 수박 에디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고명재 시인이 그린 택시와 수박 오늘만 탄생할 수 있는 에디션 선물로 드릴게요. 추첨해서요. 주현정님, 얼마나 많은 감각세포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감성을 길어올릴 수 있는 걸까요? 아름답습니다. 시어들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시인 하셨는데요. 어떠세요? 진짜 저도 이 감각세포 정말 아까 그냥 숨쉬듯이 수영하듯이 그렇게 썼다라고 하셨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막 상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시어들 자체가 거의 약간 어떤 카테고리를 굉장히 많이 넘어서 초월하면서 막 만나는 느낌이 드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지? 갑자기 새삼스럽게 궁금해졌어요.
1: 씻을 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좀 성큼성큼 걷자 이 생각을 하거든요.
0: 성큼성큼 걷자. 네.
1: 그러니까 눈으로 봤다면 이제 발로 만지고 코로 만졌다면 귀로 보고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서로를 좀 만나게 하는 방식으로 시를 쓰면은 항상 좀 멀리 가는 느낌이 들어요.
0: 그래서 코로 만지고 귀로 보는 거. 네. 이건 진짜 일상에서 우리가 잘 하지 않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 것들을 통해서 9447 쓰시는 카페인님, 작품을 보면 어떤 분인지 알겠어요. 시인님 벌써 다음 작품집 기대됩니다. 저도 시인님 시 꼭 한 편은 외울게요. 시인님 마구마구 덕질하고 싶어요. 무리하는 나 이쁘게 봐주세요. 지금 덕질 예고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1: 네. 아유,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 무리하는 시인들이 또 있으니까, 우리는. 네. 그걸 들으시고, 네. 그냥 사랑만 해주시면 사랑만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0: 시의 내용과 낭독해주시는 음성의 조화와 하시는 멘트마다 가슴을 울리네요. 차분히 가라앉는 듯한 분위기에 스며듭니다. 하고, 김선화님도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카페인님들이 시인님이 읽어주시는 시, 그리고 말씀해주시는, 덧붙여주시는 내용들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막 스며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한 편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시는 무엇인가요?
1: 네, 저 도서관이라는 시예요. 실제로 저는 도서관에서 시를 많이 쓰기도 했고 또 좋은 시들을 이곳에서 만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꼭 한번 써야지 도서관으로 이런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0: 그래서 쓰신 시 도서관입니다.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도서관. 가장 소리 없이 열렬하며 아름다운 곳. 죽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더기인 곳. 내 죽은 친구의 시집이 꽂혀 있는 곳. 내 가장 가까운 누나의 시집이 꽂혀 있는 곳. 꽂힌 것보다 빠진 자리가 안타까운 곳. 꽂힌 것보다 향기로운 허구가 있는 곳.

가장 슬픈 인물의 내면과 헛것의 눈빛과 가장 밝은 이성과 젊음의 헛된 열망과 가장 빼곡하게 외로움이 탑을 쌓은 곳, 죽은 나무가 산 것처럼 울창할 수 있는 곳, 언제든 활활 타오를 준비를 마친 곳, 허수경과 최승자를 처음 만난 곳, 계단에서 선생님이라도 마주칠 때면 이유도 모른 채 일단 활짝 웃게 되던 곳, 무작위로 손과 손이 포개지는 곳, 동시대인과 후세대의 눈이 마찰하는 곳, 우리가 다 사라져도 우리가 남을 곳, 요한과 칸트와 장자와 이솝과 마르크스가 평상에 앉은 노인들처럼 평화로운 곳, 백석과 이상이 나란히 어깨를 맞댄 곳, 식민지 시절과 고려와 화성이 쌍방향인 곳, 눈길 다한 것이 결국 마음이 되는 곳, 엄마 가게 간판을 떼고 혼자 왔던 곳, 서가와 서가가 면해 사람을 감싸주는 곳, 방 없던 내게 세계 문학을 펼쳐주던 곳, 너도 사랑이 죽었니? 푸른 도끼를 치켜들었니? 마들렌과 꽃과 벌레와 노인과 바다가 악보처럼 자유로이 묶여있는 곳, 가만히 앉아서 정면만 봐도 동해가 서던 곳, 가만히 앉아서 쉬기만 해도 살 것 같던 곳, 가만히 앉아서 읽음으로써 춥지 않던 곳, 너무 좋은 시를 읽고 숨을 멈춘 곳, 고개를 들면 미루나무가 흔들거렸지, 책 밖의 나도 존재도 일렁거렸지, 목이 탔다, 맹렬하게 듣고 싶었다, 알고 싶고 날고 싶고 묻고 싶었다, 가나다 숨만 믿어도 길을 잃지 않던 곳, 800번대에서 자꾸만 발목이 간지럽던 곳, 죽고 싶을 때마다 책을 내줬지, 담보도 없이 이름만으로 대출해주는 곳, 절판과 절멸을 기꺼이 내어주는 곳, 시를 쓸 의자와 창 하나가 있던 곳, 그곳에 앉아 기도하듯 연필을 쥐면 죽은 이들의 이마를 힘껏 넘을 수 있었지, 서가와 서가 사이를 잠시 걷기만 해도 수세기를 단번에 건너뛸 수 있었지.

0: 고명재 시인의 시 도서관 만나봤습니다. 아, 이 시를 가장 좋아하시는 분, 이번 시집에서 이 시를 딱 이렇게 고르셨다 하시는 구보경님 사연도 왔고요. 김성희님은 자동차 정비하러 와서 듣고 있는데 자꾸 눈물이 왜죠? 행 이러면 안 되는데 혼자서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라고. 심상희님도 원래 농담을 좋아하는데 고명재 시인님 진담에 졌어요. 어우, 일하다 울 뻔했어요. 자꾸 울것 같은 그 기분이 됩니다.
1: 어쩌하죠?
0: 네.
1: 죄송해서.
0: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기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약간 그 마음속에 굉장히 굳어 있던 그 곳을 시인님 시에 많이 등장한 표현으로 보자면 약간 간지리는 게

0: 기분? 간질간질한 기분이 꽃필 때처럼 꽃이 닿을 때처럼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800번대에서 발목이 간지럽다고 했는데 그런 느낌들이 지금 듣는 내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도서관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북카페 카페인 분들이라면 특히 더 너무나 소중하고 많은 것을 빚진 그런 공간이기도 한데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어요. 아, 여기서 우리가 다 만났던 거구나. 여기 보면 허수경과 최승자를 처음 만난 곳 하면서 나열이 쭉 되어 있는데 도서관이 그런 공간이었구나라는 생각부터 네 담보도 없는 나를 이름만으로 이렇게 대출 가능하게 해준 공간이구나 싶기도 하고 자꾸 바라보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공간이구나 싶기도 하고요.
1: 네, 저도 도서관이 되게 아름다운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미술관은 우리가 본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망라해 놓은 곳일 테고, 박물관은 존재했던 것들을 모아둔 곳일 테죠. 그런데 도서관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나 영혼의 있음을 증거하는 장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 올 때마다 책의 아주 놀라운 가능성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책은 마음이란 게 사실 남아있지 않잖아요.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런데 적어도 책이라는 물질의 형태를 통해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이 마음과 영혼이 존재했다는 걸 바통 넘기듯이 이렇게 남기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도서관은 그렇게 미래 세대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집적해 둔 장소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성립될 수 없는 상상력이자 구조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을 참 저도 좋아하고 도서관에서 이런저런 진짜 작품들 보면서 늘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0: 영감의 장소이기도 한 거죠.
1: 그쵸?
0: 김은주님은 시인님 집중해서 보려고 점심을 정식으로 먹으려다 비빔밥으로 먹습니다. 정식에서 비빔밥으로 더 이게 바로 먹을 수 있게끔 그렇죠? 아 그때 나는 이 시를 이미 만나고 있었다. 이번 시집 중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하셔서 저도 떠올렸어요. 이거 화채의
1: 네,
0: 끝부분이잖아요. 그렇죠?
1: 수박이 나오는,
0: 맞아요. 같은 부분의 밑줄은 그 마음, 은주님 사연 통해서 또 반가웠습니다. 네, 아, 참, 흥미로운 것들이 너무 많고, 슬픈 것도 많고 한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파주라는 시에 보면, 쇠는 어떤 쇠든 기도하듯 이렇게 쥐고 있으면, 체온과 비슷한 온도가 된다, 라고 하시기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중금속이란 말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또 이제 다르게 다가오고, 이런 것들, 시인님의 시에 있는 것들, 모든 사물, 모든 말, 모든 감정을 그냥 가만히 좀 계속 응시하고 꼭 기도하듯 쥐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 시쓸 때의 마음하고 좀 닮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1: 네, 저도 시가 어떤 걸까 자주 생각하고는 하는데 아주 맛있는 식당 같은 데서 밥을 정신없이 먹고 난 뒤에 이 공깃밥을 이렇게 딱 들고 나면 그 바닥에 오목하게 이렇게 습기가 차 있는 모양 있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시적 이미지 같아요.
0: 아, 지금 점심 드시다가 그 부분에서도 지금 갑자기 무너지듯 우시거나, 오! 하시는 분들 정말 많게끔 얘기를 또 해주시네요.
1: 네, 어떤 골똘하게 고여 있었던 온기 같은 것들이
0: 네.
1: 결코 없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 그게 되게 시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에게는.
0: 참, 지금 너무너무 아름다운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조예은님, 고명재 시인님께서 말씀하신 택시 기사님께서 시인님을 모셔다 주셨던 작은 책방이에요. 고명재 시인과 함께 도란도란 모여서 시 이야기했던 겨울밤이 아직도 온기 가득히 생각납니다. 책방 블루투스 스피커로 크게 틀어놓고 듣고 있다가 우연히 책방 찾으신 손님께서 어깨에 머리를 기대던 시절을 구매하셨어요. 이것도 또 재밌습니다. 지금 책방에서 시인님 목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시집 다 같이 읽고 있어요. 고명재 시인님 시집 내주셔서 감사해요 하셨는데 이런 경험도 북카페가 지금 생방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스피커로 크게 들으시던 그 손님이 시집을 구매하신 거잖아요.
1: 네, 아마 대전의 벚지 책방인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맞아요. 우리 조혜은 책방지기님 책도 읽고 했었는데, 네. 지금 듣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1: 이
0: 그.

0: 정말 현장 구매를 하셨네요.
1: 그러네요. 지금 그 시집 사신 이
0: 네.
1: 독자님께 한 말씀 해주시죠.
0: 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너무 현실적인 얘기여서
0: 네,
1: 깜짝
0: 죄송합니다.
1: 놀랐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너무 반가운 마음인 거죠. 이 시에 보면 그런 재미난 부분도 있는데, 너는 새라고 하고 나는 시라고 우긴다. 아, 라고 하는 시에 보면, 천재, 영재, 범재 쭉 나오잖아요. 천재는 일곱 걸음 걷는 동안 시를 쏜살같이 쓰고, 영재는 녹차 오르듯이 쓰고, 범재는 장을 담그듯이 시를 앓다가 이렇게 성실한 난을 치듯이 쓰고, 그러나 나는 명재라 하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또좀 웃게 되기도 하거든요. 사실 진심이면서도 또픽 웃게 되기도 하는데.
0: 그 예전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천재들은 이렇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시를 써내는 사람들이 예전 동양 세계권에서는 또 되게 시적 재능으로
1: 네.
0: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천재, 영재, 범재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둔재 뭐 있을 텐데 제 동생이 또 영재예요. 그러다 보니 그 말을 계속 골똘히 보게 되었고,
1: 네.
0: 그럼 나도 명재인데 하면서
1: 네.
0: 네, 재능은 없지만 그래도 쓰는 걸 좋아해요라는 생각으로 그 시는 그렇게 쓰게 되었던 시예요.
1: 그래서 이번 시집을 읽고 나면 정말 시인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기도 해요. 뭐 당연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는 느낌도 좀 들고, 이름도 다시 곱씹어 보게 되고, 별명도 곱씹어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아, 샘터라는 시는 제가 특히 이제 이 중에서도 굳이 그럴 필요 없지만, 특히 나는 이 시가 너무 좋아하면서 접어두는 페이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편인데, 여기 보면 이제 꽃다발에 대한 얘기 하시면서, 일상 속에 구멍을 뻥 뚫는 것. 그러니까 시집을 살때 우리는 어쩌면 공갈빵을 사는 마음일지도 몰라요. 이런 표현 쓰셨잖아요. 너무 공감을 하게 됐거든요.
0: 그이 시도 되게 쓰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다가 꽃 그림자를 보는 거를 수업으로 좀 하기로 한 날이 있었어요. 예전에 다산 정약용이 꽃 즐기는 방법, 특히 국화를 즐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국화는 향기랑 색깔로만 즐기는 게 아니라 밤에 촛불을 하나 켜두고 그 국화 주변에 촛불을 둔 다음에 벽면이나 창호에 비치는 그 그림자를 친구들과 즐기면서 놀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1: 네.
0: 그 얘기를 듣고 우리도 학생들이랑 그걸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꽃다발을 들고 길을 걷는데 정말 꽃다발 들고 길을 걷는 내내 모든 사람이 꽃을 한 번은 보더라고요.
1: 그쵸.
0: 아, 이게 되게 사람들은 이런 쪽으로 눈길이 가고 이게 사회적인 시간에 구멍을 뚫는 방법이구나, 아름다움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놀랍다, 이런 기분으로 쓰게 된게 샘터였어요.
1: 그러니까 그 시의 이제 끝부분에는, 그래서 가장 어두울 때 우리는 일단 가슴을 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 이제 이야기가 깃들 수도 있고, 그쵸. 이렇게 이 확장하시는 부분들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김현아님도, 오늘의 날씨, 온도, 습도 두 분의 모습과 대화가 다 책의 한 장면 같아요. 이 순간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어디든 마음에 남는 게참늘 저는 귀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번 시집에 또 문진 시리즈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근, 양배추부터 시작해서 첫눈 모든 것이 문진이 되는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게 이렇게 가슴 딱 이렇게 쏟아내면서 읽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시인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표정과 지금 던져주신 말과 이런 것들이 우리 그냥 흘러가는 일상의 문진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0: 네.
1: 기억이 아마 될것 같아요.
0: 정말 그렇게 썼는 게 저도 엄마가 이제 있다 보면 가게 일이 바쁘잖아요.
1: 네.
0: 반찬 가게를 하셨는데 하다가 너무 바쁠 때는 이렇게 제 책이 책 위에다가 시를 읽다 손님이 오시면 무 같은 걸 그냥 통째로 툭 올려두는
1: 네.
0: 거예요. 그게 너무 아름답게
1: 그쵸.
0: 느껴졌고, 그래서 문지는 우리가 꼭 예쁘고 디자인된 것만이 아니라 그판 마음에 어떤 책의 아름다움을

0: 중지시켜 두는 일시정지 버튼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생각해 보면 문진을 둘때또 다른 마음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경우에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시인들 시를 읽고 난 뒤에 소중해서 이 순간을 좀 지연시키고 싶고,
1: 그럴 때 있죠.
0: 예, 일상적인 시간을 중지시키고 싶을 때 문진을 올려두고 골똘히 그 시만 좀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중지하기로서 아름다운 정지, 아름다운 지연으로서 그게 문진이라는 이미지들을 좀 많이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1: 아,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됐다는 게 너무 슬픕니다. 지금, 눈물 나는 김영하님, 그리고 샌드위치 먹다가 우셨던 8069 쓰신 카페인님, 삼계탕 드시면서 우셨던 박주영님,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이별해야 합니다. 오늘 이 택시와 수박 에디션 받으실 분, 김은영님, 그리고 0086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주현정님, 세 분이고요. 오늘 끝곡은 또 시인님이 골라오신 곡이죠.
0: 네, 여름이니까 이제 여름의 곡을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곡입니다.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
1: 네, 이곡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인님, 다음에 또 오실 거죠?
0: 꼭 놀러 오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문화유산. 그 중에 창덕궁이 있습니다.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지금 잠시 저랑 창덕궁을 걸어보시죠. 창덕궁의 정문인 도남문에서 왕이 머무는 대전인 인정전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또 한 번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일직선으로 엄격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는 경복궁과 달리 창덕궁의 건물들은 지그재그로 삐딱하게 배치되어 있죠. 심지어 인정문 앞마당은 찌그러진 네모,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곳을 어느 놈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결국 공사 책임자 박자청이 옥에 갇히는데요.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덕과 골짜기가 많은 곳에 지은 창덕궁. 박자청은 이런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궁궐을 지었습니다. 언덕을 깎지 않으려다 보니 직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마당이 된 거였죠. 자연 그대로의

0: 인간의 솜씨를 살짝만 더해서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낸 창덕궁.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초급 일본어 이윤비입니다.
1: 優しい日本語 쇼타です.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스마트폰を見ながら乗ることは違反です.
0: 스마트폰을 보면서 타는 것은 위반이에요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돼서 뭐뭐 하면서라는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인 나니나니 나가라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달리다.
1: 하시르 하시르.
0: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시르 몇 그룹 동사일까요? 형태로만 보면 루루 끝나고 앞에 모음이 이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럼 이 그룹 동사죠.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 안 했겠죠? 이 하시르는요 예외 1그룹 동사입니다. 우리 하시르 가지고 지금까지 배운 정중형 복습해 볼까요? 달립니다.
1: 하시리마스.
0: 달리지 않습니다.
1: 하시리마센.
0: 달렸습니다.
1: 하시리마시타.
0: 달리지 않았습니다.
1: 하시리마센데시타.
0: 달리지 않을래요?
1: 하시리마센카.
0: 달립시다.
1: 하시리마쇼.
0: 여러분, 마스에 연결될 때 앞에 하시리가 됐어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를 붙입니다. 2그룹 동사는요, 어미 르만 떼버리면 돼요. 그리고 3그룹 동사는 별도로 암기해야 했었죠? 쿠르는 기마스, 스르는 시마스였습니다.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음악.
1: 音楽. 音楽.
0: 음악 감상은요?
1: 音楽鑑賞.
0: 뮤직과 같이 외래어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일본어로 발음하면요?
1: 뮤직. 뮤직.
0: 듣다.
1: 기크. 기크.
0: 1그룹 동사입니다. 앞서서 음악, 온가크 나왔는데요. 음악을 듣다.
1: 온가크를 키크.
0: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보죠. 동영상.
1: 도가. 도가.
0: 이 도가는요. 한자로는 동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말에서는 동영상에 해당하는 표현이죠. 다음 단어 보죠. 자전거.
1: 지텐샤. 지텐샤.
0: 우리말에서는 자전거. 일본어로 한자를 쓸 때는 자전차라고 합니다. 지텐샤. 외래어로는요?
1: 바이시클. 바이시클.
0: 타다는요?
1: 노르. 노르.
0: 1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자전거, 지텐샤 나왔는데요. 자전거를 타다는요?
1: 지텐샤니 노르. 지텐샤니 노르.
0: 우리말로는 자전거를 타다, 를이라고 하는 조사가 사용되는데요. 일본어로는 지텐샤니 노르 니라고 하는 조사가 사용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위험하다.
1: 아브나이. 아브나이.
0: 아브나이. 뭘로 끝났어요? 어미가 이로 끝난 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조심하다, 주의하다.
1: 기오츠케루. 기오츠케루.
0: 하나의 표현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기오츠케르.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동시 동작을

0: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어디에 연결된다고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합니다. 웃다우, 노래하다, 1그룹 동사예요. 1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웃다우, 웃다이, 이 뒤에 나가라 연결해서요. 웃다이 나가라, 노래하면서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어요. 이번에는 2그룹 동사에 한번 연결해 볼까요? 보다.
1: 미르
0: 미르, 보다인데요. 나가라 연결해 볼게요. 보면서,
1: 미나가라
0: 미나가라, 보면서라는 뜻이에요. 미르, 2그룹 동사. 2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요. 어미 르만 떼버리면 돼요. 뭐만 남았어요? 미만 남았어요. 이 뒤에 나가라 연결해서 미나가라라고 하면 보면서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까요? 오빠는 항상 노래를 부르면서 샤워를 해요.
1: 兄はいつも歌を歌いながらシャワーをします。兄はいつも歌を歌いながらシャワーをします。
0: 아니와 오빠는 이츠모 항상 언제나 우따오 우따이나가라 노래를 부르다 일본어로 우따오 우따우 여기에 뭐뭐 하면서라는 동시 동작을 나타내고 싶어요. 하면서는 일본어로 나가라. 그런데 어디에 연결해요? 동사 마스형 연결합니다. 우따우 1그룹 동사고요. 1그룹 동사의 마스형은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따이나가라. 우따오 우따이나가라. 노래를 부르면서 샤워를 해요. 샤와오 시마스. 우리가 조금 위에서 물이 쏟아질 때는 샤와오 아비르라는 표현도 쓰고요. 간편하게 사용할 때는 스르라는 동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샤와오 시마스. 샤워를 해요. 다음 문장 볼게요. 매일 아침 한강을 보면서 달려요.
1: 毎朝、ハンガンを見ながら走ります。毎朝、ハンガンを見ながら走ります。
0: 毎朝、매일 아침 한강을 見ながら 한강을 見る라고 하면 한강을 보다 보면서라는 뜻을 나타내고 싶어요. 뭐뭐 하면서는 나가라. 동사 마스형 연결합니다. 미르 2그룹 동사고요. 2그룹 동사의 마스형은요. 어미 르만 떼버립니다. 그래서 미나가라 보면서 한강을 보면서 한강을 미나가라 달려요. 하시리마스. 하시르 달리다란 의미의 1그룹 동사입니다. 여러분 앞서 단어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형태는 2그룹 동사지만 실제로는 1그룹 동사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 나가라라는 표현을 배워보고 있어요. 보통 A 나가라 B, A 하면서 B라는 표현은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뒤에 나오는 B가 주요 동작을 나타내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들으면서 운전을 해요. 음악을 듣다, 운전을 하다. 두 개의 동작이 나왔는데요. 주요 동작은 운전을 해요가 되는 거예요. 일본어로 표현해 볼게요. 음악을 들으면서 운전을 해요.
1: 音楽を聴きながら運転をします。
0: 그럼 이번에는 운전을 하다, 음악을 듣다. 즉, 음악을 듣다라고 하는 걸 주요 동작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운전을 하면서 음악을 들어요.
1: 運転をしながら音楽を聴きます。
0: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나가라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커피를 마신다.
1: 코피오 노무
0: 코히요 노무. 이번에는 동영상을 본다.
1: 도가오 미르
0: 너가오 미르. 이두 문장 나가라로 연결해 보고 싶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동영상을 보다.
1: 코피오 노미나가라 도가오 미르
0: 코히요 노미나가라. 코히요 노무. 커피를 마신다. 여기에 나가라 연결하고 싶어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해야죠. 노무. 1그룹 동사입니다. 1그룹 동사의 마스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꿉니다. 그래서

0: 그래서 코히요 노미나가라 커피를 마시면서 노가오미르 동영상을 보다. 정중하게 표현해 볼게요. 커피를 마시면서 동영상을 봅니다.
1: 코히요 노미나가라 도가오 미마스.
0: 코히요 노미나가라 노가오미마스. 한가할 때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동영상을 봐요.
1: 暇な時はカフェでコーヒーを飲みながら動画を見ます。
0: 暇な時は暇하다라고 하면 한가하다라는 의미의 나 형용사. 명사 수식할 때는요. 나 연결돼야죠. 그래서 暇な 時와 한가할 때는 카페 대 코이오 노미나가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노가오 미마스 동영상을 봐요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今年の4月から自転車の交通ルールができました。
1: 知りません。 どんなルールですか?
0: 傘を差しながら乗ることやスマホを見ながら乗ることは違反です。
1: それは危ないですよね。
0: あと、イヤホンで音楽を聞きながら乗ることも罰金ですよ。
1: イヤホンも? 私、自転車通学だから気をつけます。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김지유와 야마사키가 자전거를 탄 사람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3: 今年の4月から自転車の交通ルールができました。
2: 今年の4月から 올해 4월부터 카라는 시작하는 점을 나타내죠. 自転車の交通ルールができました. 自転車の交通ルール, 자전거 교통 법규라는 뜻이고요. 데기르라고 하면 생기다란 의미의 이그룹 동사입니다. 이그룹 동사의 마스 연결할 때는요. 그렇죠. 어미르만 떼버리면 돼요. 생깁니다. 데키마스. 생겼습니다. 데키마시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지금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今年の4月から自転車の交通ルールができました。
2: 이어서 보면요.
3: 知りません。 どんなルールですか?
2: え?知りません. 네? 몰라요. 시르, 알다란 의미의 1그룹 동사입니다. 시르의 경우에도 형태로는 2그룹 동사이지만 실제로는 1그룹 동사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Don't나 룰을 데스까? 어떤 규칙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知りません。 どんなルールですか?
2: 이어서 보면요.
3: 傘を差しながら乗ることやスマホを見ながら乗ることは違反です。
2: 카사오 사시나가라 노르코토야 여기까지 보면요. 카사오 사스라고 하면 하나의 표현을 알고 계셔도 좋은데요. 우산을 쓰다라는 표현이에요. 우산을 쓰면서 동시동작 나타내고 싶거든요. 사스 나가라 연결해 봅니다. 1그룹 동사니까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카사오 사시나가라 우산을 쓰면서 노르코토야 타는 것이나 스마오 미나가라 스마트폰을 보면서라는 표현이죠. 미르 이그룹 동사, 이그룹 동사에 나가라 연결할 때는요. 어미르만 떼버리면 돼요. 그래서 스마호 미나가라 노르코토와 즉 스마트폰을 보면서 타는 것은 이한데스 위반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傘を差しながら乗ることやスマホを見ながら乗ることは違反です。
2: 이어서 보면요.
3: それは危ないですよね。
2: それは危ないですよね. 그건 위험하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それは危ないですよね。
2: 이어서 보면요.
3: 아또イヤホンで音楽を聞きながら乗ることも罰金ですよ。
2: 아또 그리고 이어폰대 이어폰으로 이때 되는 도구 수단을 나타냅니다. 오음각을 키키나가라 노르코토모 오음각을 키크 음악을 듣다. 음악을 들으면서와 같이 동시동작을 나타내고 싶어요. 나가라 연결해야겠네요. 키크 1그룹 동사입니다.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나가라 연결해야겠네요.

0: 되네요. 오음각으로 키키 나가라 음악을 들으면서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음각으로 키키 나가라 노를 것도 뭐 음악을 들으면서 타는 것도 맡긴데스요 벌금이에요. 뒤에 요 정보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아, 또 이어폰에 음악을 키키나가라 노를 것도 뭐 맡긴데스요.
0: 이어서 보면요.
1: 에, 이어폰 뭐 私 자동차 통학だから 気をつけます.
0: 에, 이어폰 뭐? 아, 이어폰도요? 私 저 자동차 통학だから 자동차 통학다라고 하면 자전거로 통학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요. 통학다로 문이 끝났습니다. 이 뒤에 카라 연결해서요. 이유원이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통학だから 자전거로 통학하니까 気をつけます 조심할게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에, 이어폰 뭐? 私 자동차 통학だから 気をつけます.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今年の4月から自転車の交通ルールができました.
3: 에? 知りません. どんなルールですか?
2: 傘を差しながら乗ることやスマホを見ながら乗ることは違反です.
3: それは危ないですよね.
2: あと、イヤホンで音楽を聞きながら乗ることも罰金ですよ.
3: え? イヤホンも? 私、自転車通学だから気をつけます。
0: 가타카나 조각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게요.
1: 베란다, 베란다.
0: 베란다, 베란다고요.
1: 가든, 가든.
0: 가든, 가든, 정원입니다.
1: 도아, 도아.
0: 도아, 문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가든이라고 발음할 때 등이 아니라 댄이라고 발음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어는 문을 뜻하는 영어 도어의 일본어식 발음인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0: 랜덤 박스 지식 일본 말차의 초록빛 비밀. 여행길에 마주치는 녹차나 말차 디저트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통 녹차보다 빛깔이 훨씬 진하고 선명한 초록색을 띠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워낙 색이 고와서 혹시 인공 색소를 넣은 걸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환경에 맞춰 적응한 식물의 영리한 비밀이 숨어 있죠?
1: 네, 맞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햇빛 가리기인데요. 농부들은 찻잎을 거두기 3-4주 전부터 차밭 전체를 검은 천으로 덮어 햇빛을 줄입니다. 그러면 차나무는 줄어든 빛에 맞춰서 조금씩 스스로를 변화시키는데요. 적은 빛이라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흡수해서 몸속의 엽록소를 폭발적으로 응축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찻잎은 우리가 아는 아주 짙고 선명한 초록빛 옷을 입게 되는데 이 덕분에 맛까지 깊어진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頑張りましょう.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해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이니혼고 쇼다です.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仕事も面白いし働きやすいです.
0: 일도 재미있어서 일하기 편해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되어 뭐뭐하기 쉽다, 뭐뭐하기 편하다 라는 어떤 행위가 손쉽게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표현인 나니나니 야스이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구두, 신발.
1: 굿즈, 굿즈.
0: 굿즈, 구두, 신발이란 뜻이에요. 구두를 신다,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1: 구두를 하크. 구두를 하크.
0: 하크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해서요. 구두를 하크, 신발을 신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기 전에 양말을 신잖아요.
1: 구두시다. 구두시다.
0: 구두시다라고 해요. 굿즈, 구두, 신발이고요. 여러분, 시다라고 하면 아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굿즈, 시다, 양말이란 뜻이고요. 장화는 일본어로 뭐라고 해요?
1: 나가굿즈, 나가굿즈.
0: 나가굿즈. 우리가 장화라고 할 때 이 장은 길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길다. 이 형용사 뭐였죠? 그렇죠. 나가이였습니다. 이 형용사는요, 다른 단어랑 연결해서 복합어를 만들 때는 어미 이를 떼버려요. 그래서 나가 굿즈. 원래는 크이지만은 두 단어가 합쳐지면서 나 합쳐졌어요. 땡땡. 그래서 나가 굿즈. 장화가 되었습니다.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무겁다.
1: 오모이. 오모이.
0: 오모이. 이로 끝난 이 형용사입니다. 가볍다는요?
1: 가르이. 가르이.
0: 마찬가지로 이로 끝난 이 형용사가 되겠네요. 무겁습니다.
1: 重いです.
0: 가볍습니다.
1: 軽いです.
0: 다음 단어 볼게요. 길, 도로.
1: 미치. 미치.
0: 길, 도라고 하는 한자어 뜻으로 읽으면 미치가 되겠습니다. 좁다는요?
1: 狭い. 狭い.
0: 狭い. 이로 끝난 이 형용사. 그럼 넓다는요?
1: 히로이, 히로이,
0: 히로이. 마찬가지로 이로 끝난 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좁습니다.
1: 狭いです.
0: 넓습니다.
1: 히로이です.
0: 상냥하다.
1: 야사시, 야사시,
0: 야사시. 이로 끝난 이 형용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야사시는 쉽다예요. 초급 일본어 야사시 니혼고. 이때 야사시는 쉽다라는 뜻 아닌가요? 여러분, 야사시이는요, 한자로 쉬울 이를 사용할 때도 야사시라고 읽고요. 뛰어날 우라고 하는 한자어를 사용할 때도 야사시라고 읽어요. 즉, 쉽다라는 뜻, 그리고 상냥하다, 다정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때는 한자를 달리 사용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일하다.
1: 하타라쿠, 하타라쿠.
0: 하타라쿠. 1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다.
1: 콤비니데 하타라쿠.
0: 콤비니데 하타라쿠라고 하면 되겠네요. 말하다.
1: 이유, 이유.
0: 이유. 1그룹 동사가 되겠고요. 감사 인사를 하다.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1: 오레오 이유, 오레오 이유.
0: 오레오 이유라고 합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말.
1: 고토바. 고토바.
0: 고토바, 말 혹은 언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행위의 수월성, 행위의 편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동사 마스형에 연결된 야스이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동사 마스형에 야스이를 연결하면 뭐뭐하기 쉽다, 뭐뭐하기 편하다.

0: 혹은 뭐뭐하기 좋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즉, 어떤 행위가 손쉽게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우리 연습해 볼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읽다.
1: 読む
0: 읽기 쉽다. 읽기 편하다.
1: 読みやすい
0: 요미야스이. 문맥에 따라서 읽기 쉽다, 읽기 편하다, 혹은 읽기 좋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 야스이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돼서 뭐뭐하기 쉽다, 뭐뭐하기 편하다 등의 의미를 나타내요. 요무, 읽다, 1그룹 동사죠. 1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꿉니다. 그래서 요무가 요미가 되었고요. 이 뒤에 야스이 연결해서 요미야스이 라고 하면 읽기 쉽다, 읽기 편하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미야스이 뭘로 끝났어요? 이로 끝났어요. 즉, 활용을 할 때는 이 형용사 활용을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그룹 동사에 연결해 볼게요. 먹다. 먹기 쉽다, 먹기 편하다.
1: 食べやすい
0: 다베야스이. 먹기 쉽다, 먹기 편하다, 혹은 먹기 좋다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동사 마스형에 야스이 연결합니다. 이 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요, 어미 르만 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타베르, 르를 떼버리고 타베만 남았어요. 이 뒤에 야스이 연결해서 다베야스이, 먹기 쉽다, 먹기 편하다가 되었습니다. 우리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까요? 이 책은 글자가 커서 읽기 편해.
1: この本は字が大きくて読みやすい。
0: この本は、 이 책은 字が 大きい 그때, 字が 大きい라고 하면 글자가 크다. 大きい 이 형용사입니다. 크고 커서와 같이 문을 연결하고 싶어요. 그럴 때 접속조사 태가 필요하죠. 이 형용사가 접속조사 태에 연결할 때는요, 어미 이를 크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기 그때 커서란 의미 나타낼 수 있고요. 그다음 오늘의 포인트, 요미야스이 읽기 편해. 동사 마스형에 야스이 연결해서 뭐뭐하기 쉽다, 뭐뭐하기 편하다 의미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이 떡볶이는 맵지 않아서 아이들도 먹기 좋아요.
1: この 돋보기와 辛くないから 子供も 食べやすいです. この 돋보기와 辛くないから 子供も 食べやすいです.
0: この 떡볶이와 이 떡볶이는 辛くないから, 辛い 맵다. 부정형은요, 어미 이를 크로 바꾸고 나이 연결합니다. 辛くない 맵지 않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카라 연결해서 이유원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辛くないから 맵지 않아서 문장 만들 수 있죠? 子供も 아이들도 食べやすいです. 먹기 좋아요. 食べやすい, 먹기 좋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로 끝났기 때문에 이 형용사 활용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이 형용사의 정중형은요, 이 뒤에 데스만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食べやすいです, 먹기 좋아요. 다들 아시겠죠? 그럼 자동암기 꿀팁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행위가 손쉽게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야스이라고 하는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그럼 어떤 행위를 할때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야스이 대신 니끄이라는 표현을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돼요. 우리말로는 뭐뭐하기 어렵다 혹은 뭐뭐하기 불편하다 등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먼저 뭐뭐하기 편하다 예문부터 살펴볼게요. 이 신발은 가벼워서 걷기 편해요.
1: この靴は軽くて歩きやすいです。
0: この靴は、 이 신발은 軽くて, 軽い, 가볍다. 접속조사 태에 연결할 때 어미를 크로 바꾸죠. 軽くて, 가벼워서 歩きやすいです. 아르크, 걷다. 1그룹 동사입니다. 야스이 연결할 때 우를 이로 바꿔야죠. 아르키야스이데스, 걷기 편해요. 이번에는 이 신발은 무거워서 걷기 불편해요.
1: この靴は重くて歩きにくいです。
0: 고노 쿠츠와, 이 신발은 오모크 때 무거워서 아르키 니쿠이데스, 야스이 대신 니끌을 연결하면 뭐뭐하게 불편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키니끄이 데스, 걷기 불편해요.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동사 마스형의 야스이 혹은 니끄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운전하다,
1: 운전する
0: 운텐스르, 운전하기 쉽다는요?
1: 운전しやすい
0: 운텐시야스이. 여러분, 야스이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잖아요. 운텐스르, 스르의 마스형은요? 시입니다. 그래서 운텐시야스이, 운전하기 쉽다. 이 길은 넓어서 운전하기 쉬워요.
1: この道は広くて運転しやすいです。
0: この道は, 이 길은 히로크테, 넓어서 운텐시야스이데스, 운전하기 쉬워요. 이번에는 운전하기 어렵다는요?
1: 운전しにくい.
0: 운텐시니쿠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 길은 좁아서 운전하기 어려워요.
1: この道は狭くて運転しにくいです.
0: この道は, 이 길은 세마크테, 좁아서 운텐시니쿠이데스, 운전하기 어려워요.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ここでのアルバイトももう2ヶ月だね。どう？
1: 皆さん優しいし、仕事も面白いし、働きやすいです。
0: それはよかった。日本語も問題ない？
1: ちょっと発音しにくいメニューがあります。チーズカツレツ定食とか。
0: へえ、韓国人には言いにくい言葉なんだ。チーズカツレツ定食。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김지우가 마츠노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3: ここでのアルバイトももう2ヶ月だね。どう？
2: ここでのアルバイトも、ここ하면 여기죠? でのよ? えそ。뒤에 명사수식 하고 싶어요. の까지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ここでのアルバイトも、여기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아르바이트도라는 뜻이죠. もう 2ヶ月 だね. 벌써 2개월이네. 너 어때?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ここでのアルバイトももう2ヶ月だね。どう？
2: 이어서 보면요.
3: 皆さん優しいし、仕事も面白いし、働きやすいです。
2: 皆さん 모두들 優しいし, 優しい, 친절하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시 연결해서 우리 열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요, 열거이긴 하지만은 보통 이유의 열거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優しいし, 친절하고, 仕事も 面白いし, 일도 재미있어서 働きやすいです. 일하기 편해요. 働く, 일하다. 1그룹 동사인데요. 뭐뭐하기 쉽다, 뭐뭐하기 편하다, 뭐뭐하기 좋다, 야스이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타라키 야스이. 1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 다시 한번 복습.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꿉니다. 그래서 하타라키 야스이. 그리고 이 야스이 연결하면은 이로 끝난 이형 동사 활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할 때는 뒤에 데스만 연결하면 되는 거죠. 하타라키 야스이 데스. 일하기 편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皆さん優しいし、仕事も面白いし、働きやすいです。
2: 이어서 보면요.
3: それはよかった。日本語も問題ない？
2: それはよかった。그거 다행이네. よかった。다행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낸 표현이고요. 니혼고모, 일본어도 問題 나이, 문제 없어. 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それはよかった。日本語も問題ない？
2: 이어서 보면요.
3: ちょっと発音しにくいメニューがあります。チーズカツレツ定食とか。
2: 좀 発音 しにくい메뉴があります。発音する、발음하다, 발음하기 어렵다,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동사 마스형의 니크이 연결하면 되는 거죠. する의 동사 마스형은 시입니다. 그래서 発音 しにくい, 발음하기 어렵다라는

0: 드시고요. 여러분, 1호 끝났어요. 이형용사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이형용사는 명사 수식할 때요. 그냥 이의 형태로 수식할 수 있죠. 그래서 하지원 신입과의 메뉴가 아리마스. 발음하기 힘든, 발음하기 어려운 메뉴가 있어요가 되었습니다. 치즈 카츠레츠 데이쇼크토카, 치즈 커틀릿 정식이라던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ちょっと発音しにくいメニューがあります。チーズカツレツ定食とか。
0: 이어서 보면요.
1: へえ、韓国人には言いにくい言葉なんだ。チーズカツレツ定食。
0: へえ、한국 人には 한국인들에게는 이니크이 言葉 난다. 이니크이 말하기 어렵다라는 뜻이죠. 이유 1그룹 동사고요. 니크이 연결할 때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꿨습니다. 이니크이 말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뒤에 명사 수식할 때 그대로 연결했어요. 이니크이 言葉 난다. 말하기 어려운 말이구나. 치즈 카츠레츠 테이쇼크. 치즈 커틀릿 정식. 이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へえ、韓国人には言いにくい言葉なんだ。チーズカツレツ定食。
0: 그럼 대화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ここでのアルバイトももう2ヶ月だね。どう？
3: 皆さん優しいし、仕事も面白いし、働きやすいです。
2: それはよかった。日本語も問題ない？
3: ちょっと発音しにくいメニューがあります。チーズカツレツ定食とか。
2: へえ、韓国人には言いにくい言葉なんだ。チーズカツレツ定食。
0: カタカナ조각모음필수외래어를익혀볼게요。
1: クッション、クッション。
0: クッション、クッションいくよ。
1: ブランケット、ブランケット。
0: ブランケット、담요구요。
1: タオル、タオル。
0: タオル、タオル、수건입니다。혹시발음팁있을까요？
1: はい。ブランケットの영어ブレンキセ、일본어식발음인데요。그때소리가또가되는점에注意해주세요。
0: 랜덤박스지식、일본한여름의풍경、나가시소맨。여름철 입맛이 없을 때는 시원하게 건져 올린 면 요리만큼 반가운 음식도 없는데요. 일본에는 여름철 밥상의 단골 손님 소면이 있습니다.
1: 네, 국수에 양념장을 비벼 먹거나 뜨거운 육수를 부어 먹는 한국과 달리 일본의 소면은 차갑게 식힌 면을 찍어 먹는 것이 기본입니다. 삶아낸 면을 얼음물에 담가시킨 뒤 츠유라고 불리는 간장 베이스 소스에 조금씩 적셔 먹어요.
0: 그런데 일본 하면 나가시 소맨 빼놓을 수 없잖아요.
1: 네, 맞습니다. 흐르다라는 뜻의 동사 나가스와 소맨이 합쳐진 말로 반으로 쪼갠 대나무 수로에 깨끗한 얼음물과 함께 소면을 흘려보내면 사람들은 대나무 주위에 들어서서 물을 타고 빠르게 내려오는 면발을 젓가락으로 낚아채듯이 건져서 츠유에 찍어 먹습니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 후기 문신이자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로 꼽히는 다산 정약용. 백성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그는 거중기를 발명해 수원 화성을 쌓고 직접 농사기술을 연구해 보급하면서 조선의 개혁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여러 사건에 휘말리면서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되자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당부합니다. 책 읽기를 게을리 하지 말거라. 그리고는 책을 읽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죠. 그 중에 강조한 게 바로 초서. 책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장을 직접 옮겨 적는 겁니다. 책에서 나한테 필요한 내용을 뽑아내는 일이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먼저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 내용인지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곧 나의 학문에 뚜렷한 주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란다. 다산 정약용의 독서법이었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가라오케 데 우타이스기마시다.
0: 노래방에서 노래를 너무 많이 불렀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돼서 너무 뭐뭐하다 라는 정도의 지나침을 나타내는 표현인 스기르 라는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수준 정도를 지나치다.
1: 스기르 스기르
0: 스기르 이 그룹 동사입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죠. 항공권
1: 고쿠켄 고쿠켄
0: 항공권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고쿠켄 선생님 저가 항공권은 뭐라고 해요?
1: 가크야스 고쿠켄 가크야스 고쿠켄
0: 가크야스 고쿠켄이라고 합니다. 위험하다
1: 기켄다 기켄다
0: 기켄이라고 하면 위험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음으로 그대로 읽은 거예요. 뒤에 다를 연결해서 기켄다 라고 해서 나 형용사로 활용하는데요. 우리 8과에서 위험하다 라는 이 형용사 나왔던 거 기억하나요?
1: 아브나이
0: 아브나이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1: 아르키 스마호 아르키 스마호
0: 아르키 스마호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스마호는 스마트폰이구나. 그러면 아르끼는요? 아르끄, 걷다라고 하는 일그룹 동사가 있었잖아요. 그 아르끄가 스마호랑 연결되면서 아르끼가 되었어요. 아르끼 스마호,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그러면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1: 아르키 스마호를 쓰르
0: 아르키 스마호를 쓰르 이렇게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음 단어 볼게요. 목소리
1: 코에 코에
0: 코에 목소리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소리를 나타낼 때 오또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선생님 이 코에 그리고 오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하이 코에는 주로 사람의 목소리를 의미하는데요. 오또는 사물이나 자연에서 나는 일반적인 소리나 음향을 뜻합니다.
0: 다음 단어 보죠. 집주인
1: 오야 오야
0: 노래방
1: 가라오케 가라오케
0: 가라오케 노래방인데요. 원래는 가라오케 복스라고 합니다. 이때 복스라고 하면 상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선생님 이 가라오케 이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1: 하이 원래 가라 오케스트라라는 말이었는데요. 가라는 비다,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 그래서 직역하면 빈 오케스트라라는 말에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0: 그리고 가라오케 복스에서 이 복스를 줄여서 보통 가라오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단어입니다. 다행이다.
1: 요깟다. 요깟다.
0: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정도의 지나침을 나타내는 스기르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스기르라는 동사는요, 앞서 단어에서 살펴본 대로 2그룹 동사이고요. 수준 정도를 지나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기르가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너무 뭐뭐하다, 지나치게 뭐뭐하다라는 동작이나 행위의 정도가 지나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우리 연습해봐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마시다.
1: 너무, 너무.
0: 스기를 연결해볼까요? 너무 마시다, 너무 많이 마시다.
1: 너미 스기르, 너미 스기르.
0: 너미 스기르, 너무 마시다 혹은 너무 많이 마시다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동사 마스형에 스기르를 연결하면 되는데요. 동사 마스형, 1그룹

0: 명사는요, 마지막 모음을 이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뭘로 바뀌어요? 너미. 이 뒤에 스기를 연결해서 너미스기르라고 하면 너무 많이 마시다, 편하게 과음하다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죠. 이번에는 이 그룹 동사에 연결해 볼게요. 보다,
1: 미르
0: 스기를 연결해 봅니다. 너무 보다 혹은 너무 많이 보다.
1: 미스기르 미스기르
0: 미스기르, 너무 보다, 너무 많이 보다. 동사 마스형의 스기르 연결해서 어떤 정도의 지나침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 그룹 동사의 마스형은요, 르만 떼버리면 됩니다. 미르에서 르 떼버렸어요. 미만 남았습니다. 미스기르, 너무 많이 보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게요. 와인이 달고 맛있어서 너무 많이 마셨어요.
1: 와인이 甘くて 美味しかったから 飲みすぎました. 와인이 甘くて 美味しかったから 飲みすぎました.
0: 와인이 아마크떼, 아마이, 달다입니다. 문을 연결할 때 접속조사 테 연결하면 되는데요. 이때 어미 이를 크로 바꿉니다. 그래서 아마크떼, 달고, 오이시카타카라, 오이시, 맛있다. 이 형용사의 과거 형태는요, 어미 이를 까따로 바꿉니다. 오이시카타, 맛있었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카라 연결해서요, 이유원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이시카타카라, 맛있어서, 노미스기마시다. 너무 많이 마셨어요. 노미스기르, 너무 많이 마시다. 노미스기마스, 너무 많이 마십니다. 노미스기마시다, 너무 많이 마셨어요. 다음 문장 볼게요. 리스가 재미있어서 너무 많이 봤어요.
1: 리일가 面白くて 미스기마시타. 리일가 面白くて 미스기마시타.
0: 리르가 오모시로크떼. 우리나라에서는 릴스라고 하는데요. 일본어에서는 리르라고 합니다. 리르가 오모시로이. 릴스가 재미있다. 문을 연결하고 싶어요. 접속조사 테. 그러려면요. 어미 이를 크로 바꿔야 해요. 그래서 오모시로크떼. 재미있어서 미스기마시다. 너무 많이 봤어요. 미스기르 너무 많이 보다. 미스기마스 너무 많이 봅니다. 미스기마시다. 너무 많이 봤어요. 자동화기 꿀팁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동사에 연결돼서 정도의 지나침을 나타내는 스기르의 용법을 살펴봤는데요. 실은 이 스기르는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에 연결해서 상태나 정도의 심함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어떤 형태에 연결해요? 이 형용사, 나 형용사 모두 어간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어간은요, 이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어미 이를 떼버리면 되고요. 나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실려 있는 형태가 어간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달을 붙인 형태라면 달을 뺀 형태가 어간이 되는 것이죠. 이 형용사부터 연습해 볼게요. 비싸다,
1: 가까이
0: 다카이인데요. 항공권이 너무 비싸다.
1: 航空券が 高すぎる
0: 고급갱가 다카스기르. 항공권이 너무 비싸다. 이 형용사의 스기를 연결할 때는 어간에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타카이 어간은요, 이를 떼버리면 돼요. 타카 이 뒤에 스기를 연결해서 다카스기르, 너무 비싸다. 이번에는 나 형용사로 연습해 볼게요. 위험하다.
1: 危険だ.
0: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너무 위험하다.
1: 歩きスマホは危険すぎる.
0: 아르키 스마호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키겐스기르, 너무 위험하다. 키겐다, 위험하다. 어간은요, 달을 뺀 키겐까지입니다. 이 뒤에 스기를 연결해서 키겐스기르, 너무 위험하다와 같이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스기르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일하다.
1: 働く
0: 하타라크. 1그룹 동사입니다. 스기를 연결해 볼게요. 일을 너무 많이 하다.
1: 働きすぎる
0: 하타라키 스기르. 1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 연결합니다. 그래서 하타라크가 하타라키 스기르가 되었습니다. 정중하게도 표현해 볼까요?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1: 働きすぎました
0: 하타라키 스기마시다. 여러분, 하타라키 스기르, 이걸 하나의 단어로 봤을 때, 르

0: 앞에 모음이 이예요. 그러면 이 그룹 동사 활용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정중을 나타내는 마스 연결할 때 어미 르만 떼버리면 되죠. 하타라키 스기마스.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하타라키 스기마시다.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는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1: 今週は 하타라키 스기마시다.
0: 今週は 이번 주는 하타라키 스기마시다.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번 주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주말에는 집에서 푹 쉬고 싶어요.
1: 今週は 하타라키 스기마시다から 주말은 집에서 ゆっくり したいです.
0: 今週は 이번 주는 하타라키 스기마시다から 하타라키 스기마시다.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카라 연결해서 이유원이 나타냅니다. 하타라키 스기마시다から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슈마츠와 주말에는 이에데 집에서 유끄리 시다이데스. 유끄리 스르라고 하면 푹 쉬다라는 뜻이고요. 동사 마스형의 타이 연결하면 희망 욕구를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유끄리 시다이데스. 푹 쉬고 싶어요.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あ、大家さん、こんにちは。
1: ジウさん、風邪ですか？大丈夫？
0: いえ、風邪じゃありません。昨日、カラオケで歌いすぎました。
1: あははは、カラオケですか。風邪じゃなくてよかった。
0: ちょっとはしゃぎすぎました。筋肉痛もあります。
1: よっぽど楽しかったんですね。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김지우가 아파트 앞에서 집주인을 만났어요.
3: 아, 오야상, 곤니치와.
2: 아, 오야상. 아, 집주인 아저씨. 곤니치와.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아, 오야 상, 곤니치와.
2: 이어서 보면요.
3: 에, 지우 상, 가세 데스까? 다이조부?
2: 에, 지우상. 아, 지우씨, 가제 데스까? 감기예요? 다이조부? 괜찮아? 라는 표현인데요. 다이조부다, 괜찮다 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나 형용사는요, 어간의 형태로 문말에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조부? 괜찮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괜찮아요? 라고 하면요.
3: 大丈夫ですか?
2: 라고 하면 되겠네요. 지금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え、じゅうさん、風邪ですか?大丈夫?
2: 이어서 보면요.
3: いえ、風邪じゃありません。昨日カラオケで歌いすぎました。
2: 이에 가제 자 아리마셍. 아니요, 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랜만에 일본어 처음 배웠을 때 문형 나왔죠? 명사, 정중한 부정 형태는요, 명사 뒤에 대화 아리마셍 연결하면 되는 거고요. 회화체에서는 대화의 축약형 자를 사용해서 가제 자 아리마셍, 감기가 아니에요. 기노, 어제 가라오케 대 노래방에서 우타이스기마시다. 노래를 너무 많이 불렀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우따우, 노래를 부르다. 일그룹 동사입니다. 일그룹 동사의 스기를 연결할 때는요, 동사 마스형이어야 하니까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스기를 연결합니다. 우따이스기르, 노래를 너무 많이 부르다. 우따이스기마스, 노래를 너무 많이 부릅니다. 우따이스기마시다, 노래를 너무 많이 불렀어요 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いいえ、風邪じゃありません。昨日カラオケで歌いすぎました。
2: 이어서 보면요.
3: 아하하, カラオケですか。風邪じゃなくてよかった。
2: 아하하, 가라오케 데스까? 아하하, 노래방이요? 가제 자 나크테 요깟다. 가제 자 나크테, 원래 형태는 가제 데와 나크테라는 표현이죠. 가제 데와 나이, 감기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제 데와 나이, 이 뭘로 끝났어요? 이로 끝났어요. 이 형용사 활용형인데요. 여기에 태 연결하려면 어미를 크로 바꿔야죠. 그래서 가제 데와 나 그때 감기가 아니어서 회화문에서 대화가 자가 됐어요. 가제

0: 그잖아, 그때. 욕 같다. 감기가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는 의미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아하, 가라오케 데스까? 가세 자나크테 요카타.
0: 이어서 보면요.
1: ちょっとはしゃぎすぎました。筋肉痛もあります。
0: ちょっと 하샤기 스기마시다. 좀 너무 들떠서 놀았어요라는 표현이에요. 하샤그라고 하면 야단법석 떨다라는 뜻인데요. 하샤기 스기르라고 하면 야단법석을 많이 떨다라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죠? 하샤기 스기마시다. 직역하면 야단법석을 많이 떨었어요. 조금 자연스럽게 너무 들떠서 놀았어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기니크즈모 아리마스. 근육통도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ちょっとはしゃぎすぎました。筋肉痛もあります。
0: 이어서 보면요.
1: よっぽど楽しかったんですね。
0: よっぽど꽤나 상당히 란 뜻이에요. 원래는 요호도라는 형태인데요. 강조해서 요뽀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다노시 깟단 데스네. 다노시 즐겁다 이형용사고요. 과거 형태는 이를 까따로 바꾸면 되죠. 다노시 깟단 데스네. 직역하면 즐거웠나 보네요. 혹은 즐거웠던 거네요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よっぽど楽しかったんですね。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あ、大家さん、こんにちは。
3: え、ジウさん、風邪ですか？大丈夫？
2: いえ、風邪じゃありません。昨日カラオケで歌いすぎました。
3: ははは、カラオケですか。風邪じゃなくてよかった。
2: ちょっとはしゃぎすぎました。筋肉痛もあります。
3: よっぽど楽しかったんですね。
0: 지금 들은 이 대화문 3번 이상 반복해서 듣고 따라해 보세요. 말하기 실력이 금방 좋아질 거예요. EBS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 초급 1번어에서 이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타카나 조각몽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게요.
1: 시츠, 시츠,
0: 시츠, 침대 시트고요.
1: 마트레스. 마트레스,
0: 마토레스, 매트리스입니다.
1: 파자마, 파자마.
0: 파자마, 파자마 혹은 잠옷이란 뜻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마트레스는 초금이 들어가고 특히 모음 부분이 한국어 발음과 많이 다르니 주의해 주세요.
0: 랜덤 박스 지식, 첫인상은? 사람을 만나거나 면접 같은 것을 볼때 흔히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죠. 그렇다면 첫인상은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1: はい。第一印象라고합니다。직역하면 제일 인상이라는 말인데요。상대를 처음 봤을 때 외모나 옷차림, 표정, 분위기 등을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인상을 뜻합니다.
0: 다이진쇼. 한자로 표현하면 제1인상이란 뜻인데요. 일본어에서 한국어의 첫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처음 초, 일본어로는 하츠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예를 들어, 첫눈은 하츠유키. 첫사랑을 하츠코이라고 합니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중급 중국어의 홍상욱
2: 왕르입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안녕하십니까, 성구현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2: 살기니다.
1: 보겠습니다. 두 문장 여쭤볼게요. 밖에서 누가 노크 안에 배웠습니다. 하나, 둘, 셋.
2: 外面有人敲门.
1: 저 지금 58페이지 예문한 거였어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2: 外面有人敲门.
1: 그렇죠. 조금 더 삐끗하면 안 됩니다. 복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 더 할래요. 어떤 사람은 자고 어떤 사람은 커피 마셔.
2: 有人睡觉. 有人喝咖啡.
1: 그렇죠. 7강의 제목이었죠. 어떤 사람, 요런, 요게 잘 발음이 돼야 오늘 8강, 너 이 프로그램 사용할 줄 아니?
2: 这个软件你会用吗?
1: 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단어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면 이치라이 칸이샤. 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해석이 되는 이 단어 한번 읽어볼게요.
2: 软件.
1: 한 번 더.
2: 软件.
1: 软 올라가면 안 됩니다. 뒤에가 사성이니까 반삼성 软. 软 이게 반삼성이에요. 이게 왜 소프트웨어인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일차원적인지 아십니까? 软이 무슨 뜻이죠?
2: 소프트.
1: 부드럽다.
2: 네. 네.
1: 그래서 실제로 하드웨어 있죠, 여러분? 하드웨어. 그러면 딱딱하다가 중국어로?
2: 잉.
1: 그래서
2: 잉젠이라고
1: 합니다. 와, 너무 재밌죠? Y-I-N-G 검색해보세요. 하드웨어는 잉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너무너무 중요한 조동사, 동사 앞에 쓰이면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은 할 줄 안다로 한번 내어볼게요. 후이 아니고 UI 사이에 에 넣어서
2: 회
1: 한번 더
2: 회.
1: 네, 배워서 수용할 줄 알아? 중국어 할 줄 알아?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네. 네. 사용하다, 쓰다.
2: 용.
1: 쓸 용자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데 정말 잘 못 사용해요. 요게 제가 본문 때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아, 뭐뭐조차.
2: 连.
1: 요렇게 암기하시면 안 되고요. 요것도 문장을 통해서 암기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컴퓨터.
2: 电脑.
1: 그럼 TV는요? 하나, 둘, 셋.
2: 电视.
1: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电脑. TV는 电视. 검색해 보시고요. 열다, 켜다,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동사.
2: 开.
1: 문 기억나세요, 여러분? 문 하나, 둘, 셋.
2: 门.
1: 방금 복습할 때 배웠었죠, 우리 서두에. 그죠? 그럼 문 열다. 동사가 먼저 와야죠.
2: 开门.
1: 네. 문 닫다 하시는 분, 닫다, 쥐로 시작해요. 하나, 둘, 셋.
2: 关.
1: 그렇죠. 문 닫다.
2: 关门.
1: 좋아요. 어, 감사해요, 미안해요의 모든 응답이 될 수 있는 일 없습니다.
2: 没事.
1: 그렇죠. 얼화를 빼고 해볼게요.
2: 没事.
1: 괜찮습니다. 没事 혹은 没事 다 좋아요. 정말 많이 쓰이는 이 사자성어처럼 암기하셔야 됩니다. 세 글자니까 삼자성어 괜찮네요. 가르치다.
2: 教.
1: 선생님, 이게 발음이 두 개잖아요.
2: 没错.
1: 교실은 중국어로 뭐예요, 교실?
2: 教室.
1: 아하, 사성입니다. 教室. 이게 보통 이제 A가 B에게 뭘 가르치다라고 할 때는 이제 일성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얼른 필기 준비하세요. 教, 가르치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자, 갑니다. A, 教, B, C. 이렇게 해야 돼요. A가 B한테 C를 가르치다. 괜찮죠?
2: 我们教大家汉语.
1: 그렇죠. 我们教大家汉语.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께 중국어를 가르쳐드린다. 와우, 맞아요. 자, 그러면, 그렇다면, 저것이란 말도 있지만 접속사로 쓰이면 그럼.
2: 나.
1: 그럼 네가 와.
2: 나, 你来吧.
1: 그럼 내가 먹을게.
2: 나, 我吃吧.
1: 무조건, 무조건 문장 맨 앞에 쓰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너무, 너무, 너무.
2: 太.
1: 太 뒤에는 보통 맨 뒤에 뭐가 많이 붙죠?
2: 르.
1: 네, 너무 비싸요.

0: 你会用吗？
1: 这个软件你会用吗？
0: 不会，我连电脑都不会开。
1: 没事儿，我教你。
0: 那太谢谢你了。
1: 这个软件你会用吗？
0: 不会，我连电脑都不会开。
1: 没事儿，我教你。
0: 那太谢谢你了。
2: 이제 함께 65페이지를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이 프로그램 사용할 줄 아니? 네가 먼저 와도 괜찮죠, 선생님?
3: 是的，
2: 네, 근데 오늘은 니를 뒤로 빼볼게요.
3: 这个软件你会用吗？
2: 와우, 会, 보이십니까? 동사 앞에 쓰이면 할줄 안다예요. 여러분, 이 문장 보시고 그냥 오케이 넘어가기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선생님, 이거 저거 软件 용 뒤에다 넣으면 어떨까요? 你会用 저거 软件 吗? 어때요?
3: 可以的，
2: 괜찮잖아요.
3: 嗯哼。
2: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도치법이에요. 목적어를 앞으로 도치시킨 거예요. 왜 그럴까요?
3: 强调吗?
2: 강조죠. 여러분들께서 근데 이런 의구심은 가졌어야 돼요. 그냥 오케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 목적어를 앞으로 땡겼구나. 이게 정확한 어순이구나. 니호이용 제가 软件吗? 원래는 이게 정석인 거죠. 할줄 아니, 쓸줄 아니라고 하니까 뭐래요?
3: 不会。
2: 자, 당연히 할줄 모른다 그러죠?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선생님, 용을 사용할 줄 아니 할때 사용하다 이렇게 넘어가기 너무 아쉬운 게 제가 아까 단어장에서 언급을 들었는데 요거 한번 해보려고요. 나 핸드폰으로 신문 봐. 여러분 잘 보세요. 나 휴대전화로 뉴스 봐. 나 핸드폰으로 뭐뭐로 뭐할 때 이 용을 쓰면 정말 문장이 풍성해집니다. 나 휴대전화로 신문 봐.
3: 我用手机看报纸。
2: 나 젓가락으로 밥 먹어.
3: 我用筷子吃饭。
2: 여러분, 괜찮았어요? 용 筷子, 筷子가 젓가락이래요. 용 筷子, 1차원적으로 해석하면 젓가락을 사용해서 吃饭, 밥 먹는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뭐뭐로 뭐 한다라고 할 때, 뭐뭐로라고 할때이 용을 떠올려야 돼요.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갔죠, 여러분. 근데 선생님께서 빨리 증인이 되어주세요. 정말 많이 쓰잖아요.
3: 真的非常常用。
2: 정말 자주 쓰인대요.
3: 네.
2: 뭐뭐로라고 할때 용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 들어갈게요. 나 컴퓨터 켤 줄도 몰라.
3: 我连电脑都不会开。
2: 자, 리엔 에이 떠 비, 이게 포인트예요. 오유는 어입니다. 또 아니고 떠 모두라고 외우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수학 공식처럼 리엔 에이 떠 비, 에이조차도 비하다. 아, 이런 거는 리엔 중궈렌도 부지다오. 이거 외우세요. 제가 유학생 때 이거 외웠어요. 리엔 중궈렌도 부지다오.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3: 중국 사람조차도 몰라요.
2: 뭐 바뀌었네요. 제가 한국어 해야 되는데 제가 중국어를 하고 어쨌든 이 문장을 외우시면은요, 요것도 대입을 시키면 됩니다. 컴퓨터조차도 킬줄 몰라. 괜찮죠? 다시 들어볼게요.
3: 我连电脑都不会开。
2: 띠엔나오 올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뒤에가 일성이니까 반삼성이죠. 띠엔나오. 그리고 삼성이성 또 나왔죠. 아아, 원리엔 워 올라간 순간 틀린 거예요. 원리엔 띠엔 이렇게 갈게요. 괜찮아. 내가 너 알려줄게, 가르쳐줄게.
3: 没事儿，我教你。
2: 괜찮아. 그러니까 고마워, 미안해의 대답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상관없어, 괜찮아라고 할 때,
3: 没事儿，
2: 내가 너 가르쳐줄게.
3: 我教你。
2: 아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A 짜오 B C였는데 C가 없어도 괜찮아요. A가 B를 가르쳐주다. 좋아요. 아, 그건 너무 고맙지.
3: 那太谢谢你了。
2: 이거 몇 글자예요? 여섯 글자죠? 육자성어처럼 암기하세요. 맨날 시에시만 하지 마시고. 그럼 너무 고맙지. 누가 누군가 도와준다 했을 때 그러면 집어넣어서 나 타이 시에시엔일러 하면은 중국인이 더욱더 오, 중국어 잘하는구나라고 마음속으로 칭찬을 하겠네요. 다시 들어볼게요. 안 보고 들어볼게요. 더잘 들릴 거예요. 어머, 이치라이 听一下.
1: 这个软件你会用吗？
0: 不会，我连电脑都不会开。
1: 没事儿，我教你。
0: 那太谢谢你了。
1: 这个

0: 软件你会用吗？
1: 不会，我连电脑都不会开。
0: 没事儿，我教你。
1: 那太谢谢你了。
2: EBS 초급 중국어 66페이지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만능 답변의 주인공 메이셜. 자, 해볼게요. 미안해, 내가 늦었어.
3: 对不起, 我迟到了。
2: 괜찮아, 나도 막 도착했는걸.
3: 没事儿, 我也刚到。
2: 메이셜 완벽히 이해하신 거 아는데요. 그럼 예문에 있는 迟到 그리고 막 도착했다, 깡다오 이런 것도 우리가 부수적으로 암기하셔야겠네요. 시에시에니 다음에 이렇게 문장이 올 수도 있어요. 너가 날 도와줘서 고마워.
3: 谢谢你帮我。
2: 한번 더.
3: 谢谢你帮我。
2: 괜찮아.
3: 没事儿。
2: 그렇죠. 얼화를 선생님께서는 고향에서 많이 쓰셨나요? 메이셜.
3: 对的。
2: 저도 중국 사람들이 메이셜 한 거는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3: 没事儿的话呢，经常是没事儿。
2: 아, 메이셜. 좋아요.
3: 네.
2: 물론 제 경험을 일반화하면 안 되지만 저는 중국에서 메이셜 많이 들었습니다. 66페이지 밑에 보시면 가르치다 나오죠? 해볼게요. 그는 나에게 춤을 가르쳐 준다. A, 쟈오, B, C입니다.
3: 他教我跳舞。
2: A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타, B는요.
3: 我
2: 그렇죠. C는요.
3: 跳舞
2: 춤추다를 티아오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모르셨다면 체크하시고요. 오빠는 여동생에게 글 쓰는 법을 가르친다.
3: 哥哥教妹妹写字
2: 글씨 쓰다, 写字. 다들 아시다시피 쓰다, 写. 요건 꼭 중요한 단어니까 외우시고요. 글씨, 글자, 우린 두 글자, 글자라고 하죠. 중국은 그냥 쓰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哥哥, 妹妹. 역시 부수적으로 복습이 됐네요. 67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리엔 A 따오 B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A조차 B하다. 부정문도 있어요. 리엔 A 따오 메이요. B 하면 A조차 B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 있네요. 예문이, 백문이 불여 예문입니다. 가시죠. 그는 심지어 중국어 책도 본다.
3: 他连中文书都看。
2: 완전 의역했어요, 선생님. 심지어라고 제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는 중국어 책조차도 본다. 이게 직역인데 의역을 하는 거죠. 심지어라고 할때이 리엔 에이 더 비를 한번 떠올려라. 네. 중文书, 중국어 책입니다. 그는 이름조차 잊어버렸다.
3: 他连名字都忘了。
2: 이름을 중국어로.
3: 名字。
2: 선생님, 정말 많은 초급자분들께서 민츠 링츠, 쌍지읒으로 많이 발음을 하세요.
3: 也能听懂吧。
2: 알아들으니까. 아무도 그걸 고쳐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계속 링츠, 링츠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셔야죠. 링츠, 제 학생, 제 청취자분들이라면 링츠 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경성. 아하, 좋아요. 나는 영화 볼 시간조차 없어.
3: 我连看电影的时间都没有。
2: 떠, 여기서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뭐의 아닙니다. 명사와 명사 사이에 더가 뭐뭐의고요. 여기서는 뭐뭐 하는 뭐뭐, 집에 가시는 할머니. 그러니까 동사와 명사 사이에 더라고 보시면 돼요. 집에 가시는 할머니.
3: 回家的奶奶。
2: 영화 보는 시간.
3: 看电影的时间。
2: 그렇죠. 이건 중국인조차도 몰라. 제가 유학생 때 외웠던 문장을 넣어봤습니다.
3: 这个连中国人都不知道。
2: 오, 남동생은 이런 일조차도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3: 弟弟连这种事都不懂。
2: 저 종, 나종할때 종은 종류 할때 종이지만 중국어에선 이 종이 때에 따라선 이러한, 저러한 할때 쓰이는 단어니까 종류라고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좋아요.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3: 一起进入深化练习。
2: 자, 오늘 배울 어법들은 다 나왔는데요. 그럼 이 페이지에서 뭘 얻어갈까요? 단어 더, 어휘랑 더 습득하겠습니다. 농구하다 중국어로 아셨습니까? 그는 농구를 할줄 안다.
3: 他会打篮球。
2: 어머머, 삼성이성 또 있어요. 딸란, 아아, 요게 들려야 됩니다. 이 란이 뭐죠, 선생님? 란이? 바구니.
3: 바구니.
2: 그렇죠.
3: 네.
2: 농구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 바스켓볼. 바구니 공.
3: 没错,
2: 맞죠?
3: 篮球。
2: 치우 아니고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치어우 기억하시고요.
3: 선생님,

0: 会打篮球吗？
1: 当然会。
0: 对呀，你个子那么高。
1: 个子那么高，선생님이저에게키가이렇게큰데라고하신거예요。
0: 嗯哼，当
1: 좋
0: 然
1: 아요。
0: 会打篮球。
1: 对，当然当然你할줄알겠다이렇게말씀하시네요。좋아요。저공항에서예전에야오밍실제로봤잖아요。야오밍。
0: 哇，他比你高吧？
1: 그 사람이 2미 3바 好像 是。
0: 终于有比你高的人
1: 아
0: 了。
1: 드디어 저보다 큰 사람 만났다. 그러니까
0: 네。
1: 2미터 28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도 올려다본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조차도 안다.
0: 连小孩子都知道，
1: 어린아이를 중국어로
0: 小孩子，
1: 작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사람한테 샤오로 쓰면 어리다예요. 어린아이조차 안다 이거죠. 선생님은 우리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신다.
0: 老师教我们唱歌，
1: 창꺼 하지 마시고요. 두 글자라 생각하시고 창꺼 좋아요. 노래하다 창꺼. 갑자기 복습하고 싶어요. 춤추다 하나 둘 셋.
0: 跳舞。
1: 그렇죠. 그럼 저 먼저 갈게요.
0: 那我先走了。
1: 패턴 알려드릴게요. 我先走了. 사자성어처럼 암기하세요. 저 먼저 갈게요. 선생님 가는 거니까 취 쓰는 거 아닌가요? 중국인들은 여기서 이럴 때 走를 쓰고요.
0: 떠나다.
1: 떠나다.
0: 嗯哼。
1: CNA러의 패턴을 써서 사용합니다. 갔다가 아니라 먼저 갈게요라고 할 때도 일러를 쓴다네요. 우리가 이거는 덩어리째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응용해 볼까요? 그럼 나 먼저 먹는다.
0: 那我先吃了。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나 먼저 마실게.
0: 那我先喝了，
1: 선생님, 러안 써도 이해하죠?
0: 可以的。
1: 하지만 중국인은 100%다 쓰는 것 같아요.
0: 嗯哼，
1: 네, 그런 걸 우리가 따라 하는 거죠. 괜찮아, 나 시간 있어.
0: 没事儿，我有时间。
1: 그래요. 너무 어법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단 이렇게 우리가 我先走了를 편하게 암기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력 따지기 풀고 계시죠?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한 개라도 틀리면 뭔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왜다 맞아야 되죠? 앞에 있는 본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그 뒤에 있는 성조에 따라 달라지는 쩌오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실 할 때는 쩌오시가 아니라 쩌오시 사성. 선생님 발음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교실은 매우 크다.
0: 我们的教室很大。
1: 여기서 더는 뭐예요? 우리의, 뭐뭐의죠. 명사와 명사 사이의 더는 뭐뭐의예요. 저희 지금 70페이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그는 매일 나에게 글자 쓰는 법을 가르쳐 준다.
0: 他每天教我写字。
1: 좋아요.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0: 这个软件你会用吗？
1: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0: 我是王老师，
1: 다음 시간에
0: 不见
1: 不
0: 散。
1: 散。

그날 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창가에 앉아 몰아치는 폭풍우에 귀 기울였습니다. 자연이 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수업 시간 릴케는 처음으로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귀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실체를 떠나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음악이 물리적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예술임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릴케는 음악을 듣는 것은 존재와 세계를 연결하는 시적이고 영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듣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된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함께 마음의 스위치를 켭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0: 안녕하십니까, 선근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老师.
0: 복습 많이
1: 살기니다.
0: 그렇죠. 두 문장 여쭤볼 테니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진도 나가는 것보다 복습이 중요합니다. 저 혼자 66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보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오빠는 여동생에게 글 쓰는 법을 가르친다.
1: 哥哥教妹妹写字.
0: 너무 생각을 틈을 안 주고 저희가 바로 발음을 했나요? 한 번 더 시작.
1: 哥哥教妹妹写字.
0: 좋아요. 글씨 쓰다. 写字 기억하시고요. 너 이 프로그램 사용할 줄 아니? 하나, 둘, 셋.
1: 这个软件你会用吗?
0: 맞아요. 조동사. 후이가 아니라 할 줄 안다. 회 기억하셔야죠. 구강. 저녁에 같이 밥 먹자.
1: 晚上一起吃个饭吧.
0: 우와. 앞선 8강보다는 훨씬 더 쉬워 보여요. 확실히 그죠? 과연 그럴까요?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오만 이치라이 카인샤. 저녁 삼성 경성 나이 생각하시면서
1: 완샹.
0: 재밌는 건 선생님 이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세요. 중국인들이 발음할 때 완샹 이 샹을 사성으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1: 是的.
0: 완샹 문제 없습니다.
1: 没问题.
0: 정확한 발음은 하지만 왕 선생님처럼.
1: 晚上
0: 삼성경성 할머니
1: 奶奶
0: 우리
1: 我们
0: 너네들
1: 你们
0: 이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게 저만의 방식이에요, 선생님. 괜찮죠?
1: 不错.
0: 네, 좋아요. 함께 같이
1: 一起
0: 품사는 부사예요. 부사는 위치가 어디죠? 수로 앞에 있어야 돼요. 수로가 뭐예요? 동사나 형용사 앞이죠. 같이 밥 먹자. 정말 좋아요. 한국어랑 똑같아요. 같이 먹다죠.
1: 一起吃
0: 좋습니다. 같이 와
1: 一起来.
0: 좋아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또이부치 배웠었죠. 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또이부치 예문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요것도 있네요.
1: 不好意思.
0: 3월부터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거 한 5번 나온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죠? 네. 근데 또이부치보다 더 약간 가벼운 느낌이 있죠. 그리고 excuse me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죠?
1: 是的.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 물어볼 때도 죄지은 건 아니잖아요. 뚜이부치라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죠. 네, excuse me.
1: 对呀,不好意思,去EBS怎么走?
0: 그렇죠. 오, 애드립 한 번 더 해볼게요.
1: 不好意思,去EBS怎么走?
0: 怎么走는 방향 물어볼 때 去를 쓰는 게 아니고 怎么走, 어떻게 가야 합니까? 怎么去를 쓰시면은요, 교통수단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갈 거예요?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깨알 같은 또 상식을 또 배웠습니다. 오늘.
1: 今天.
0: 아아 일성 잘 하셔야 됩니다. 찐티엔 이게 아니라 찐티엔. 자, 해야 한다. 동사 앞에 쓰이면 조동사로 쓰입니다.
1: 네.
0: 이게 원래 어떤 발음으로 많이 또 되죠, 선생님?
1: 뜨.
0: 뜨라고 읽을 땐 동사 뒤. 동사 앞에 있을 땐
1: 네.
0: 중국어로 선생님 해야 한다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데이도 있고 뭐 인가이도 있고
1: 시다,
0: 야오도 야오. 있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 데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얼른 필기하세요. 데이라고 읽을 땐 뒤에 동사가 와야 한다. 그렇죠. 야근하다.
1: 짜반.
0: 짜반. 쌍비읍보다는 약간 비읍 느낌으로 힘 빼시고 짜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해볼까요? 나 야근해야 해.
1: 我得加班.
0: 그렇죠. 동사 앞에 쓰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할 줄 안다. 호에. 그 녀석과 위치가 동일합니다. 와우. 뿔러가 아니에요. 동사 뒤에 뿌.
1: 뿌려.
0: 그렇지요. 아니 불자가 있으면 러가 아니라 뿔려고요. 어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능보호예요. 자, 가다를 집어넣어 볼게요. 취 집어넣어서.
1: 취不了.
0: 갈 수 없다예요. 원래 여러분 아니 불자는 동사 앞에 있는 거잖아요. 뭐취 이건 무슨 뜻이죠? 안 간다예요. 근데 동사 뒤에 뿌가 있으면은요 무조건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동사 할 수 없다. 해볼까요? 올 수 없다.
1: 来不了.
0: 이렇게 먹을 수가 없다.
1: 吃不了.
0: 그렇죠. 吃不了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1: 太.
0: 와우 복습이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太谢谢你了. 기억나시죠? 太땡땡了. 아쉽다. 아깝다.
1: 可惜.
0: 제가 축구 아나운서로 캐스터로 빙의가 돼볼게요. 선생님, 저 중국 해설자예요. 손흥민을 중국어로 손식민이라고 하죠?
1: 네.
0: 손식민, 다만, 다만이 슛이에요. 다만, 우와, 다가올러, 太可惜了. 네, 비껴갔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아깝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깝다 조심하셔야 돼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있어요. 아깝다니까. 아, 돈 아까워.
1: 我常听韩国人这么说.
0: 그죠? 잘못된 표현이에요.
1: 没错.
0: 그럴 때 쓰는 아깝다.

0: 아닙니다, 여러분.
1: 싫다.
0: 또 하나 있어요. 야야, 헤어져. 네가 아까워.
1: 네가 너무 아까워.
0: 그거 아니죠?
1: 不是的.
0: 네, 그러니까 아쉽다로 사실 외우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아쉽다로 외우시면 다 통용됩니다. 太可惜了. 타이와 러 사이에 많이 옵니다. 다음에.
1: 下次.
0: 다음에 우리 밥 먹자.
1: 下次吃饭吧.
0: 我们 집어넣어 볼게요.
1: 我们下次一起吃饭吧.
0: 지금 선생님께서는 我们 下次 하셨죠? 이 下次는 주어 앞뒤에 올 수 있습니다. 문장 맨 앞에 올 수도 있어요.
1: 下次我们一起吃饭吧.
0: 또 됩니다. Please로 많이 쓰이는데 원래 문장 맨 앞에 있으면 칭, 그죠? 근데 오늘은 이거예요. 겸허문으로 쓰이는 이 동사인데요. 그렇게 오지 마시고 겸허문 이런 말 못 들은 척 하시고요. 그냥 이거 외우세요. A, 칭, B, 칠판. A가 B한테 밥을 쏜다예요. 선생님이 너한테 피자 쏠게. 라오시 칭니 피자. 안 돼요. 무조건 치 있어야 됩니다.
1: 네. 老师请你吃披萨.
0: 이렇게 내가 너에게 커피 살게.
1: 我请你喝咖啡.
0: 중국은 먹다와 마시다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우린 다 먹다가 되잖아요. 마시는 건 허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옆에 본문 보지 마시고요.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我们 이치라이 티이샤.
2: 第9课. 晚上一起吃个饭吧。晚上一起吃个饭吧。不好意思，今天得加班，去不了了。啊，那太可惜了。下次我请你。晚上一起吃个饭吧。不好意思，今天得加班。 去不了了。啊，那太可惜了。下次我请你。
0: 여러분, 지금부터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녁에 같이 밥 먹자.
1: 晚上一起吃个饭吧。
0: 주어가 빠진 거예요. 워먼이 빠진 거겠네요, 선생님.
1: 也可以说咱们.
0: 咱们, 그렇죠.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을 모두 포함할 때는 워먼보다 사실은
1: 咱们이
0: 더 많이 쓰이긴 합니다, 여러분. 咱们, Z-A-N 검색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밥 먹자면 그냥 吃饭吧 하면 되지, 선생님. 이 吃个饭吧, 이거를 왜 쓴 겁니까?
1: 좀 가볍게?
0: 그들의 말투예요. 이게 약간 이런 식이에요. 말만 나는 거예요. 말만. 네, 맛있게 말하는 거예요. 전화하다가 중국어로
1: 打个电话.
0: 네, 打电话인데 打电话 사이에도 이거를 씁니다. 그러니까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이거를 습관적으로 쓰는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넣어봤습니다. 캐주얼하게 가벼운 말투니까 따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吃个饭吧. 미안해.
1: 不好意思.
0: 이런 상황에서는 对不起, 호환 가능하죠? 오늘 야근해야 돼. 今天 더가 아니죠. 동사 앞에 있으면 해야 한다.
1: 今天得加班.
0: 나 못 갈 것 같아. 我가 생략이 됐습니다.
1: 去不了了.
0: 선생님 이거 오타 아닌가요? 왜 러가 두 개 있어요? 去不了了.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사 뒤에 不了 기억나시죠? 동사 뒤에 不了는 동사할 수 없다인데 특히 이 가능보호의 부정문 동사 뿔랴오 뒤에 러가 정말 많이 쓰입니다. 여기서 러는 완료가 아닙니다. 바로 상태 변화죠. 갈 수 없게 되었다. 이게 직역이에요, 선생님. 그죠?
1: 그렇죠.
0: SHOU 4성 검색해보세요. 아, 못 참겠네. 정말 쇼블랴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1: 是的.
0: 네, 못 참겠네. 근데 이 특성상 역시 쇼블랴오러. 러 정말 많이 같이 쓰죠.
1: 아, 진 쇼블랴오러.
0: 네, 이렇게 말이죠. 선생님, 아니면 아니라고 하셔도 돼요. 쇼블랴오. 쇼블랴오러. 선생님은 어떤 걸 더 많이 썼습니까?
1: 또용.
0: 아, 또용. 다 사용하셨대요.
1: 네.
0: 정말 솔직하십니다.
1: 네, 상황을 바꾼 거 강조하고 싶을 때.
0: 상황 바뀐 걸 강조할 부자야. 때. 러를 써라.
1: 네.
0: 왜 러를 쓰죠? 상태 변화니까.
1: 是的.
0: 그렇죠. 취블랴오러. 이 문장도 러를 안 써도 괜찮긴 하지만
1: 可以的.
0: 강조한 거죠. 상태 변한 게. 아, 원래는 경성인데 이렇게 물음표 앞에 있으면 이성으로 바뀝니다. 뭐라고? 아? 좋아요. 너무 아깝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아쉽다라고 외우세요. 그럼 너무 아쉽다.
1: 那太可惜了.
0: 네, 타이 땡땡 러 사이에는 보통 안 좋은 뉘앙스가 무조건은 아니지만 많이 옵니다. 다음에 내가 너한테 쏠게.
1: 下次我请你.
0: 삼성이 3개 이상이면 성조가 맨 앞에 있는 성조가 무조건은 아니지만 역시 반삼성이 많습니다. 我请你 이걸 기억하세요. 我 올리지 마시고요. 아 물론 일상생활에서는 我请你 해도 괜찮죠.
1: 可以的.
0: 네.
1: 我们还可以说我请客.
0: 아, 请客. K-E 사성입니다. 请客. 대신 조심하세요. 내가 쏠게. 我请客 되죠?
1: 可以的.
0: 我请客 피자. 我请客你 이런 말은
1: 不行.
0: 안 됩니다. 请客 뒤에는 어떤 것도 올 수 없어요. 무조건 마침표 혹은 물음표가 와야 됩니다. 请客 아주 좋은 단어예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我们 一起来听一下.
2: 晚上一起吃个饭吧。不好意思，今天得加班，去不了了。啊，那太可惜了。下次我请你。晚上一起吃个饭吧。 不好意思，今天得加班，去不了了。啊，那太可惜了。下次我请你。EBS
0: 초급 중국어. 어법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74페이지 보겠습니다. 동사 뒤에 뿌려 보이시죠? 어떻게 보면 지금 복습이네요. 매운 거.
1: 라다.
0: 형용사로 원래 맵다가 뭐죠, 선생님?
1: 라.
0: 형용사 뒤에 덜을 쓰면 명사로 바뀝니다. 매운 것이 되는 거죠. 나 매운 거 먹을 수가 없어. 한 번 더.
1: 我吃不了辣的.
0: 그렇죠. 너무 늦었어. 나 집에 못 가.
1: 太晚了. 我回不了家.
0: 선생님, 回家不了 아닌가요? 이 不了는 동사 뒤에 와야 돼요. 回家 할 때 家는 명사잖아요. 명사 뒤에 절대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吃饭不了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틀리신 분들, 吃不了饭 이 문장 구조예요. 꼭 기억하세요. 상황에 안타까움을 전하는 그시 아까 제가 연기까지 했어요. 손시민, 손흥민 땀은 아이야, 太可惜了. 제가 중국 유학할 때 정말 많이 들었던 네, 박지성 선수가 제가 유학할 때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었거든요.
1: 벼지싱?
0: 네, 벼지싱. 그때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게 축구를 봤습니다. 아, 예문 들어볼게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안 나가면 너무 아쉬워.
1: 这么好的天气不出去太可惜了.
0: 이렇게 좋은 날씨, 형용사와 명사 사이에 더울 수 있습니다. 예쁜 선생님, 그 문장 구조예요. 예쁜 선생님.
1: 漂亮的老师.
0: 그렇죠. 무조건 뭐뭐의가 아니에요. 그가 시합에 참가하지 않는다니 정말 너무 아쉽네.
1: 他不参加比赛,真的很可惜.
0: 진짜로, 정말로.
1: 아깝다.
0: 네.
1: 아쉽다.
0: 真的. 真的 기억하세요. 진짜로. 그죠?
1: 아하.
0: Really. 참가하다.
1: 참가.
0: 경기, 시합.
1: 비赛.
0: 그렇죠. 그럼 참가 가지고 한번 놀아볼까요? 참가 못할 것 같아. 우리가 아까 위에 배웠던 불려 써서 시작.
1: 참가不了.
0: 오, 참가不了. 이렇게 가는 거죠. 괜찮죠?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예문 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만 이칠라이 카인샤. 우리 왕 선생님께서 칭커도 알려주시고 너무 좋았어요. 그 칭입니다. 오늘만큼은 플리즈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너한테 커피 살게. 그 어디에도 우리 한국어에서는 마시다가 없죠? 하지만 넣어야 됩니다.
1: 我请你喝咖啡.
0: 삼성이 연달아 세 개죠? 맨 앞에 주어가 반삼성입니다. 我请你. 칭은 이성이에요. 我请你. 니는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일성이니까 반삼성. 我请你喝. 어머니께서 모두에게 간식을 대접해 주신다.
1: 마마, 请大家吃点心.
0: 오, 간식을?
1: 点心.
0: 이 点心이 광동에서는 딤섬이래요.
1: 是的,是的.
0: 맞죠? 홍콩에서는요. 네, 이게 딤섬이거라는데.
1: 정확한 발음
0: 모르겠네. 괜찮아요? 이거, 근데 한자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한자로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점심.
1: 아,
0: 점심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이게.
1: 아,
0: 그렇죠. 점심이 아니죠.
1: 어허, 是这样啊.
0: 네, 그렇습니다. 간식, 点心. 광동에서는 딤섬. 그렇죠. 그가 나 영화 보여준대. 무조건 먹고 맛있는 것만 쏘는 게 아니었어요.
1: 他请我看电影.
0: 와우, 좋은 친구네요. 한 번 더.
1: 他请我看电影.
0: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으로 바뀌어야죠. 칭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一起进入深化练习.
0: 우리는 네 글자 공포 영화, 중국은
1: 공포片.
0: 공포 어때요? 공포 괜찮죠? 그럼 이건 어때요, 여러분? 맞춰 보세요. 애정이 중국어로 아이칭이에요. 아이칭片 이건 뭐예요? 로맨스.
1: 아, 还有个什么词来着?
0: 어떤 글자가 생각나십니까?
1: 想不起来了.
0: 아, 생각이 안 나세요?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로맨스 괜찮죠?
1: 没错.
0: 네. 그럼 이건 어때요? 코미디 영화는
1: 喜剧片.
0: 아, 喜剧片. XI 그리고 JU 검색해 보세요. 喜剧片 좋습니다. 나 공포 영화 못 봐. 안 본다가 아니잖아요. 동사 뒤에 뿔려오니까 할 수 없다예요. 볼게요.
1: 我看不了恐怖片.
0: 려 올라가야죠.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 려 공포片 좋아요. 우리는 선생님께 차를 대접한다. 그 어디에도 허 마시다가 생각이 안 날 수 있죠. 써야 됩니다.
1: 我们请老师喝茶.
0: 한 번 더.
1: 我们请老师喝茶.
0: 표를 못 샀다. 아, 너무 아쉽다.
1: 没买到票，真可惜.
0: 没 동사 따오는 동사를 안 한 게 아니라 동사를 못 한 거예요. 목적 달성 실패예요, 여러분. 따오를 빼면 뭐예요? 일부러 안 산 거죠. 네, 没 看 따오는 보고 싶었는데 못 본 거죠. 이건 못 산 거고요. 표, 표 외우시고요. 그들은 우리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할 계획이다.
1: 他们打算请我们吃晚餐.
0: 저녁 식사, 완찬. 그럼 오찬, 우리가 청와대 오찬 그러잖아요.
1: 오찬.
0: 그렇죠. 조찬.
1: 早餐.
0: 그렇죠. 계획하다.
1: 打算.
0: 좋습니다. 이 신발 너무 작아서 난 신을 수가 없어.
1: 这鞋太小,我穿不了.
0: 입다도 되지만 신다도 됩니다. 穿不了. 괜찮죠. 鞋는 뭐예요?
1: 鞋.
0: 鞋, 신발이죠.
1: 对的.
0: 그럼 글씨 쓰다 할 때 쓰다는 뭐예요, 중국어로?
1: 写.
0: 너무 어려워요, 그죠? 쓰다는 삼성이에요, 写. 이거는 그냥 빠르게 올라갑니다. 写. 문맥상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웬일로 타이 뒤에 러가 없네요. 타이 샤얼러 써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실력 따지기 꼭 풀어보시고요.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晚上一起吃个饭吧.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1: 중국어공부는처음에는서툴지만두번째는익숙해지고세번째는친구가됩니다목금토오전5시20분
0: 星期四五六上午五点二十分
1: 홍상욱과
0: 왕도와함께
1: 중국중고를통해중국을
0: 만나보세요
2: 지금여러분께서는 EBS FM 을듣고계십니다저는입이되는영어의이연석
3: 그리고저는제니퍼클라이드입니다
4: 중국어의시작은여기
5: EBS 초급중국어

0: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老师.
0: 복습마니.
1: 살길이다.
0: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이 신발 너무 작아. 나 신을 수가 없어. 하나, 둘, 셋.
1: 这鞋太小,我穿不了.
0: 어우, 지난 시간 동사 뒤에 볼려 기억나십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 지금 76페이지 여쭤본 거였고요. 저녁에 같이 밥 먹자. 그 밥 먹다 吃饭 사이에 끄 집어넣어서.
1: 晚上 一起吃个饭吧.
0: 전화하다, 打电话 사이에 거 집어넣어서
1: 打个电话.
0: 중국인들은 말 만나게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그냥 습관적으로 거를 쓰기도 한다. 이것도 회화 포인트였습니다. 지금 복습이 잘 돼 있어야 오늘 10강 약 먹었니?
1: 吃药了吗?
0: 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죠?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我们一起来看一下. 감기도 되고 감기에 걸리다도 됩니다.
1: 감冒.
0: 동사로 써볼까요? 감기 걸렸니?
1: 감冒了吗?
0: 하면 됩니다. 그럼 러로 질문하면 뿌 아닙니다. 러로 질문하면 무조건 부정문은 매예요. 감기 안 걸렸어. 시작.
1: 没感冒.
0: 그렇죠. 러 쓰면 안 되죠. 매이 뒤에는 러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줄곧 계속 쭉.
1: 一直.
0: 부사입니다. 동사 앞에 있겠죠? 잠자다 두 글자 기억나시는 분들?
1: 睡觉.
0: 쟤는 계속 자네.
1: 他一直睡觉.
0: 쟤 계속 말하네.
1: 他一直说.
0: 저예요, 저. 걔는 계속 기침하네.
1: 他一直咳嗽.
0: 오유는 어우예요. 咳嗽예요. 쏘가 아니라 咳嗽. 이성경성. 아하. 아이고, 못 본 사이에 키가 많이 咳嗽. 어때요? 이거 기초 때 오프라인 때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선생님만 웃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엄중이란 한자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시면 잘 못 사용합니다. 심각하다. 무조건 안 좋은 뜻이에요.
1: 얀종.
0: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얀종 하신 분 계십니까? 중국어의 얀이란 발음은 없어요. Y를 I로 바꾸세요. I-A-N, E-N입니다. 실제로 한글 이로 시작하는 발음이에요. 얀이 아니라 옌, 옌종. 네, 다시 들어볼게요.
1: 옌종.
0: 약.
1: 药.
0: 네, 아직 모모하지 않았다. 역시 완료 부정은 매입니다. 아직, 하이와 정말 많이 쓰입니다. 아직 안 왔어.
1: 还没来.
0: 아직 안 먹었어. 같이 하시죠.
1: 还没吃.
0: 아직 안 갔어. 시작.
1: 还没去.
0: 그렇죠. 퇴근하다.
1: 下班.
0: 下班. 세게 하지 마시고 우리 왕老师처럼 下班 비음 느낌으로 하시려고 해보세요. 아직 퇴근 못했어.
1: 还没下班.
0: 슬픈 말이죠. 그죠? 이건 어때요? 더 슬픈 말 해볼까요? 아직 출근 안 했어.
1: 还没上班.
0: 그렇죠. 내가 바로 네 엄마다. 내가 바로 한국 사람이다 할 때 바로의 뜻도 있고요. 시간의 빠름을 나타내는 바로일 수도 있고 그 밖의 뜻이 엄청 많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외울게요. 발음은 해볼게요. 찌우가 아니라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1: 찌우.
0: 찌어우예요. 찌어우. 그렇죠. 좀 일찍, 일찍 좀 얼른 필기하세요. 플러스 동사예요. 일찍 좀 와.
1: 早点来.
0: 일찍 좀 돌아가서
1: 早点回去.
0: 그렇죠. 早点 뒤에 수로와 함께 쓰인다. 기억하세요. 얼화를 빼고 그냥 早点 해도 괜찮아요.
1: 可以的.
0: 네. 돌아가다. 후이 후이 하지 마시고 UI 사이에 에 넣어서
1: 回去.
0: 回라는 글자 뒤에 라이나 취가 오면은요. 방향보호로서 경성입니다. 回去 해도 알아듣지만 回去 돌아오다 回来 해도 되지만
1: 回来가
0: 정확한 발음이에요. 쉬다. 아이유 사이에 역시 오 넣어서 쉬어우예요.
1: 쉬우시.
0: 그렇죠. 쉬우시 쉬우시 하지 마시고요. 쉬우시. 아, 일찍 좀 쉬어.
1: 早点休息.
0: 하면 괜찮겠네요. 옆에 벌써 보신 거 아니죠? 81페이지 보지 마시고요. 눈을 감고 우리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我们一起来听一下.
2: 第10课. 吃药了吗?
3: 我感冒了，一直咳嗽。
2: 严重吗? 吃药了吗?
3: 还没呢，下班就去买。
2: 那早点回去休息吧。

0: 我感冒了，一直咳嗽。
1: 严重吗？吃药了吗？
0: 还没呢，下班就去买。
1: 那早点回去休息吧。
2: 중국어는 은느니가 이런 조사가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나 감기 걸렸어. 줄곧 기침해. 이게 직역이죠. 근데 밑 해석을 보시면 어때요? 나 감기 걸려서 계속 기침이 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좀 약간 우리식으로 바꿔서 연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3: 没错，
2: 나 감기 걸렸어. 계속 기침 안 해.
3: 我感冒了，一直咳嗽。
2: 삼성이면 앞에 워 이성이죠. 워간 마을러. 간은 올라간 순간 틀린 거예요. 뒤에가 사성이니까 반삼성 간 마을러. 줄곧 기침한다. 라디오에서는 이제 기침하면 NG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3: 是的。
2: 저도 연기 PD님이 놀래셔가지고 지금. 예, 네, 저 기침한 거고요. 심하니 그 엄중하니가 아니에요. 심해?
3: 严重吗？
2: 그렇죠. 약 먹었어?
3: 吃药了吗？
2: 그렇죠. 러로 질문했으니까. 안 먹었으면 무조건 메이저. 그리고 앞에 하이를 정말 많이 집어넣습니다. 아직 안 먹었어.
3: 还没呢。
2: 어이고, 동사가 없죠. 예, 생략 가능합니다. 하이 메이 치너.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되는 거죠.
3: 是的。
2: 예, 맨 뒤에 어기조사 너까지 함께 해오세요. 얼마나 많이 쓰는 말이에요? 선생님,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모두 이걸로 대답을 해주세요.
3: 嗯哼。
2: 탈 라일라마?
3: 还没呢。
2: 제가 지금 왔니? 물어봤는데. 밥 먹었니? 吃饭了吗?
3: 还没呢。
2: 이렇게 말이죠. 예, 요게 그냥 만능이네요. 다 통용할 수 있겠네요. 퇴근하고 곧장 사러 가려고.
3: 下班就去买。
2: 그렇죠. 내가 바로 갈때 바로가 아니라 시간의 빠름. 퇴근하자마자 바로의 그 바로입니다. 사러 간다라 그러죠? 우리는 사러 간다. 중국은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먼저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밥 먹으러 가자.
3: 去吃饭。
2: 그렇죠. 먼저 가다가 오는 거죠. 그럼 일찍 들어가서 좀 쉬어. 우리는 선생님, 일찍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다 그랬잖아요.
3: 嗯哼。
2: 들어가다니까 중국어로 진취니까 워진취 쉬오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중국은 돌아가다 그랬습니다.
3: 没错。
2: 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일찍 좀 돌아가서 쉬자. 쉬어.
3: 那早点回去休息吧。
2: 와우, 나는 저것이 아니라 그러면이죠. 한번 더 들어볼게요. 기니까.
3: 那早点回去休息吧。
2: 早点儿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이성이니까 반삼성 早点回去休息吧. 쉽지 않은 발음이에요. 계속 다시 듣기 통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눈 감고 다시 들어볼게요. 我们一起来听一下.
0: 我感冒了，一直咳嗽。
1: 严重吗？吃药了吗？
0: 还没呢，下班就去买。
1: 那早点回去休息吧。
0: 我感冒了，一直咳嗽。
1: 严重吗？吃药了吗？
0: 还没呢，下班就去买。
1: 那早点回去休息吧。
2: EBS 초급
3: 초급 중국어.
2: 중국어 82페이지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엄중하다, 심하다.
3: 严重。
2: 너 감기가 너무 심하다.
3: 你的感冒太严重了。
2: 역시 타이와 러 사이에 불만족스러운 안 좋은 상황이 오죠. 직역하면 너의 감기 너무 심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감마오는 동사예요, 명사예요? 하나, 둘, 셋.
3: 名词。
2: 명사죠, 그렇죠. 빨리 가서 쉬어. 얼른 가서 쉬어.
3: 快去休息吧。
2: 선생님, 저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시우시가 아니라 시아오시. 선생님처럼 발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들어야 되겠죠?
3: 反复的练。
2: 아, 반복해서 연습하라고 하시네요. 공기 오염, 대기 오염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3: 空气污染越来越严重了。
2: 너무너무 좋은 문장이에요. 슬픈 해석이지만 하나씩 볼게요. 점점 뭐뭐하다.
3: 越来越。
2: 越来越의 특성상 러 많이 붙습니다. 상태 변화입니다. 어유, 넌 점점 멋있어지네.
3: 越来越帅了。
2: 제가 평소

0: 평소에 듣는 말이 아닙니다. 네,
1: 不是的.
0: 감사합니다.
1: 성쌤,越来越帅了.
0: 감사합니다. 저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아, 你怎么越来越胖了? 뭐예요? 점점 살이 찐다.
1: 没错.
0: 선생님, 이 越来越 뒤에 러 거의 많이 쓰는 거 맞죠?
1: 对的.
0: 네, 생략 가능하지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대기 오염, 중국도 네 글자입니다.
1: 空气污染，
0: 공기 오염, 그렇죠? 란 올라간 순간 틀린 거죠? 뒤에가 사성이니까 반삼성, 공치 우란. 네. 자, 그럼 자 어디야? 일찍 좀, 좀 일찍 가보겠습니다. 너 내일 일찍 좀 일어나.
1: 你明天早点起床吧。
0: 기상하다, 삼성이성, 아아, 삼성이성, 아아,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1: 起床。
0: 起床,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잠에서 깨는 걸 지床이라고 하죠. 이 床이 뭐예요, 선생님? 침대죠.
1: 침대,
0: 큰 대자 넣어볼게요. 큰 침대, 이게 킹베드예요.
1: 大床。
0: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죠? 너무 피곤해. 나좀 일찍 퇴근하고 싶어.
1: 太累了，我想早点下班。
0: 하고 싶다, 샹이 자오디알 앞에 있네요. 아, 나 일찍 좀 먹고 싶은데.
1: 我想早点吃。
0: 나 일찍 좀 가고 싶은데.
1: 我想早点去。
0: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입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이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즈 검색하시면은요 가장 많이 나오는 한국어 뜻이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 줄곧. 선생님 줄곧이란 말 아시죠, 한국어로?
1: 听说过.
0: 아, 听说过가 정확한 리액션인 것 같아요. 들어본 적 있다. 근데 많이 쓰이진 않아요.
1: 没错.
0: 맞습니다. 没错가 맞습니다. 또의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쭉 계속 이렇게 의역이 되는
1: 对,
0: 거예요.
1: 尤其是쭉.
0: 쭉, 아, 쭉 좋다. 네.
1: 그죠?
0: 저보다 한국어를 잘하시네요. 네. 쭉 가세요.
1: 一直走.
0: 방향을 나타낼 때는요, 취가 아니고 저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길 물어보면은요, 쭉 가세요. 이즈 취가 아닙니다. 이즈 저. 이즈 취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느낌이죠.
1: 是的.
0: 예, 네, 그 꼬부랑 막 우회전했다가 좌회전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go straight. 쭉 가시는 거는 취가 아니고 이즈 저. 오유는 어예요. 조조하지 마시고 이즈 저. 기억하시고요. 나는 줄곧 음악 듣는 걸 좋아했어.
1: 我一直喜欢听音乐。
0: 와우, 이즈 시환 팅 인웨 음악 듣다 팅 인웨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는 계속 내 전화를 안 받아.
1: 他一直没接我的电话。
0: 오, 안 받았다. 완료 부정 may 뒤에 러 쓰지 마시고요. 전화 받다 할때 받다를 중국어로
1: 接。
0: 이 티에 뒤에 손님 집어넣어 볼까요? 손님이 중국어로 뭐죠?
1: 客人。
0: 客人 接客人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손님을
1: 마중하다.
0: 예, 손님을 맞이하다. 전화 받다 할때 받다. 손님을 받다 할때 받다의 뜻도 쓰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걔는 계속 말을 하지 않네.
1: 他一直不说话.
0: 말하다를 한 글자로 쇼어, 두 글자로 쇼화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화는 말이란 명사입니다, 여러분. 이 예문들을 통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즈의 어감을 조금이나마 터득을 하셨으면 성공입니다. 표현 한 걸음 더 거기에도 이즈 있을까요? 볼까요?
1: 好的，一起进入深化练习。
0: 84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할줄 아는 영어가 별로 없는데 이거 할줄 압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네, 걱정하지 마.
1: 别担心。
0: 하지 마가 먼저 와야죠. 부사입니다. be에 걱정하다를 중국어로.
1: 担心。
0: 네. 별로 안심해.
1: 不太严重。
0: 무타이 에이 하면은 그다지 별로 막 에이하지 않아. 별로 안 어려워. 하나, 둘, 셋.
1: 不太难。
0: 무타이보다 중요한 게난 뒤에 있는 수로입니다. 어렵다를 모르면 할 수가 없죠. 별로 안 피곤해.
1: 不太累。
0: 선생님은 계속 줄곧 여기서 근무하셔.
1: 老师一直在这儿工作。
0: 이즈 이 단어가 동사 앞에만 오는 게 아니라 전치사 어디 어디에서 앞에서도 올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기억하세요. 일하다 꽁쪼 쌍지읒하지 마시고
1: 工作。
0: 약간 지은 느낌으로 힘 빼고 발음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선생님 먼저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처음부터 2번.
1: 老师。 一直在这儿工作。
0: 다 같이 시작. 老师一直在这儿

0: 청소와, 오, 잘하셨어요. 그래도 안 따라 하시는 분 계시네요. 우리는 좀 일찍 출발할 계획이야. 계획이다 참 많이 나오죠?
1: 我们打算早点出发。
0: 수로 앞에 쓰이는 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출발 앞에 쓰이죠? 일찍 좀 출발하다. 早点 출발. 근데 한 발짝 뒤에서 보시면 여기서는요. 워먼이 주어고요. 다산이 수로입니다. 뒤에 있는 목적어가 문장 자체가 목적어 되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1: 是的。
0: 그러니까 다산 뒤에는 이렇게 문장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많은 게 아니고 무조건 문장에 목적어가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1차원적인 예문 들어갑니다. 나 중국 갈 계획이야. 시작.
1: 我打算去中国。
0: 그렇죠. 취중고어가 목적어 되는 거죠. 괜찮죠, 여러분? 좋습니다. 다음, 나는 줄곧 저 핸드폰을 사고 싶었어.
1: 我一直想买那个手机。
0: 삼성이니까 앞에 샹이 이성이죠. 只想买. 이게 또 포인트입니다. 날씨가 안 좋아.
1: 天气不好。
0: 어마어마한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A 하는 게 낫겠다. 하이시 A 봐. 집어넣어서 아무래도 일찍 돌아오는 게 낫겠어.
1: 还是早点回来吧。
0: 선생님, 이거 언젠가 제가 꼭 어퍼 포인트 다룰게요. 하이시 땡땡 봐. 이렇게 표현한 걸음 더해서 살짝 터치하고 넘어가기 너무 아까운 표현이죠.
1: 没错，经常用。
0: 네, 자주 사용한다고 하시네요. 아무래도 네가 말하는 게 낫겠어.
1: 还是你说吧。
0: 정말 많이 쓰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쓴말 뭔지 아세요? 할시 我吃吧. 아무래도 내가
1: 내가 먹는
0: 먹는
1: 거
0: 게 낫겠다.
1: 나겠어.
0: 그렇죠. 이맨 뒤에 발을 안 써도 돼요. 근데 사용하세요. 정말 많이 쓰이니까.
1: 是的。
0: 실력 따지기 꼭 풀어보시고요. 병원 갈때 필요한 86페이지 꽈하오. 상당히 재밌는 단어예요. 옷을 걸다 할때 걸다 꽈, 번호할 때 하오. 이게 이제 중국어에서는 접수할 때 쓰는 말이죠, 선생님.
1: 是的。
0: 꽈하오. 꽈하오. 저 접수하려고요. 한 번만 들어볼게요.
1: 我要挂号。
0: 여기서 야오는 원투 니드가 아니라 동사 앞에 쓰이면 조동사로서 하려하다 해야 한다예요. 여기서는 하려하다겠죠? 저 접수하려고요. 이렇게 선생님 꽈하오. 많이 쓰면 좋은 말은 아니겠죠? 병원이니까.
1: 当然了，谁
0: 네.
1: 想去医院呀？
0: 누가 병원 가고 싶어 하겠냐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할 때는 이 꽈하오가 병원에도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1: 嗯哼。
0: 좋습니다. 번호를 걸다 이렇게만 외우지 마시고 접수하다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吃药了吗？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입니다.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을 간단한 곡 소개와 함께 들려드리는 주말 세계음악갱 1부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오늘과 내일은 휴가 극성수기를 맞아서 아무 생각 없이 즐길 수 있는 서머 히트송 퍼레이드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최근 월드차트에서 볼 수 있는 요즘 히트곡으로 꾸몄는데요. 플레이리스트의 타이틀은 바캉스 2026으로 정했고요. 먼저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를 통해 다시 글로벌 차트 상위권에 오른 두 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샤키라와 브루나보이가 함께한 다이다이,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두 곡 들려드립니다.

8월 1일 토요일의 세계막갱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오피셜송 콜롬비아의 샤키라와 나이지리아의 브루나보이가 함께한 다이다이 그리고 폐막식 공연으로 역주행 중인 BTS의 2020년 노래 다이너마이트 두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바캉스 2026 이번에는 국적을 초월한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콜롬비아의 세바스티안 야트라와 미국의 존 레전드가 함께한 따코네스 로호스, 빨간 하이힐. 콜롬비아의 말루마와 캐나다의 더 위켄드의 조합으로 하와이, 리믹스 버전이고요. 나이지리아의 리마와 미국의 셀레나 고메스가 함께 부른 캄다운까지 세 곡 전해드립니다. It's when I was

요즘 글로벌 뮤직 씬에서 가장 돋보이는 나라들이죠. 라틴 아메리카의 콜롬비아,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노래 세곡 이어드렸습니다. 순서대로 세바스티안 야트라와 존 레전드의 따코네스 로호스, 빨간 하이힐, 말루마와 더 위켄드의 하와이 리믹스 버전이었고요. 레마와 셀레나 고메스의 Calm Down이었습니다.

0: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바캉스 2016. 이번에도 월드스타들의 콜라보 히트곡입니다. 순서대로 콜롬비아의 까롤지와 스페인계 프랑스 가수 마누차오가 함께한 비아한도 보렐문도 세계여행. 이탈리아 록밴드 모네스킨의 프론트맨이죠. 다미아노 다비드의 솔로 히트곡입니다. Talk to me. 남아공의 타일라와 미국의 기타리스트 나일 로저스가 피처링한 곡입니다. 세 번째 노래는 푸에르토리코계 미국 가수죠. 제니퍼 로페스. 여기에 쿠바계 미국 래퍼, 프로듀서 핏불이 함께한 On the Floor입니다. 이 노래까지 세 곡 이어드립니다.
1: Salida del vuelo con destino a la...

아주 오래전에 히트했던 댄스 뮤직 람바다가 샘플링된 곡이었죠. 제니퍼 로페즈의 On the Floor, 피처링 핏불이었고요. 중간에 들으신 곡은 다미아노 다비드, 타일라, 나일 로저스가 함께한 Talk to Me. 가장 먼저 들으셨던 곡은 까롤지와 마누차오의 비아한도 보렐 문도, 세계 여행이었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바캉스 2016. 이번에는 유로댄스 뮤직의 강국 이탈리아로 갑니다. 이탈리아는 디스코의 대표 뮤지션 조르지오 모로도를 중심으로 이탈로 디스코라는 용어까지 만들어낸 나라죠. 요즘 이탈리아와 유럽의 클럽 댄스 플로어를 달구고 있는 노래들, 디스코 밴드, The Colors의 Italo Disco, 그리고 DJ 가브리 폰테의 Exotica 두곡 보내드립니다.

이탈리아의 댄스 뮤직 두 곡이었습니다. The Colors의 이탈로 디스코, 이어진 곡 가브리 폰테의 엑소티카였습니다. 서머 히트송 들려드리고 있는 3명 플레이리스트, 바캉스 2016. 이번에는 네곡 준비했습니다. 스페인 가수 아브라함 마테오와 아나 메나의 듀엣곡 Quiero decirte, 너에게 말하고 싶어. 캐나다 가수 샬롯 가르댕의 The Way We Touch. 요즘 프랑스 신세대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말리 출신의 프랑스 가수죠. 요즘 프랑스 차트를 도배하고 있는 아야 나카무라의 노래 자자. 그리고 벨기에의 월드스타 스트로마이 히트곡 알록 옹당스, 우리는 춤춘다. 이 곡을 미국의 카니에 웨스트와 함께한 버전으로 들려드립니다.

네곡 함께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아브라함 마테오와 아나메나의 Quiero decirte, 너에게 말하고 싶어. 샬롯 가르댕의 The Way We Touch. 아야 나카무라의 자자. 그리고 스트로마이와 카니에 웨스트가 함께한 알록 옹당스, 우리는 춤춘다 였습니다. 세계의 음악갱 토요일 1부, 세명 플레이리스트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세계 대중음악의 거장을 소개하는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스페셜을 이승열 DJ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오늘 준비한 마지막 바캉스 송은 한국 출신의 DJ, 프로듀서 패기구의 빅히트곡입니다. It Goes Like Na-Na-Na 에디트 버전이고요.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EBS FM 세계 음악 기행.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새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1: Be really free, do you? No, it's like Vysotsky. You whisper his songs. I won't whisper what I feel. I want to scream like he does. I can't fly anymore. Look at me. Look at me.
2: Вдоль обрыва, понад пропастью.
0: 당신의 자유는 지금 이 비소츠키 같아. 당신은 비소츠키를 숨죽여 노래하게 만들고 있잖아. 난 내 감정을 숨죽인 채 말하기 싫어. 소리 지르고 싶어. 비소츠키처럼. 1986년 영화 백야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소련의 발레리노 니콜라이가 숨어서 금지곡을 듣는 옛 애인에게 외칩니다. 그 배경에서는 절규하듯 블라드미르 비소츠키가 노래합니다. 구소련에서 블라드미르 비소츠키의 음악은 오래도록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백야의 주인공 니콜라이를 연기했고 영화와 마찬가지로 소련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세계적인 발레리노 미하일 바리시니코프가 이 비소츠키의 반체제적 송가 꼬니 브리비리 들리비에 야생마에 맞춰 춤추는 장면은 전 세계에 비소츠키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비소츠키의 사후 5년 만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에서는 여전히 금지곡으로 묶여 있었죠. 하지만 소련 국민은 오래 전부터 그의 노래를 일상적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 블라드미르 비소츠키가 처음 무대에 설 때부터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음악은 소련 당국의 눈에 가시였죠. 소련에서 음반을 검열하고 정식 발매를 결정하는 국영 음반사 멜로디아는 비소츠키의 음반 발매를 철저히 제한했습니다. 1968년에는 언론까지 나서서 비소츠키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선전운동을 벌일 정도였답니다. 저속한 가사로 범죄 문화를 미화하고 청년들의 도덕성을 타락시킨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소련 청중들은 비소츠키의 공연장을 찾았고 몰래 녹음해 집에서 몰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와 지인들에게 복사해 나눠주었습니다. 수십, 수백, 수천 번 복사된 비소츠키의 테이프는 소련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938년 소련에서 태어나 10대 때 모스크바 예술극장을 다니던 시절 블라드미르 비소츠키의 꿈은 배우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20살을 앞둔 1950년대 후반 소련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는 음악인들 압도르스카야 베스냐를 발견하고 인생의 궤도를 바꾸게 됩니다. 압도르스카야 베스냐는 러시아어로 작가의 노래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는 싱어송라이터의 음악을 가리키지만 당시 소련에선 공산당 정부에 예속된 선전음악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과 자유를 노래하는 언더그라운드 대중문화와 괴를 같이 했습니다. 블라드미르 비소츠키는 단출한 악기 편성

붙인 가사. 러시아의 전통 7연 기타에 독특한 튜닝이 빚어내는 비장한 사운드. 이 모든 게 블라드미르 비소스키를 소련 역사상 가장 독보적인 음유 시인으로 만들었습니다. 42살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후에도 영화 백야의 세계적 성공으로 재조명받은 후에도 소련에서 블라드미르 비소스키 음악을 편히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선 후에야 소련 정부는 그의 시와 노래 그리고 가사의 출판을 허용했습니다. 한편 소련 민중의 불법 복제 문화는 비소스키의 여일한 음악 인생과 함께 했습니다. 러시아어로 비공식 릴테이프 복제 및 유통 방식을 뜻하는 마그니티즈타트. 이것은 비소스키를 거쳐 풀뿌리 대중음악 운동으로 승화했습니다. 비소스키는 공식적인 음반이 없었음에도 마그니티즈타트를 통해서 소련의 대중이 가장 많이 듣는 음악이 되었죠. 비소스키 본인 또한 저작권이나 불법 복제를 문제 삼지 않았고요. 오히려 크게 반겼습니다. 러시아 대중문화 전문가 버깃 모이머스는 블라드미르 비소스키를 국가의 철저한 검열 속에서도 구전과 불법 복제라는 대안적 경로를 통해 일궈낸 이 지하 저항음악의 가장 성공적인 전형으로 꼽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영혼, 소련의 양심, 블라드미르 비소스키의 음악은 소련의 검열기관이 아니라 청중이 출판한 작품이다.

글로벌 팝 역사의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억압 속에서 자유를 노래한 음유시인 검열과 판금의 정치적 한계 속에서 불법 복제라는 대안적 시장을 창출, 지하 저항 음악의 귀감을 보여준 싱어송라이터, 시인, 배우 블라드미르 비소츠키였습니다. 아호타 나볼코프, 늑대 사냥. 1968년에 만들어진 곡인데 세상에 나온 방식은 극 무대 위에서 블라드미르 비소츠키가 직접 불렀다죠. 당신들의 얼굴을 지키라. 뭐 거칠게 번역된 한국어 제목. 이 뉘앙스가 잘 전달되지는 않지만 일종의 자유 선언 같은 그런 저항의 극이었다는데요. 좀 시인의 시가 또 바탕이 된 그 무대에서 늑대 사냥이란 은유로 당국을 화나게 했죠. 고간에 등장하는 모리사냥이라는 은유가 특히 기분이 나빴었다 하네요. 당국에서는 뭐 당국자들도 이런 은유를 파악할 정도로 집중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냥 넘기지 않고 예술가와 권력의 관계에 있어서 예술가는 당국에 의해서 모리사냥 당하는 존재로 그렇게 표현이 된 그 부분으로 인해서 검열의 대상으로 이제 금지가 됐고요. 아까 그 국영 레이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지난주에 헝가리 다녀오신 우리 예, 김광현 편집자가 또 헝가리의 당시 그 소비에트 위성 국가 시절에 헝가로톤이라는 국영 레이블에서 발표된 음반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런 음악들은 뭐 관제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거엔 표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관심이 전혀 없었고 마그니티즈 다트라는 이런 릴 테이프를 자체 유통하면서 그 언더그라운드 산업은 모르겠고 이거 그냥 팔지 않고 그냥 서로 그냥 나눠주는 형태였을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됐다라니까 참 놀랍다는 생각도 드네요. 블라드미르 비소츠키의 음악을 들으면서 아까 영화의 한 장면에서 또 몰래 듣던 그 주인공의 여자친구의 모습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이 자기 검열에 익숙했고 용기를 내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비소츠키의 음악으로 놀라고 또 힘을 얻기도 했고 그런 모양이었던 모양입니다.

1987년 포르투갈 리스본 수녀원을 개조한 건물에 다섯 명의 젊은이가 모였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 밴드를 결성한 후 데뷔 앨범을 녹음하기 위해서 모인 터였습니다. 클래식 기타를 든 베드루 아이리쉬 말갈량이시, 키보드 신터사이저를 든 호드리고 레옹, 첼로를 든 프란시스코 히베이루,

아코디언을 든 가브리엘 고무시, 그리고 리스본의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부르던 테레사 살게이루. 이렇게 모여 수녀원 건물로 들어간 지 5분 만에 그들은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건물 바로 위에서 5분 간격으로 전차가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이로 인해 귀따가운 소음과 함께 진동이 발생했죠. 리스본이 자랑하는 명물 노란 기차가 그들에겐 초장부터 쉼 없이 내리치는 날벼락처럼 다가왔습니다. 애초에 그 건물을 택한 건 석조 벽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연스러운 울림과 잔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다소 놀라운 결정을 내렸답니다. 전차가 지나가지 않는 틈을 타서 녹음하기로요. 5분마다 멈추고 숨을 고르는 녹음 과정은 고도의 집중력과 완벽함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결과물은 신비롭고 영적인 차원의 공간음악이었습니다. 드럼이나 일렉트릭 기타처럼 소리가 도드라지는 악기는 배제하고 클래식 기타, 아코디언, 첼로 조합에 우아하고 유장한 음악을 빚어내는 가운데 테레사 살게이루의 노래가 그 위를 부유하듯 청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포르투갈의 중세음악, 농촌의 민속음악, 그리고 파두는 그들이 머물며 만든 사운드스케이프를 거쳐 성스러우면서도 현대적인 차원으로 올라섰습니다. 그 음악의 산실이 된 수녀원, 정확히는 그 수녀원이 자리 잡은 지역의 이름, 신의 어머니라는 뜻의 포르투갈어 마드레 데 데부시는 앨범 제목의 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밴드 이름의 초안도 됐습니다. 그 이름은 마드레 데우시입니다.

베드루 아이리시 말갈리아이시. 그와 호드리고 레아옹은 마드레데우스를 결성하기 전까지 팝, 락, 뉴웨이브를 추구하는 밴드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어의 아름다움, 포르투갈 고유의 정체성을 담되 현 시대, 새 세대의 포르투갈 음악을 만들자 라고 의기투합하여 밴드를 떠납니다. 이후 그들은 1987년 리스본의 한 선술집에서 취미로 노래를 즐기던 10대 소녀 데레사 살게이루를 발굴합니다. 소녀원에서 녹음한 데뷔 앨범 마드레데우시와 두 번째 앨범 평단과 시장에서 모두 성공을 거둔 후 1990년대에 들어서 발표한 세 번째 앨범으로 유럽에서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밴드로 인지도를 넓힙니다. 그리고 1995년 독일의 거장 빔 벤더스 감독의 영화 리스본 스토리 사운드 트랙으로 발표한 앨범 아인다는 마드레데우시를 월드스타 밴드로 확고히 자리 잡게 해줍니다. 아코디언, 첼로, 기타 중심의 초창기 어쿠스틱 사운드는 이 시기 신테사이저를 도입하며 그들 특유의 공간감에 영화적인 서사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2007년 보컬리스트 데레사 살게이루가 솔로 활동을 위해 탈퇴한 후 남은 멤버들은 마드레데우시 앤드 아반다 코스미카라고 밴드명을 바꿨습니다. 이 새로운 밴드명이 시사하듯 전자 사운드의 몽환적인 공간감과

아프리카 전통 타악 리듬을 접목한 음악을 선보입니다. 현재는 새로운 보컬 비아트리즈 뉴니스와 함께 예전에 정제되고 우아한 신뢰악 포크 음악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새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글로벌 음악 시장에 진출한 포르투갈 음악인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자국의 정체성을 알린 사례로 손꼽히는 밴드 마드레데우시를 만나봤습니다. 보컬리스트 테레사 살게이루가 몸담았던 밴드 시기의 주요 곡이었습니다.

아자 우키우베르 무슨 일이 있어도 라는 제목인데요. 포르투갈어 관용구가 있다고 하네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일까요? 영어로는 come what may라는 좀 고전적인 표현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기다린다. 바람결에 돌아와다오 내 사랑. 이런 부분을 보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무조건 기다리겠다라는 서약이네요. 97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코디언 소리도 없었죠. 이 노래는 오히려 후반부에 독특한 Jew's Harp 소리가 후주에 등장을 하는데 그렇게 좀 약간 월드 뮤직, 글로벌 뮤직 범주로 확장해 나간 그런 예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음악적인 예. 뭐 단순히 주스 하프 소리 하나 들렸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이전에는 벌어지지 않았을 그런 편곡적인 장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들의 이 마들데우스 이전의 음악을 좀 들어봤는데요. 신스팝 뉴웨이브예요. 그런데 호드리고 레앙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 신스팝의 음악에다가 이 포르투갈적인 것들을 조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얹으려고 했던 시도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가장 성공했던 예군요. 포르투갈의 그러니까 아말리아 호드리게스 이후로 대표적인 대표성 그런 의미겠죠. 지난 3월 2일이었네요. 그날 세아라가 선정한 음악인 가이타노 벨루주를 만나기 위해 1968년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음악 페스티벌 현장에 나갔었죠. 지금 다시 한번 그곳을 찾았습니다. 가이타노 벨루주를 다시 만나려는 건 아닙니다. 그날 가이타노 벨루주를 비롯해서 지우베우뚜 지우, 가오코스다, 동세 등등 절친한 동료 음악인들의 세션 연주를 맡았던 록밴드 오즈무탄치스를 만나러 왔습니다. 브라질의 모 TV 방송사가 주최한 페스티벌 무대였죠. 처음부터 주최 측과 관객을 도발할 작정으로 무대에 오른 가이타노 벨로주는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라는 슬로건을 노래로 만들어 불렀습니다. 관객들은 벨로주의 노래의 탈을 쓴 낭독 또는 선언에 부하가 치밀기 시작했습니다. 벨로주의 뒤에서 괴상한 비닐옷을 걸친 오즈무탄치스가 관객들의 신경을 거스를 생각밖에 없는 것 같은 연주를 이어가자 그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누군가 무대를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불길이 번지듯 관객석에 많은 사람들이 뒤돌아섰습니다. 이 명백한 거부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오즈무탄치스는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더니 그대로 연주하기 시작했죠. 가이타노 벨로주는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언제나 내일을 죽이고 있다. 너희는 어제 죽은 옛날의 적이 될 것이다. 너희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오즈무탄치스는 시종일관 성가시고 괴상한 음악으로 그들을 놀려대고 있었습니다. 화내는 인간보다 깐죽대는 인간이 더 미운 법. 보사노바가 브라질 대중음악계를 부드럽게 달래주던 1960년대 후반 이 실험정신으로 무장한 트로피칼리아 진영에서 유독

몬스무잔지스의 역사는 앞서 이야기한 상파울루 무대에 오르기 2년 전인 1966년 비틀즈를 듣고 음악을 시작한 아르나우두와 세르지우 바치스타 형제, 그리고 미국계 브라질 혈통으로 일찍부터 영미권 팝 문화를 접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히타 리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트로피칼리아 사운드의 급진주의를 표방했습니다. 비틀즈 스타일의 예쁜 멜로디 라인을 쫙 깔고 삼바, 보사노바, 서양 클래식을 콜라주하는 가운데 가짜 사이렌, 가짜 빗소리, 플라스틱 분무기, 피리 대신 쓴 고무 호수, 노래 대신 침을 뱉거나 턴테이블에서 돌아가는 LP를 손으로 눌러 음을 지연시키거나 레코드 테이프를 거꾸로 재생하는 등이 간의 수공업으로 제작한 효과 음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내내 일렉트릭 기타의 사이키델리아를 펼쳤죠. 여기에 몽환적이고 천진한 동시에 연극적이고 변화무쌍한 히달리의 목소리, 그리고 비치보이스처럼 부드럽게 화음을 맞추다가 묘한 광기를 드러내는 바치스타 형제의 목소리가 어울려 오스무탄치스만의 그로테스크한 아름다움? 그런 게 완성되었습니다.

오즈무탄치스는 브라질 대중음악 역사에서 파격 그리고 전위로 가장 충만했던 음악사조 트로피칼디아의 실험 정신을 가장 투철하게 실현한 음악인들이었습니다. 브라질 전통 타악 리듬과 정교한 오케스트레이션, 사이키델릭 록, 현대음악의 불협화음, 일상의 소음, 청아한 노래, 귀기와 광기에 젖은 넋두리를 한 곡 안에 비선형적으로 뒤섞는 시도는 당시 전통을 고집하던 문화 순혈주의자들에 대한 전면적 테러였습니다. 이 같은 진영의 음악인들에게는 와, 이 실험주의는 끝이 과연 어디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몸살이는 법 없이 내달린 음악의 최전선이었습니다. 아, 한 가지 더 있네요. 오즈무탄치스는 브라질 말로 돌연변이를 뜻한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팝 역사의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어뱅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60년대 후반 영미 록 음악이 유입되면서 전통 보존과 혁신의 가치 차이로 양분된 브라질 대중음악계에서 이 양쪽 모두를 흡수하는 동시에 파괴 그리고 전위를 거쳐 새로운 음악 모델을 제시한 사조 트로피칼리아를 대표하는 돌연변이를 만나봤죠. 오즈 무탄티스였습니다. 68년도 발표 곡이었는데요. 바니스 엣 지르첸시스, 빵과 서커스였습니다. 대중을 현혹하는 먹을 거 주고 오락거리를 주면서 통제하고 마비시킨다. 누가? 정부가. 이런 비꼬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혹적인 비틀즈적인 비틀즈 중에서도 사전 페퍼 음반, 바로크 사이키델릭 팝의 정점이었다. 뭐 이런, 그리고 트로피칼리아 미학의 상징적인 곡이다라고 알려진.

1977년 6월 미국의 소울 거장 도나 서머의 댄스 넘버 I Feel Love 이 곡이 세상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그해 11월 12일 빌보드 핫100 차트 6위까지 올랐죠. 당시 미국 대중음악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I Feel Love는 관현악 오케스트라와 일렉트릭 기타에 의존했던 기존 미국 디스코와 달리 신서사이저를 비롯한 전자악기만 사용했거든요. 이 곡의 프로듀서가 오늘날 디스코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탈리아 거장 조르지오 모로도라죠. 조르지오 모로도는 디스코에 흥미를 잃은 미국 대중에게 전자 사운드로 무장한 디스코의 도래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달로 디스코라 불리게 될 스타일의 기술적, 미학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탈로 디스코의 역사는 1970년대 후반 이탈리아 클럽 문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의 클럽 DJ와 프로듀서들은 미국과 영국에서 최신 디스코 음반을 수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입 LP는 가격도 너무 비싼 데다 물량도 부족했답니다. 결국 프로듀서들은 궁여지책, 아니 DIY 정신을 발휘하기에 이르죠. 이거 우리가 직접 값싸게 댄스곡을 만듭시다. 마침 신테사이저, 드럼 머신이 저렴한 가격으로 널리 보급되면서 소규모 독립 스튜디오에서도 오케스트라나 세션 연주자 없이 음악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시기였습니다. 음악 제작 기술의 대중화, 그리고 이탈리아 현지 DJ들의 수요가 맞물리며

이탈리아산 디스코 음악에게 이달로 디스코라는 이름을 지어준 건 자국이 아닌 독일 음반 레이블 ZYX의 사장 베른하르트 미쿨스키였습니다. 미쿨스키는 그간 사모은 이탈리아 디스코 음반들에서 엄선한 곡들을 담아 모음집 컴필레이션 앨범으로 발표하면서 베스트 오브 이탈로 디스코라는 타이틀을 직접 지었다죠. 그후 이탈로 디스코는 전문 레이블을 쏟아내며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가제보 사바지, 게리 로우 플러츠, 마이크 프란시스, 발티모라, 라이언 페리스, 발레리 도어, 문레이, 켄 라즐로, 미코 미션, 프레드 벤츄라, 기타 등등 이 수많은 이달로 디스코 스타들이 등장, 당시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답니다. 디스코의 산실, 미국 정복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1970년대 말 미국 디스코 시장은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탈로 디스코는 미국산 오리지널 디스코와는 다른 사운드와 정서로 다가갔습니다. 100% 순전자 사운드로 인공적이고 미래주의적인 사운드를 제시하는 동시에 어딘가 멜랑콜리한 서정도 내세웠고 영어로 쓴 가사로 미국 대중의 진입장벽을 낮췄습니다. 미국 대중이 열광했습니다. 죽어가던 댄스 음악의 시장이 회생했을 뿐만 아니라 테크놀로지의 전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디스코의 죽음을 지켜보던 미국에서 1980년대 초중반 하우스와 테크노 음악이 태동한 데에는 이탈로 디스코의 DNA가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유럽은 이탈로 디스코를 기반으로 유로 디스코의 전성기를 이끌었고 영국은 신트팝과 뉴 로맨틱스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전자음악으로 팝의 기틀을 가장 먼저 마련한 크래프트베르크의 나라 그리고 이탈리아에게 글로벌 유통망을 제공하며 이탈로 디스코의 세계화를 이끈 바로 그 나라 독일. 독일은 이후 미국, 이탈리아와 함께 이탈로 디스코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 초석이 바로 EDM이라 불리는 장르라죠.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 음악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이탈리아산 디스코, 이탈로 디스코가 미국을 정복했을 때라는 주제로 관련 이야기, 음악가들 살펴봤고요. 조지오 모로도 실제로 자료에 디스코의 아버지란 칭호가 명시돼 있죠.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존의 그 전통적인 디스코를 이야기하면은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R&B나 펑크 씬이 그라운드 제로다 뭐 이렇게 인식은 하고 있죠. 근데 상업적으로 어쿠스틱 연주, 실제 뮤지션들의 연주와 휴먼 그루브가 중요했던 뭐 오케스트라까지 동원된 그런 화려한 기존의 디스코 사운드만 듣다가 이런 대안이 제시됐을 때, 와, 모던하다. 이런 반응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루브 자체가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디스코 하면 예전 정통 디스코 사운드 하면 저는 그 드러머가 하이해트를 열 때, 그 오픈 하이해트에 그 느낌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탈로 디스코, 이런 전자 디스코의 상황은 그런 요소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네요. 첫 곡, 가제보의 I Like Chopin이었죠. 이 곡은 명실공히 이탈로 디스코의 그 대표. 두 번째 곡, 1985년, 멀티모라라는 팀의 데뷔 싱글이었죠. 타르잔 보이. 미국 빌보드를 뚫었습니다. 핫100 차트 13위까지 올라갔고요. 영국에선 더 반응이 좋았네요. 3위. 프랑스에서는 1위. 인터내셔널 석세스 스토리라고 할수 있겠죠. 2시간의 음악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승열의 세계 음악 기행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0: ED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세상에서 떠나보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가족의 빈자리를 실감하게 되면 커다란 상실감이 닥칩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은 우리에겐 마음으로도 가족을 떠나보내는 두 번째 이별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떠난 가족에 대한 추억,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고인은 버거운 기억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언제든 떠올릴 수 있는 존재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잘 먹고 잘 자는 사소한 일상부터 채워나가면서 차츰 새로운 나날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그 슬픈 마음을 나누세요. 처음엔 견디기 쉽지 않았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삶의 새로운 의미로 남을 겁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1: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Now, you have listened to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5MHz

8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이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한국어를 教え始めました.
0: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돼서 뭐뭐하기 시작하다 라는 동작의 시작 개시를 나타내는 표현인 나니나니 하지메르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시작부터 볼게요. 시작하다.
1: 하지메르. 하지메르.
0: 하지메르. 이 그룹 동사입니다.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다.
1: 니혼고노 벤쿄오 하지메르.
0: 니혼고노 벤쿄오 하지메르. 이번에는 계속하다.
1: 츠즈케르. 츠즈케르.
0: 츠즈케르. 마찬가지로 이 그룹 동사인데요. 일본어 공부를 계속하다.
1: 니혼고노 벤쿄오 츠즈케르.
0: 니혼고노 벤쿄오 츠즈케르 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마치다, 끝내다.
1: 오와르. 오와르.
0: 오와르. 1그룹 동사입니다. 일본어 공부를 마치다.
1: 니혼고노 벤쿄 오와르.
0: 니혼고노 벤쿄 오와르 라고 하면 되겠네요. 배우다.
1: 나라우. 나라우.
0: 나라우. 1그룹 동사입니다. 피아노를 배우다.
1: 피아노 나라우. 피아노 나라우.
0: 수영을 배우다.
1: 수영을 나라우. 수영을 나라우.
0: 일본어를 배우다.
1: 니혼고 나라우. 니혼고 나라우.
0: 다음 단어 볼게요. 아기.
1: 아카짱. 아카짱.
0: 아카짱. 아기인데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아카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아카짱 다른 말로는요?
1: 아깐보.
0: 아깐보라는 표현도 있고요. 외래어도 있죠?
1: 베비.
0: 베비라고도 합니다. 엄마.
1: 마마. 마마.
0: 마마. 보통 유아어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마마의 대응에서 아빠는요?
1: 파파.
0: 파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가르치다 혹은 알려주다라는 의미의 단어는요?
1: 오시에르. 오시에르.
0: 오시에르. 이 그룹 동사인데요. 일본어를 가르치다.
1: 니혼고 오시에르. 니혼고 오시에르.
0: 테니스를 가르치다.
1: 테니스 오시에르. 테니스 오시에르.
0: 전화번호를 알려주다.
1: 전화번호 오시에르. 전화번호 오시에르.
0: 마지막 단어입니다. 배우다.
1: 마나브. 마나브.
0: 마나브. 1그룹 동사인데요. 대학에서 경제학을 배우다.
1: 대학에서 경제학을 마나브. 대학에서 경제학을 마나브.
0: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우다.
1: 역사로부터 교훈을 마나브.

0: 歴史から 교훈을 学ぶ.
1: 앞서서 배우다란 뜻의 날아우라고 하는 일그룹 동사도 있었고요. 지금 만화부라고 하는 일그룹 동사도 나왔습니다. 선생님, 이 날아우, 만화부 혹시 차이점 있을까요?
0: 하이, 날아우는 선생님이나 선배 등으로부터 배우는 행위를 가리키고요. 만화부는 누군가에게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경험하고 탐구하며 익히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동작의 시작을 나타내는 하지메루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지메루는 시작하다라는 뜻인데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되면 뭐뭐하기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메루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단어에서 봤었죠? 스즈케르, 계속하다, 오하르, 마치다, 끝내다라는 동사도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돼서 계속 뭐뭐하다, 뭐뭐하는 것을 끝내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즉, 동사 마스형에 하지메르가 연결되면 뭐뭐하기 시작하다라는 동작이나 상황의 시작 개시를 나타낼 수 있고요. 동사 마스형에 즈즈케르를 연결하면 계속 뭐뭐하다라는 계속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동사 마스형에 오하르를 연결하면 동작이나 상황의 종료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단어 싹 틔우기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배우다.
0: 나라의
1: 배우기 시작하다.
0: 나라이 하지메르
1: 나라이 하지메르. 배우기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사 마스형에 하지메르를 연결하면 동작이나 상황의 시작이나 개시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우리말로는 뭐뭐하기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라이 하지메르. 배우기 시작하다. 1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꿉니다. 그래서 나라우가 나라이 뒤에 하지메르 연결해서 나라이 하지메르. 그럼 배우는 걸 계속하다는요,
0: 나라이 즈즈케르
1: 나라이 쯔즈케르라고 하면 되겠네요. 배우는 것을 끝내다
0: 나라이 오하르
1: 나라이 오하르라고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말하다.
0: 샤베르
1: 말하기 시작하다.
0: 샤베리 하지메르
1: 샤베리 하지메르. 말하기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샤베르. 여러분, 르로 끝났어요. 그리고 앞에 모음이 에이기 때문에, 이거 2그룹 동사인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샤베르. 예외 1그룹 동사로 1그룹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그룹 동사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그 다음에 하지메르 연결하면 되잖아요. 샤베르, 샤베리 뒤에 하지메르 연결해서 샤베리 하지메르, 말하기 시작하다가 되었습니다. 말하는 걸 계속하다,
0: 샤베리 즈즈케르
1: 말하는 것을 마치다
0: 샤베리 오하르
1: 라고 하면 되겠네요.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까요? 올해 3월부터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0: 今年の 3月 から 日本語を 習い 始めました。今年の 3月 から 日本語を 習い 始めました。
1: 今年の3月から올해3월부터日本語、日本語를習い始めました。배우기시작했어요。習い始める배우기시작하다。習い始めます。배우기시작합니다。習い始めました。배우기시작했어요。다음 문장 볼까요？아기가 엄마, 아빠하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0: 赤ちゃんがママやパパと喋り始めました。赤ちゃんがママやパパと喋り始めました。
1: 아기가 마마야 파파토 엄마 아빠하고 샤베리 하지메 마시다 말하기 시작했어요. 샤베리 하지메르 말하기 시작하다. 샤베리 하지메 마스 말하기 시작합니다. 샤베리 하지메 마시다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동화기 꿀팁 살펴볼게요. 일본어의 동사는요, 동작이나 상황의 시작, 계속, 종료를 나타내는 하지메르, 스즈케르, 오하르뿐만 아니라 다른 단어와 결합해서 복합어를 만들 때는요, 무조건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환승하다, 갈아타다라는 복합 동사를 만들고 싶은데요.

0: 동사가 연결됐는데요. 동사는 다른 단어에 연결할 때 동사 마스형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가이모노, 쇼핑, 물건 사기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동사 마스형에 하지메르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다니다.
1: 가요의
0: 가요우. 일그룹 동사입니다. 다니기 시작하다.
1: 가요이 하지메르
0: 가요이 하지메르. 동사 마스형에 하지메르 연결해서 뭐뭐하기 시작하다라는 뜻 나타낼 수 있고요. 일그룹 동사의 마스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요이 하지메르가 되었습니다. 다니기 시작합니다.
1: 가요이 하지메마스
0: 가요이 하지메마스.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 가요히 하지메 마시다.
0: 가요이 하지메마시다. 요즘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1: 사이킨 지문이 가요히 하지메 마시다.
0: 사이킨 요즘 지문이 헬스장에 가요이 하지메마시다. 다니기 시작했어요. 건강을 위해서 요즘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1: 건강을 위해 사이킨 지문이 가요히 하지메 마시다.
0: 겐코노 타메니, 건강을 위해서. 타메니, 이때 타메는 명사예요. 그래서 겐코 앞에 나온 명사가 뒤에 타메 연결할 때는 일본어로는 노라고 하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이킨 요즘 지문이 가요이 하지메 마시다.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카요우는요, 다니다 라는 뜻이지만 정기적으로 다니다 라는 뜻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やっと採点し終わりました。何の採点ですか？ハングルのテストです。週に1回韓国語を教え始めました。子供が対象ですか？いいえ、大家さんの知り合いたちです。皆さん60代から70代ですよ。
1: 何かを学び続けることは素敵ですね。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김지우가 동아리방에서 테스트 채점을 하고 있어요.
3: やっと採点し終わりました。
2: 후, 휴, 야또, 드디어 採点し終わりました. 채점을 다 끝냈어요. 採点する, 채점하다란 뜻인데요. 뒤에 오하르를 연결했어요. 그럴 때는 동사 마스형 연결합니다. 採点し終わる, 채점을 다 끝내다. 採点し終わりました. 채점을 다 끝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やっと採点し終わりました。
2: 이어서 보면요.
3: 何の採点ですか？
2: 何の採点ですか? 무슨 채점인가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何の採点ですか？
2: 이어서 보면요.
3: ハングルのテストです。週に1回韓国語を教え始めました。
2: 한글의 테스트です. 한글 테스트예요. 週に 1回, 일주일에 한번 한국어, 한국어를 오시에하지메마시다.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오시에르, 가르치다. 이 그룹 동사입니다. 이 그룹 동사에 하지메를 연결하고 싶어요. 무조건 동사 마스형 연결합니다. 이 그룹 동사에 동사 마스형은 르만 떼버리면 되죠? 그래서 오시에하지메르, 가르치기 시작하다. 오시에하지메마시다.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ハングルのテストです。週に1回韓国語を教え始めました。
2: 이어서 보면요.
3: 子供が対象ですか？
2: 子供が 対象ですか? 아이들이 대상인가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子供が対象ですか？
2: 이어서 보면요.
3: いいえ、大家さんの知り合いたちです。皆さん60代から70代ですよ。
2: 이에 아니요. 오야산노 시리아이타치데스. 집주인 아저씨의 지인분들이에요. 라는 뜻입니다. 시리아이, 아는 사람, 지인이란 뜻이고요. 타치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타치는 명사나 대명사

0: 형용사 뒤에 붙어서 복수를 나타내요. 우리말에 뭐뭐들이란 뜻이죠. 미나상, 다들 모두 60대이까라 60대에서 70대이 되세요. 70대예요. 이때 요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いいえ, 大家さんの知り合いたちです. 皆さん 60代から 70代ですよ.
0: 이어서 보면요.
1: 何かを学び続けることは素敵ですね.
0: 何かを学び続けることは 何か, 무언가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계속 배우는 것은 이란 뜻인데요. 마나부, 배우다, 1그룹 동사입니다. 이 뒤에 쓰즈케를 연결하고 싶어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겠죠? 1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마나비 쓰즈케르. 마나비 쓰즈케르 고토와 계속 배우는 것은 스테키 데스네, 멋지네요 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何かを学び続けることは素敵ですね.
0: 동사 마스형에 하지메르, 쓰즈케르, 오하르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각각 하지메르, 쓰즈케르, 오하르 넣어서 우리 연습해 봅시다. 채점을 시작하다.
1: 採点し始める.
0: 채점을 계속하다.
1: 採点し続ける.
0: 채점을 다 끝내다.
1: 採点し終わる.
0: 가르치기 시작하다.
1: 教え始める.
0: 계속 가르치다.
1: 教え続ける.
0: 가르치는 것을 끝내다.
1: 教え終わる.
0: 배우기 시작하다.
1: 学び始める.
0: 계속 배우다.
1: 学び続ける.
0: 배우는 것을 끝내다.
1: 学び終わる.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아, やっと採点し終わりました.
3: 何の採点ですか?
2: ハングルのテストです。 週に1回 韓国語を教え始めました。
3: 子供が対象ですか?
2: いいえ、 大家さんの知り合いたちです。 皆さん60代から70代ですよ。
3: 何かを学び続けることは素敵ですね。
0: 가타카나 조각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게요.
1: 한가, 한가,
0: 한가, 옷걸이고요.
1: 스탠드, 스탠드,
0: 스탠드, 전기 스탠드입니다.
1: 블라인드, 블라인드,
0: 블라인드, 블라인드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한가는 옷걸이를 뜻하는 영어 행거의 일본어식 발음인데요. 끝에 자음에 주의해주세요.
0: 랜덤박스 지시, 검은 고를 닮은 교토의 명물, 야짜시의 비밀. 일본 교토를 여행하다 보면 삼각형 모양의 쫀득한 떡이나 기와처럼 구운 바삭한 과자를 쉽게 마주치게 되는데요. 교토의 대표적인 전통 기념품인 야짜시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1: 하이, 이 야츠아시 이름의 유래는 여러 설이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에도 시대의 음악가이자 일본 전통 현악기인 코토의 대가였던 야츠아시 켄교의 일화입니다. 평소 곰소함이 몸에 배인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밥을 지을 때 손바닥에 남은 누룽지 한 톨도 버리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교토의 상인들이 이러한 일화를 기려 남은 쌀가루로 과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악단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頑張りましょう.

0: 해발 1125m,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가장 높은 곳엔 아주 특별한 커피가 있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손길로 탄생하는 와레보 마을의 커피입니다. 옅은 초록빛 커피콩들을 골고루 휘저으며 볶다 보면 어느새 타닥타닥 맛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1: 커피가

0: 까매지기 시작하니까 커피 볶는 향이 아주 향긋합니다.
1: 볶아낸 까만 원두를 절구로 빻고 채 거르면 고운 커피 가루가 됩니다. 여기에 물을 부어 섞기만 하면 와레복 커피 완성. 기다린 보람이 입안 가득 번집니다.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2: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3: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2: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초급일본어 이음입니다.
1: 야사시이 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この 漢字の 読み方は 何ですか?
0: 이 한자 읽는 법은 뭐예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돼서 뭐뭐 하는 법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마스형 같다 라는 표현에 대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사용하다
1: 使う
0: 사용하다라는 의미 외에 소비하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1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使う가 사용된 예문 한번 살펴볼까요? 인터넷을 사용하다
1: 인터넷을 使う
0: 돈을 쓰다, 돈을 소비하다
1: お金を使う
0: 머리를 쓰다
1: 頭を使う
0: 이처럼 다양한 장면에서 使う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다
1: 考える
0: 이 그룹 동사인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다 라고 하면 思う 라고 하는 동사도 떠올립니다. 선생님, 이 考える 그리고 思う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1: 하이, 考える는 논리적, 객관적인 생각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하는데요. 思う는 순간적으로 떠오르거나 주관적인 생각을 주로 가리킵니다.
0: 여러분, 考える, 思う 차이점 아시겠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잘, 자주
1: 요크
0: 여러분, 이 요크는요, 우리가 좋다, 괜찮다 라고 할 때 이라고 하는 이형용사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좋다, 괜찮다 라고 할 때 이 말고 요이라고 하는 형태도 있었어요. 이, 요이의 크, 즉 어미 이를 크로 바꾼 형태가 요크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는 이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이형용사에서 이, 요이 둘 다 좋다라는 뜻이지만 어미 이가 다른 형태로 활용할 때는 반드시 요이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크, 잘, 자주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정도를 나타낼 때는 잘, 빈도를 나타낼 때는 자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알다, 이해할 수 있다.
1: 와카르
0: 1그룹 동사입니다. 일본어를 알다.
1: 日本語がわかる
0: 여기서 제가 일본어를 알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직역을 하면 日本語をわかる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쇼타 선생님께서 日本語がわかる라고 하셨어요. 이 와카르는요, 그 앞에 대상을 나타낼 때 우리말로는 을로 해석되더라도 이때는 가라고 하는 조사를 쓰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일본어를 알다.
1: 日本語がわかる
0: 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다르다. 차이가 있다.
1: 違う
0: 1그룹 동사입니다. 다르다란 의미고요. 차이가 있다. 혹은 기준 정답과 틀리다 라고 할 때도 이 지가우 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의견이 다르다, 즉 의견의 차이가 있다 라고 할 때는요.
1: 意見が違う
0: 계산이 틀리다는요.
1: 計算が違う
0: 이런 용법이 있습니다. 방법
1: 方法

0: 호호.
1: 방법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호호. 주먹밥.
0: 오니기리, 오니기리.
1: 친숙한 단어죠? 오니기리, 주먹밥입니다. 니기리라고 하면 손으로 움켜짐이란 뜻을 나타내고요. 앞에 접두어 오를 붙여서 오니기리, 주먹밥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0: 이러이러, 이러이러.
1: 이러이러 여러 가지입니다. 한자로 쓰면 색색이에요. 즉, 색이 이로. 색색이니까 이러이러. 아시겠죠?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하는 법이라는 나니나니 같다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같다는요, 방법,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동사 마스형에 연결해서 전묘로 사용될 때는 뭐뭐 하는 법이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연결한다고요? 그렇죠. 동사 마스형에 연결합니다.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우리 연습해 볼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사용하다. 사용법.
0: 使い方。使い方。使い方。
1: 使い方, 사용법입니다. 여러분, 일본어의 동사는요, 다른 거랑 연결할 때 어떤 형태에 연결된다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동사 마스형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스카우에 이 가타를 연결하고 싶은데요. 이 츠카우 동사 마스형에 연결합니다. 1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꿉니다. 그래서 츠카이 이 뒤에 가타 연결해서 스카이 가타 사용법이라는 뜻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2그룹 동사에 한번 연결해 볼까요? 생각하다.
0: 考える、考える、
1: 생각하는 법, 사고방식.
0: 考え方、考え方。
1: 考え方. 생각하는 법, 사고방식이란 뜻이에요. 동사 마스형에 갔다 연결하면 뭐뭐 하는 법, 뭐뭐 하는 방법이란 뜻이 되거든요. 考える, 2그룹 동사고요. 2그룹 동사의 마스형은요, 르만 떼버리면 됩니다. 칸가에까지 남았어요. 이 뒤에 갔다 연결해서 考え方, 생각하는 법, 사고방식이란 뜻이 되었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봐야겠죠? AI의 사용법을 잘 모르겠어요.
0: AI の使い方がよくわかりません。AI の使い方がよくわかりません。
1: AI の使い方が AI의 사용법을 よくわかりません。잘 모르겠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使い方。사용법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동사의 마스형에 가타를 연결해서 만들어요. 스카우 1그룹 동사고요. 1그룹 동사의 마스형은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꿔요. 스카이 이 뒤에 가타 연결해서 스카이 가타 사용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용법 품사가 뭐예요? 명사예요. 앞에 AI 명사잖아요.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 연결할 때는요, 노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AI の使い方, AI의 사용법. 그리고 와카르라고 하는 동사 대상 나타낼 때는요, 가라고 하는 조사 사용된다는 거 설명드렸죠? 그래서 AI の使い方がよくわかりません。AI의 사용법을 잘 모르겠어요? 라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사람마다 사고방식이 달라요.
0: 人によって考え方が違います。人によって考え方が違います。
1: 人によって사람마다 라고 해석했는데요. 직역을 하면 사람에 따라서라는 표현이에요. 히토 사람이죠? 니는 어디 어디에 요때라고 하면 따라서라는 뜻이거든요. 히토니 요때 사람에 따라서 사람마다 考え方が 違います. 사고방식이 달라요. 考え方, 칸가에르의 가타가 연결됐는데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해야 돼요. 2그룹 동사인 경우에는 르만 떼버리면 되죠. 그래서 考え方,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자동암기 꿀팁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동사 마스형에 가타를 연결해서 뭐뭐 하는 법이라는 표현을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은 동사 기본형의 호호 방법이죠. 이런 형태로도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다만 앞서 설명드렸던

0: 드린 대로 동사 마스형의 가타가 연결된 형태는 명사잖아요. 그래서 앞에 명사에 연결될 때는 노로 연결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복습해 볼게요. 나또 먹는 법, 동사 마스형의 가타 연결해 봅니다.
1: 나또 노 타베 카타.
0: 나또 노 타베 카타. 나또 먹는 법. 타베 카타가 먹는 법이에요. 근데 나또를 먹는 법.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또 오 타베 카타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타베 카타가 명사예요. 그러면 나또도 명사니까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를 연결할 때는 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또 노 타베 카타라는 형태가 되고요. 이번에는 동사 기본형의 호호 한번 연결해 볼까요? 나또를 먹는 법.
1: 나또오 타베르 호호.
0: 나또를 타베르 호호 먹는 방법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문장학장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동사 마스형의 가타를 사용해서 뭐뭐 하는 법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만들다
1: 스크르
0: 스크르 1그룹 동사입니다. 만드는 법
1: 스크리카타
0: 스크리카타 동사 마스형의 가타 연결하는 거죠. 스크르 1그룹 동사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갖다 연결합니다. 츠크리카타. 주먹밥 만드는 법.
1: 오니기리 노 츠크리카타
0: 오니기리 노 츠크리카타. 주먹밥 만드는 법은 간단하다.
1: 오니기리 노 츠크리카타와 간단다.
0: 오니기리 노 츠크리카타와 간단다. 정중하게 표현해 볼까요? 주먹밥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해요.
1: 오니기리 노 츠크리카타와 토테모 칸탄데스.
0: 오니기리 노 츠크리카타와 토테모 간단데스. 주먹밥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해요. 같이 만들지 않을래요?
1: 오니기리 노 츠크리카타와 토테모 칸탄데스. 이쇼니 츠크리마센카?
0: 오니기리 노 츠크리카타와 토테모 간단데스. 이쇼니 츠크리마센까? 마센까? 뭐뭐 하지 않을래요? 라는 뜻이었죠.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先輩、この漢字の読み方は何ですか？
1: それは下るですね。
0: 下の漢字で管ですか？
1: はい、地下では下、下車では下、他にもいろいろあります。
0: 日本の漢字は読み方がたくさんありますから大変です。何かいい覚え方はありませんか？
1: ありません。ただただ暗記です。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김지유와 야마사키가 동아리 방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3: 先輩, この漢字の読み方は何ですか？
2: 先輩, 선배님, この漢字の読み方は何ですか？이 한자 읽는 법은 뭐예요? 라는 표현인데요. 요미카타 먼저 살펴볼게요. 요무, 읽다라는 의미의 일그룹 동사입니다. 동사 마스형의 카타 연결하면 뭐뭐 하는 법이란 뜻을 만들 수 있고요. 요무의 동사 마스형은요, 요미입니다. 여기에 카타 연결해서 요미카타라고 하면 읽는 법. 고노칸지 이 한자, 전체적으로는 명사의 역할을 하죠. 뒤에 요미카타 연결하고 싶어요. 노로 연결합니다. 고노 칸지노 요미카타와 이 한자 읽는 법은 난데스카 뭐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先輩、この漢字の読み方は何ですか？
2: 이어서 보면요.
3: それは、くだるですね。
2: それは그것은 그다르 ですね. 그다르 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それは、くだるですね。
2: 이어서 보면요.
3: 下の漢字で、くだですか？
2: 下の 漢字で 下, 즉 아래 하라고 하는 한자인데요. 이 下의 한자로 크다인가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下の漢字で管ですか？
2: 이어서 보면요.
3: はい。地下では下、下車では下、他にも

0: いろいろあります。
1: はい、네。地下では가。地下는地下란의미의한자죠。이지하에서는가。げしゃ。이げしゃ는하차란뜻인데요。이げしゃ。하차에서는げ。他にも、그외에도いろいろあります。여러가지있어요。다시한번들어보죠。
0: はい、地下では가、下車では下、他にもいろいろあります。
1: 이어서보면요。
0: 日本の漢字は読み方がたくさんありますから大変です。何かいい覚え方はありませんか？
1: 日本の漢字は일본한자는読み方がたくさんありますから、読み方、읽는법이라고말씀드렸습니다。그래서読み方が읽는법이たくさん많이ありますから、있어서라는표현이죠。あります。있습니다。문이끝난형태뒤에카라연결하면이유원이나타냅니다。다행です。힘들어요。나니까、뭔가、이覚え方はありませんか？이라고하면좋다라는의미의이형용사。이형용사는이의형태로뒤에명사수식하죠。그다음여러분들이주의해서봐야할표현나왔습니다。覚え方。覚える기억하다、암기하다 란 의미의 이 그룹 동사입니다. 암기하는 법, 암기법 만들고 싶어요. 동사 마스형에 카타 연결하면 되겠네요. 이 그룹 동사는 르만 떼버리면 돼요. 오보에 카타, 암기법. 그래서 이 오보에 카타와 아리마센까? 좋은 암기법은 없나요? 라는 표현이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0: 日本の漢字は読み方がたくさんありますから大変です。何かいい覚え方はありませんか？
1: 이어서 보면요.
0: ありません。ただただ暗記です。
1: ありません. 없어요. ただ ただ. 오로지 암기 です. 암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0: ありません。ただただ暗記です。
1: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先輩、この漢字の読み方は何ですか？
3: それは下るですね。
2: 下の漢字で管ですか。
3: はい。地下では下、下車では下、他にもいろいろあります。
2: 日本の漢字は読み方がたくさんありますから大変です。何かいい覚え方はありませんか。
3: ありません。ただただ暗記です。
1: カタカナ조각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 볼게요。
0: フローリング、フローリング。
1: フローリング、마룻바닥이고요。
0: スリッパ、スリッパ。
1: スリッパ、スリッパ고요。
0: ティッシュ、ティッシュ。
1: ティッシュ、ティッシュ입니다。혹시발음팁있을까요？
0: はい、フローリングの마룻바닥을뜻하는用語、フロアへ ING 발음을붙인일본식用語입니다。スリッパランティッシュ、単語中間へ조금이들어가는거에注意해주세요。
1: 랜덤 박스 지식, 여름을 이겨내는 특별한 하루, 노요노우시노히. 우리나라에 복날이 있다면 일본에는 한여름 무더위의 절정을 뜻하는 노요노우시노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복처럼 여름철 보양과 관련된 날이죠.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0: 하이, 이날이 되면 일본의 마트나 식당가는 민물 장어구이를 사려는 사람들로 인상인해를 이루는데요. 보통 7월 하순에 한 번만 있는 경우가 많지만 올해 7월 26일, 8월 7일처럼 달력 주기에 따라 두 번 돌아오는 해에는 장어를 두 차례 즐길 수 있답니다.
1: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0: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엔 유튜브만 봐도 책 줄거리를 한 번에 알 수 있던데 이걸 진짜 책 대신 봐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사랑과 이별을 다룬 노래 가사처럼 몇백 페이지 되는 긴 이야기도 단 몇 줄

0: 정리될 순 있겠죠. 하지만 누가 어떻게 요약하느냐에 따라 다른 인상을 받을 텐데요. 책을 읽고 느끼는 건 역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환경, 감정과 깊이 연관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두 눈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시길 권합니다. 책을 그저 아는 책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면, 그 속에서 내 삶을 위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싶다면 한 페이지씩 손으로 넘겨가면서 직접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3: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4: 야사시니홍고 쇼타です.
3: 오늘의 타이틀은요.
4: 가에리니 카페 도.
3: 집에 가는 길에 카페 어때?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전성명사 형태에 대해 배워볼게요.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보겠습니다. 움직이다.
4: 으고크. 으고크.
3: 으고크. 1그룹 동사입니다. 시계가 움직이다.
4: 도케가 으고크. 도케가 으고크.
3: 여론이 움직이다.
4: 여론가 으고크. 여론가 으고크.
3: 다음 단어 볼게요. 과음하다.
4: 노미스기르. 노미스기르.
3: 노미스기르. 과음하다. 너무 많이 마시다인데요. 여러분, 노미스기르 우리 어디서 배웠죠? 그렇죠. 식과에서 배웠습니다. 동사 마스형에 스기를 연결하면 너무 뭐뭐하다라는 정도의 심함을 나타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노미스기르 과음하다 하나의 단어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술
4: 오사케. 오사케.
3: 오사케. 술 하면 사케. 앞에 접두어 오를 붙여서 보통은 오사케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케는요, 술주라고 하는 한자를 뜻으로 읽은 경우예요. 근데 이 술주는요, 사케 말고 사카로도 읽는데요. 선생님, 일본인들이 즐겨가는 대중 술집, 일본어로는요?
4: 이자카야.
3: 이자카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자카야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인지 아시나요? 이자카야에서 요 이는요, 있다란 의미의 이르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리고 술은 사카. 그리고 야는요, 뭔가를 파는 가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일본어의 동사는 다른 단어랑 연결해서 복합어를 만들고 싶을 때 어떤 형태에 연결한다고요? 그렇죠. 동사 마스형에 연결합니다. 이르, 이그룹 동사. 동사 마스형은 이입니다. 그래서 이자카야. 선생님 아까 사카라고 했잖아요. 나 합쳐졌어. 사에 땡땡. 이자카야. 대중 술집. 즉 머물러 앉아서 술을 마시는 가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깊다.
4: 후카이. 후카이.
3: 후카이. 이로 끝난 이 형용사입니다. 그럼 얕다는요?
4: 아사이. 아사이.
3: 아사이. 마찬가지로 이로 끝난 이 형용사입니다. 다름, 차이.
4: 지가이. 지가이.
3: 지가이. 다름, 차이인데요. 이 지가이는 지가우, 우리 12과에서 배웠었죠? 다르다, 치가우라고 하는 1그룹 동사가 있었는데요. 이 치가우의 명사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귀가, 귀로.
4: 가에리, 가에리.
3: 가에리, 귀가, 귀로란 뜻인데요. 이 가에리는 돌아가다, 돌아오다란 의미의 단어. 가에르, 기억나시나요? 이 가에르의 명사형입니다. 한턱 냄.
4: 오고리, 오고리.
3: 오고리, 한턱 냄 이란 뜻인데요. 이 오고리는 한턱 내다란 의미의 1그룹 동사 오고르의 명사형입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결정, 규칙.
4: 기마리, 기마리.
3: 기마리, 결정, 규칙이란 뜻인데요. 이 기마리는 정해지다란 의미의 1그룹 동사 기마르의 명사형이 되겠습니다.

0: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전성명사 형태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동사를 어떻게 명사로 바꾸는지를 배워볼 텐데요. 여러분, 동사는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동사의 마스형의 형태로 전성명사가 돼서 명사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면 동사 마스형을 알면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너무 풍요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서서 배웠던 것처럼 일본어의 동사는 다른 단어랑 연결할 때도 동사 마스형에 연결됐고요. 지금처럼 동사 마스형 자체로 명사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사 마스형만 알아도 여러분 정말 일본어를 잘하게 될 겁니다. 그럼 단어 싹트기에 나온 단어로 우리 연습해 볼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움직이다.
1: 으고크 으고크
0: 움직임, 동향.
1: 으고키 으고키
0: 우고키, 움직임, 동향이란 뜻인데요. 이 우고키는요, 움직이다란 의미의 동사 우고크의 마스형이잖아요. 여러분, 1그룹 동사의 마스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면 됐었죠. 우고끄, 이때 우를 이로 바꾸면 우고끼가 되는데요. 그 동사 마스형 자체로 뭐가 된다고요? 명사로 사용된다고요. 그래서 우고끼는 움직임, 동향이란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그룹 동사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과음하다.
1: 노미스기르, 노미스기르.
0: 과음.
1: 노미스기, 노미스기.
0: 노미스기, 과음이란 뜻입니다. 노미스기를 과음하다란 의미의 2그룹 활용을 하는 동사였잖아요. 그런데 일본어의 동사는 동사 마스형으로 명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미스기르, 2그룹 동사. 2그룹 동사의 마스형은 룸한테 버리면 돼요. 그래서 노미스기르에서 르를 뗀 노미스기, 이 자체만으로 명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미스기 무슨 뜻이요? 과음,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우리 확인해 볼까요? 최근 AI 시장의 움직임은 정말 빨라.
1: 최근의 AI 시장의 움직임은 정말 빨라. 최근의 AI 시장의 움직임은 정말 빨라.
0: 최근의 최근 AI 시장의 움직임과 AI 시장의 움직임은 本当に 하야이, 정말 빨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고끼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 우고끼는 움직이다라는 의미의 1그룹 동사 우고끄의 명사형입니다. 동사의 명사형은요, 그냥 동사 마스형을 쓰면 돼요. 우고끄의 동사 마스형 우고끼는 움직임이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AI 시조노 우고끼, AI 시장의 움직임, 이 덩어리로 명사의 역할을 하고요. 앞에 사이킹이 있어요. 뒤에 명사를 노로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빨라 할 때 하야이, 이때 한자를 보면은 빠를 속이 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빠를 속이라고 하는 한자를 써서 하야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아요.
1: 오사케노노미스기와 健康に良くないです.
0: 오사케노노미스기와,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이라는 표현이에요. 오사케, 술입니다. 명사죠? 뒤에 노미스기, 과음이라고 하는 명사예요.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 수식할 때는 노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오사케노 노미스기와,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혹은 과음은 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노미스기라고 하는 표현이죠. 노미스기를 과음하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동사의 마스형으로 명사가 될 수 있어요. 노미스기를 2그룹 동사, 2그룹 동사의 마스형은 르만 떼버리면 되죠. 그래서 노미스기, 과음, 이렇게 명사가 되었습니다. 겐꼬니, 건강에 요크나이 데스, 좋지 않아요. 좋다는 이 혹은 요이 이렇게 사용된다고 했었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미 이를 다른 형태로 활용해야 할 때는 요이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크나이, 좋지 않다. 요크나이.

0: 나이です. 좋지 않아요.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동화기 꿀팁 살펴볼게요. 전성명사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성명사는요, 다른 품사의 단어가 명사로 변한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동사 마스형으로 전성명사가 되는데요. 이 형용사의 경우에는 보통 어간에 사를 붙여서 전성명사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형용사 깊다는요.
1: 深い
0: 전성명사를 만들고 싶어요. 깊이
1: 深さ
0: 후가사입니다. 어간에 사를 붙여요. 그래서 후가이에서 어미 이를 땐 어간은 후가까지거든요. 이 뒤에 사를 붙여서 후가사라고 하면 깊이. 하나 더 볼까요? 재미있다는요.
1: 面白い
0: 명사로 만들고 싶어요. 재미, 흥미는요.
1: 面白さ
0: 오모시로사. 오모시로이에서 어미 이를 뺀 오모시로까지가 어간이고요. 여기에 사를 붙여가지고 명사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동사를 명사로 바꿔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다르다.
1: 違う
0: 지가우. 1그룹 동사인데요. 다름, 차이.
1: 違い
0: 지가이. 1그룹 동사의 마스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치가우가 치가이가 되었고요. 이 형태로 명사가 된 것이죠. 코프와 카프의 차이.
1: 코프도 카프의 차이
0: 코프도 카프의 치가이. 일본어 코프와 카프의 차이.
1: 일본어의 코프와 카프의 차이
0: 니혼고노 코프도 카프의 치가이. 일본어 코프와 카프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1: 일본어의 코프와 카프의 차이가 わかりません.
0: 니혼고노 코프도 카프의 차이가 와카리마센. 일본어 코프와 카프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1: 일본어의 코프와 카프의 차이가 よくわかりません.
0: 선생님, 이 코프도 카프의 차이 뭐죠?
1: はい、コップ라고 하면 주로 손잡이가 없는 일반적인 물컵이나 유리컵을 가리키는데요. 카프라고 하면 주로 손잡이가 있고 따뜻한 음료용 컵, 잔을 뜻합니다.
0: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おー、いいね。じゃあ、ケーキは私のおごりで。
1: おー、いいね。おー、좋네。じゃあ、ケーキ는 私のおごりで、내가 사는 걸로, 나의 한 턱으로 직역하면 그런 건데요. 이때 오고리는요, 한턱 내다, 사다라고 하는 1그룹 동사 오고르가 있는데요. 이 오고르의 동사 마스형입니다. 여러분, 동사의 마스형은 뭐가 될수 있다고요? 명사가 될수 있다고요. 오고르 1그룹 동사. 1그룹 동사의 마스형은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면 되고요. 그럼 오고르 마스형은 오고리, 한턱 냄, 한턱 쏨,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0: 오, 이 네. 자, 케이크 와 와타시 노 오고리 데.
1: 이어서 보면요.
0: 요시, 키마리. 주교 노 아토 우라몬 데.
1: 요시, 기마리, 좋아, 결정이라는 표현인데요. 기마리는요, 기마르, 정해지다라는 의미의 1그룹 동사가 있는데요. 이 키마르의 마스형이죠. 즉, 마스형으로 명사가 되었습니다. 키마르. 1그룹 동사의 마스형은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키마르가 키마리가 되었어요. 주교 노아 또. 수업 후, 수업 끝나고, 우라몬데, 후문에서 봐. 정도의 의미일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0: よし、決まり。授業の後、裏門で。
1: 이어서 보면요.
0: OK、後でね。
1: 오케이, 좋아. 아또 되네. 나중에 이따 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OK、後でね。
1: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지우 さん, 今日バイト休み?
3: 응, 今日は休み。
2: じゃあ帰りにカフェどう?コーヒークーポンがあるんだ。
3: おー、いいね。じゃあケーキは私のおごりで。
2: よし、決まり。授業の後、裏門で。
3: オッケー、後でね。
1: カタカナ조각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 볼게요.
0: トイレ、トイレ。
1: トイレ、화장실이고요.
0: トイレットペーパー、トイレットペーパー。
1: トイレットペーパー、두루마리 휴지입니다.
0: 워슈레ット, 워슈레ット.
1: 워슈레ット, 비데라는 뜻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0: 하이, 토이레ット, 그리고 워슈레ット에는 초금이 들어가고요. 페이퍼에는 자음이 두개 들어가는 거에 주의해 주세요.
1: 랜덤 박스 지식, 빙수는? 여름이 되면 자연스레 생각나는 디저트가 있습니다. 바로 얼음을 곱게 갈아 만든 빙수인데요. 한국과 일본 모두 여름철 대표 간식으로 빙수를 즐기는데요. 일본어로 빙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0: 하이, 카키고오리라고 합니다. 긁다, 깎다라는 뜻의 동사 카크와 얼음을 뜻하는 고오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즉, 얼음을 갈아낸 형태나 행위를 그대로 나타낸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여러분, 카키고오리, 카크에 코오리 연결됐다고 했는데요. 우리 배웠잖아요. 일본어의 동사는 다른 단어랑 연결해서 복합어 만들 때 동사 마스형에 연결된다고 했었죠? 카키고오리도 그렇게 만든 단어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빙수는 파치나 딸기, 망고 등 다양한 재료를 얻는데 일본의 빙수는 좀 다르죠?
0: 네, 맞습니다. 일본의 빙수는 시럽을 뿌려 먹는데요. 주로 이치고아지, 딸기맛, 메론아지, 멜론맛 등 본인이 좋아하는 시럽을 뿌려서 먹습니다.
1: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7월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안녕하십니까, 성고현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2: 살 길이다.
1: 네. 새벽에 정말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이 본 방송을요. 그리고 다시 듣기 통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2: 맞죠.
1: 네. 두 문장 모두 나와야 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아이고, 아무래도 몸무하는 게 낫겠어. 제가 지난 시간 엄청 강조했어요. 이 방송 말미에 날씨가 안 좋아. 아무래도 좀 일찍 돌아와.
2: 天气不好. 还是早点回来吧.还是
1: 땡땡바. 꼭 기억하시고요. 84페이지였고요. 약 먹었니?
2: 吃药了吗?
1: 吃药了吗? 러로 질문하면 무조건 뿌가 아니고 뭐로 대답하죠?
2: 没.
1: 아직 안 먹었어. 吃 없이도 말할 수 있습니다.
2: 还没.
1: 네, 还没 혹은 너 집어넣어서
2: 还没呢.
1: 네, 이것도 기억이 났어야 됩니다. 본의 아니게 세 문장을 복습했네요. 오늘 11강, 너는 중국어 발음이 어렵다고 생각하니?
2: 你觉得汉语发音难吗?
1: 여러분들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是. 그렇죠.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我们 이치라이 看一下. 와우. 너무너무 많이 쓰이는 단어. 주에도 아니고 제유이. 3월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배운 적 있습니다. 너의 죄, 죄라고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경성. 아하.
2: 죄다의
1: 특징은 무조건 뒤에 문장이 와야 돼요. 我觉得你 라고 하시면 중국인들이 계속 듣고 있을 거예요. 너 뭐? 말을 해야죠.
2: 快说呀,怎么不说了?
1: 얼른 말해, 왜 말을 안 하니?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문장이 와야 돼요. 내 생각에 넌 귀여워. 아이, 무릇 예문은 쉬워야죠. 귀엽다가 뭐죠?
2: 可爱.
1: 내 생각에 넌 너무 귀여운 것 같아.
2: 我觉得你很可爱.
1: 제가 약간 우겨 넣어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을 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 정말 많이 쓰는 말이에요.
2: 是的.
1: 뭐뭐인 것 같아 라고 할 때 이 죄들을 떠올리세요.
2: 我觉得你说的对.
1: 아, 내 생각엔 당신이 말한 게 지금 맞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상당히 딱딱하게 해서 그랬네요. 중국어?
2: 한유.
1: 한위 아니고 입술 동그랗게 말아보세요. 동그랗게. 유, 한유. 한유. 한국어는?
2: 한유.
1: 이성입니다. 한유. 중국어는?
2: 한유.
1: 네, 발음은 중국어로?
2: 파인.
1: 그래서 발음 너무 좋아요. 우리 왕 선생님 보고 우리 다 같이 합시다. 王老师的发音非常好.
2: 你们说的非常对.
1: 네, 아주 잘 말씀하셨대요. 파인,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파인, 파인 그래요. 안 됩니다.
2: 파인.
1: 그렇죠. 어렵다.
2: 난.
1: 어렵니?
2: 난마?
1: 좀 어려워요.
2: 有点难.
1: 그렇죠. 다소, 좀입니다. 요点 혹은 얼화를 빼고.
2: 有点难.
1: 네. 요点 특징은 뭐죠? 불만족스러운 뉘앙스의 쓰입니다. 좀 비싸다.
2: 有点贵.
1: 좀 피곤하다.
2: 有点累.
1: 저와 왕 선생님만 발음하는 거 아니겠죠? 먼저 알려드릴게요. 배고프다가 뭐죠?
2: 饿.
1: 좀 배고프네.
2: 有点饿.
1: 그렇죠. 그 다큐멘터리 유명한 성대모사인데 들어보셨습니까?
2: 你上次说过了.
1: 맞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2: 不过.
1: 무조건 문장 맨 앞에 쓰이죠. 자매품으로 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러나 하지만 그치만 그런데 많잖아요. 중국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0: 검색해보세요. 可是, KESHI, 可是, 혹은,
1: 但是
0: DANSHI, 但是, 혹은 오늘처럼 不过, 다 됩니다. 매우, 꽤. 매우 좋아.
1: 挺好.
0: 挺은 뒤에, 맨 뒤에 특성상 어떤 조사를 달고 다니죠? 挺好. 的.
1: 对的,
0: 그렇죠. 본문에 있는데, 보지 마세요, 아직. 挺好 的. 재밌다.
1: 有意思,
0: 꽤 재밌어.
1: 挺有意思,
0: 더 집어넣어서 해볼까요?
1: 挺有意思的.
0: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네, 상관없습니다. 재미없다는 뭐죠?
1: 没意思.
0: 메이스. 요를 빼셨어요. 메이스. 예? 요를 넣어서.
1: 没有意思.
0: 좋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골치 아파하시는 성조.
1: 声调.
0: 예, 声调. 삼성을 그래서 중국어로 산성 할때이 성이 이 성이에요. 네, 좋아요. 가장, 제일.
1: 最.
0: UI 사이에 에 넣으셔야죠. 쭈이, 쭈이가 아니라 쭈에이에요. 빠르게 발음하니까 잘안 들릴 뿐이죠. 다시 들어볼게요.
1: 最.
0: 예, 듣다.
1: 听.
0: 동사 배울 때 A, B 쓰셔야죠. 듣다, 팅, 이게 아니라 A, 팅, B, A가 B를 듣다. 그렇게 암기하셔야 문장 어순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89페이지 보지 마시고요.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오면 이치 라이 팅이샤.
2: 第11课，你觉得汉语发音难吗？你觉得汉语发音难吗？
3: 有点难，不过挺有意思的。
2: 我觉得声调最难。
3: 多听多说就好了吧？
2: 你觉得汉语发音难吗？
3: 有点难，不过挺有意思的。
2: 我觉得声调最难。
3: 多听多说就好了吧。
0: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생각에는 중국어 발음이 어렵니? 이게 직역이에요. 가볼게요.
1: 你觉得汉语发音难吗？
0: 역시 죄더 뒤에 문장이 쫙 있죠? 좋아요. 한번더 들어볼게요. 함께 따라하시죠.
1: 你觉得汉语发音难吗？
0: 시작. 니 죄더 한유 파인 남마. 잘하셨어요. 좀 어려워. 얼화를 빼고 해볼게요.
1: 有点难。
0: 삼성이성. 点난. 이게 포인트예요. 요点 올라가면 안 돼요. 요点난. 얼화를 집어넣어서.
1: 有点难。
0: 요点 난, 그래요. 오, 잘 따라 하시네요. 따라 하셔야 돼요. 좀 어려운데, 좀 어려워. 그런데, 그러니까 뭐뭐인데라고 할 때, 이 접속사, 부구어, 떠올리시면 좋아요. 부구어가 아니라 꾸어예요. 그런데, 꽤 재밌네.
1: 不过挺有意思的。
0: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팅 이성입니다. 부구어, 팅요 이스다. 더 빼고 해볼게요.
1: 不过挺有意思。
0: 재밌어. 내 생각엔 성조가 제일 어려워.
1: 我觉得声调最难。
0: 한번더 해볼게요.
1: 我觉得声调最难。
0: 我觉得 성调 最难. 좋아요. 문장 어순 구조는 상당히 괜찮죠, 지금? 많이 듣고 많이 말하면 되겠지? 여러분, 또어는 많다지만 동사 앞에 쓰면 많이예요. 그래서 손님이 왔어요. 어유, 많이 드세요. 또 吃.
1: 对，多吃点儿，
0: 多 吃点儿 이라고도 합니다. 많이 듣고 많이 말하다.
1: 多听多说。
0: 자, 어마어마한 패턴. A 就好로 하면은요, A 하면 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지금 먹으면 돼.
1: 现在吃就行。
0: 혹은 现在吃就行了, 혹은 行 대신에 how를
1: 好，
0: 집어넣어서 现在吃就好了. 우리 선생님께서는 지금 X-I-N-G, 行, how와 같은 말을 쓰셨습니다. 그만큼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 반은 원래 뭐뭐 하자 이건데 뒤에 물음표가 왔어요. 이건 뭐죠? 확신을 갖고 물어볼 때 쓰는 말이에요. 누가 봐도 우리 왕 선생님 중국 사람.

0: 你觉得汉语发音难吗？
1: 有点难，不过挺有意思的。
0: 我觉得声调最难。
1: 多听多说就好了吧。
0: 你觉得汉语发音难吗？
1: 有点难，不过挺有意思的。
0: 我觉得声调最难。
1: 多听多说就好了吧。
2: EBS 초급 중국어 90페이지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죄다 참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오늘. 나는 이 옷이 아주 예쁜 것 같아.
3: 我觉得这件衣服很漂亮。
2: 제가 일부러 해석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안 넣었어요. 이런 말을 할때 떠올리시라고요. 옷을 중국어로
3: 衣服。
2: 옷한벌할때 벌, 이것 저것 뒤에 모르는 글자가 있으면 보통 양사예요. 사물의 단위.
3: 见。
2: 그렇죠. 예쁘다, 漂亮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我觉得这件衣服很漂亮。
2: 선생님, 꼭 지혜는 써야 됩니까? 어, 안 써도 돼요. 저거 if 그냥 그거 써도 되죠. 상관없습니다. 너는 그 영화 어떤 것 같아?
3: 你觉得那个电影怎么样？
2: 와, 오랜만에 나오네요. 어때? 怎么样? 네, 선생님 최근에 보신 영화 있나요?
3: 最近没有看。
2: 아, 안 보셨대요.
3: 嗯哼。
2: 매요카는 매요가 없다가 아니에요. 동사 앞에 매요는 매이랑 같은 말이에요. 매이칸, 안 봤다는 뜻이죠. 네. 오늘 날씨가 매우 더운 것 같아.
3: 我觉得今天的天气很热。
2: 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는 거예요. 죄다가 빠지고, 今天的天气很热 하면 뭐예요? 오늘 날씨 덥다. 이거죠, 그냥. 네. 不过, 그런데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집 국수 맛있는데 좀 비싸.
3: 这家店的面很好吃，不过有点贵。
2: 또 나오죠? 저 뒤에 지하가 왔어요. 지하는 집이 아니에요. 네, 영리 목적을 취하는 건물들의 이런 사물 단위 양사는 바로 지하를 쓰시면 됩니다. 회사가 중국어로
3: 公司。
2: 이 회사, 저거 공스도 좋지만
3: 这家公司。
2: 그렇죠. 店이 바로 상점할 때 점이에요. 편의점, 백화점 할때 점입니다. 매장으로 쓰입니다. 店만 사용하시면 면, 국수.
3: 面。
2: 네, 면, 면입니다. 좀 비싸다. 꾸이가 아니라 UI 사이에 잘 넣으세요. 요디알 꽤. 여기 또 얼화가 있네요. 나 너무 가고 싶지. 근데 오늘 시간이 없네.
3: 我很想去，不过今天没有时间。
2: 주어부터 삼성이 연달아 세 개면은 맨 앞에 주어는 보통 반삼성이 맞습니다. 我很想去 이렇게 여러분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我 올리지 마시고 我很想去. 엄청 가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없네. 아이고, 갑자기 복습하고 싶어졌어요. 기억나시는 분, 시간 없다. 没有时间 줄여서
3: 没时间。
2: 혹은 KONG 집어넣어서 没有空.
3: 对，
2: 에, 没空 해도 괜찮죠.
3: 可以的。
2: 고수가 되는 지름길, 에이 就行了，에이 就好了，살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표현이에요. A 하면 오케이. 너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돼.
3: 你问老师就好了。
2: 지금 중국에서도 이런 말 쓰나 모르겠는데 선생님 제가 유학할 때는 이거 많이
3: 嗯哼。
2: 썼어요. 니원老师就 오케이了.
3: 现在也用。
2: 영어 오케이를 집어넣었어요.
3: 对，嗯哼，
2: 맞죠?
3: 可以的。
2: 네. 지금 먹으면 돼. 现在吃就 오케이了.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How 대신에 아까 우리 왕 선생님이 강조하신 싱 러를 빼고 발음하셔도 됩니다. 매일 30분씩 운동하면 돼.
3: 每天运动半个小时就行。
2: 우리는 30분씩이 먼저 오잖아요, 동사보다. 중국어는 시간의 양을 이제 실량 보호라 그래서 동사 뒤에 놔야 돼요. 5분 쉬다는 5분종 쉬오시가 아니에요.
3: 休息5分钟。
2: 을 하셔야 됩니다. 너 일찍 좀 자면 된다.
3: 你早点睡觉就好了。
2: 보이십니까? 삼성이 또 세 개죠? 앞에 주어 반삼성. 你早点睡觉就好了，就行了。 이성경성. 아하, 行了 혹은 可以를 넣어도 됩니다.
3: 没错。
2: 네, 모두 같이 하면 돼.
3: 大家一起做就可。

0: 아이.
1: 맨디엘러 써서 저 거일러 해도 괜찮죠? 네, 따뜻한 물한잔 마시면 돼.
0: 喝一杯热水就好了。
1: 그러니까 热水 자체가 이제 뜨거운 물이지만 따뜻한 물로도 의역이 될수 있죠, 선생님.
0: 我们一般是大的碳母，
1: 에, 따뜻한 물.
0: 뜨거운 뭐뭐고 不
1: 맞아요.
0: 能喝。
1: 맞습니다. 에이지오 하울러의 이런 파생 표현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이젠 표현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0: 一起进入深化练习。
1: 이 신발은 너무 비싼 것 같아. 내 생각에 집어넣어서.
0: 我觉得这双鞋子太贵。
1: 신발을 그냥 鞋라고도 하지만 두 글자로도
0: 鞋子。
1: 됩니다, 여러분. 젓가락, 양말, 신발의 양사.
0: 双。
1: 双, 예, 한쌍할때 쌍이죠, 여러분. 좋아요. 타이꼬에 뒤에 러 써서 타이꼬에 러. 왜 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누구 때문에? 하나, 둘, 셋.
0: 太。
1: 타이, 그렇죠. 타이, 땡땡, 러. 여기에 풍경 너무 아름다운데, 아,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다.
0: 这里的风景很美，不过人太多。
1: 풍경은 예문에 지금 제가 일부러 자주 넣고 있어요. 하나 꼭 이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한 단어. 这里的 风景. 근데 여러분, 삼성이 지금 연달아 세개 있죠. 선생님 이럴 때는 그럼 风景이에요. 风景 올라가야 돼요.
0: 风景。
1: 네, 반삼성이죠.
0: 嗯哼。
1: 风景, 很美.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들어볼게요.
0: 这里的风景很美，不过人太多。
1: 따라 하시는 거 맞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0: 再等一会儿就好了。
1: 再等一会儿, 이会儿이 잠깐만 이런 뜻이에요. 再는 여기서 다시의 뜻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더 이렇게.
0: 더.
1: 네, 다시 좀더 기다리면 될것 같아. 이렇게 말이죠. 마트가 좀 먼데 물건이 엄청 싸네.
0: 那个超市很远，不过东西很便宜。
1: 물건
0: 东西
1: 싸다
0: 便宜，
1: 마트
0: 超市
1: 멀다
0: 远，
1: 가깝다는요. 하나, 둘, 셋.
0: 近。
1: JIN 사성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아, 나중에 더 노력하면 돼.
0: 以后多努力就行。
1: 네. 맨 뒤에 러 써서 티오 싱러 해도 괜찮습니다. 이호는 원래 문장 뒤에 있으면 밥 먹은 다음에
0: 吃饭以后，
1: 퇴근한 다음에
0: 下班以后，
1: 로 쓰이지만 문장 맨 앞에 있으면은 뭐뭐한 후에가 아니라 나중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할때 앞으로의 뜻도 있죠, 선생님.
0: 是的，
1: 네, 나중에 더 노력하면 돼. 시작.
0: 以后多努力就行。
1: 그러니까 직역하면 많이 노력하면 돼 이런 뜻이죠, 여러분. 맨 뒤에 러 써서 싱러 아니고 싱러. 이성경성 아하 발음 잘하시기 바랍니다. 실력 따시기 꼭 풀어보시고요. 다 맞아야 됩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0: 你觉得汉语发音难吗？
1: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고현입니다.
0: 我是王老师，
1: 다음 시간에
0: 不见
1: 不散。
0: 不散。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2: EBS 초급 중국어.
1: 안녕하십니까, 성구현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만이
3: 살 길이다.
1: 네, 앞으로 나중에 더 노력하면 돼. 저 지금 92페이지 복습 중입니다.
3: 以后多努力就行.
1: 에 하면 돼. 에이就好了. 에이就行了. 에이就可以了. 이 템포가 지금 빠르게 느껴졌다면 복습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너는 중국어 발음이 어렵다고 생각하니? 하나, 둘, 셋.
3: 你觉得汉语发音难吗?
1: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여러분들에게 니쥐에다 땡땡 마라 물어보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처음에 워쥐에다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3: 맞죠.
1: 네, 좋습니다. 오늘 나 생일이야.
3: 今天我过生日.
1: 오, 생일입니다니까 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없네요. 시 써도 되지만 오늘 이런 단어 가져와 봤습니다.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치라이 카이샤.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선수들이 운동 선수들이 몸 좀 푼다 그러죠. 우린 입 좀 풀어볼까요? 오늘.
3: 今天.
1: 내일. 하나, 둘, 셋.
3: 明天.
1: 아, 지금 어떤 분들은 明天, 明天 이렇게 했어요. 明 낮게 출발 이성. 어제는요. 하나, 둘, 셋.
3: 昨天.
1: 그렇죠. 昨天 아니고 昨天입니다. 시간을 보내다, 생일을 보내다, 어떤 시간을 보내다.
3: 过.
1: 동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 오늘 생일이야 라고 할 때 뭐 今天是我的生日도 되지만 중국인들은 이 过를 참 많이 씁니다. 生日 앞에 그죠?
3: 对, 네. 过生日.
1: 선생님 생일은 언제예요?
3: 不告诉你.
1: 不告诉你. 아, 년도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월일만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3: 그래도 비밀?
1: 이따 끝나고 물어봐야지. 더 궁금하네요. 저는 1월 16일이에요.
3: 오, 差不多.
1: 아, 그래요? 안 적으실 거예요? 적어두셔야죠. 1월 16일.
3: 我记住了.
1: 좋아요. 일단 끝나고 알려주세요. 生日. 진짜, 정말.
3: 真的.
1: 아, 선생님. 근데 생일 발음 다시 한번 해주세요.
3: 生日.
1: 아, 이거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시죠? 정말 많은 분들이 生日, 生日, 르. 한글의 르 있잖아요. 그게 들리면 안 되세요.
3: 没错.
1: 生 하시고 입 벌린 상태에서 生日. 혀만 천장에 대면서 드럭 生日. 다시 들어볼게요.
3: 생일.
1: 아, 어렵다. 이 발음을 잘해야 생일 축하 받을 수 있는데. 즐겁다, 행복하다.
3: 快乐.
1: 快乐 안 돼요. 르어예요. 快乐. 근데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주말 잘 보내세요.
3: 周末快乐.
1: 생일 축하해.
3: 生日快乐.
1: 그래서 Happy Birthday to you가 중국어 버전이.
3: 祝你生日快乐.
1: 노래로 부르면 祝你生日快乐 이거입니다.
3: 오, 唱得很好哦.
1: 谢谢. 잘 부른다고 칭찬해 주시네요. 이 주가 기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검색하시면. 근데 중국인들은 보통 이걸 맨 앞에 넣어요. 사실은 생략된 주어가 있어요. 맨 앞에 我가 빠진 거죠. 我祝你生日快乐 되는 거죠. 새해에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문자 덕담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 쾌락.
3: 신년快乐.
1: 그렇죠. 신년快乐. 이렇게 뭐 주말 잘 보내세요. 周末快乐 등등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뭐 즐거워 지금 행복해 快乐吗 쓸 수 있죠?
3: 你快乐吗?
1: 아, 그럼요. 당연快乐. 跟老师一起非常非常快乐. 每天快乐.
3: 我也很快乐.
1: 감사합니다. 晚上 저녁이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晚上.
1: 삼성경성 할머니 생각하시면서 나이 晚上 좋아요. 함께.
3: 이치.
1: 오, 어떤 분들께는 이게 복습이 되겠네요. 사실 어떤 분들이 아니죠. 모든 분들께 복습이 돼야 됩니다.
3: 我们第九课学过.
1: 우와, 구강에 배운 것도 기억나세요?
3: 当然了.
1: 엄청납니다. 같이 밥 먹다.
3: 一起吃饭.
1: 같이 축하 파티를 하다.
3: 一起庆祝.
1: 오, 庆祝. 셀레브레이션을 하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네, 뭐 세리머니를 하다. 축하 파티를 하다라고 요새요, 여러분. 이러면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치 칭주. 오케이. 칭주 뒤에 이샤 많이 씁니다. 잠깐 우리 파티 좀 할까? 한번 해볼까? 한번 뭐 해보다. 칭주 이샤. 발음 들어볼게요.
3: 칭주 이샤.
1: 좋아요. 한턱 내다 또 나왔죠? 우리 왕 선생님께서 칭커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내가 너한테 피자 살게. 한번 해볼까요?
3: 我请你吃披萨.
1: 그렇죠. 먹다나 마시다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대화문 안 보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옆에 페이지 보시면 안 돼요. 이치라이팅이자.
4: 第十二课今天我过生日今天我过生日真的吗 生日快乐！谢谢。晚上一起庆祝一下吧。好啊，那我请你。今天我过生日。真的吗？生日快乐！谢谢。晚上一起庆祝一下吧。
5: 好啊，那我请你。
1: 네, 97페이지 이제는 보시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내 생일이야. 今天是我的生日 해도 괜찮아요, 선생님. 그죠?
3: 是的.
1: 하지만 로컬 중국어, 진짜 중국어는 더 이렇게 말합니다.
3: 今天 我过生日.
1: 오늘 나 생일 보내. 이렇게 쓴다는 거죠. 네. 찐티에는 시간 명사이기 때문에 주어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3: 我今天过生日.
1: 그렇죠. 정말? 리얼리?
3: 真的吗?
1: 그러니까 이 真的吗는 못 믿겠을 때 쓰는 말이에요. 추임새로 아 그래? 아 진짜? 이거는 그냥 실마 쓰시면 되고 못 믿겠을 때 생일이라고? 실마라고 하기엔 조금 아쉬워요, 리액션이. 真的吗? 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 저 사실은 여자예요.
3: 真的吗?
1: 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생일 축하해.
3: 生日快乐.
1: 혹은 단어장에 있었던 祝你 집어넣어서
3: 祝你生日快乐.
1: 혹은 더 친한 사이, 정말 막역한 사이에는 우리도 보통 생축 하잖아요. 중국도 두 글자로 줄입니다.
3: 生快.
1: 보통 근데 두 번 쓰죠. 샹콰이, 샹콰이. 네, 똑같아요. 근데 이거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만약에 국가 주석이 있는데 그분이 생일이에요. 와우, 샹콰이, 샹콰이 하면 조금 이제 예의 어긋난 거죠. 네, 우리끼리는 피디님과 저와 우리 왕 선생님끼리는 샹콰이, 샹콰이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3: 내년 1월份的时候我祝你샹콰이.
1: 네, 내년 1월에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16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 谢谢.
1: 저녁에 같이 파티 한번 해야지.
3: 晚上一起庆祝一下吧.
1: 당연히 맨 뒤에 반은 생략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 시야를 굳이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녁에 우리 축하 파티 한번 해야지 한 번의 의미가 있는 거죠.
3: 没错.
1: 네. 오, 좋아.
3: 好啊.
1: 아 빼고 할게요.
3: 好.
1: 뭐 더를 집어넣어서 how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럼 내가 너한테 쏠게.
3: 那我请你.
1: 와, 지난번에 배운 대화가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일부러 넣은 거예요. 복습이죠.
3: 你好厉害.
1: 감사합니다. 무조건 뒤에 치나 허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워 칭니에도 괜찮죠. 그러면 나 집어넣어서 발음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3: 나我请你.
1: 좋아요. 그럼 내가 너한테 대접해 주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삼성이 연달아 세 개니까 앞에 워부터 반삼성 워 칭니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시면 훨씬 더 잘 들릴 거예요. 어머니 칠라이팅이샤.
4: 今天我过生日。真的吗？生日快乐。谢谢。晚上一起庆祝一下吧。好啊，那我请你。今天我过生日。真的吗？生日快乐。谢谢。晚上。 一起庆祝一下吧。好啊，那我请你。
1: EBS 초급 중국어 98페이지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꾸어가 동사로 쓰일 때 생일을 보내다, 시간을 보내다, 뭐 설을 보내다.

0: 보내다 이럴 때쓸수 있죠.
1: 嗯哼。
0: 나는 집에서 생일을 보낼 계획이야.
1: 我打算在家过生日。
0: 여기서 그럼 여러분 짜이는 무슨 뜻이에요? 어디 어디에 있다예요? 어디 어디에서예요? 진행형이에요? 하나, 둘, 셋.
1: 어디 어디 있어?
0: 에서죠. 그러죠.
1: 嗯哼。
0: 打算이 수로가 되고 뒤에가 다 목적어입니다. 집에서 생일을 보내다라고 할때 过生日 이세 글자 기억하세요.
1: 성쌤 在哪儿过生日？
0: 我呀
1: 嗯哼。
0: 一般在家过生日。
1: 哇，有礼物吗？
0: 선물 有 뽀뽀 애기들. 네. 제가 지금 일반자이자라 그랬죠. 일반이 뭐예요? 보통.
1: 보통 맞아요.
0: 일반적으로.
1: 嗯哼。
0: 네. 나니너? 나니너가 뭐예요? 그럼 선생님은요?
1: 我一般在饭店过生日。
0: 아, 在饭店过生日。饭店은 근데 사실 호텔 될 수도 있고
1: 嗯哼。
0: 음식점이 될 수도 있어요.
1: 식당이에요.
0: 식당이군요. 네, 좋아요. 근데 제 말에 맞춰서 선생님, 饭店만 들으면 사실 호텔 될수
1: 是
0: 있잖아요.
1: 的，嗯哼，
0: 그래요. 누구랑 跟家人一起吃饭吗？
1: 是跟家人一起吃，
0: 是吗？이럴 때는 是吗가 낫죠. 전다막 가족이랑 식사합니다라 그러는데 진짜요?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1: 네,
0: 간단한 추임새는 是吗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족을 중국어로
1: 家人
0: 가족과
1: 和家人
0: 혹은
1: 跟家人。
0: 그렇죠. 건이 먼저 오는 거예요. A 건 B에서는 A만 생략 가능합니다. 선생님이랑 이거는 라오시 건이 아니라 건 라오시. 아이고 또 옆으로 샜네요. 이런 것도 유용하잖아요. 올해는 중국에 가서 새해를 보내.
1: 今年去中国过新年。
0: 그렇죠. 过 신년 하면은 새해를 보내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주말에 아주 그냥 즐겁게 보냈어. 직역하면 주말에 보내는 정도가 매우 즐거웠다. 정도보호 구문이에요. 동사 뒤에 떡, 그 뒤에 정도보호입니다. 가시죠.
1: 周末过得很开心。
0: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제가 지금 정도보호입니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렇게
1: 嗯哼。
0: 끝내기엔 너무 아쉬운 어법이에요. 언젠가 또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선생님은 말하는 정도가 너무 빨라. 그럴 때 정도보호 쓰는 거예요.
1: 老师说的太快了。
0: 그렇죠. 说的 할때 더가 이 더예요. 뭐뭐의 더가 아닌 겁니다. 동사의 정도를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한번 뭐뭐 해봐. 잠깐 뭐뭐 해봐. 잠깐만 일로 와봐. 라이샤 할때그 이샤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1: 你等一下。
0: 니 等一下. 니 빼고 그냥
1: 等一下。
0: 해도 되죠. 나니 컴퓨터를 좀 잠깐 쓸게.
1: 我用一下你的电脑。
0: 이 이샤를 쓰면은 뭔가 시간의 짧음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1: 嗯哼，
0: 네, 잠깐만 쓸게 할때 잠깐만 해서
1: 가볍게.
0: 가볍게. 그렇죠. 야, 이거 좀 봐봐.
1: 你看一下这个。
0: 그렇죠. 그럼 이샤 대신에 뭘쓸수 있을까요? 그렇죠. 니 칸칸.
1: 对的。
0: 중첩. 네, 중첩. 니 칸칸 제거. 혹은 칸이칸 써도 괜찮습니다.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우리 파티 한번 해야지. 칭주. 대해서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 지라이 카인샤. 또또 계획하다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쓰이니까 가져왔습니다. 너희는 계획하다 어떻게 축하 파티. 이게 어순이죠. 가시죠.
1: 你们打算怎么庆祝？
0: 怎么庆祝？좋아요. 나 케이크 하나 사서 축하 좀 하고 싶어.
1: 我想买个蛋糕庆祝一下。
0: 케이크를 중국어로
1: 蛋糕。
0: 단가오의 양산은 그냥 이거 할때 거를 쓰면 될것 같네요.
1: 嗯哼。
0: 삼성이 또세개 있어요. 주어부터 시작하는 삼성이 연달아 세 개는 앞에 워가 반삼성 워 올리지 마시고 워샹마이 이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다시 들어보실래요?
1: 我想买个蛋糕庆祝一下。
0: 그렇지요. 모두들 다 같이 그를 위해 파티해 주자.
1: 大家为他庆祝一下。
0: 여기서 way는 위해서라고 할때 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널 위해서
1: 为你。
0: 혹은 뭐러 집어넣어서 way 러니에도 괜찮죠 선생님?
1: 可以的。
0: 거기서 러는 한 단어가 아니에요. 웨일러가 한 단어예요. 웨일러 A 성공을 위해서.
1: 为了成功。
0: 그 우리는 위해서가 뒤에 있잖아요. 중국은 앞에 있다고요. 선생님을 위해서.
1: 为了老师。
0: 그렇죠. 너무 잘하시네요. 당연히 잘하시죠. 중국인인데. 우리는 결혼 기념일을 축하해야 해.
1: 我们要庆祝结婚纪念日。
0: 여기서 야

0: 파워는 want need가 아니라 역시 동사 앞에 있으니까 조동사로 쓰이는 거죠. 수로 앞에 쓰이면 조동사 하려하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네요. 파티해야 해. 결혼 기념일. 지에혼지니엘. 저는 6월 6일에 결혼했습니다.
1: 都知道了
0: 이런 걸 이제 투머치라고 하는 거죠. 네.
1: 네.
0: 알겠습니다. 표현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一起进入深化练习。
0: 나는 너와 함께 주말을 보내고 싶어.
1: 我想和你一起过周末.
0: 문득 든 생각인데요, 선생님. 이 초급 중국어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초급이 아닌데 중고급인데 그냥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이런 문장을 보시고 아, 오케이, 쉬워. 이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시간만 되면 한글 문장만 딱 보시고 다른 거 다 가리고 한글 문장만 보시고 나는 너와 함께 주말을 보내고 싶어라는 말을 내가 중국어로 바꿀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1: 没错.
0: 중국어 문장을 보시고 바꾸는 건 쉬워요. 한국어 문장을 보시면서 한중 번역이 상당히 중요하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신년을 축하하고 있어.
1: 大家都在庆祝新年.
0: 그렇죠. 절대 쉬운 문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짜이는 무슨 뜻이죠?
1: 하고 있다.
0: 그렇죠. 진행형이죠. 왜 그러죠? 수러, 동사 앞에 쓰이니까요. 다자 또가 아니라 오유는 어예요. 다자 또, 당연히 또가 없어도 되는데 이 다자 뒤에 또가 습관적으로 많이 붙어요. 해볼까요? 모두들 널 좋아해. 다자 시환니. 괜찮아요.
1: 다자 또 시환니.
0: 훨씬 더 중국스럽죠, 선생님.
1: 是的.
0: 네, 이 또를 함께 외우세요. 너 엄마한테 좀 여쭤봐.
1: 你问一下妈妈吧.
0: 맨 뒤에 바 안 써도 되고요. 이샤 대신에 동사 중첩, 두 번째 동사는 경성. 你问问妈妈 해도 괜찮습니다. 그 영화 나 한번 보고 싶다.
1: 那个电影我想看一下.
0: 여러분, 이 문장 도치법이에요. 목적어를 맨 앞으로 땡긴 거예요. 그럼 맨 뒤로 넣어볼게요.
1: 我想看一下那个电影.
0: 또 괜찮은 거죠. 앞으로 땡긴 이유는 강조하는 겁니다. 그 영화를 여러분. 좋습니다. 우리는 내일 축하 파티를 할 계획이야. 다시 한번 발음해보죠.
1: 我们打算明天庆祝.
0: 그러니까 정말 본문에는 나오지 않은 단어인데 그만큼 많이 쓰여서 제가 계속 다수안을 출연시키고 있습니다. 다수안, 다수안. 명사로 쓰이면 계획이다.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계획입니다. 계획. 내가 너한테 쏜다. 워칭니. 이거 본문에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선생님, 실력 따지기 한 개도 틀리면 안 되죠.
1: 不行的.
0: 네, 다 맞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수업에서 가장 인상 깊은 단어가 이거예요. 꾸어. 꾸어 생일.
1: 是的. 네. 而且呢, 经常用.
0: 자주 사용하니까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고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今天我过生日.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不见不散.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나를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1: EBS 초급 중국어.
0: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老师。
0: 복습만이
2: 살길이다.
0: 항상 복습하잖아요. 근데 우리 매월호 마지막 시간에는요, 게시판에 올라온 응원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 사연 시간.
0: 강모순님께서, 가운데 글자가 이제 익명이기 때문에
2: 별표?
0: 네, 별표되어 있습니다. 아, 6월 17일 초급 중국어에서 예전에 뿌지뿌주에 이걸 배웠었대요. 근데 이게 6월 19일에 중급 중국어도 나왔대요.
2: 아,
0: 너무 반가웠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그리고 왕한영 선생님 목소리 너무 좋아서 귀에 쏙쏙 들어오고, 두 분 선생님 합이 너무 좋아서 강의 듣는 게 재밌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두 분이 함께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2: 와, 太感谢了.
0: 감사합니다. 덕분에 동기부여가 잘 되고 있대요.
2: 没错.
0: 그래요. 아, 절대 저희가 올린 글이 아닙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찐으로 올리신 응원글입니다.
2: 네,
0: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복습을 못했지만 12강이 복습이 잘 돼 있어야 이 한자들 나 진짜 쓸 줄 몰라.
2: 这些汉字我真的不会写.
0: 뭔가 좀 길죠? 마지막 이번 달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습니다. 단어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 이들. 네, 여러분 이거 보시고 네 이놈들 이것들 이게 아니라 그냥 복수예요, 여러분. 네.
2: 是的. 这些.
0: 뒤에 명사 붙는 거예요. 해볼까요? 두 개만. 이 사람들.
2: 这些人.
0: 이 옷들.
2: 这些衣服.
0: 그러니까 이것이나 저것 뒤에 시에가 붙으면 이게 한 개가 아닌 거죠.
2: 对, 네, 是复数.
0: 사실은 이게 엄밀히 말씀드리면 저 이 시에 이렇게 숫자 1이 빠진 거죠.
2: 没错.
0: 네, 그래요. 한자.
2: 한字.
0: 한字. 진짜로, 정말로.
2: 真的.
0: 저 오늘 생일이에요. 真的吗? 라고 할 때 真的. 네, really. 보통 수로 앞에 쓰이죠. 나 정말로 너 좋아해.
2: 我真的喜欢你.
0: 무릇 예문은 쉬워야죠. 이거 외우세요. 我真的喜欢你. 엄마 진짜 집에 계신다니까.
2: 妈妈真的在家.
0: 좋아요. 우리가 조동사를 몇 번 배웠죠, 여러분? 몇 개나 배웠을까요? 뭐 할 수 있다, 能.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可以. 그리고 뭐 해야 한다, 하려 하다, 要.
2: 应该야, 뭐, 要啊.
0: 야, 그렇죠. 오늘은 또 복습이에요. 어떤 분들에게 배웠습니다. 할 줄 안다.
2: 会.
0: UI 사이에 넣어서 회.
2: 对. 第八课学过.
0: 와우, 8강 때 배웠습니다. 근데 안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이 회가 무조건 할 줄 안다가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할 것이다.
2: 是的.
0: 하곤 한다. 이런 뜻도 있죠. 하지만 지금은 하나에 집중하겠습니다. 할 줄 안다. 쓰다.
2: 写.
0: 쓸 줄 안다.
2: 会写. 그러니까
0: 제 딸이 지금 실제로 6살인데 글씨를 조금씩 쓸 줄 압니다, 이제.
2: 아, 이 딸 바보 시작 나타나셨어요.
0: 딸 바보. 아, 너무 지금 한국어 발음이 귀여우셨어요. 딸 바보. 네, 감사합니다.
2: 女儿控.
0: 女儿控. 이제 女儿奴 아닙니까?
2: 也可以说女儿奴.
0: 제가 말씀드린 奴는 노예 할 때 노자예요.
2: 맞아요.
0: 딸 바보를 이렇게도 표현하네요. 재밌네요. 그래서 딸이 중국어로
2: 女儿.
0: 쓸 줄 안다. 회写. 집어넣어서 女儿会写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요. 하지 마라.
2: 别.
0: 쓰지 마.
2: 别写.
0: 제가 제일 청천벽력처럼 들리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말하지 마.
2: 别说了.
0: 이렇게 말하면 정말 슬퍼요. 쓰지 마. 别写. 걱정하지 마.
2: 别担心.
0: 배웠습니다. 예전에. 돕다.
2: 빵.
0: 도와주지 마.
2: 别帮.
0: 그렇죠. 이 빵은 도와주다란 말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요. A, 빵, B 하고 동사가 또 나와요. 그럼 대신이란 말도 있어요. 내가 네 대신 사다 줄게. 하나, 둘, 셋.
2: 我帮你买.
0: 그렇죠. 여기서 대신의 뜻이 있는 거죠. 내가 네 대신 써줄게.
2: 我帮你写.
0: 그렇죠. 아주, 너무.
2: 太.
0: 너무 고마워요. 분명히 배웠어요. 시에 말고 타이 집어넣어.

0: 그래서
1: 太谢谢了，
0: 예전에 우리가 니를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1: 太谢谢你了。
0: 예, 그럼 너무 고맙고 기억나시나요? 나 집어넣어서 나 시작.
1: 那太谢谢你了。
0: 좋습니다. 아유, 뭐 그런 걸로 괜찮아. 부커치 혹은 메이셜 혹은
1: 别客气。
0: 또 됩니다. 우리도 고마워 그러면 아니야. 뭘.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중국어도 엄청 많습니다. 부커치, 비에커치, 메이셜 등등이 있죠. 옆에 페이지 보신 거 아니죠? 눈 감고 우리 본문 들어보겠습니다. 어머, 이치라이 팅이샤.
2: 第13课。 这些汉字我真的不会写。
3: 这些汉字我真的不会写。
2: 别担心，我帮你就好了。
3: 真的吗？太谢谢你了。
2: 别客气。
3: 这些汉字我真的不会写。
2: 别担心，我帮你就好了。
3: 真的吗？太谢谢你了。
2: 别客气。
0: 105페이지 본문 대화문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자들.
1: 这些汉字.
0: 시에가 있으니까 한 글자가 아닌가 보죠.
1: 对.
0: 이 한자들 나 진짜 쓸줄 몰라.
1: 这些汉字我真的不会写.
0: 도치법입니다, 여러분. 这些汉字 목적어로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1: 我真的不会写这些汉字.
0: 일상생활에서는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목적어 맨 뒤로 땡긴 것도 많이 쓰죠?
1: 네, 强调的时候经常这么说.
0: 강조할 때 앞으로 땡기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
1: 别担心.
0: 내가 널 도와주면 돼.
1: 我帮你就好了.
0: 이야, 여기 또 복습이 있습니다. 에이티오하올러. A 하면 돼. 내가 너 도와주면 되지. 그럼 문제 드릴게요. 여기서 how 대신에 어떤 글자로 호환할 수 있을까요?
1: 我帮你就行了.行了.
0: 또 있습니다. 두 글자.
1: 我帮你就可以了.
0: 아, 다 맞추신 분들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제가 5만 원 상당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1: 真的吗?
0: 너무 고마워. 그냥 시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太谢谢你了.
0: 부커치 같은 말.
1: 别客气.
0: 우리 왕 선생님께서는 부커치, 别客气, 메이셜 셋 중에 가장 많이 쓴게 뭐가 있나요?
1: 不客气.
0: 저도요. 부커치. 근데 别客气도 분명히 쓰임새가 있겠죠.
1: 当然了.
0: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我们 이치 라이 팅이샤.
2: 这些汉字我真的不会写。别担心，我帮你就好了。真的吗？太谢谢你了。
3: 别客气。这些汉字我真的不会写。别担心，我帮你就好了。真的吗？太谢谢你了。别客气。
0: EBS 초급 중국어. 106페이지 어퍼포인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에 숫자의 1이 생략이 됐다. 서두에 언급을 해드렸죠. 네, 명사 앞에 쓰이면 조금 약간 양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리들 너무 맛있어.
1: 这些菜很好吃.
0: 이 요리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리들이죠. 중국은 이들 요리예요.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 요리는 뭐죠?
1: 중국菜.
0: 네. 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사고 싶니?
1: 你想买哪些东西?
0: 나가 어떤, 어느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삼성이 세 개죠, 주어부터. 세 개.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주어, 삼성이 반삼성. 니 올려도 알아듣지만 你想买？요거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你想买哪些东西?
0: 시에 대신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집어넣어서 나가 동시 하면은 그냥 한 개가 되는 거네요.
1: 是的.
0: 그렇죠. 진짜로 정말로 그 사람 진짜 선생님이야.
1: 他真的是老师.
0: 베이징 정말 커.
1: 北京真的很大.
0: 제가 베이징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이 베이징이 중국의 수도인데 서울의 27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1: 오.
0: 정말 큰 거죠.
1: 的确是非常大.
0: 的确가 이제 확실히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국은 대륙이 맞는 것 같습니다. 107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 살펴볼게요. 네, 시에 대한 응답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부커치 등등이 있죠? 선생님 따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1: 부커치,
0: 부커치,
1: 부셰,
0: 부셰.
1: 不用谢,
0: 不用谢.
1: 没事儿,
0: 没事도 되지만 이게 얼화가 붙으면 没事儿, 没事儿 기억하세요, 여러분. 과일 너무 고마워. 谢谢你的水果.
1: 不客气.
0: 이렇게 가는 거죠. 바꿔서 해볼까요?
1: 谢谢你的水果.
0: 不客气. 과일이 중국어로
1: 水果.
0: 구오가 아니라 여러분 구어예요, 여러분. 삼성, 삼성이면 앞에가 이성, 쉐이, 삼성이 마지막 글자면 반삼성, 쉐이꼬. 이게 진짜 중국어입니다. 오늘 수고했어, 고마워, 진텐싱콜러, 시에시에.
1: 不用谢.
0: 선생님, 不用谢 혹은 不谢, 이거 약간 좀 더 캐주얼하고 가벼운 어감이 있는 거죠?
1: 可以的.
0: 네, 좋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진짜 확실히 아까 말씀하신 不客气가 있는 것 같아요.
1: 是的.
0: 네, 不谢. 친한 사이에서 한번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一起进入深化练习.
0: 오늘 하이라이트는요, 여러분, 저나 나 뒤에 시에가 있으면 들이에요. 저 학생은 나그 쉐이성. 저 학생들은
1: 나些学生.
0: 학생 발음하실 때 쉐이성, 이성경성, 아하 잘하셔야 돼요. 학생 발음 다시 들어볼게요.
1: 쉐이성.
0: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대학생.
1: 大学生.
0: 초등학생.
1: 小学生.
0: 작을 소자예요. 유학생.
1: 留学生.
0: 여러분, 유학생, 초등학생, 대학생, 고등학생, 학생 앞에 어떤 글자가 붙으면은요, 이 날생자 본연의 성조인 일성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대학생, 大学生, 이게 아닌 거죠. 大学生, 이것도 꼭 필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학생들 모두 열심히 노력한다.
1: 那些学生都很努力.
0: 또 아니고 오유는 어우예요. 또. 都很努力.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很이 이성이죠. 很努力. 이 努力도 재밌는 게 명사로 쓰이면 노력으로 쓰이죠, 선생님?
1: 对的.
0: 그리고 형용사로 쓰이면 열심히 한다. 오늘 이게 형용사로 쓰인 거잖아요.
1: 是的.
0: 그리고 努力学习. 이건 뭐예요?
1: 열심히 공부하다.
0: 와,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부사로 쓰이면 열심히도 돼요. 우리가 잘 판단해서 사용하셔야겠습니다. 여기 옷은 정말로 비싸지 않아.
1: 这里的衣服真的不贵.
0: 여기를 这里라고 나와 있는데 这里 대신에 그냥 这儿 해도 괜찮죠?
1: 没问题.
0: 네, 这儿 바꿔볼게요.
1: 这儿的衣服真的不贵.
0: 不贵 대신에 그냥 싸다 집어넣어서 很便宜. 싸다 발음 들어볼게요.
1: 便宜.
0: P-I-A-N-Y-I인데요. 절대 便宜. 니은 발음 들리면 안 돼요. 便宜. 便宜, 요거 기억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일은 좋아질 거야.
1: 别担心,明天会好.
0: 와, 나름 명언 아닙니까? 明天会好.
1: 我们还常说,明天会更好.
0: 와우, 明天会更好. 껑이 뭘까요, 여러분? 더욱,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SNS 본인만의 그 프로필에다가 막 쓰잖아요.
1: 很多人写明天会更好.
0: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여기서 호의는 할 줄 안다가 아니라 바로 할 것이다.
1: 것이다.
0: 그렇죠. 요거를 이제 표현 한 걸음 더를 통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나 저 사진들 좀 보고 싶은데 하나가 아닌 거죠. 시에가 있죠? 보이시죠?
1: 我想看那些照片。
0: 사진을 중국어로
1: 照片
0: 그럼 사진을 찍다는 뭘까요?
1: 拍照片
0: PAI를 검색해 보세요. 拍照片 일성입니다, 여러분.
1: 或者可以说拍照.
0: 아, 拍照도 괜찮습니다. 오, 좋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뭐뭐한 다음에라고 쓸 때는 문장 뒤에 있어야 돼요. 이거부터 할까요? 밥 먹은 다음에
1: 吃饭以后
0: 배운 적 있죠, 여러분. 이거 그대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퇴근한 후에
1: 下班以后
0: 지만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있거나 주어 뒤에 있으면 나중에 앞으로의 뜻이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시간 있을 때너 도와줄게.
1: 以后我有时间帮你。
0: 그렇죠. 삼성 삼성이니까 我 이성 올라가야죠. 요는 올라가면 안 되죠. 뒤가 이성이니까 以后我有 그리고 호가 아니라 오유는 어예요. 이허, 이허 이 발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달도 끝이 났습니다. 박수를 치고 싶은데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력 다지기 무조건 담아줘야 되고요. 마지막 페이지 110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선생님,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은 더위를 먹다란 말이 있어요.
1: 对呀、啊，我第一次听的时候觉得很有意思。
0: 아, 첫 번째 들었을 때, 처음 들었을 때 엄청
1: 그게
0: 재밌었다고요.
1: 어떻게 먹어요?
0: 더위를 먹다. 중국은 더위에 당첨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1: 是的。
0: 선생님, 중국도 만만치 않아요. 네. 그래서 더위 먹다를 중국어로?
1: 中暑。
0: 어? 가운데 중자가 근데 일성이잖아요. 원래 중국어 할때 쫑고, 중간, 쫑지에. 근데 이거는 왜 사성이죠?
1: 这是多音字。
0: 아, 다음.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 글자입니다.
1: 没错。
0: 이게 사성어로 발음하면은요, 이거예요. 백발백중할 때 중이라 보시면 됩니다.
1: 我们还说中奖。
0: 아, 복권에 당첨됐어.
1: 아, 너무 행복해요.
0: 저 5만 원된 적이 있어요.
1: 부럽다.
0: 그래서 어떻게 된줄 아세요? 그대로 다시 샀어요. 네, 쫑장.
1: 然后呢?
0: 꽝! 이런 식으로. 여러분, 더위 먹다 할때이 당첨되다, 쫑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쫑수 한번 읽어볼게요.
1: 中暑。
0: 너 더위 먹은 거 아니야?
1: 你是不是中暑了?
0: 그러면 더위 안 먹었으면 러로 물어봤으니까 메이로 발음하셔야죠. 메이 쫑수 하면 되겠네요.
1: 是的。
0: 나 더위 먹었어. 절대 먹다, 치 하시면 안 됩니다.
1: 我中暑了。
0: 그렇죠. 我 쫑수로 하면 됩니다. 이미 벌써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동사 앞에 쓰는 부사입니다. YIJING, 이징 집어넣어서 나 이미 더위 먹어서 다 같이 하시죠. 시작.
1: 我已经中暑了。
0: 그렇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7월호도 끝이 났습니다.
1: 对呀，7月份已经过去了。
0: 네, 우리 8월은 더 더울 건데.
1: 所以大家要小心，多喝水，别中暑。
0: 조심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시라고 하시네요.
1: 네.
0: 선생님도 우리 피디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재 없이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 아 너무 좋아요. 근데 이왕이면 이게 책과 함께 하시면 더욱더 빠른 성장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1: 당연了.
0: 심지어 정기 구독도 됩니다. 할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으니 맨 뒤에 페이지를 보시면서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어요.
1: 程老师，你也辛苦了。
0: 谢谢.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这些汉字我真的不会写。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우리 8월에 만나요. 부첸!
1: 不散。
0: 부산!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 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0: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백입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를 위해 구동사의 활용이 중요하죠. 사용 빈도가 높은 구동사를 선정해 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에서의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백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콕콕콕 백백백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백 의도적으로 뭘 생략을 한다든가 제외한다는 말 혹은 그런 의도성은 없어요. 무심코, 무의식적으로 혹은 실수로 뭘 누락한다는 말. 자, 우리는 이제 누락, 생략, 제외 이게 약간씩은 다른 뉘앙스인데 영어에서는 이걸 다 같은 구동사로 처리를 합니다. 즉 의도성이 있었건 없었건 간에 하나의 구동사로 간다는 얘기인데요. 자, 바로 leave out라고 하는 구동사입니다. leave out. leave out. 저는 직역하니까 이 의미는 좀 와닿더라고요. leave out. 왠지 밖에 둔 느낌이에요. 즉 안에 넣어줬어야 되는데 밖에 둔 느낌이니까 의도적으로 제외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혹은 실수나 무심코 누락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두 가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자, 의도성이 있는 생략과 제외 써볼게요. Please don't leave out any details. Please don't leave out any details. 그럼 어떤 세부사항도 빠짐없이 다 달라는 얘기죠. 일부러 이렇게 기재를 안 하고 혹은 일부러 넣지 않고 그런 부분 없이 다 달라는 얘기입니다. Please don't leave out any details. Please don't leave out any details.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뭘 빼먹고 누락하고 준다거나 그러지 말아라. 다 달라는 얘기고요. Leave out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Don't leave out. 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할때 우리가 좀 편집해서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I left out that part of the story. 전체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부분은 내가 쏙 빼고 얘기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That part of the story. 그렇죠? 그래서 다 전달한 게 아니에요. 약간 악마의 편집을 해서 전달한 거죠. I left out that part of the story. 과거형일 땐 left out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의도성이 좀 없고 무심코, 무의식적으로 누락했을 때 한번 써볼까요? I didn't mean to leave you out. 다 사람들 이렇게 목록에 작성을 했는데, 아이고, 네 이름이 빠졌네. 아,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근데 실수로 누락한 거죠. So leave you out 할 생각이나 의도는 없었다. I didn't mean, 그럼 의도성이 없었다는 얘기죠. To leave you out. I didn't mean to leave you out. 그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I felt upset because they left me out. 그쪽에서 날 누락해서 속상했다. 뭐 그쪽에서 사실 일부러 누락했을 수도 있는데 실수로 날 빼먹고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속상했다 그런 의미로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So I felt upset. 속상했다를 이렇게 얘기하죠. Because they left me out. 아니 어떻게 날 빼먹을 수가 있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뭐 저쪽에 실수였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속상했다. I felt upset because they left me out.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장의 힘은 어디다 줘야 되는지 강세 가이드를 좀 해드릴게요. Please의 힘을 좀 줘보세요. Please don't leave out any details. Please don't leave out. Leave out. Leave out. 뒤에 들어가죠? V랑 붙어서 without 이런 식으로는 any details. Details. 그 앞에 힘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I left out that part of the story. 그 얘기는 내가 쏙 빼고 안 했지. 의도성이 있는 거죠. I left out that part of the story. That part of the story. 자, 과거형 발음 해볼게요. Left out. Left out. I left out that part of the story. I left out that part of the story. I didn't mean to leave you out. I didn't mean to leave you out. 부정어 힘 주고 I didn't mean to leave you out. 양쪽에 힘 주고 그 다음에 I felt upset. 뒤에 힘이죠? Upset. I felt upset because they left me out. Because they left me out. Left me out. 양쪽에 힘 주고. I felt upset because they left me out.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병작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우리말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세부사항도 빠짐없이 다 주세요. Please don't leave out any details. 전체 이야기에서 그 부분은 내가 좀 생략했어. 'I left out that part of the story.' 야, 널 누락할 의도는 없었어. 'I didn't mean to leave you out.' 그쪽에서 나를 누락해서 좀 속상했다. 'I felt upset because they left me out.'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leave out이라고 하는 구동사 만나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콕콕콕 백백백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백 분리수거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플라스틱하고 유리병하고 캔하고 다 구분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되죠. 그럴 때 그 상황을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복잡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자료들을 캐터거리별로 정리해서 구분한다는 말을 할 때 혹은 좀 꼬인 문제라든가 갈등이나 오해 같은 걸 해소한다는 말을 할 때 참 우리말로는 다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영어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교집합적인 구동사로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구동사죠. sort out라고 하는 구동사가 있어요. sort out. 이런 구동사는 들으면 이해하는데 제대로 연습을 안 해놓으면 일상적으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연습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옷장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옷을 찾는데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를 좀 해야 되죠. 그럼 그 정리한다는 말을 뭐 organize 같은 동사로 쓸 수 있는데 그보다는 I need to sort out my closet. I need to sort out my closet. 그러면 옷장을 잘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한다는 말이 되겠죠. 옷장 정리를 한번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목적어 같은 경우는 옷장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나와도 되고 옷을 정리한다는 식으로 옷이 나와도 돼요. 예를 들어 I need to sort out the clothes in my closet. 이렇게 해서 옷을 정리한다고 해도 되고 공간 정리를 한다고 해도 되기 때문에 closet 자체가 목적으로 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는 물건들 자체를 바로 뒤에 목적으로 넣어볼게요. 파일 정리한다 이럴 때 많이 씁니다. 왜? 캐터고리별로 문서를 폴더에 넣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계속 미루다가 이제서야 했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I finally sorted out all the files on my computer. 컴퓨터에 본 바탕화면에 막 파일들이 많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폴더에 넣어서 정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캐터고리별로 구분해서 정리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I finally sorted out all the files. Sorted out all the files on my computer. 네, 컴퓨터 상에니까 on이 되겠죠. On my computer. 자,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다라는 말로 가장 많이 쓰이고요. 문제 해결이나 갈등 해소 이쪽에도 씁니다. 보세요. Let's sort out this issue together. 그러면 issue는 어떤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이 문제를 정리 정돈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니까 그 풀자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 같이 좀 해결하자. 어? Let's sort out this issue together.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해가 있을 때 그걸 푼다라고 할 때도 해요. 그럼 오해는 영어로 뭐예요? Misunderstanding이라고 하죠. We need to sort out this misunderstanding. 야, 우리 쪽 원래

Finally sorted out all the files on my computer. I finally 부사의 힘 주고 sorted out 이 ED의 D도 리을 발음처럼 바뀌죠. Sorted out all the files on my computer. All the files on my computer. Let's sort out this issue together. Let's sort out this issue. Sort out this issue together. 아우서 힘 들어가고. We need to sort out this misunderstanding. We need to sort out this misunderstanding. 그렇게 힘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말로 드릴게요. 이 병작 연습해 보세요. 아, 나 옷장 정리 한번 해야 되는데. I need to sort out my closet. 나는 마침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모두 정리했다. I finally sorted out all the files on my computer. 이 문제 우리 같이 해결합시다. Let's sort out this issue together. 우리 이 오해를 풀어야 된다. We need to sort out this misunderstanding.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또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구동사 하나인 sort out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래요.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Kokokok, 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소원해질 때가 좀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의 경우 이제 그 연락이 좀 뜸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죠. 친구 사이에 그럴 수도 있고요. 가족 간에도 그럴 수 있겠죠. 너무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고 무관심하고 그러면. 연인 사이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서로 많이 챙겨주지 못하고 그러면 관계가 소원해진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 쓸 수 있는 구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점점 거리가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구동사인데 주로 그런 의미로만 쓰입니다. 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grow apart입니다. grow apart. grow가 뭐가 자라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선 뿌리 동사 grow의 의미가 아예 살아있지 않죠. 뭐 자라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apart 자체는 뭔가 벌어져 있는 의미니까 점점 더 벌어져 간다 이런 얘기예요. 직역을 하면 관계성에 있어서는 좀 소원해진다라는 말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관계가 점차적으로 소원해진다. 그것도 갑자기가 아니라 grow라는 단어 자체가 점차적으로 뭔가 점층적인 상황 발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뤄진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멀어졌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Even best friends can grow apart. 베프라고 하더라도 어때요, 여러분? 점점 더 멀어질 수 있잖아요. 뭐 고등학교 때 베프인데 대학 가고 사회생활하고 결혼하고 이러면서 조금 연락이 뜸했어요. 그러면 소원해진단 말이에요. So even best friends, 심지어 가장 친한 베프라고 하더라도 멀어질 수 있다. Can grow apart. Okay. We started to grow apart after high school. 그 얘기네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친하게 지냈는데 그 이후로는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다가 뭐예요? Grow apart. We started to grow apart after high school. We started to grow apart after high school. Okay. 자, 몇 가지 더 만들어 볼게요. 바쁜 일정 때문에 서로 좀 소원해졌다.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서로 소원해지더라. We have grown apart because of our busy schedules. 뭐 예를 들어 연인간이라고 상상을 해볼까요? 서로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만날 시간도 없고 데이트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멀어졌다는 얘기죠. 소원해졌다. We have grown apart. 현재 완료. We have grown apart because of our busy schedules. 자, 완료 시제 해봤으니까 이번엔 과거 시제도 한번 해볼게요. Grew apart 해야겠죠. Grew apart. 자연스럽게 라고 하는 부사를 넣어볼까요? We naturally grew apart. We naturally grew apart. 뭐 일부러 멀어지려고 멀어진 건 아닌데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 조금 좀 멀어지더라고. We gradually grew apart. We gradually grew apart. Okay. So grow apart, 멀어지다란 말. 이게 뜻이 정확하게 그런 관계가 소원해지다의 뜻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시제를 현

현재, 과거, 현재 완료까지 다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강세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한번 강세 포인트 잡아볼게요. Even best friends can grow apart. Even 같은 말은 심지어니까 힘을 좀 줘야 되죠. Even best friends can grow apart. Even best friends can grow apart. We started to grow apart after high school. Grow apart. Part. 거기에 힘을 줘야 되잖아요. Grow apart. We started to grow apart after high school. 완료 시제. We have grown apart because of our busy schedules. We have grown apart. We have grown까지는 힘 빼고 apart. Apart 힘 주고 because of our busy schedules. Busy schedules. 마지막으로. We naturally grew apart. We naturally grew apart. Grew apart. 자, 시제 과거일 때도 grew apart 뒤쪽에 힘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말로 드릴게요. 베프라고 해도 서로 멀어질 수 있다. 우리는 고등학교 이후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다. We started to grow apart after high school. 우리는 서로 바쁜 일정 때문에 소원해졌다. We have grown apart because of our busy schedules. 우리는 자연스럽게 좀 멀어졌다. We naturally grew apart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grow apart라고 하는 구동사를 만나봤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Kokokok, 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현재 뭔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걸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간다는 그런 말. 과거의 아픔이나 슬픔, 여러 가지 고충 같은 걸 잊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 자, 이런 말을 영어에서는 하나의 구동사로 처리합니다.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동하다 동사 move를 쓰는데요. 뒤에 따라오는 친구가 on입니다. Move on. Move on.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상황으로 좀 나눠볼게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다가 있고 과거를 잊고 새 삶을 찾아가다. 뭐 약간 이런 뉘앙스에도 쓴다는 얘기죠. 좀 사뭇 좀 다른 상황이죠. 두 가지는. 자,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다. 이건 예문들이 아주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Let's move on to the next topic. Let's move on to the next topic. 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topic이 있는데 다음 topic으로 넘어가자는 얘기죠.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자. 그러니까 이건 다음 단계로의 진척을 말하죠. Let's move on to the next topic.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 생활 좀 하다가 대학원으로 진학하기로 결정했다. 그럴 때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잖아요. I decided to move on to grad school. I decided to move on to grad school. 그러면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죠. 그냥 I decided to go to grad school 보다는 훨씬 더 느낌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를 좀 더 세련되게 만들어주고 원어민 영어에 가깝게 하기 위해선 이 구동사들을 이렇게 장착해서 써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I decided to move on to grad school. 이 두 개의 예문은 둘 다 뒤에 to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move on까지가 부사 붙은 구동사 정리고 거기다가 전치사 붙여서 to 어디 어디. 오케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좀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 과거를 잊고 넘어가다 이런 말로 써볼게요. It's time to move on and forget about the past. 뒤에 아예 과거를 잊는단 말을 넣어봤어요. 여러분이 훨씬 더 느낌이 잘 오게. It's time to move on. 여기까지만 해도 훌륭한 문장이에요. 앞으로 나아갈 때다. 이런 얘기죠. And forget about the past. 이거는 이제 과거를 잊고 붙인 거고요. It's time to move on and forget about the past. 그 다음에 난 좀 잊고 넘어가려고 노력을 좀 해보고 있어. I'm trying to move on. I'm trying to move on. 어떤 실패를 겪고 나서 잊고 다시 재기를 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누구와 이별의 아픔을 겪고 나서 그걸 극복하고 올라서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So I'm trying to move on. I'm trying to move on. Move on. 이렇게 극복의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상처를 극복한다는 의미로. 자, 강세 넣어볼게요. Let's move on to the next topic. Let's move on. Let's move on. on에 힘 들어가죠? Let's move on. V가 붙어서 약간 von, von, von 그렇게 소리가 나죠? Let's move on to the next topic. I decided to move on to grad school. Graduate school을 줄여서 grad school이라고 하죠. I decided to move on, move on, move on to grad school. It's time to move on and forget about the past. Forget about the past. Forget about the past. 한번 더요. It's time to move on and forget about the past. I'm trying to move on. I'm trying to move on. I'm trying to move on. 이렇게 힘을 뒤쪽에 주시면 됩니다. 이 명작 한번 해보세요. 다음 주제로 넘어갑시다. Let's move on to the next topic. 나는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마음먹었다. I decided to move on to grad school. 이제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It's time to move on and forget about the past. 나는 잊고 넘어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 I'm trying to move on. Move on. Move on. 뒤쪽에 힘 잘 주시면서 발음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move on이라고 하는 아주 유용한 구동사 하나 만나봤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주치의 리얼 리액션입니다. 기쁨, 놀라움, 좌절감 등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뉘앙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치의 리얼 리액션,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Real reaction. It makes no difference. It makes no difference. Oh, it makes no difference. 무슨 뜻일까요? It makes no difference. 직역하면 그건 차이가 없다라는 뜻인데요. 뭐 그거 차이가 없어. 별 차이 없어. 별로 상관없어. 아무 차이도 없다라는 뜻으로 It makes no difference. Difference 하면 다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차이라는 차원에서 차이, 어떤 A와 B의 차이가 뭘까? 뭐가 다를까? Difference가 뭘까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거든요. It makes no difference라는 표현은 어떤 리액션일까요? 난 상관없어. 뭐든 상관없다. 다 똑같이 보이는데? It makes no difference.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A든 B든 둘 다 좋다. It makes no difference. 결국에는 다 비슷해. 이런 내용으로도 많이 씁니다. It makes no difference. It makes no difference. 뭐 결정이나 결과가 뭐든 나한테는 뭐 둘 다 좋아. It's okay. 상관없다. 어느 쪽이든 다 괜찮아.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어떤 메뉴를 골라야 되는데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나는 지금 너무 배고파서 둘 다 괜찮아. 뭐든지 괜찮아. 이런 상황이 있죠. Do you want pizza or pasta tonight? 친구가 물어봤어요. 오늘 저녁에 피자 먹을래? 아니면 파스타 먹을래? 나는 너무 배고파서 It makes no difference. 상관없어. 뭐든지 좋아. Everything is okay. Anything is okay. I'm fine with either. 여러분 많이 배우셨죠? Either, neither. Either 하면 A or B. Either. 둘 다 A든 피자든 B든 파스타든 나는 다 좋다. 뭐든지 좋아요. 상관없어. 뭐든 좋아. It makes no difference. I'm fine with either. One more time. Do you want pizza or pasta tonight? Oh, it makes no difference. I'm fine with either. Pizza is okay. Pasta is okay. 또 이런 상황이 있죠. 직장에서 규칙을 딱 지켜야 되는데 The manager changed the schedule again. 우리 매니저가 또 일정을 바꾸고 또 규칙을 바꾸고 자꾸 뭐 이것저것 바꾸는 거예요. 답답해서 어떡하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The manager changed the schedule again. 매니저가 또 일정을 바꿨는데 되게 쿨하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It makes no difference. It makes no difference. 뭐 상관없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We still have to work anyway. 이래나 저래나 일은 해야 되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 어차피 일해야 하잖아.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자. We still have to work anyway. It makes no difference. It makes no difference. Schedule A is fine. Schedule B is fine. Schedule C is fine. It makes no difference. So when you're dating, you can use this expression. He said he is sorry again. 그가 또 미안하다고 하는데 자꾸 미안한 상황이 계속 생기네요. 어떡하지? It makes no difference. He never changes. 그가 뭐 달라지겠어. 뭐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던가 말던가. It makes no difference. 그냥 언제나 똑같잖아. He never changes. Once again, he says he is sorry again. He is sorry all the time. Oh, it makes no difference. He never changes. He is constantly doing things to make you sorry. 네. Next situation. Do you guys vote? I hope you vote every time. Who do you think will win? 누가 이길 것 같아? 이번 선거에 누가 이길 것 같아? Who do you think will win? Who do you think will win this election? It makes no difference. They're both terrible.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유, 상관없어. 둘 다 별로잖아. It makes no difference. 별로 상관없다. They're both terrible. 둘 다 별로잖아. 라고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They're both terrible. It makes no difference. There is no difference if A wins or B wins. You can express it this way. 네, 이해하셨죠? Now it's time for you to act. It's Hollywood time. Are you ready? Reaction, action. Do you want pizza or pasta tonight? Action. It makes no difference. I'm fine with either. It makes no difference. I'm fine with either. Good job. Next. The manager changed the schedule again. Action. It makes no difference. It makes no difference. We still have to work. All right. Next. He said he's sorry again. Action. Oh, it makes no difference. It makes no difference. He never changes. Good. Finally, who do you think will win? Action. Ah, it makes no difference. They're both terrible. It makes no difference. They're both terrible. Good job, everyone. 다시 한번. It makes no difference. 난 상관없어. 뭐든지 좋아. 뭐든 상관없다. 다 똑같다. 결국에는 다 비슷하다. 라는 내용이죠. It makes no difference. It makes no difference. Now, always remember, when you use this expression, use it in the proper context. And also remember that emotion is key when you're studying English. 지금까지 Real Reaction의 주치였습니다. See you next time.

real reaction. I couldn't care less. I couldn't care less. Oh, I couldn't care less. I couldn't, could not care less. 이 표현을 직역하면 나는 더 이상 신경 쓸 수 없다, 신경을 쓸 수 없다라는 뜻으로 I couldn't care less. 난 더 이상 I don't care 할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뜻이냐? 완전 무관심하고 좀 약간 짜증나고 비꼼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whatever, 아, whatever 보다 좀 더 강하고 냉정한 표현이죠. I couldn't care less. I

어쩌라고. So what? So what? 이란 뜻이죠. Not my business 하면 나의 비즈니스가 아니다. 내 일이 아니다. 상관없다. 라는 뜻이에요. Not my business. It is not my business. I don't care. 이런 뜻인데요. 주로 이제 세트로 표현 많이 하죠. So what? Not my business. So what? Not my business. 그냥 뭐 이렇게 무관심이나 짜증이 섞인 약간 반응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말하는 일을 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무관심하고 좀 약간 비꼬는 표현으로 So what? Not my busines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Not my business.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It is not my business. 예를 들어서 Your ex just got engaged. Your ex-boyfriend, your ex-girlfriend got engaged. 약혼을 했대. 너의 ex가 약혼했다는데. 그래서 뭐?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건데? 이런 상황이죠. So what? Not my business. I moved on. 그래서 뭐? 내알 바. 이미 잊었는데 뭐.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이제부터. So what? Not my business. I don't care. 이런 뜻이죠. Another situation. Everyone is talking about the boss again. 직원들이 또 상사 얘기하던데, 험담하던데, 뭐안 좋은 얘기를 하던데. Everybody's talking about the boss again. 아휴, 그래서 뭐 계속 피곤하다 이제. So what? I don't care. Not my business. 그래서 뭐난 신경 안 써. I don't care. 내 일이 아니야. 그 사람의 개인 사정은 뭐 that's his private issue. I don't care. Not my business. Another situation at work. Did you know John got promoted? 우리 친구 존 있잖아. 이게 승진했대. Did you know he got promoted? 승진했대. 약간 시샘하는 거죠. So what? Not my business. Hey, our time is coming soon. Our time is coming soon. Not my business. Our time is coming soon.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아, 뭐 그래서 뭐 우리만 잘하면 될거 아니야. 우리 차례도 곧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샘하지 마세요. So what? Not my business. Our time is coming soon. 우리 차례도 곧올 거야.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Next. People are spreading rumors about that influencer again. People are spreading rumors about that influencer again. 사람들이 또그 인플루언서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대. SNS에서. 뭐 SNS에 도배되었다고도 이제 표현한다면 It's all over social media. It's all over social media. 참고로 우리말로는 이제 SNS라고 표현하죠. 근데 영어로는 social media. 외국인들한테 SNS 하면 거의 다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SNS는 공식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social media, social media. It's all over social media. SNS에 확 퍼져 있대. 도배되었대. Not my business. So what? Not my busines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So what? Not my business. 그냥 so what 빼고 그냥 not my business 해도 괜찮습니다. I don't believe everything I see online anyway. I don't believe everything I see online anyway. 내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차피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얘기들, 루머들, 가십들 다 믿을 수 없잖아. 이런 뜻이죠. So what? Not my business. You can use it separately. You can use it together. It's up to you. 그냥 so what 해도 되고 그냥 not my business 해도 괜찮겠습니다. Alright, it's time for you to act. It's Hollywood time. Are you ready? Reaction, action. Your ex just got engaged. Action. So what? Not my business. So what? Not my business. I moved on. 난 이미 잊었어. I moved on. Good job. Next. Everyone is talking about the boss again. Action. So what? I don't care. So what? I don't care. Not my business. Fantastic. Next. Hey, did you know John got promoted? Action. So what? So what? Our time is coming soon. Good job. Finally, people are spreading rumors about that influencer again. Action. Not my business. Not my business. I don't believe everything I see online anyway. Good job, everyone. Fantastic. 네, so what? Not my business. 그래서 뭐, 내일 아니잖아. 우리 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자.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1: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초보자들을 위해 영어의 핵심 뼈대만 골라 쉽게 풀어주는 시간,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입니다. 딱딱한 문법 수업에서 벗어나 문장을 만들며 그 형태와 쓰임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를 통해 하나의 문장으로 문법과 회화 표현까지 함께 배워보세요.
2: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저는 이보영입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표현은요. 누구누구가 뭐뭐뭐라는 것은 뭐뭐합니다. 굉장히 길고 복잡할 것 같죠? 근데 실제 만들어 보면 하나도 그렇지 않아요. 도전 문장 드려 볼게요.
3: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2: It is clear that he is lying. 네, 이겁니다. 자, it is clear. 그건 맑고 투명합니다. 라는 말이 되는데 clear은 그만큼 맑고 투명하다. 즉, 확실하다. 라는 말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은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먼저, 확실해요. It is clear. 근데 확실해요 라고 할 때 그냥 clear 라고만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영어 문장의 기본 중에 하나는 주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법이 참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 문법은 뭐의 문제냐? 단어들이 어떤 자리에 어떤 형태로 오느냐? 그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주어 자리엔 좌우지가 뭐가 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게 확실하다. 뭔지 하여튼 확실하다. 그걸 it로 일단 본 겁니다. It is clear. 그러니 우리말로는 그게 확실해. 뭐뭐라는 것이 중간에 이번에는 연결고리가 that입니다. That. This, that 할 때 그 that예요. 뒤에 이어지는 말.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He is lying이 되죠. 자, lie라는 말은 거짓말을 하다라는 말인데 뒤에 ing를 붙이면 lying. Lying이 돼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중인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요. 다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면 It is clear that he is lying. It is clear that he is lying. 자, 이렇게 처음에 어떠어떠합니다. 뭐뭐입니다. 라는 말을 It is 뭐뭐뭐 라고 말한 다음 뭐뭐가 뭐뭐라는 것이 라고 좀 복잡하게 길게 이어져 말하는 부분이 주어가 될 때에는 연결고리가 짧은 to 가지고는 안 돼요. That 라는 좀 더 튼튼한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that 다음에 주어와 동사가 이어져서 뭐뭐가 뭐뭐라는 것이 뭐뭐하다 라는 문장을 만들게 되죠. 예를 들어서 그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건 확실하네요 라는 문장을 만든다면 먼저 확실하다 또 it is clear 라고 한 다음에 그가 도움이 필요하다. He needs help. He needs help. 근데 중간에 그렇다는 것은 that로 연결해서 It is clear that he needs help. It is clear that he needs help.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녀가 열심히 일한다는 건 그건 사실이죠. 라고 한다면 It is true. 그 다음에 She works hard를 연결을 that으로 해서 It is true that she works hard 라고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리뷰 타임.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안녕하세요. And welcome back. 안녕하세요. 저는 이보영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영어의 뼈대 표현은 말이죠. 뭐뭐가 되어졌습니다. 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자, 도전 문장 드릴게요.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I was born in Seoul. 바로 이겁니다. I was born in Seoul. 네. 자, I was born in 전주. I was born in 제주. I was born in Hawaii.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디다 라고 말할 때에는 I was born in 다음에 태어난 곳을 가리키는 지명을 이어붙여 말하면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태어난 곳을 말할 때는 I was born in 어디 어디라고 합니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패턴으로 영어 문장을 만드는 걸 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함께 알아볼 것은 이 문장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자, 이 문장 이렇게 분석해 볼게요. 나는 세상에 나아졌죠. I was born. I was born. 서울에서 in 서울. In 서울. 이렇게 만들어진 문장이에요. 자, I was born 할 때 이 born이라는 단어는요. B-O-R-N 원래 이 단어는 bear, B-E-A-R 어? 오! 하는 그 곰, 호랑이 곰 할 때 그 곰이라는 뜻의 bear하고 똑같은 스펠링을 쓰지만 원래 이건 동사로도 쓸 수가 있어서 아이를 낳다라는 그런 뜻의 동사가 될 수도 있어요. bear 하게 되면. 그런데 이 bear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가 바로 born이 됩니다. 이렇게 어떤 행위를 당한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지다.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지다. 라는 뜻으로 말할 때 주어, 그리고 비동사, 그리고 그 행위를 뜻하는 동사의 과거 분사를 이어쓰게 됩니다. 바로 이게 문장을 만드는 법칙이 되는 거죠. 그러니 주어, 나, I, 되어졌다. 라고 할 때 필요한 비동사, 과거 형태니까 was가 되는 거고요. I was, 그리고 세상에 나아졌다. bear의 과거분사인 born을 써서 I was born, 내가 태어났습니다. 누군가 나를 세상에 이렇게 내놓았던 거죠. 내가 내놓아진 겁니다. I was born 이라고 합니다. 자, 주어가 어떤 동작의 대상이 될 때 이런 수동태 형식으로 쓰게 되는데요. 주로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할 때도 쓰게 됩니다. 자, 전구가 토마스 에디슨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The light bulb was invented by Thomas Edison. 누구누구에 의해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리뷰 타임!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I was born in Seoul. 여러분은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문장 만들어보세요. See you next time!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영어의 뼈대 표현은요, 바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어떤 문장을 만들어 보나 이거예요. 자, 도전 문장 드려볼게요. 그 가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있어요. That singer is loved so much by people. 이 말입니다. 자, 사람들은 그 가수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People love that singer so much. 원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람들은 그 가수를 so much, 아주아주 아주 많이 love, 사랑해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과 그 가수라고 할 때 비슷한 정도의 무게 혹은 비중을 갖는다 라고 내가 판단을 하게 된다면,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좀더 강하게 나타내고 싶은 것을 앞으로 빼서 주어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그 가수를 이라고 하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that singer를 쭉 앞으로 빼서 이걸 주어 자리에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that singer 하고 문장을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 가수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라고 문장을 만들고 싶을 때 that singer 다음에 비동사 is 그리고 사랑을 받다 라고 해서요. loved 원래 love는 사랑하다죠. 근데 그것의 과거 분사가 loved가 되거든요. 제가 똑바로 발음을 하려니까 loved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loved, loved 정도밖에는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자, that singer is loved. 그 가수는 사랑받아지고 있어요.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행위를 받고 있다. That singer is loved so much. 무지무지하게 많이. 근데 누구에 의해서요? 사람들에 의해서요. By people. 이렇게 뒤에 by 누구누구 혹은 by 무엇무엇 하고 문장을 더 이어서 말할 수도 있고 굳이 by 뭐뭐를 쓰고 싶지 않다 하면 안 써도 괜찮아요. That singer is loved so much. 라고만 말해도 아주 인기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중은 그 공연에 충격을 받았다. 라고 하면 관중이 The audience 충격을 받았다. Was shocked. 뭐에 의해서? By the performance. By the performance.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떤 공연 보고 충격받은 관중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리뷰 타임. 그 가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아요. That singer is loved so much by people. Okay, 많이 연습해 보세요. See you next time.

0: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이번에 아랍어 표현은요, 뭐뭐에 의해서 라는 뜻의 by 뭐뭐 혹은 by 누구누구 이런 부분이 안 쓰이는 경우를 알아볼 거예요. 도전 문장 드립니다. 그 사람의 차를 서울에서 도둑 맞았어요. His car was stolen in Seoul. 네, 자 이렇게 by 누구누구라는 말이 안 붙은 형태의 수동태 본 적 있으시죠? His car was stolen in Seoul 까지만 말했을 때 사람들이 누가 훔쳐갔대? 누가 그랬대? 라고 궁금해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 멀쩡한 사람이 남의 차를 훔쳐갔겠어요? 도둑이 훔쳐갔겠죠? 그러면 당연히 뒤에 도둑에 의해서 훔쳐졌다, 도둑 맞게 됐다 이런 문장이 성립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by a thief, by a thief 라는 문장의 어떤 끝부분이 붙지 않아도 괜찮은 거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볼 때 누가 그 행동을 한 건지 불확실할 때, 그러니까 어떤 thief인지 불확실할 때 이때도 by 누구누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his car was stolen in Seoul 까지만 말하게 되지 굳이 뒤에 누군가에 의해서, by someone, 도둑에 의해서, by a thief 라고 무의미한 말을 붙이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도둑 맞았어요 라고 할 때 I got robbed, I was robbed 까지만 말하지 I was robbed by a someone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I got robbed 라고 하는 거죠. 그녀의 집이 털렸어요 라고 할 때 Her house got broken into. Her house got broken into 라고만 말하게 되지 Her house got broken into by someone 이라고 굳이 무의미한 표현을 뒤에 붙이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냥 Her house, 그녀의 집이 got broken into, 누군가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일을 당했다라고만 말하게 되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한 행동인지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을 때에도 뒤에 by 누구누구를 쓰지 않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실수를 해서 일을 망쳤을 때 누가 굳이 실수를 했는지를 말하고 싶지 않을 때 그냥 실수가 저질러졌다라고 해둡시다. 이런 문장 Let's just say 그냥 이렇게 말해둡시다. Let's just say 실수가 저질러졌다고 That mistake was made. That mistake was made. 까지만 말한다는 거예요. By Sally! 이렇게 Sally에 의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풀 밝히고 싶지 않으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굳이 누가 했는지 밝힐 수 없을 때 또는 밝히고 싶지 않을 때 by 이하를 생략하는 경우 알아보셨습니다. 자, 오늘의 리뷰 타임. 그의 자동차를 서울에서 도둑 맞았어요. His car was stolen in Seoul. 자, 이렇게 수동형 만들어 볼 때 by 이하 생략하는 문장 만들어 보세요. I'll see you next time.
1: Audio 어학당 스페셜을 마칩니다. 오늘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가 필요하신 청취자분들은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의 4대 왕으로 한글 창제라는 큰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 어릴 때부터 엄청난 독서광이었던 세종은 눈병이 났는데도 책 읽기를 멈추지 않아서 아버지 태종이 책을 모두 압수할 정도였다는데요. 그런데도 병풍 뒤에 숨어 몰래 책을 읽었다고 하죠. 그런 세종이 실천했던 독서법은 백독백습. 100번 읽고 100번 쓰는 거였습니다. 백독백습의 유래는 삼국지 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 후한 말기 동우라는 유명한 학자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동우는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알았다고 해서 쉽게 넘기지 않고 모르는 건 깨칠 때까지 거듭거듭 곱씹어보는 백독백습.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멈추지 않았던 세종대왕의 독서법이었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4: And I'm Kristen.

0: package, so it makes everything smaller.
1: 그러니까 큐브 모양인데 이렇게 딱그 공기가 압축이 돼가지고요. 짐을 좀 부피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0: Yeah, a lot of people use them in their homes these days to fit clothes that you don't wear that season. So winter
1: Exactly.
0: clothes, you can put it in, compress it, and then put it in your storage to
1: Yep.
0: save space.
1: 맞아요. 진공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부피를 줄이는 거죠. What's a capsule wardrobe?
0: Yeah, capsule wardrobe. I think people it was all over social media. You just have a few items and then you can mix and match. So like a shirt, a couple shirts, a couple pants, and then you can wear it with different items by mixing and matching.
1: 상하의를 너무 여러 벌 가져가기보다는 서로 코디하기 쉬운 몇 벌, 그냥 정말 최소한의 옷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칭 캡슐 워드로브이라고 해서 몇개안 되는 옷으로 다 믹스 앤 매치해서 코디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0: Yeah, I like doing this when I travel. So
1: Yeah,
0: I
1: me too.
0: like planning out like what I wear and then trying to see if I can coordinate using the different items.
1: Exactly. And there are other things when it comes to packing as well. For example, the Sudoku packing method.
0: Yeah, apparently you can lay out like the different items and then pack it together into a tight like three tops and three bottoms and then I've never done this before,
1: No,
0: so I
1: nor
0: don't know if
1: have
0: it works, but they say it works. You can kind of tightly pack it together
1: I.
0: to save space.
1: 그러니까 짐가방에다가 수도쿠 3대3 그리드가 있다고 생각하고 맨 위에다가 상의를 세
0: Three
1: 덩어리로
0: items,
1: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 중간에는 바지, 하의를 이제 역시나 3개 정도가 되는 모양새로 정리를 하고 맨 밑에다가는 레이어링 할수 있는 옷 3가지.
0: You can look it up.
1: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챙기는 방법도 있다고 하고요. 저희는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What are some other, packing methods or tips? What's the 442 winter protocol?
0: I've seen people, well, 442 winter protocol is it's a minimalist method also. When you go to colder climates, you have to pack. Usually it takes up more space, but this it focuses on layering. So you pack four base layers, like thermal shirts, and you pack four mid layers, like sweaters or cardigans, and two bottoms. And because winter legs sweat less, the bottoms can be reworn, and that creates 32 unique warm combinations. So more tops, less bottoms.
1: 추운 나라, 뭐, 겨울 국가로 가게 될 때, 이제 442 방법을 쓰라는 건데요. 일단은, 이제, 네이, 뭐, 내복이나 안쪽에 입는 그런 옷은 네 벌. 그 다음에는, 그 위에다가 입을 만한 스웨터나 가디건 같은 거, 이것도 네 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지는
0: Two.
1: 두 벌. 그래서 442래요. 그래서 겨울 국가로 갈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0: Makes
1: 예를 들자면은
0: sense.
1: 지금 호주 겨울이잖아요. 지금 호주로 간다면은 이렇게
0: But
1: 챙겨서 가면 되겠네요.
0: I mean, Sydney, Melbourne, it's not winter. It's never that cold.
1: Okay. 그냥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Alright. Packing light를 우리 문장 속에서 한번 써봅시다.
0: I always advise my friends if they come to Korea to pack light.
1: Yep.
0: Just bring a suitcase, I say. You
1: Exactly.
0: can buy everything here.
1: Yep.
0: And they really do. They just bring their suitcase. My friend told me, I'm just gonna bring my suitcase and pajamas, and I can buy everything here.
1: Yeah, 그래요. 그렇게 할수 있죠. So, you should pack light. 이렇게 할수 있고, I always try to pack light, but I end up bringing extra clothes.
0: So I think, I try to pack light, but when you're traveling with kids, you do need to pack some extra stuff with you.
1: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 속에서 you should pack light. If you pack light, that's great. Or I'm trying to pack light.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자, 이번 idiom은 to pack light 였습니다. Packing light is a great idea if you're off on your summer holiday. This is Cliff.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프랑스 작가 르크 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무트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뭇,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